중요한 성질이요. 다시 이야기하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한다면 AG 대 GD, AG 대 GD 또는 BG 대 GE 또는 CG 대 GF 이 각각의 비가 몇대 몇? 2대 1이 되더라. 요게 무게중심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 돼요. 자,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문제들을 풀어볼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2대 1이 되는가?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하겠죠. 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로서 설명이 됩니다. 요 F와 E를 이어주면요. 중점을 이었기 때문에, 평행하네? 평행하네. 그 다음에 길이는 1대 2가 되죠. 길이비가. 1대 2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닮은 비가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이 1대 2가 되고, 그럼 대응되는 변인 GE와 GB, 그 다음에 GF와 GC, 여기가 각각 1대 2,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게중심에 따라서 2대 1로 나뉜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즉,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로부터 무게중심의 성질이 바로 유추가 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그렇게 따라왔을 때, 세 중선에 의해서 나눠지는 6개의 삼각형, AFG, BFG, 또, 그 다음에 BDG, CDG, 또 CEG, AEG, 요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습니다. 왜죠? 중선에 의해서 절반 절반 나눠지고 또 나눠졌을 때 2대 1로 나눠지기 때문에 2대 1로 넓이가 나뉘고 또 중선이네? 하나하나하나 다 넓이가 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결론만 가져가면 돼요. 중선에 의해 나눠지는 넓이는 모두 같더라. 근데 여기 참고에다가 우리 별표 치고, 정삼각형에서 무게중심, 외심, 내심이 모두 일치한다. 요 말에 집중을 해볼게요. 정삼각형에서는 세 개의 중심, 무게중심, 외심, 내심은 모두 일치하더라. 요거는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둔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 외심, 내심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외심과 내심이 일치하는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외심, 내심이 일치한다. 정삼각형이면 무게중심까지 일치한다. 요거를 머릿속에 감안한 채로 우리는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무게중심이다. 그러면은 x의 값을 찾아라. AD가 중선이 될 거다. 그러면 5cm니까 얘는 10cm가 되겠네. 오케이. X의 값은 10. 요렇게 하고 넘기면 된다고요. 자, 4, 5, 6번 이어지는 문제를 쫙 보니까 G가 무게중심, 그 다음에 BE, DF가 평행하대.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평행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평행선 길이 B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BE의 길이를 찾아보자. BE의 길이를 찾아보려고 보니까 얘는 DF를 소스로 활용해야겠죠. 여기가 3cm이기 때문에 BE의 길이는 두 배가 됩니다. 왜두 배가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두 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 배인 거를 확신을 해야 돼요. 왜냐?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AD는 중선이 되고요. 그 다음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DF와 BE의 길이비는 1대 2가 되죠. 따라서 BE의 길이는 6cm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그럼 X의 값은 몇이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드디어 무게중심의 성질을 쓰자. 얘를 2대 1로 나눈다 생각을 하면 6cm를 2대 1로 비례 배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X의 값은 6cm를 2대 1로 비례 배분했을 때 1만큼 가져가네? 6 곱하기 3분의 1 하면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2라면 Y의 값은 4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G가 ABC의 무게중심이다. 그 다음 ABC 넓이, 전체 넓이가 지금 60제곱센티미터라고 주어져 있을 때 ADC, 요 절반의 삼각형은 지금 보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도대체 몇일까? G를 지나면 중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이를 정확하게 2등분하겠죠. 따라서 30제곱센티미터. 그럼 여기서 이제 좀더 이어지는 질문. 요 작은 CGD, 이 삼각형의 넓이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건가요? 물어본다면.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요 여섯 개의 삼각형. 주어진 여섯 개의 삼각형 ABC의 세 중선에 의해 나눠지는 이 여섯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같다. 모두 다 같다. 따라서 GDC, 삼각형 CGD의 넓이는 10제곱센티미터가 되더라. 요렇게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자, 9번. X와 Y의 값을 구하려고 보니까, 자, 일단 이 G가 지금 무게중심이잖아요? 그러면은 2대 1이네? 여기가 4라면 X는 2여야 돼. 오케이. X의 값은 쉽게 찾습니다. X는 2. 그러고서 이제 Y를 딱 찾으려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직과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인데 얘는 어떻게 구하지? 자,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무게 중심 하기 전에 두 가지 더 짚었죠. 외심과 내심. 여기 중에 힌트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요점 D. D가 이 삼각형 ABC에 뭐가 된다? 그렇지. 외심이 된다. 왜 외심이 돼요? 우리는 직과 삼각형의 외심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냐면 빗변에 중점이 위치하는데, CD 자체가 AB의 중점이기 때문에 중선이죠, 중선. 따라서 이 D는요, 빗변의 중점이 되고 결국에 이점 D가 외심이네. 외심이면 어떤 성질이 있는데, 외심이니까 D에서 B까지, D에서 A까지, D에서 C까지 거리가 모두 같아집니다. 따라서 여기 CD가 6이었다면 DB도 6, DA도 6. 따라서 y는 12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 외심. 요거를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11번. 얘도 무게중심이네. 그럼 보자마자 이 BE가 중선이네. 중선이면 y는 12의 절반인 6이겠네.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G까지가 3인데 그럼 G부터 E까지는 2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반 1.5란 말이죠. 1.5와 3을 더해주면 전체 x 값은 4.5.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9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거를 소수로 써서 4.5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자, 이어서 가볼까요? 자, 무게중심 조금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어요. 자, 13번. 와, 이거 넓이 구하기. 방금 전에 했던 거니까 조금 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 넓이가 지금 24제곱센티미터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세 중선으로 의해 나눠진 여섯 개의 삼각형 중에서 딱 하나네? 그러면 색칠한 부분, 삼각형 GBF의 넓이는 24를 6으로 나눠준 4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요렇게 볼수 있겠죠.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4라면, 이거는 중선 끝까지 가지 않았는데 어떡하죠? 끝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거를 끝까지 갔다라고 본다면, 여섯 개 중에 몇 개를? 두 개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요런 모양으로 쪼개져 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이 6개 분량에 2개씩 갖고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하나씩은 다 3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24, 즉 삼각형 GBC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24제곱센티미터를 3분의 1 한게 되니까 8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서로 다른 거를 2등분한단 말이에요. 여기랑 여기의 길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도 BM, CM 길이가 같네요. 두 개의 중선이 만났네. 그럼 그두 개의 중선이 만난 이 교점 P는 뭐가 될까? 얘가 바로 이 삼각형 ABC.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된다는 거죠. 무게중심. 무게중심. 마찬가지로 점 Q도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이 될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 2대 1, 여기도 2대 1. 다시 적어주면 2대 1, 2대 1이 되니까 우리는 2대 2대 2. 다시 이야기하면 BP 대 PQ 대 QD가 1대 1대 1이 된다는 거죠. 즉, 길이가 어떻다? 전부 같다. 즉,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3X가 24, X는 8.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무게중심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반복 체크 문제 풀어볼게요. 자, 삼각형 ABC 넓이를 찾을 건데 GBD 넓이가 5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은 아, 이거 뭐야? 똑같은 거 6번 반복된댔지? 정답은 3번, 30제곱센티미터. 요렇게 풀면 금방 해결이 되고요. 자, AD의 길이를 보려고 보니까 AD의 길이는 이 전체 중선인데 요 G, G 프라임이 12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도 2대 1이네. 그러면은 요 G 프라임 D, 요 가장 짧은 것도 6cm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GD의 길이가 18cm로 주어져 있는데요. 주어져 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AG 대 GD도 2대 1. 여기 대 여기도 2대 1이다. 짧은 게 18이면 긴 거는 36cm다. 둘이 더한 게 AD니까 정답은 4번 54cm 이렇게 보면 되겠다고요. 자, 실력 체크 5번. EBD의 넓이. 아, 이거 뭔가 우리 중선에 의해 나눠지는 그 삼각형 써야 되는데 잘안 써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잘 들여다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에서 평행선이 있을 때 아, 이 넓이를 어떻게 바꿨더라? 요것만 잘 생각하면요. 요이 넓이. BD를 기준으로 해서 이 평행선 E를요. G로만 옮겨주면 삼각형 GBD의 넓이가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GBD랑 EBD랑 넓이는 똑같을 거예요. 왜 평행선이니까? 근데 GBD의 넓이가 몇이다? 전체 60이면 여기는 중선에 의해 나눠지는 나머지 6개의 삼각형 중에 하나니까 이거 뭐야? 너무 쉬운 문제가 돼버렸네? 60에서 나누기 6 해주면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배운 거 전부 다 활용을 해줘야 되고요. 자, 얘도, 이거 아까 비슷한 그림 봤죠? 그냥 보면은 잘안 보이고요. MBE 여기 넓이가 3이야? 오케이. 근데 그냥 보면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나만, 요렇게만 그어주면은 삼각형 ABD의 무게중심이 2다. 요거를 알수 있고요. 무게중심이 2라는 걸 찾았네? 그러면 세 중선에 의해서 나눠지는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각각 다 3이 되겠네? 그러면 이 ABD의 넓이가 18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두 배, 즉, 사각형 ABCD의 넓이는 몇이다? 3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빠른가요? 괜찮죠? 자, 마지막 문제가 될것 같아요. 자, 서술형 마무리. 우리 무게중심은 너무도 쓸 말이 많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빠르게 보자면 AG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AG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2대 1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AD의 길이가 필요한 거죠. 그럼 A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중점이잖아요. CE도 중점. 따라서 중점 연결 정리. 아, 얘랑 얘랑 평행하고 길이 두 배네. 여기가 6cm? 오케이, 12cm? 그 중에 2대1? 아, 12cm를 2대1로 이제 비례 배분했을 때 2에 해당하는 8cm. 이렇게 가자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풀어준다면, 첫 번째, ABC의 무게중심이 점 G니까 AEBE, 중점이죠. 중점인 거 이야기했으면, 결국에는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요 AD의 길이가 정확하게 EM의 두 배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이니까 2대 1 활용해서 8cm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죠. 좀 급하게 무게중심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나의 것으로 꼭 만들길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23번째 시간을 활짝 열어볼게요.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시작한 Society, Politics and Law에 관련된 내용. 오늘은 소제목이 뭘까? 뭐에 대한 내용일까?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s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관련된 단어들,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 요거 한번 배워볼게요. 한번 쭉 읽고 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냥 완전하게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한번 아, 이런 흐름으로 단어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 정도 좀 파악하고 오면 훨씬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지. 자, 우리를 반기는 첫 번째 단어 government. Government라는 단어입니다. 이 govern이라는 동사가 지금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rule, 통치하다 라는 동사랑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govern이라는 단어야 라고 배우셨죠. 거기다 ment 붙였습니다. 어려운 단어 아니지? 여러분한테 익숙한 단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Government, 정부나 정권 혹은 통치, 체제. 체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통치체제 혹은 정부라는 단어예요. Govern, 바로 정부가 전체 나라를 좀 관할해서 운영을 하죠. 그래서 얘는 뭐야?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Govern, government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단어 가겠습니다. 자, republic, republic. 자, public이라는 의미가 뭐야? 그치, 공공, 대중, 사람들에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같이 통치를 하는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Democratic Republic 이라고 하면 민주공화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에요. Unlike democracy, democracy가 뭐였더라? 전 시간에. 그렇지, 민주주의.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democracy 잖아요. 그죠? democracy를 표방하는 나라죠. 민주주의와는 unlike, 다르게, like의 반대입니다. A republic, 공화국은요, is governed by, 누구 위에서 govern? 그렇지,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데 수동태가 됐으니까 다스려집니다. 통치됩니다. 이렇게 해석되겠지? 누구 위에서요? By representatives. Representative라는 단어가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대표, 대표자. 그러니까 representatives, 대표자에 의해서 통치됩니다. 그런 국가가 바로 republic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부예요. 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conservative, conservative, conservative, conservative. 여기 S가 S, S 사운드가 납니다. 이 단어는요, 일단 conserve라는 동사 먼저 볼게요. 밑에 보시면 conserve, 보존하다, 보호하다. 앞에서 우리 preserve라는 동사 배우면서 conserve라는 동사도 비슷해 라고 선생님이 같이 챙겨도 라고 말씀드렸던 단어입니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아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거에 IV를 붙인 겁니다. 그럼 conservative, 왠지 얘가 보수주의자라는 명사의 의미는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conservative라는 단어의 의미가 보수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용사로 보수적인 혹은 보수당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적인 혹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그런 당의라는 의미가 돼요. liberal이란 단어가 자유당의라는 의미로 반대어가 되겠고요. progressive는 얘가 pro,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진취적인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progressive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Conservative Party라고 하면 보수적인 당이니까 보수당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There is a clear divide. 분명한 divide가 있습니다. divide는 우리가 전 시간에 나누다라는 의미, unite라는 동사의 반이어로 봤었죠. 근데 얘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차이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명백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의 차이가 있지? 뭐 사이에서의 차이가 있지? Between the Conservative Party and the opposition on the new tax law. 새로운 세금에 관련된 법. 세법. 새로운 세법에 대한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의 차이점이 있어요?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까? 보수당, 그리고 the opposition, 야당이라는 표현인데요. 아, 요런 표현도 그냥 나올 수 있구나. 요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The opposition, 야당이라고 여기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당이라는 표현 이렇게 conservative party, party라는 의미가요. 어떤 입장 갖고 있는 사람, 당, 혹은 우리가 third party라고 하면 제3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party라는 의미가 이렇게 정치에서는 당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네 번째 단어 갑니다. Constitution이라는 단어고요. Constitution이라는 단어는 헌법 혹은 구성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constitute라는 동사가 구성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법을 구성하는 가장 기반이 되는 법, 바로 헌법을 constitution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구성이라는 동사의 의미에서 따온 명사의 의미도 있고 헌법이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파트는 정부, 정치 이런 관련된 섹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차적인 의미로 헌법을 먼저 놓은 것 같습니다. Constitution이라는 단어, 구성과 헌법이라는 의미로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Constitutional, A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에 맞는다. 이것도 보시고요. 예문 한번 볼까요? Our Constitution, 우리의 헌법은요, Protect people's fundamental rights. Fundamental, 무슨 뜻이더라? 기본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기본적인 권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이거는 뭘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권리,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야.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볼게요. Civil이라는 단어는요, 일단 시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있고요. 시민의 좀 상대적인, 민간인이라는 의미의 상대적인 게 바로 military, 군사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민간의라는 뜻과 시민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민의라는 의미의 경우에는 사람들에 관련된 거니까 public, 대중이라는, public이라는 공공의라는 단어나 아니면 civic이라는 단어도 시민의라는 의미랑 civil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의라는 의미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본 것처럼 military, 군사의, 군대의라는 의미로 같이 견주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ivil servant 들어가면 시민들을 잘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공무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ivil War라는 표현 좀 볼게요. 얘는 그냥 우리가 직역하면 시민의 전쟁이죠. 안에 있는 외부에서 다른 국가가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민들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좀 이해가 되는 의미가 되는데요. 얘는 내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안에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진 전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Civil War라는 단어, 내전이라는 뜻이에요. His speech. 그의 연설은요, Let him to lead. 그로 하여금 이끌도록 했습니다. 뭘 이끌도록? The Civil Rights Movement. Movement가 움직임, 즉,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 운동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Across the country, 전국에 걸쳐서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civil rights 이렇게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씁니다. 시민권, 시민의 권리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섯 번째 단어 가볼까요? Policy라는 단어입니다. 얘는 정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책이나 방침, foreign policy라고 하면 외국에 대한 정책, 즉 외교 정책, 외교 방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 new policy, 새로운 정책은요, aims to. aim이라는 표현이 목적이나 목표라는 명사도 되고, 무엇 무엇을 겨냥하다, 목표로 하다라는 동사

의미로 됩니다. 그래서 뒤에 to 부정사를 여기서는 썼죠. To reduce poverty. 가난을 줄이는 것, 빈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정책의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Policy라는 단어, 정책, 방침이라는 뜻이에요. 자, 일곱 번째 단어, mission, mission.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에게 미션을 주겠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임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임무, 사명이라는 의미고요. 자, 이럴 때 내가 이걸 왜 하느냐? 어떤 사명을, 즉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 이런 의미로 미션이라는 단어가 purpose라는 단어와 유의어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고요. 얘가 사절단 혹은 전도단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얘가 임무나 사명이라는 의미로 많이 나오니까 이 1번의 의미를 먼저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missionary라고 하면 그 선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라는 뜻이거나 형용사의 의미로는 그걸 하는이라는 의미의 전도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omplete a mission이라고 하면 임무를 완수하다라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The mission is, 자, 임무는요, 그 임무는 is to protect the safety of all citizens. citizen, 시민들이죠. 자,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그 임무입니다. 그 임무, 즉 사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So mission, purpose, 비슷한 의미. 예, mission이라는 단어는 임무라는 뜻도 있고 사명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챙겨두시고요. 다음 단어, 네, organization or organization. 둘다 발음이 가능합니다. 일단 organ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신체에서는 여러분들 기관, 이 장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를, 즉 우리의 뭐 이런 어떤 기관이나 혹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다 이런 뜻이 돼서 organize라는 동사는 조직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거의 명사 형태 조직이라는 단어가 organization or organization 둘다 발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체나 기구라는 뜻이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institution, 그치? 얘도 기구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당직자, 어떤 정당의 당직자라는 의미도 있다. 이 정도만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A welfare organization. welfare니까 복지죠? 복지 단체, 복지 기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welfare organization 이라는 표현은 같이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서 한번 눈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 단체는요, has developed 무엇을 개발하고 만들었어요? A support system for elderly people. elderly people은 여러분들,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즉 노인들을 가리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 지원 체계를 개발했습니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rganization, 기구, 조직이라는 의미, 단체, 조직, 기구라는 의미라는 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단어, agency, agency라는 단어예요. agency는 일단 정부 기관, 어떤 부 정부 기관에 달려있는 이 어떤 정부에 달려있는 기관, 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로는 대행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왜 정부 기관 부의 의미, 정부의 여러 부서들이 달려있는데 그중에 한 기관을 agency라고 부르는데 우리 CIA라는 그 기관 있죠? 정부의 기관.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줄임표입니다. 그때 A가 요 agency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에이전시가 정부의 한 기관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전트라는 단어는 대리인이나 중개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 에이전트라고 해서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인다.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정도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단어, official, official이라는 단어고요. official 두 번째 강세가 오죠. official이라는 단어는 예, 공식적인, 공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상의 공식적인, 공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있고요. 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임원이라는 사람의 의미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civil servant라는 표현 우리 방금 전에 봤었죠. 그죠? 공무원이라는 표현, 비슷한 표현으로 같이 묶어두시면 될것 같고요. 공무상의 공식적인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표현은 formal authorization이라는 표현도 역시 공적인,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이라는 표현이 authorized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의 표현은 unofficial, on을 붙이면 반대말이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 우리가 보통 in이나 on이나 this 이런 표현들을 붙이면 반대, not의 의미를 많이 갖는 접두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on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드는구나. 공무가 아닌, 공무적이 아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y를 붙여서 공식적으로라는 officially라는 표현의 부사를 만들고요. government official이라고 하면 official이 사람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부 관료, 정부 임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11번째, secretary.

Secretary. Secret이라는 단어가 뭐야? 비밀이라는 단어죠. 그죠? Secretary라고 하면 사람이죠. 일단은 비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정말 이런 그 많은 업무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 비서를 Secretary라고 부르죠. 근데 얘가 정부기관 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장관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정부 한 부처의 장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he Secretary of State라고 하면 그래서 얘는 국무장관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될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회사나 어떤 기관의 장의 일을 맡아주면서 도와주는 Secretary, 비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측면에서는 장관의 의미까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째 단어 가볼까요? Embassy, Embassy라는 단어예요. 얘는 무슨 뜻? 대사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대사관들이 다른 나라, 우리 외국,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즉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대사관에 있죠. 그죠? 대사관에서 그 역할을 해주죠. 정부기관의 역할.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줄 수 있는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embassy라는 단어가 돼요. ambassador라고 하면 사람을 가리킵니다. 대사라는 뜻이에요. 예문 갑니다. Please visit the embassy. 어디를 방문해 주세요? 그치. 대사관을 방문해 주세요. If you need a visa. 여러분들이 비자가 필요하시다면 대사관을 방문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해외에서 여권 같은 거 잃어버려도 어떻게 해요? 대사관 가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embassy, ambassador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13번째 단어 affair라는 단어입니다. 얘는요 복수 형태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affairs, s를 붙이게 되면 정세나 상황이란 뜻도 되고 일, 용무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자체로도 그냥 사건이나 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event나 incident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 아니면 용무, 어떤 일이라는 의미로 business와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또될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비슷한 듯하면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Foreign affairs라고 하면 foreign 외국에 있는 일. 즉, 외교의 문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외교 정세나 외교 문제의 의미가 되겠고요. 가족들이랑 관련된 문제, family affairs라고 하면 얘는 가족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집안의 일, 가족의 일, 집안일, 가사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다음 elec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out, e나 ex가 들어가면 우리가 out의 의미를 갖죠. 바깥으로라는 의미예요. 여러 사람 중에서 한 명의 사람들을, 몇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Elect라는 동사가 그래서 무슨 의미? 선출하다라는 의미. 예, 선출하다의 의미가 되겠고, 선출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형용사의 의미 둘다 가지고 있는 품사가 두 개인 단어예요. Elect라고 하면 선거권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Election은 그러니까 선거라는 의미가 되겠지. 예문 갑니다. Free and fair elections? 그렇지. 선거는 어때야 돼? free, 자유로워야 되고, fair, 공정해야 되겠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are important, 중요합니다. In democratic societies, 민주사회에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여기에 있는 free, fair elections라는 표현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poll이라는 표현이고요. 얘는요, 투표. 여론조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의미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수능에서는 survey라는 동사, 명사와 비슷합니다. survey가 특히 이게 설문조사 같은 그런 조사,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걸 이제 survey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론조사의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맥락에 따라서 survey라는 단어는 원래 설문조사의 좀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한다는 의미에서는 poll이나 survey와 비슷한 지금 같이 나란히 유의어로 놓은 것 같아요. 투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vote, 투표라는 단어. vote가 투표하다, 투표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conduct라는 동사가 수행하다,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conduct a poll이라고 하면 여론조사를 시행하다. opinion poll이라는 단어도 opinion도 의견, poll도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여론조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여론조사. 그래서 보통은 opinion poll 같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ccording to라고 하면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뜻이요. According to the recent poll,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은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support the law, new law, 그 새로운 법을 support, 지지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 새로운 법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괜찮네 라고 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poll이란 단어. 짧지만 여러분들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어. 자, candidate, candidate or candidate. 둘다 가능해요. 이 DAT를 the이라고 발음하셔도 괜찮고요.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date라고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candidate or candidate. 둘다 가능해요. 후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나타내고요. run as a candidate.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표현이 run for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어디 어디 출마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이었는데요. 그때 for라는 전치사를 보통은 쓰지만 run이라는 동사의 의미가 달리다라는 의미 말고도 출마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run as a candidate이라고 하면 후보로 출마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But for a candidate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candidate이란 단어가 나올 수 있다. 자, 17번째 단어 갑니다. appoint, appoint. 자, 선생님 보세요. 너의 포인트로 딱 집어준 거야. AP나 AD, A가 들어가면 to, 누구누구의 뭐뭐에 대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까요? 너 이거 해. 임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임명하다, 지명하다라는 의미로 가질 때는 유의어가 elect, nominate, nominate라는 동사 우리 보통 이제 그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죠. 누구누구가 노미네이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nominate라는 동사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요. 반대말은 임명하고 지명한다라는 건 어떤 임무를 맡기는 거죠. 예, 근데 그 임무에서 빼내는 겁니다. dismiss라는 단어는 해고하다라는 뜻 혹은 그 직에서 빼버리는 거니까 면직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 말 자체가 조금 어렵죠? 면직하다. 그 직을 면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ppoint는 어떤 약속 따위를 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appointment라고 하면 임명, 약속,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I have an appointment라고 하면 난 약속이 있어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얘가 appoint가 임명하다, 지명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appointment라고 하면 또 임명이라는 의미도 있다. Be appointed to 뭐뭐로 임명되다라는 뜻이에요. 예문 갑니다. 정부는요, will appoint a new official. official 사람으로서 공무원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공무원을 임명할 거예요라고 해석되는 문장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mount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이 mount라는 단어는 선생님 되게 쉽게 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일단 mount 한라라고 하면 한라산이죠. mountain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산의 의미가 있고요. 산은 사람들이 보면 어때? 오, 멋있다. 이렇게도 그냥 보기도 하지만 어때? 열심히 올라간 사람들 많죠. 등산하는 사람들. 그죠? 시작하다, 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르다, 올라가다라는 뜻과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산, 오르다, 시작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미지로 착착착 넣어서 머릿속에 챙겨두시면 나중에 이거 무슨 이미지? 동사로 쓰였네? 동사 의미가 뭐가 있을까? 산이니까 올라가다, 시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연상 기법으로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시작하다가 launch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론칭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처음으로 출시하고 시작한다 이런 의미에서 launch라는 동사가 비슷한 의미로 지금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올라가다라는 동사, 등반하다라는 동사가 climb이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의어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갑니다. Will the group, 그 그룹이요. Mount a campaign, 캠페인을 오르다, 이상하죠. 동사로 쓰인 거는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시작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그룹이, 그 집단이 캠페인을 시작할까요? 뭐 하기 위해서? To raise awareness,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요. 의식을 좀 올리기 위해서. 뭐에 대한? About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인식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캠페인을 시작할까요?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unt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 동사로 쓰일 때, 그렇지, 올라가다, 그리고 그렇지, 시작하다라는 의미까지 있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approve, approve. 여러분들, 이 prove라는 동사가 무슨 의미야? 입증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뭔가에 대해서 입증을 해. 맞는 것 같아. 그럼 뭐야? 그래, 해. 이렇게 되는 거야. approve라는 동사는 그래서 무슨 뜻? 승인하다라는 뜻. 해라는 게 뭐야? 찬성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찬성하다, 승인하다, 인가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예, 승인한다, 인가한다라는 의미, 허락한다라는 의미는 confirm, validate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가 된다. 승인하다, 허락하다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의어는요, this를 붙입니다. 그래서 disapprove라고 하면 승인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돼요. 뭐뭐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approve의 명사 형태는 있지, e를 빼고 끝에다가 al. AL을 붙였을 때 형용사 전미사도 되지만 명사의 전미사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쭉 강의해서

arrive 동사 형태 명사는 arrival. survive의 동사 형태의 명사 형태는 survival. A를 붙여요 라고 말씀드렸던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approve라는 동사도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approval이라고 하면 명사로 승인이나 인정이라는 의미입니다. approve of, 뭐뭐에 대해서 승인하다 라고 했을 때 of라는 전치사랑 많이 어울려요. 찬성하다, 승인하다, of라는 전치사. 자, 요게 한번 예문 보겠습니다. The committee, committee라는 단어는 위원회죠. 그 위원회는요, approve the plan right away. 즉시 그 계획을 승인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approve라는 동사, 승인하다. 예, 그래서 인정해주고 그걸 해라 라고 허락을 해주는 의미의 동사가 바로 approve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야. 챙겨둬야 돼요. 자, 그 다음 단어 가보겠습니다. grant, grant. 얘는 승인하다, 허락하다 라는 의미. 방금 전에 봤던 approve랑 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승인하다, 허락하다. 그래서 approve가 같이 유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허락하다 라는 의미가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allow라는 동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allow, permit라는 동사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permit는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자, 반대. 거부하다 라는 단어, 거절하다 라는 단어. 우리 앞에 바로 전강에서 decline라는 동사도 거부하다, 거절하다 라는 동사로 refuse라는 동사가 비슷하다, 같이 알아둬라 라고 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전강 보시면 비슷한 단어 정리가 돼 있을 테니까 묶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명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인가, 허가, 동사의 의미도 명사의 의미도 다 허락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주는 돈, 보조금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의미도 grant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be granted by 라고 하면 뭐뭐에서 승인되다. 예, grant가 승인하다, 허락하다, 허가하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be granted by 라는 수동태로 쓰이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쓰인다. 생각해보면 누구누구가 허락한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누구에 의해서 허락받았다, 아, 허가되었다. 이런 의미 참 많이 쓰이지 않을까요? 특히 어떤 기관, 정부기관에서 허가를 받았다. 이런 의미를 많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be granted by 이런 표현들 그냥 단순 수동태인데 왜 쓰였어?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좀 많이 나오는 관용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서 눈에 살짝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째 permit or permit. 명사일 때는 앞에 강세가 와요. 그리고 뒤에서 강세가 올 때는 동사. 이걸 일명 명전동후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단어가 명사의 의미와 동사의 의미를 둘 다 비슷한 의미로, 같은 의미지만 분사만 다를 경우에 이렇게 앞에 강세가 올 때 명사로 그리고 뒤에 강세를 두어서 동사로 많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permit라는 동사를 먼저 볼게요. 허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얘가 명사로 permit이라고 하면 허가증이에요. 허가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permit의 동사의 명사 형태는 permission, 허락이나 허가라는 정식 명사 형태가 있고 permit라고 해서 앞에 강세 걸 때는 허가증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단어들 유형으로 같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permit someone to do, 누구한테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to 부정사를 뒤에 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without permission 이라고 하면 무허가로 라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22번째 단어 갑니다. accord, accord라는 단어고요. 이 core라는 게 여러분들, 여기 중심, 우리 코어 근육을 발달시켜야 돼. 이렇게 할 때처럼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원래 나왔어요. 중심,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한데하다, 같이 하다라는 의미에서 얘는 너 생각도 그래? 내 생각도 그래. 라고 얘는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ccord라는 단어는 명사, 동사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합의, 혹은 일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이자 동사예요. 합의라는 의미일 경우는 agreement라는 단어. agree라는 동사가 동의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로 쓰이게 되면 합의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ach an accord라고 하면 합의에 도달하다. in accord with 뭐뭐와 일치하여 라고 해석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accordance A and C 붙여서 명사 형태는 만들고요. accordingly라는 부사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에 따라, 그에 맞춰 라는 의미가 되는 부사적인 표현. 예, 그래서 요거, 예, 연결어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오시면 accordingly 라고 하면 그에 맞춰, 그에 따라 라는 의미로 어떤 문장에 앞에 있는 내용을 끌어다가 앞에 있는 것에 맞춰서 그에 따라 라고 해석할 때 accordingly 라는 표현이 나온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urge 라는 단어예요. 23번째 단어입니다. 촉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이 어렵죠. 촉구한다는 말이 뭘까? 이거 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뭔가 하게끔 맞는다라는 의미가 촉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강력히 공고하다, 촉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비슷한 의미 단어로는 하게 맞는다 이런 의미니까 push라는 동사가 역시 비슷한 의미의 유의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요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urgency. 이렇게 CY를 붙여서 긴급, 긴급함이라는 명사를 만들었고, urgent라는 형용사 형태로 참 많이 나옵니다. 긴급한이라는 형용사 형태. urge A to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 A가 to이야 하도록 촉구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문 가볼게요. Non-profit organization. Non-profit이니까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영리 organization, 조직, 단체들은요, organizations, urge, 촉구했어요. 뭐뭐 하도록이라는 to 부정사 뒤에 나왔죠. 그래서 요 구문을 그대로 관용적인 표현을 쓴 문장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뭐 해달라고 촉구했어요? 정부한테 to increase, 올려줘라고 촉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강력하게 권했대요. 뭐 해달라고? Funding for their programs.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펀딩을 좀 해달라고요. Fund라는 단어는 자금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지만 자금을 조달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자금 조달을 increase, 늘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urge, to 부정사 이렇게 쓰인 거 한번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4번째 단어 military, military. 우리 요거 앞에서 civil이라는 단어랑 그 대치적인 상대적인 단어로 보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military라는 단어는 군대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군대의, 군사의라는 뜻이고요. 명사로 쓰일 때는 군대나 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civil, 시민의라는 단어와 지금 상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army라는 단어, 군대라는 의미, 군이라는 의미의 단어, 비슷한 유의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25번째 단어, 이 단어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읽죠? 그렇지, dominate. dominate라는 단어입니다. 얘는 지배하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어떻게 봤을 때는 큰 의미의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누군가가 무언가를 지배했대요. 그럼 뭐야? 압도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짜, 누군가가 무언가를 어떤 대상을 지배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우세한다라는 의미에서 정말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얘가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지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죠? 그래서 얘가 동사의 의미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고 하나는 지배하다, 아니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두 가지 의미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Control이라는 동사, 통제하다, 지배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Yield이라는 단어는 양보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굴복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predominate라는 단어, pre를 붙여서 얘도 완전히 전, 누군가가 오기 전에 이미 다 predominate,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유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Domination, dominant, 명사와 형용사 형태 잘 한번 보시고요. 예문 보시면 one powerful nation, 한 강력한 국가, 힘이 센 국가, 강대국이 되겠죠? 한 강대국이요, try to dominate the region, 그 지역을 지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입니다. dominate라는 동사 많이 나오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26번째, disciplinary. 일단 discipline이라는 동사 먼저 보겠습니다. discipline이라고 하면 징계하다, 훈육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얘가 명사의 의미로 훈육이라는 의미의 명사도 있고 규율이라는 의미의 명사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제 그 학생들 혹은 아이들, 자녀들 를 규율하거나 규제하거나 혹은 훈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나 동사의 의미가 이 단어가 바로 discipline이라는 단어예요. disciplinary라고 하면 얘는 그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훈육의 혹은 징계의라는 의미가 있고요. 얘가 어떻게 갑자기 뜬금없이 학과라는 의미가 되느냐?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누군가를 이렇게 훈육하고 징계한다는,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얘가 명사의 의미로 고등학교에 오시면 학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학문, 가르치는 학문, 알겠죠? 배우는 학문. 그래서 얘가 학과의라는 의미가 될수 있구나, 형용사의 의미가 될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The government, 그 정부는요, took proper disciplinary action. action이라는 단어가 행동이라는 뜻도 있지만 조치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disciplinary action 이라고 하면 징계 조치, proper 적절한 징계 조치를 took, 취했습니다. 특히 action이라는 단어가 take라는 동사랑 같이 쓰이면은요,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ake action, take actions, take measures, take steps 이렇게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다라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took라는 동사, action이라는 동사가 명사가 같이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isciplinary action, 징계 조치라는 뜻 한번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표시해 드렸고요. 27번째 단어입니다. neutral, neutral. 얘도 의외로 좀 많이 나와요. 중립의라는 뜻입니다. neutral. 자, unbiased. biased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파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죠. 거기에 on을 붙였으니까 편파적이지 않은, 즉, 딱 가운데 중립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biased라는 표현, 편파적인이라는 의미, 지금 반으로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neutrality라고 하면 중립이라는 명사요. The country remained. 그 국가는요, 어떤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어떤 상태를 유지했습니까? Neutral,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During the international conflict, 국제적인 갈등, 국제 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는 중립. 딱 떠오르는 뭐 국가들, 여러 국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스위스가 굉장히 중립국으로 유명하죠. 그죠? Neutral이란 단어, 중립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어, indeed. indeed. 얘 부사예요, 여러분. deed라고 해서 뭐 두에 뭐 관련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실로 참으로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really, certainly라는 의미의 부사와 네,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providing equal public services 동등한 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was indeed 실제로 a great challenge 정말 큰 도전입니다. 도전이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죠. 예, 여긴 challenge라는 단어가 도전이라는 뜻도 되고 어려움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전이라고 해석을 해놨지만 아주 대단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9번째 upper, upper. 반대는 사실은 lower. 상급의 하급의 라고 할때 lower, 더 낮은이라는 의미의 반대의 의미가 될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상급의, 상위의라는 의미의 대조가 될수 있고 유사한 이 단어를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senior라는 단어는 상급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상급의라는 의미의. 그래서 senior 비슷한 의미의 지금 단어로 정리가 되어 있고 반대는 하급의라는 의미로 junior라는 단어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더 위의, 그치? upper에 이제 여기에 상대적인 단어가 lower가 되겠죠? 장소에서 더 위에가 upper, 그리고 더 낮은이라는 의미가 더 lower가 되겠습니다. upper class라고 하면 상류층, lower class라고 하면 이제 하류층, 이렇게 되겠죠? gain the upper hand, 위에 있는 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우위를 점령하다, 우위를 차지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마지막 표현입니다. in order to,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뭐뭐하기 위해. It is important to, 뭐 하는 게 중요해요? To be honest, 정직한 게 중요합니다. In order to gain trust, 뭘 얻기 위해서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오늘 30개의 단어와 표현, 뭘로 확인할까? 네, 문제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daily practice 실전 문제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일단 보기에 단어와 의미를 연결 한번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Disciplinary, 그치, 징계의라는 단어. Government, 맞아요. 정부, accord, 그렇지, 합의. Upper, 상급의. 단어 연결했으니까 의미랑 1번과 3번 보겠습니다. Formal or official agreement. 공식적이거나 혹은 공적인, 공적이거나 공식적인 합의. 일단 agreement를 딱 보니까 연결이 되는데요. 그죠? accord 합의라는 표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intended to 뭔말 의도가 있는 이란 뜻이죠. 뭐할 의도? correct or punish bad behavior. 나쁜 행동을 수정해 주거나 아니면 벌 주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 의도를 갖고 있는 혹은 or relating to discipline. 아, 징계랑 관련된, 훈육과 관련된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야? 징계, disciplinary, 징계 이렇게 단어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한번 봐야 되겠다. upper, junior, 상급의, 하급의라는 단어의 반의 관계. approve, 그러면 승인하다의 반대는 disapprove가 되겠죠? dis를 붙여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mount, 그치, 시작하다, 오르다. launch란 단어, 시작하다, 유의어구나. propose, 목적. 그리고 그치. 얘가 사명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었죠. mission이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ppointment. 얘는 명사, appoint, 동사. 얘는 임명하다, 지정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사이고, 그리고 동사가 되겠죠. 여기도 그러면 명사, 그리고 동사.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오면 돼요? permit라는 동사 들어가 주면 되겠죠. 허가하다라는 의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C번 가서 한번 단어 명령을 몇개 한번 넣어볼게요. 자, the committee, 그 위원회는요. will, new budget plan, 새로운 예산안을 어떻게 할 거다? 그렇지, 승인하다, 허락하다, 해라. 이렇게 approve라는 동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president, 대통령은요. will, 뭐할 거예요? The Supreme Court judge라고 하면 얘는 대법원 판사입니다. 대법원, 일단

동사를 어떻게 할까? 임명하다라는 의미에서 appoint라는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단어와 표현, 실전 문제까지 오늘도 잘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굿굿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리뷰하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만나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재미있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nglish.
3: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만점왕 도우미 정소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국어 28강 공부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지난 시간 퀴즈 정답부터 확인하고 얘기해볼게요. 지난 시간 퀴즈는요.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정리할 때 결과가 다른 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였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O입니다. 우리 어떤 일의 원인, 결과를 막 구분하다 보면요. 항상 원인은 원인, 결과는 결과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간의 흐름을 쭉 나열해 보다 보면 어떤 일의 결과가 다음 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통해서도 함께 확인해 봤었죠?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교과서 지문학습 21번부터 38번까지의 내용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감각적 표현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각적 표현이 뭔지 혹시 기억나나요? 감각적 표현이란 우리 오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눈으로 본 것, 그 다음 코로 냄새 맡은 것, 입으로 맛본 것, 또는 귀로 들은 것, 손으로 만진 것과 같은 이런 감각을 통해서 생생하게 어떤 장면을 표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각적 표현을 잘 사용하면요, 글이 아주 맛깔나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 함께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여기에 한 편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7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울토마토가 7살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일단 시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무엇을 찾아보면 좋을까요? 맞아요. 감각적 표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방울토마토가 7살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갓 씻어 놓은 방울토마토. 물기도 안 닦고 생글생글 달아날 궁리만 하는 7살 내 동생 같아. 아, 이거 보니까 알겠네요. 방울토마토를 보니 무엇이 떠올랐다고요? 내 동생이 떠올랐다고요. 왜요? 내 동생이 목욕하고 나면 막 물기를 잘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기도 안 닦고 막 도망가려고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장난을 치는 모습이 떠올랐다는 거죠. 방울토마토를 보니까요. 햇살 먹고 이슬 먹고 볼따구니가 탱글탱글. 방울토마토가요. 햇살도 잘 받고 그다음 무럭무럭 잘 자란 모습을 떠올리고 있죠. 볼따구니가 탱글탱글. 그러니까 내 동생의 발그레한 볼따구니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구니 한가득 제잘제잘 까르륵 방울토마토. 그 중에 막 미끄러지려는 놈 하나, 요놈! 재빨리 붙잡아 한 입에 쏙 넣고 깨물었다 라고 했어요. 바구니 한가득 담겨있는 이 방울토마토를 보니까요. 뭔가 탱글탱글한 방울토마토들.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고 까르르 웃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나 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라 드는데 왜 우리 방울토마토 잡으려 그러면 얘가 동글동글 탱글탱글 하다 보니까 잘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요놈 하면서 재빨리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아까 내 동생이 물기를 안 닦고 막 달아나려고 장난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방울토마토를 잡는 그 느낌이 마치 내 동생이 장난치려는 걸 같이 짠! 잡으려고 하는 그런 내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뜻 같네요. 이빨 사이 새빨간 햇님이 터진다. 달콤한 이슬이 터진다 라고 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앙 하고 깨물면 어때요? 그 안에서 즙이 팡 하고 터지잖아요. 그걸 보고 새빨간 햇님이 터진다 라고 했어요. 새빨간 햇님 뭘까요? 그렇지.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를 새빨간 햇님이라고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달콤한 이슬은 뭘까요? 그렇죠. 그 안에서 빵 하고 터지는 그 방울토마토의 즙을 달콤한 이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의 이 모양이나 어떤 촉감 그리고 맛까지 아주 재미있게 잘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21번입니다. 이 시는 어떤 경험을 시로 나타낸 것일까요? 이것을 먹은 경험, 정답 뭐예요? 그래요. 방울토마토가 되겠죠. 정답을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방울토마토. 첫 번째 문제는 몸풀기 문제였어요. 그 다음 22번입니다. 말하는 이가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경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감각적 표현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죠. 눈, 코, 입, 귀, 손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을 통해서 생생하게 한 장면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탱글탱글, 새빨간 햇님, 제잘제잘, 까르륵이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었죠. 이제 선생님 설명도 들었으니까 이 각각의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그럼 오른쪽 거 보면서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 방울토마토의 빨간 겉모양을 표현했다. 빨간 겉모양 뭘까요? 그렇죠. 여기 새빨간 햇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눈에 보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나, 과일 속이 꽉 찬 방울토마토의 표면을 표현했다. 속이 꽉 차 있다. 어떤 느낌이에요? 맞아요. 탱글탱글한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연결했고요. 그 다음 다, 바구니 가득 담겨있는 방울토마토들이 수다를 떠는 어린아이들처럼 귀엽다고 생각했다. 수다를 떨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제잘제잘 까르륵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23번으로 가볼게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경험을 표현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빨 사이 새빨간 햇님이 터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새빨간 햇님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훨씬 더 생생하게 내가 그 새빨갛다는 느낌을 잘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없이 읽었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시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 시 속의 장면을 상상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대상을 직접 보거나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감각적인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감각적 표현을 이용해서 시를 쓸 궁리를 하고 있어요. 한번 대화를 살펴볼게요. 아빠와 함께 빵집에 들어갔을 때 맡은 빵 냄새는 아빠의 사랑을 닮았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비 오는 날 좋아하는 친구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걷던 기억이 떠올라.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우산을 함께 썼었나 봐요. 굉장히 설레고 두근두근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럼 이건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걸 시로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24번 문제 볼게요. 경험을 시로 쓰는 준비 과정 중에서 그림과 관련 있는 활동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 그림 속에서 친구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내가 시로 쓰고 싶은 내용,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1번과 2번 내용도요, 우리 시를 쓰는 어떤 단계에 해당되니까 잘

보세요. 대상을 노래하듯이 표현한다. 그것이 시가 되는 거죠. 그다음 행과 연을 구분하여 표현한다. 이 행과 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그다음 25번입니다. 시로 쓰고 싶은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 있는 것끼리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경험 보니까요. 겪은 일이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졌는지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을 훨씬 더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감각적인 표현을 여기저기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입니다. 친구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었다. 아까 그 오른쪽에 있던 친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친구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었다. 이건 뭐예요? 겪은 일에 해당됩니다. 그쵸? 사실이죠? 그다음 나입니다. 빗방울 소리가 두근거리는 내 마음 같았다. 아, 이 친구가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와 같이 우산을 쓴내 마음은 어떨까요? 두근두근 쿵닥쿵닥 하겠죠. 그런데 그 소리가 마치 이 빗방울 소리랑 비슷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빗방울 소리가 두근거리는 내 마음 같았다. 뭐예요? 나의 생각 또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입니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차르륵 차르륵 들렸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 어떤 소리인지 느껴지죠? 그 소리를 어떤, 맞아요. 차르륵 차르륵이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훨씬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감각적 표현이라고 한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26번 보겠습니다.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경험을 쓴 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라고 했어요. 감각적 표현과 경험 이두 가지가 다 살아 있어야 되겠죠. 1번 아빠의 손을 잡고 들어간 빵집의 빵 냄새에 기분이 설렜다. 이건 경험은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 감각적 표현이 빠져 있죠. 2번 볼게요. 따뜻한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간 빵집에 달달하고 향긋한 빵 냄새에 기분이 설렜다. 1번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따뜻한 아빠 손, 그리고 달달하고 향긋한 빵 냄새,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 표현이 들어간 경험, 2번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와 나가 있는데요. 가. 차르륵 차르륵 우산을 두드리는 빗방울처럼 내 옆에 내 마음도 두근두근. 그리고 나도,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요? 맞아요. 배열이 좀 다르죠. 가는 그냥 쭉 옆으로 줄글처럼 써 놓았는데, 나에서는 차르륵 차르륵.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우산을 두드리는 빗방울처럼 여기까지 끊었고요. 그다음 여기 한 줄이 비었어요. 그리고 다음 줄에 내 옆에 내 마음도 두근두근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시를 보다 보면 시를 읽을 때 행과 연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줄한 줄들을 우리는 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행. 시에서 하나의 줄을 의미하고요. 이한줄한 줄을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이유는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있을 때 아니면 또는 띄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과 행이 모이면 무엇이 되냐면 연이 됩니다. 이 연은 이렇게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행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연은 언제 구분해 주냐면 대상이 바뀔 때 보통 구분을 해준다. 이렇게 먼저 출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여기 첫 번째 연에서는 우산을 두드리는 빗방울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연으로 짠 넘어갔죠. 여기에서는 내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연을 잘 구분해서 시를 써주면요. 읽는 사람이 읽기도 편하면서 뭔가 리듬감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감정을 좀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27번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1번, 가에는 감각적 표현이 있고 나에는 없다. 아니죠? 2번, 가에는 행과 연의 구분이 없고 나에는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 다음, 3번, 가에는 사실만 있고 나에는 생각이나 느낌만 있다. 아니요, 내용적으로는 똑같은데 행과 연의 구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28번. 왼쪽의 글을 이 글의 오른쪽처럼 행과 연을 구분해서 알맞게 표현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지금 여기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예준 볼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엄마의 차가운 물수건이 뜨거운 내 이마에 얹어진다. 내 눈에 여기까지를 하나의 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연에서 고여있던 열기는 미지근하게 식으며 눈물로 맺힌다 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대상의 구분이 연으로 잘 되어 있나요? 잘 나타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일단 이 내 눈에 여기서 이 내용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행의 구분도 차가운 물수건 이렇게 뭔가 어색하게 끊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잘했다? 승찬이가 더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승찬. 넘어갈게요. 그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경험을 쓴 시를 고칠 때 살펴봐야 할 점. 자, 고칠 때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요? 1번, 내가 쓰고 싶었던 경험이 잘 드러났나요? 그렇지, 내 경험을 쓴 시니까 경험이 잘 드러났는지 생각해야 되겠죠? 2번,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서 실감나게 표현했나요? 오, 이것도 맞죠? 3번, 자신이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게 표현했나요? 아니지, 내 생각이나 감정을 잘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알맞지 않은 거예요. 우리 정답은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목은 할머니표 사랑 가득 감자전인데요. 이번에는 앞과는 다르게 나의 경험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글 속에 무엇을 감각적 표현을 담아서 생생하게 표현한 겁니다. 한번 빠르게 훑어볼게요.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오신 김에 우리 집에 들르신 것이다. 할머니는 뭉게구름처럼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시며 와, 할머니께서 나를 안아주신다는 표현을 뭉게구름처럼 포근하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감자전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셨다. 할머니와 함께 감자를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았다. 지금부터는 이제 감자전을 만드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죠.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하얗고 뽀얀 감자 반죽을 손바닥만한 크기로 동그랗게 올렸다. 자, 이렇게 과정들이 아주 생생하게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치익!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소리가 나며 감자 반죽이 노릇노릇하게 익기 시작했다. 노릇노릇. 감자전이 막 익는 느낌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감자전이 바삭하게 익을수록 고소한 냄새가 우리 집 부엌을 가득 채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감자전 먹고 싶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글을 잘 쓴 겁니다. 그러면 같이 30번 문제 살펴볼게요. 글쓴이는 어떤 경험을 글로 썼습니까? 어떤 경험이에요? 그렇죠. 할머니께서 감자전을 만들어주신 경험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짜잔. 그 다음 3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할머니와 함께 감자를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았고요.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하얗고 뽀얀 감자 반죽을 손바닥만한 크기로 동그랗게 올렸다. 치익 소리가 나며 감자 반죽이 노릇노릇하게 익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한 것입니다. 일단 무엇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 감자전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4번과 5번 요 내용이 일단 가에 들어가야 되고요. 나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런 무슨 표현? 감각적 표현들을 통해서 어떻게? 실감나게 표현한 거죠. 과장되게 표현했다는 것은 사실보다 더 부풀려서 막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되게라는 말보다는 실감나게, 더 생생하게라는 말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 32번입니다. 감자전의 모양과 크기를 표현한 부분을 찾아 쓰고 그 표현에서 사용된 감각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감자전의 모양, 크기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렇지. 손바닥만한 크기로 동그랗게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감각이에요? 모양, 크기는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눈, 코, 입, 귀, 손 중에? 그렇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이라고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글이 이어지죠. 식탁에 마주 앉아 할머니와 감자전을 먹었다. 아, 맛있겠다. 그쵸? 따뜻한 감자전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었더니 접시에서 쫀득하게 떨어져 나왔다. 그 감자전의 쫀득한 그 느낌 뭔지 알겠어요? 쫄깃쫄깃.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한

감자전이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서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할머니의 큰 사랑 덕분에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 보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세요. 사랑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마음도 따뜻한 친구네요. 그리고 감자전도 맛있겠어요. 그럼 33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에서 주로 활용된 감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기억. 따뜻한 감자전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었더니 접시에서 쫀득하게 떨어져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따뜻하다는 건 무엇을 통해 느낄 수 있어요? 보통 우리 피부를 통해서 느낄 수 있죠. 뭔가를 만졌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쫀득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쫄깃쫄깃하다는 거죠. 이것도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에요. 그러면 주로 활용된 거 무엇이라고 하면 되나요? 만졌을 때 또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각, 촉각에 해당되겠죠. 정답은 3번이라고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 34번이에요. 감자전의 맛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낱말을 두 가지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감자전의 맛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고소하고 짭조름하다 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고소한 찾으면 몇 번? 2번. 짭조름한 살짝 짠맛이 느껴진다 라는 거니까 여기 4번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그럼 정답은 2번과 4번입니다. 고소하고 짭조름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그 다음 35번입니다.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할머니에 대해 든 생각이나 느낌을 찾아 써보세요. 할머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졌는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죠? 맞아요. 맨 뒷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할머니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찾아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이렇게. 할머니의 큰 사랑 덕분에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 보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세요. 사랑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6번으로 가볼게요. 감각적 표현을 살펴보고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부글부글 내 마음 끓는 소리라는 말은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부글부글 내 마음이 끓는 소리잖아요. 소리. 그러면 귀로 들리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어디 있죠? 가나 다 중에서? 맞아요. 나를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짠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쉽죠? 그 다음 2번입니다. 보들보들 푹신한 내 곱슬머리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곱슬머리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 친구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요. 그 곱슬머리인 친구들 특유의 굉장히 뭔가 푹신푹신한 느낌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곱슬머리에 대한 감각 무엇을 통해서? 맞아요. 내 손끝에 내 피부로 느껴지는 감각을 통해서 표현한 거죠. 그러면 뭐예요? 가, 다 중에서? 그렇지. 다가 되겠죠. 내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해서 짜잔, 다에 연결해봤습니다. 그 다음 3번. 독수리처럼 빠르게 달려가는 자전거. 빠른데 얼마나 빠르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독수리 날아가는 거 본 적 있어요? 휙! 하고 엄청 빠르게 날아가잖아요. 자,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본 것처럼. 눈으로 본 것처럼 표현했죠. 그래서 마치 진짜 그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라고 해서 가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번으로 가볼게요. 보기처럼 경험을 떠올리고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내가 앵두를 먹었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러면 앵두를 먹었을 때 그 맛은 새콤달콤했고요. 색은 빨간색이었고 모양은 동그란 모양이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또는 하나의 표현으로 만들어서 그걸 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새빨간 태양을 닮은 동그란 앵두라고 해서 나의 경험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해볼게요. 짜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겪은 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바닷가에 놀러간 경험을 가지고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바닷가에 놀러갔다. 그럼 바닷가에 놀러 가면 어떤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일단 와 시원하죠? 바닷가의 그 바람, 시원한 느낌. 그 다음에 바닷물을 한번 맛보면 어떤 느낌? 맞아요. 짠 느낌이 있죠. 짜다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바닷가에 딱 가면 눈에 어떤 색깔이 많이 보여요? 맞아요. 푸른, 파란색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파랗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쭉 한번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표현으로 짠 바꿔보면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짠내와 함께 시원함이 느껴져요.

0: 지는 파란 바닷가. 쏴쏴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멀어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파도. 진짜 멋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시를 쓰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시 쓰기의 매력에 빠져들 거예요. 자,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는 알겠죠? 경험을 떠올리고 관련된 느낌을 떠올리고 그것을 시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 38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새콤달콤 짜릿한 맛. 새콤달콤이라는 거내 맛을 재미있게 표현한 거죠. 맛깔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2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여기에는 감각적인 표현은 없네요. 3번, 방안을 밝히는 노란 빛. 노랗다.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다음 4번, 기분이 좋아지는 향긋한 냄새. 냄새를 표현하고 있고요. 5번, 온몸으로 태양을 삼키는 빨간 사과, 빨간색을 이렇게 또 재미있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느낌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2번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문제 열심히 풀어봤는데요. 이번 단원의 내용 함께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네, 우리 처음으로 배웠던 것은요, 원인과 결과였습니다. 원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든 까닭이라고 했고요. 결과는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았잖아요? 그럼 그 결과 숙제를 밤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늦잠을 자면 그 결과 학교에 지각하게 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의미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경험을 말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떤 내 경험을 이야기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의 흐름에다가 원인과 결과를 짠 조금 더 이렇게 합쳐서 이야기해주면 훨씬 듣는 사람도 이야기가 편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바람이 세게 불었어. 그래서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갔어. 이 그래서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민이는 모자를 줍지 못했어. 왜냐하면 모자가 연못 한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이야. 이건 뭐예요? 앞쪽에 결과가 있고, 왜냐하면 그 뒤에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내용 갑니다. 경험을 원인과 결과로 정리해서 말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경험을 떠올리는 게 우선이겠죠. 그 다음 그 중에서 어떤 경험을 들려줄까를 생각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 어떤 그 경험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아까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만 정리하지 말고 원인과 결과로 정리해 보면, 이야기를 좀더 맛깔스럽게 잘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신의 경험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 이 과정을 같이 학교에서 연습해 봤을 거예요. 해봤죠? 그다음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감각적 표현이란 눈, 코, 입, 귀, 손 등의 어떤 신체 기관을 통해 얻어진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탱글탱글은 촉각, 어떤 피부, 손으로 느껴지는 느낌을 표현한 거고요. 제잘제잘 까르륵은 뭐예요? 이것은 귀에 들리는 느낌, 청각이고요. 새빨간 힘은 시각, 달콤하다, 미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훨씬 글의 내용이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글로 쓸 때도 앞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험을 떠올려 보시고 그 중에서 시로 쓰고 싶은 것을 정하고요. 경험을 정리해서 감각적 표현을 넣어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또 시니까 행과 연을 구분해서 표현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편의 시도 같이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잠깐 퀴즈 확인해 볼게요. 시에서 하나의 줄을 연이라고 하고 연들이 모이면 하나의 행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정답 아는 친구들은 수강하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또 재미있는 문제풀이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1: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캅 폴리 안전 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0: 로봇카폴리랑 꼭꼭 약속!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회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마지막 단원인 작품을 즐겨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42강이에요. 오늘은요, 교과서 내용학습 17번부터 28번까지 함께 풀 텐데요. 첫 시간, 단원을 첫 시간 공부한 내용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오셨나요? 시나 이야기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은 두 가지가 뭔가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퀴즈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 퀴즈였습니다. 비유적 표현은 익숙한 것을 새롭게 느끼게 해준다. 정답은 오였지요. 예를 들어서 땀이 흐른다가 아니라 땀이 빗물처럼 흐른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원래 익숙한 것이었지만 조금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땀이 흐르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다면 빗물처럼 흐른다? 땀과 빗물의 공통점이 무엇이지? 정말 빗물처럼 많이 흘러내리고 위에서 아래로 뭔가 물이 흘러내리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의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작품을 또 즐길 준비 되셨나요? 좋아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45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왜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난 지금 12살의 1번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17번 풀 때는 이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하나의 시이기 때문에 시의 제목부터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내용 다시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시의 제목. 난 지금 12살입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5학년 12살을 맞이하고 있겠죠. 자, 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를 낭송할 때는 선생님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난 지금 봄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낭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위기를 살려서 실감나게 느낌을 살려서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천천히 그 시의 분위기를 담아서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난 지금 봄. 이렇게 연과 연 사이를 또 살짝 띄어서 읽어줘야 되겠죠? 난 지금 계절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무슨 계절이에요? 봄이라는 계절이에요. 막 새싹이 피어나고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계절을 나에 빗대서 표현을 한 거죠. 나와 봄이라는 계절에 닮은 점이 있는 거예요. 엄마는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난 지금 봄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생각하는 계절은 뭐예요? 계절이 가을인 거죠, 가을. 엄마는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자, 이것의 의미를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 시의 제목이 난 지금 12살이잖아요. 12살 내가 생각하는 계절은 봄인데, 엄마는 벌써 가을이 들기 원한다는 건 뭐야? 아휴, 아직도 12살이야.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거죠. 더 읽어볼게요. 하지만,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까지가 우리가 읽어본 내용인데요. 여기가 시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더 이어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1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절은 봄이다. 하지만 엄마께서 원하는 거는 빨리 가을이 들길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느꼈을 때는 벌써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느낌인데? 해서 벌써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죠.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하지만 난 아직 가을이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라고 했잖아요.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17번 풀 때는 2번의 내용부터 보면 돼요.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 사계절 중에서 이제 또 다른 계절이 나왔어요. 무슨 계절이요? 여름. 여름이 되면,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우리 시간 표현 배웠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표현에서 푸르러질게는 뭐예요? 이미 지난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푸르러질 거야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여름이 오게 되면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너무 푸르러서 눈이 부실지도 몰라 하는 것도 역시 아직 여름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너무 푸르러서 눈이 부셨어 이것이 아니라 눈이 부실지도 몰라. 여름이 온다면 내가 푸르러져서 말이야. 눈이 부실지도 몰라. 라는 거예요. 가을. 나도 기다리지만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어. 그래서 여름이라는 계절도 나오고 가을. 엄마가 벌써 원했던 계절. 가을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글쓴이는 가을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하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왜? 나도 기다리지만 이라는 건 뭐예요? 나도 가을이 오길 바라는데 그런데 아직은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어 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계절과 나를 빗대어서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했고요. 또 이에서는 여름이라는 새로운 계절도 등장하는데요.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7번입니다. 기억은 어떤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까? 너무 푸르러서 눈이 부실지도 몰라 하는 거. 햇빛에 반사되어서 진짜로 눈이 부신 거예요?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인데, 엄마가 바라던 가을처럼 다 자란 상태예요? 여름이 온 다음에 가을이 오잖아요. 다 자란 상태 아니에요. 자라서 남들에게 뽐내고 싶은 마음, 눈이 부실지도 몰라. 그리고 눈이 부실지도 모르는 것을 막 뽐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니고요. 푸른색으로 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눈이 부신다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눈이 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자라서 건강하고 멋진 사람이 된 상태. 이것이 정답이겠죠. 왜? 글쓴이가 생각하는 나는 지금 어떤 계절에 가까워요? 봄이잖아요.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그럼 봄이 지나서 여름이 되면 너무 푸르러서 눈이 부실지도 몰라. 라는 거니까 지금보다 더 자라서 건강하고 멋진 사람이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너무 푸르러서 눈이 부실지도 몰라. 이렇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니은의 비유적 표현을 바탕으로 나를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난 지금 이것 여름이 들면 숲처럼 푸르러질게 인데요. 니은의 비유적 표현을 바탕으로 라고 했었잖아요. 니은을 확인해야죠.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어. 이것과 연결되게 난 지금 이것 여름이 들면 숲처럼 푸르러질게. 그럼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알맞을까요? 새싹, 바다, 물풍선, 소나기, 딱정벌레. 딱정벌레는 우리가 딱지라는 시에서 봤던 건데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가지고 온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봄이고 여름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여름이 들면 숲처럼 푸르러진대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새싹이겠죠, 새싹. 왜? 새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많을 때 이루는 것이 뭐예요? 숲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싹이지만 여름이 들면 숲처럼 푸르러지겠다 하는 것이죠. 바다, 여름이니까 바다 아닌가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소나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니은의 비유적인 표현을 바탕으로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봄인데 아직 다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더 자라면 숲처럼 푸르러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퀴즈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정답은 새싹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네요. 이 시와 같이 나의 모습을 친구에게 잘 표현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이 시와 같이예요. 이 시의 글쓴이랑 똑같은 생각으로 나의 모습. 친구에게 잘 표현한 친구입니다. 나는 푸른 나무야. 오, 왜 푸른 나무라고 했을까요? 뭔가 나와 비슷한 점이 있을 텐데요. 푸른색의 옷을 가장 좋아하거든? 이 시와 같은 나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푸른색을 좋아해서 지금 푸른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작은 강물 같아.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

지금은 가늘게 흐르지만 점점 모여 큰 강물이 될수 있으니까 이 시와 같은 나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 성장하는 중이지만 시에서도 여름이 되면 더 푸르러질 게 눈이 부실지도 몰라라고 했잖아요.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게. 그렇게 될 거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은 작은 강물이지만, 지금은 가늘게 흐르지만, 점점 모여서 내가 나중에는 무엇이 된다고요? 큰 강물이 될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와 같이 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봐도 되겠죠. 나는 가을 사람이야. 왜냐하면, 가을에는 감, 밤등 내가 좋아하는 과일과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거든. 자, 푸른 나무야, 가을 사람이야, 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한 이유를 보니까, 단순히 푸른색의 옷을 좋아하니까, 가을에는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이 시와 같은 나의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렇지만, 점점 더 성장해서 나중엔 이렇게 될 거야 하는 다운이의 말이 가장 잘 표현한 친구라고 볼수 있겠죠. 정답은 다운. 20번은 서술형 문제인데요. 비유적 표현을 생각하며 난 지금 12살에 낭송할 방법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한 가지만 적으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시를 낭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낭송할 때는 시의 분위기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위기인가? 그리고 뭐 행과 행, 영과 영, 연 사이를 띄어서 읽기도 해야 해요. 잘못된 예시를 선생님 보여주셨죠? 막쭉 빠르게 읽는 것이 아니라 행, 그리고 연 사이를 조금 쉬었다가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자신이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 강조해서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보기를 참고하여 한 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보기를 살펴봐야 되겠죠. 하지만 난 지금 봄. 여기서도 살짝 쉬어줘야 되겠죠?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는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낭송한다. 선생님이 여기 적은 것이네요. 낭송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을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낭송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낭송할 수 있을까요? 나무처럼 푸르러질게를 낭송할 때는 두 팔을 벌려서 나무가 된것 같은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낭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낭송하면서 어울리는 몸짓과 표정으로 낭송을 하는 거죠.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가만히 서서 또는 앉아서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마치 내가 쑥쑥쑥쑥 자라서 나무가 된것 같은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낭송하는 거죠. 몸짓, 표현, 하면서 낭송을 하는 것이다. 느낌을 살려서 읽는 것을 낭송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꼭 이렇게만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쓰되 비유적인 표현을 생각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기에 나온 것처럼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낭송할 수 있을까? 말하는 이의 처지나 뭐 마음을 상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예시에서 나온 것처럼 어울리는 몸짓이나 표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건 어때요? 두 팔을 벌리긴 하는데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어울려요? 아니죠. 표정도 어울리게. 내가 지금은 봄이지만 나중에 눈이 부시도록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이렇게 해야지 어울리는 낭송이 되겠죠. 여러분도 자유롭게 쓰시되 이 조건에 맞게 적으셨으면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시로 쓰고 싶은 여러 가지 대상을 떠올려보고 그 대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기 이 내용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냐면요. 시를 읽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직접 써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을 떠올려봐요. 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둘 또는 둘 이상의 것에 비슷한 것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한번 떠올려본 뒤에 그 대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떠올린 뒤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시를 적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처음에 대상을 소나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에는 무엇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내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대상이 소나기인데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내린다는 소나기의 특징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특징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어 나타나는
것을, 특별한 것을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관련한 경험이나 기억, 무엇에 대해서 대상인 소나기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소나기를 맞고 옷이 흠뻑 젖었던 적이 있다. 나의 경험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랬을 때 생각이나 느낌은 이렇게 될수 있겠다. 기억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문제에서 한번 풀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는요, 1에서 선택한 대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비유적인 표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러 가기 전에 비유적인 표현을 만들어 보는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해요. 자, 선택한 대상이 있죠? 뭐요? 소나기 실어 쓰기로 우리가 대상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특징을 떠올려 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을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내린다는 소나기에 뭐예요? 특징이 되죠. 우리가 가에 들어갈 내용은 특징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유할 대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소나기와 이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을 찾아야지 비유적 표현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비유적 표현 완성한 걸 보니까 소나기는 하늘에서 터진 물풍선이다. 아, 그럼 소나기와 비슷한 게 뭐예요? 물풍선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럼 비유할 대상? 물풍선이겠죠? 그럼 이두 가지 사이에 어떤 비슷한 점이 있을지는 여러분 일단 생각만 해두고 계세요. 문제에서 풀어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유할 대상과 실로 쓸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을 찾아서 이런 표현을 완성하면 조금 더 생생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1번 풀어볼게요. 1과 2의 가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입니다. 1에도 가가 있고 2에도 가가 있었는데요.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이 무엇일까? 대상이 소나기인데 갑자기 내린다,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내린다는 뭐였어요? 선생님이 여기서도 적었었는데 특징이죠, 특징. 소나기라는 대상이 가진 특징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어 나타나는 특별한 것이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2번이에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기억에 들어갈 게 뭐예요? 생각이나 느낌. 무엇을 떠올렸을 때, 대상인 소나기를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떠올려봐도 좋겠는데요. 환하다, 조용하다, 밝고 맑다. 따뜻하고 평화롭다, 갑작스럽고 놀랐다. 어떤 거예요? 그렇죠. 갑작스럽고 놀랐다가 되겠죠. 갑자기 내리는 비가 소나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나 느낌 5번이 가장 어울리게 되겠네요. 23번입니다.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로 쓸 대상이 소나기이고, 대상의 특징이 갑자기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비슷하게 갑자기 내리는 것을 비유할 대상으로 정해야 되겠죠. 물, 하늘, 바람, 소나기, 물풍선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미리 적어보기는 했지만 갑자기 내리는 거 뭐예요? 물풍선이죠. 물풍선이 어딘가에 던져서 터졌을 때 풍선 안에 있던 물이 갑자기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이 소나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비유할 대상으로 알맞은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물과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요. 갑자기 내린다는 것은 물풍선이죠. 겉에는 풍선으로 쌓여 있어서 몰랐지만 터졌을 때 갑자기 물이 확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24번, 서술형 문제네요. 우리가 생각으로만 해두고 있읍시다 했는데요. 디귿에 들어갈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이 무엇인지 쓰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비슷한 점? 소나기와 물풍선의 비슷한 점이 뭐다? 갑자기 쏟아진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시원한 물이 들어있다. 이런 것도 비슷하죠. 그다음에 그 물로 인해서 주변이 흠뻑 젖는다. 주변을 흠뻑 적신다라고 비슷한 점을 적을 수 있겠네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지만 뭐 갑자기 쏟아진다. 주변을 흠뻑 젖게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사랑이 뭔데요라는 시가 아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도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그 6단원의 제목이 작품을 즐겨요잖아요. 작품이라는 것에는 시도 들어가지만 이야기도 들어가요. 이 이야기에서는 어떤 비유적 표현이 있는지 작품을 즐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아들은 도시로 불려간지로 바로 시작하지 않아요. 이야기의 일부를 가지고 온 건데요. 우리가 먼저 읽어보기 전에 사랑이 뭔데요? 라는 것, 이야기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0: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김수철 박사죠. 김수철 박사. 이 김수철 박사는요, 바쁜 도시에서 이런 감정,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나누지 못하고 기계처럼 계속 해야 할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어머니가 처음에는 도시 생활을 아들과 함께 하다가 도시 생활에 지쳐서 외곽으로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되는데 아들이 걱정돼서 자꾸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도시에. 그러면서 로봇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다 얘기하면, 결말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어머니가 지금은 아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고, 걱정돼서 왔다가, 우연히 로봇 실험에 참여하게 된다까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도시로 불려간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랬는데도, 1년이 넘었는데도 뭐가 그리 바쁜지 소식 한점 없다. 지금이라도 아들이 눈앞에 있다면 어린애처럼 꼭 끌어안고 사랑을 듬뿍 주고 싶을 것이다. 항상 지금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워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네요. 어쩌면 어머니는 입에 두 손을 모아 손나발을 만들어 소리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모습을 흉내내자면. 뭐라고 소리치고 싶은 거예요? 예, 수철아. 아무리 눈, 코, 뗄새 없이 바빠도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어미 말, 알았지? 어머니는 도시 저쪽 건물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나오는 칼날 같은 햇빛에 흠칫 놀라며 얼른 두 눈을 감을 것이다. 그럼 비유적인 표현, 칼날 같은 햇빛. 그럼 칼날과 햇빛이 비슷한 점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예리하게 탁 쏘는 것들, 그리고 날카로운 것들, 딱 그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칼날 같은 햇빛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냥 햇빛에 흠칫 놀라며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더 읽어볼게요. 김수철 박사는 로봇공학연구소의 실험실로 들어섰다. 늘 실험을 하느라 바빠서 막 기계적으로 사는 인물이라고 했었죠. 1년 전부터 시작해온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생각에 잠겨있는 로봇 휴머니드를 바라보았다. 자, 지금 김수철 박사의 관심사는 휴머니드, 이 로봇에 있습니다. 로봇을 개발하기가 바빠요. 지금 그는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로봇을 개발 중에 있다. 중요한 정보네요. 어떤 로봇이요?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로봇, 그것이 휴머니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이름 역시 인간을 나타내는 휴먼과 마음이라는 뜻을 지닌 마인드를 결합하여 휴머니드라고 지어놓았다. 무슨 로봇?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데 조금 웃기죠? 정작 본인은 감정을 잘 느낄 수 없는, 나누지 못하고 기기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네, 여기까지 읽어보고 문제 풀어봅시다. 25번. 김수철 박사가 1년 전부터 시작해온 프로젝트는 무엇이죠? 로봇과 관련이 있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보니까, 로봇이라는 단어가 4번에도 있고, 5번에도 있네요? 로봇 공학 연구소를 건설하는 건가요? 아까 공학 연구소로 들어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미 지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로봇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지금 김수철 박사가 시작해온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 26번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으로 들어갈 표현으로 알맞은 것을 기역과 니은 가운데에서 골라 기호를 쓰는 겁니다. 나뭇가지, 애벌레. 스키 선수, 소금쟁이. 두 가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만들고자 하는데 두 가지를 이어주는 표현으로 처럼이 어울릴까요? 같은이 어울릴까요? 나뭇가지처럼 애벌레? 나뭇가지 같은 애벌레. 이것이 훨씬 자연스럽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스키 선수 같은 소금쟁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겠네요. 따라서 기호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어머니가 김수철 박사에게 하고 싶은 말로 알맞은 것이에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손나발을 불어서 뭐라 뭐라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요. 도시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고요. 로봇 개발에 전념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거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수철아,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3번이 정답입니다. 28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시오인데요. 1번과 2번을 보니까 1번에는 흠칫이라는 단어의 밑줄이 쳐져 있고, 2번에는 손나발이라는 단어의 밑줄이 있네요. 알맞게 뜻을 찾아서 연결하면 됩니다. 몸을 움츠리며 갑작스럽게 놀라는 모양. 여기 흠칫 놀라며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놀라는 이네요. 흠칫 놀라다는 것은 몸을 움츠리면서 갑작스럽게 놀라는 모양을 얘기해요. 여러분 1단원에서 진서랑 도깨비 나왔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우리 재밌게 읽었잖아요. 그때도 진서가 너이 책도 다 훔쳐온 거지라고 했을 때 훔친 거냐고 물어봤을 때 도깨비가 흠칫 놀라다 이런 표현 나왔습니다. 문제에서도 풀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기억력 좋죠? 우리 흠칫이라는 단어 두 번째 만나네요. 갑자기 놀라는 거. 손나발을 만들어 소리치다. 손을 입에다 대고. 나팔을 부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 부를 때 우리가 그냥 부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손을 나발처럼 만들어서 옆에다 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손나발이라고 합니다. 손을 입에다 대고 나팔을 부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일이 손나발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이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문제는 다 풀었는데요. 선생님, 사랑이 뭔데요? 라는 이야기,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잖아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김수철 박사와 김수철 박사의 어머니 두 인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수철 박사의 목표는 뭐예요? 휴머니드라는 로봇을 만드는 거였는데 어떤 로봇이었죠?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로봇이었어요. 선생님 살짝 더 예고를 해주자면 그 로봇을 개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휴머니드가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휴머니드는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겠습니다. 안 돼, 선생님 너무 궁금해요 하실 테지만 이렇게 여러분 궁금하게 해야 또 다음 강의 빨리 공부하러 올 테니까요. 사랑이 뭔데요? 라는 제목을 통해서 김수철 박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잊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는 손나발을 만들어서 소리치고 있죠. 예, 수철아 아무리 바빠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사랑은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잊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수업하면서 알수 있었던 거 뭐죠?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선생님 시에서만 쓰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 동화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이 뭔데요? 읽으면서 칼날 같은 햇빛, 이런 것도 다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칼날과 햇빛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그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만 비유적인 표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품을 즐겨요가 우리 단원명인 것처럼 작품, 시, 동화, 뭐 이런 이야기, 모든 작품에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어때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문제 푼 내용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나요? 하지만 아직 나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려면 쓸 대상과 비유할 대상의 다른 점을 떠올리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단원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이번 단원에서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퀴즈로도 내고 있고,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하려고 하는 대상과 또 빗대서 말할 대상의 다른 점을 찾으면 될지,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유와 함께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답만 O, X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6단원의 세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가지 마시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문제 정답과 이유 적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뛸자.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전기와 자기 단원에서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과 함께요, 관련된 자기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우리에게 친숙한 세탁기의 그림이 있고요. 그때 이 세탁기는요, 전류가 흐를 때 어떻게 회전하게 될까라고 질문이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세탁기는요,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했었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세탁기에는요, 전동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시간 그 전동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아이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자기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자기력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S극과 N극 사이에는 어떤 힘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요. S극과 S극, N극과 N극 사이에서는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힘을 자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요, 우리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자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막대자석 주변에는요,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는 그 자기장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선을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자기력선의 방향을 한번 봤더니 어때요? N극에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N극에서 나온 자기력선이 이렇게 돌아서 무슨 극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S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막대자석에서는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때 자석 주변에 생기는 이 자기장의 방향을 무엇으로? 이 나침반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침반에서 빨간색 이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무슨 극? N극 방향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기장의 방향이요. 자기장 속에 놓인 나침반 바늘의 무엇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때 자기력선은요, 자기장을 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자기력선은요, 자석의 무슨 극에서 나온다고요? N극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S극으로 들어가는구나라고 개념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도선주의 자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석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전기와 자기 단원에서는요, 우리 전기에 의해서, 즉 도선 안에 흐르는 전류에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는 그 자기장의 방향이 어떤지,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또 어떤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직선 도선이 있고요. 직선 도선에서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직선 도선 주변에는 어떠한 모양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냐라는 걸 봤더니 이렇게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직선 도선 주위에는요, 도선을 중심으로 무슨 모양?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때 전류

상대 방향에 따라 자기 장애 방향이 어떠한지 우리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요. 이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생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도록 엄지손가락을 맞춰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직선 도선을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네 손가락이 어떻게 감기고 있어요?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싹 감기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 자기장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기고 있네요. 그러면 이 직선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겠구나. 즉, 나침반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지금 내 손이 감긴 방향과 일치하죠. 우리는 오른손으로 전류의 방향에 따른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는 원형도선주의 자기장이 있습니다. 원형도선은요, 선생님이 이 도선을 세 구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이에요. 지금 원형도선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요. 아래에서 전류가 올라와서 이렇게 흐른 다음에 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1번 구간에는요.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흐르는 직선도선과 같습니다. 딱요 지점에서는. 그러면 엄지손가락 아까처럼 어떻게 전류의 방향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감으면요. 내 손가락 어떤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감기죠. 즉, 이 주변의 자기장, 시계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전류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보세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감기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이쪽 부분에는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 구간입니다. 이쪽에서는요,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감아줍니다. 여러분들, 도선이 있으면 이렇게 감아주면요, 도선 아래, 검은색 이 펜이 도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도선 아래에 있는 손은요, 어디에서 어디로? 칠판에서 여러분 쪽으로 손가락이 나아가고 있어요. 아, 자기장의 방향. 이 도선 밑에서는 위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원형 도선 중심에서는요, 직선 모양, 지금 요 방향, 직선 모양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도선에 가까울수록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일주의의 자기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일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선이 막 감겨 있는 거, 이와 같은 걸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코일도 결국 이렇게 도선이 막 감긴 거래요. 그러면 코일 주변에도 당연히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코일 주변에 만들어진 이 자기장의 모양을 보니까 아까 봤던 막대 자석 주변의 자기장과 모양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심지어요, 지금 여기 보면요. 마치 여기가 N극, S극인 것 같아요. 왜? 자기장이 어디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요.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마치 그 모양이 막대자석의 자기장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요,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은 전류가 흘러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요? 마치 여기가 이제 S극이고 여기가 N극인 것처럼 작용을 하게 돼요. 왜?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바뀌었으니까. 아, 우리 코일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은 전류 때문이라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요, 자기장의 세기도 어떨까요? 그렇죠. 자기장의 세기도 함께 커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요, 코일 주위에 생기는 무엇도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요, 전류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무엇의 세기도 자기장의 세기도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 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업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에도 우리 오른손을 이용해서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때 오른손은 또 어떻게 이용을 하냐라는 걸 보면요, 우리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을 무엇의 방향으로 어떻게 찾냐면, 오른손에 무엇을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싸질 때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내 손가락을 코일에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흐를 거예요. 즉, 코일에서 이 전류의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싸지래요. 감싸지고 나면 무엇이 가리키는 방향이 코일 내부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바로 엄지손가락이. 보시면요, 전류 방향으로 감아질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코일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생님이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코일 내부에서. 그러면 나머지 내 손가락을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줘요.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느 방향?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우리 자기장의 방향,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마치 N극인 것처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내용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지금 이 코일이 있어요. 이 코일 있고, 이제 이 스위치를 닫아서 이 코일 내부에 전류가 흐른다고 해볼게요. 그때 전류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전지가 있습니다. 그럼 전지의 긴 쪽이 플러스 극이고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럼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를 거예요. 그럼 전류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코일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전류 내려오고 이렇게 전류 내려오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손가락 어떻게 감싸야 돼요? 밖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손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리키죠. 아, 그럼 나침반의 바늘도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오른쪽이고요. 자기장 N극에서 나와서 또 어디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들어가면 여기 A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의 나침반 바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자기장의 방향도 오른손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요, 꼭 강의 중간에 멈추신 다음에 선생님이 연습한 이 손의 방향 꼭 본인이 스스로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 관찰하기 탐구 활동입니다. 그림과 같이 코일 실험 장치, 직류 전원 장치, 스위치를 집게에 달린 전선으로 연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닫아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한 다음, 코일 주위에 철가루가 배열되는 모습을 관찰하여 그리면 우리 자기장의 모양을 볼수 있겠네요. 코일 주위에 나침반을 놓고요, 스위치를 닫아 전류가 흐르게 한 다음, 나침반 바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하여 그린대요. 그런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 다음 과정 다를 반복한대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 장치를 조절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켰을 때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정도를 비교해 보재요. 전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정말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는지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코일 주위의 철가루 배열은 그림 가와 같아요. 어떤 모양이에요? 막대자석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이랑 굉장히 유사하기도 하고요. 또이 코일 내부에는요, 이렇게 직선으로 철가루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류의 방향에 따른 나침반의 배열은 나와 다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오른손으로 연습한 거, 즉, 전류의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지면, 엄지손가락 지금 어딜 가리키고 있어요? 왼쪽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침반의 화살표도 왼쪽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런데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아, 전류의 방향을 바꿨더니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었어요.

A장의 방향이다라고 선생님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된대요. 즉,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도 바뀝니다. 마지막이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나침반 바늘이 더 많이 움직였대요. 그러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무엇의 세기도, 자기장의 세기도 커진다라는 것도 우리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수업의 이제 가장 핵심,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그림을 보면 이미 자석이 있어요. 자석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석 안에 코일이 있어요. 코일의 전류 흐르면 또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여기 자기장이 두 개예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코일에 의한 자기장이 상호작용을 하면요. 그때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 힘에 의해서 이 코일은 움직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자기장 속 코일이 받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면서 힘이 발생을 하고 우리는 그 힘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도요, 이처럼 오른손을 이용해서 그 힘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이에요. 보시면은요, 이번에 우리 오른손 어떻게 사용하냐면 아까 직선 도선에서 사용한 오른손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엄지손가락을 무슨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무엇의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으로 맞춰주고 있어요. 그럼 그때 무엇이 향하는 방향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우리가 알고 싶은 힘의 방향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코일이 받는 힘의 방향을 찾고 싶으면요. 곧게 편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뭘로 맞추, 뭐, 무슨 방향? 자기장의 방향으로 맞추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무엇으로?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때 무엇이 향하는, 즉 여기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여기다 대고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엄지손가락 전류예요. 전류 지금 빨강색 방향이래요.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N극에서 S극. 즉, 파란색 화살표로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 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손바닥 어디 향하고 있어요? 이쪽 향하고 있죠. 따라서, 아, 힘의 방향은 이 초록색 화살표 방향으로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 코일 힘을 받아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자기장 속 코일이 받는 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자기장 속 코일이 받는 힘, 이 그림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자석이 있고요. 자석 안에 알루미늄 막대가 있는데 이 알루미늄 막대는 전원장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도 자기장이 있으니까 또 힘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요. 전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를 거예요. 자기장은요,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들 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류는 이렇게 맞춰져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 들어가니까 손이 이렇게 되죠. 내 손바닥, 선생님 손바닥 이쪽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알루미늄 막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이겠구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요, 꼭 강의 멈춰주신 다음에 여러분도 오른손으로 한번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지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요, 우리 선생님이 이 힘을 받는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이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즉, 만약에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흘렀다고 볼게요.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쪽으로. 그러면 우리 화살 손이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을 가리키는 걸로 되죠. 아, 우리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무엇이 힘을 받는 방향도 반대로 바뀌는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자석의 극을 바꾼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N극과 S극을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전류는 그대로 이대로 흐르되 N극과 S극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손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자기장과 자기장이 만나서 힘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아, 힘의 방향도 바뀌는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무엇이나 무엇이 반대가 되면 코일에 작용하는 힘도 반대가 된다고요? 그렇죠. 전류의 방향이나

아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 힘을 더 크게 하고 싶어요. 힘을 더 크게 해주고 싶으면 무엇의 세기를 크게 해주면 될까요? 우리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려면요, 이 전류의 세기를 키워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 니크롬선에 연결됐으면 이 집게를 A쪽으로 옮기면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의 세기가 커질 거예요.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힘이 더 커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 자석을요, 더큰 걸로 바꿨어요. 그러면 자석이 더 커졌다라는 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도 더 커진 것이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무엇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힘의 크기가 커지고 또 자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힘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코일 속에 받는 이 힘, 자기장 속에 코일이 받는 이 힘을 이용한 게 대표적으로 전동기와 스피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동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것이 전동기의 구조입니다. 전동기가 뭐냐면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그 힘, 앞에서 배웠던 힘이죠. 그걸 이용하여서 이 코일을 회전시키는 장치를 전동기라고 이야기해요. 이 전동기요, 선풍기, 세탁기, 전기자전거, 로봇 청소기, 드론 등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주로 전환되는 기구들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코일이 회전하나라는 것 알아봐야겠죠? 자, 우리 앞에서 오른손을 사용해서 힘의 방향 찾아준 것 그대로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도 오른쪽 코일과 왼쪽 코일을 나눠서 힘을 따질 거예요. 지금 전류는 빨강색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겠죠. 그런데 자기장은 지금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요. 그럼 선생님 똑같이 또 오른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N극에서 S극 자기장, 내 손가락 방향 맞춰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선생님 손바닥 어딜 향하고 있어요?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네요. 아, 여기에서는 코일이 힘이 아래로 작용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쪽 방향 볼게요. 이번에는 전류가 여기 이렇게 꺾여서 일로 내려갈 거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엄지손가락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 방향 맞춰요. 그럼 손바닥이 이번엔 어디를? 위를 향하게 되죠. 아, 여기에 코일은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요. 여기는 위로 올라가요. 그럼 이 코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아, 우리 그 힘을 받아서 이 코일이 계속 돌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코일이 계속 돌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유자가 있는데요. 정유자가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노선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다시 전류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오는 코일은 항상 아래 방향의 힘을 받고 이쪽에 있는 코일은 항상 위쪽 방향의 힘을 받으면서 이 정유자가 계속 한 방향으로 코일이 회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전동기까지 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개념 아이템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요, 직선 도선주의에 나침반을 놓고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직선 도선 주변의 자기장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빨간색 화살표가 지금 어떻게? 요런 자기력선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방향이에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정해졌네요. 그럼 우리 직선 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주고 나머지 네 손가락 이렇게 감아진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손이 이렇게 감겨야 돼요. 그러면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흘렀겠구나라는 거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흐르나요? 그렇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니 기역 부분이 플러스 극이겠구나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기역. 전원 장치에 연결된 기역은 플러스 극이 맞습니다. 니은, 직선도선 주위에는요,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나요? 네, 직선도선 주변에는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겼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직선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도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변하지 않나요? 아니요, 선생님, 오늘 뭐

여러 번 얘기한 개념이에요. 우리 이 자기장은 전류가 흘러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전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도 전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나머지 네 손가락 감기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3번이 됩니다. 13번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자석 사이에 장치된 코일에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A, B 중 코일이 회전하는 방향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전동기의 원리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우리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일 거예요. 그때 전류 여기서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래에서 위로 엄지손가락 맞춰준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맞춰주면요. 오른쪽 코일은 이렇게 힘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부분 볼게요. 왼쪽의 코일 부분.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마찬가지로 N극과 S극이에요. 손바닥 어디를 향해요? 아래 부분을 향하죠. 아, 왼쪽 코일은 아래로 힘의 방향을 바뀌었고, 힘을 받겠구나. 아래 방향으로. 그럼 이 코일 어떻게 돌겠어요? 이렇게 A 방향으로 돌겠구나라고 답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그림과 같이 가늘게 자른 알루미늄 포일에 양끝에 전지를 연결하고 말굽자석을 설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스위치를 닫아서 알루미늄 포일에 전류가 흐르게 할때 알루미늄 포일이 움직이는 방향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자석이 있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에는 우리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럼 또 자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힘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이 알루미늄 포일이 받는 힘의 방향, 오른손으로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전류의 방향,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방향이니까 어떻게? 전류 지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때 우리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요 방향이죠. 그럼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맞춰주고요. N극에서 S극은 이렇게 맞춰주시면요. 손바닥,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위를 향하고 있네요. A 방향으로 알루미늄 포일이 위로 올라가겠구나라는 거 찾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단원에서는요, 강의 계속 듣지 마시고 중간에 멈춰서 정말 내 손으로도 이 방향 찾을 수 있나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원대한 개념 클리어 문제는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무엇의 방향이 되는지 오늘 개념요 꼼꼼히 복습하시면서 해당하는 답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선생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답도 확인하고 또 함께 상호작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마지막 대단원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라면 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비판적으로 읽어요. 첫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라면을 잘 먹어서 라면 양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다 여러분이 드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국어 공부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라면 먹으러 갈까요? 우리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 수 있다. 라면 먹으러 가자. 예, 아주 재미난 글과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거 다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죠? 요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광고예요. 예, 광고. 광고, 널리 알려라. 이게 광고예요. 예, 그 뜻이 그래요. 광고, 널리 알려라. 그럼 무엇을 널리 알리느냐? 제품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라. 이게 광고예요. 읽어볼게요. 하늘을 나는 최고의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이 드론만 있으면 당신도 하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요, 요, 요. 갓난아기도 쉽게 조정할 수 있고, 고, 고. 놀라운 기능이 가득, 득, 득. 마법처럼 반짝이는 불빛과 깜짝 놀란 소리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드론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 문구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납니다. 최고의 친구래요. 진짜 벌써 확 사고 싶어지죠. 그 다음 이것만 있으면 하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대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사야 되겠다. 간단하기도 쉽게 조정할 수 있대요. 우와, 그럼 나도 조정할 수 있겠네? 쉬운가 보다, 조정하기가. 기능도 아주 놀라운 게 한가득이래요. 우와, 깜짝 놀랄 소리까지 나올 수 있대요. 야, 나 이거 진짜 사고 싶다. 이야, 생김새도 아주 멋지게 생겼어. 당장 사러 가야지 했는데 이거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한마디씩 해요. 보겠습니다. 야, 갓난아기도 조정할 수 있다는 건 거짓된 표현 같지 않냐?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응애! 하고 갓난아이가 어떻게 드론을 조정할 수 있지? 아, 깜빡 속을 뻔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드론만 있으면 하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과장된 표현 같아. 드론만 있으면 내가 세상의 주인공?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과장된 것 같아. 생각해 볼 수 있죠? 깜짝 놀랄 소리? 아, 이거 말이야. 혹시 드론 소리가 크고 시끄러운 거 아닐까? 그걸 아주 멋지게 포장을 그럴듯하게 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는 친구가 또 있네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아. 깜짝 놀랄 소리. 그러니까 시끄럽단 얘기네. 소리가. 소리가 크고 시끄럽다는 걸 감추고 있다는 예리한 지적을 했어요. 그럴듯하죠. 자, 이것만 보면은 당장 사러 가야지 하고 싶다가도 여기 있는 이 친구들 거짓된 표현이 있어. 과장된 표현은 어쩌고. 아, 이거 몰래 감추고 있는 어떤 성능이 있는 것 같아. 소리가 크고 시끄러운 것 말이야.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되죠. 자, 이렇게 글을 읽을 때 계속 이 친구들처럼 판단을 해보고 또 판단을 한번 해보고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혹시 과장되거나 거짓된 표현은 아닐까? 아, 이거 말이야. 혹시 드론 소리가 크고 시끄럽다는 걸 깜짝 놀랄 소리라고 포장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비판적 읽기라고 합니다. 우와, 비판적 읽기. 어우, 멋있어 보이는데? 어려워 보이기도 해.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이 비판적 읽기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판단하며 읽기. 얘네처럼
판단해보고 판단해보고 판단해보는 거예요. 그럼 뭘 판단하느냐? 혹시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원래 모습보다 좀 과장되게 표현한 거 아니야? 아, 이거 몰래 어떤 사실을 숨기고 슬쩍 다른 것으로 표현해 놓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하면서 읽는 것을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너 잘못됐어! 이 비판하고 다른 거예요, 이때는. 네. 판단하며 읽기는 뭐냐? 비판적 읽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요, 어떤 글을 읽든 여러분이, 요거는 거짓된 표현인 것 같아요. 아, 요것은, 실제보다 좀 과장된 표현 같죠? 아, 요거 슬쩍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요걸 싹 숨기고 다른 걸싹 올려놔서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요 눈치만 있으면 돼요. 재밌겠죠? 자, 그럼 비판적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놀이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자. 딱 보니까 주장하는 글 같죠? 아우, 이제 뭐 우리 주장하는 글은 정말 쉽게 쉽게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자, 며칠 전에 우리 반에서 운동장 놀이시설 때문에 다툼이 있었대요. 운동장 놀이시설은 누구나 함께 쓸수 있죠. 그런데 왜 다툼이 생겼을까? 어떤 친구들은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비켜주지를 않는데요. 이런 친구 있죠. 알죠. 자, 일단, 문제 상황을 봐야겠죠? 운동장 놀이시설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이거 문제 상황이죠. 예, 왜 그랬느냐? 어떤 친구들이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비켜주지 않아서 이런 다툼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 한번 볼까요? 뭐 전체적인 내용하고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여기에서 한번은 일단 이런 뜻이에요. 일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하면서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나 한번 먹어보자. 이런 말 많이 쓰죠. 오, 나 한번 먹어보자. 하나 한번 먹었어. 오, 맛있다. 그러면, 야, 너한 번만 먹는다며. 나는 이한 번인데. 이러면 돼요. 일단 한번 맛보자.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또 먹을 수 있잖아, 그럼. 그러면 한 번은 뭘까? 띄고. 한 번. 네, 이건 뭘까요? 이건 1회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딱한 번. 야, 나 이거 한 띄고 번 먹어볼게. 그러면 한번 먹겠다는 거고. 야, 이거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 나도 막 먹어볼게. 시도해볼게. 이런 말이에요. 그럼 더 먹을 수 있지. 그죠? 뭔가 이렇게 강조할 때, 예, 한 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어떤 친구들은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일단 차지하면 이런 뜻이에요. 일단 차지하면 비켜주지 않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자,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계속 차지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양보해야 해?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하지만 놀이시설은 모두가 함께 쓰라고 만든 것입니다. 끄덕끄덕거려지죠? 네. 자, 운동장 놀이시설을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규칙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이 글에서 주장하는 그 부분은 어디일까요? 즉, 이 글쓴이의 주장은 어느 부분일까요? 응? 여러분에게 기회를 먼저 드릴게요. 선생님이 찾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 더 재밌거든요. 응? 뭐 힌트가 있냐고요? 힌트 있죠? 모르겠다고요? 아, 힌트 주잖아, 이렇게. 어딘지 알겠어요? 찾았어? 찾았으면 여러분은 예, 이제 주장하는 글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운동장 놀이시설을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무엇을 정하면 좋겠다? 규칙을 정하면 좋겠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가 주장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번 공부의 목표는 어떤 읽기라고? 비판적인 읽기라고요. 비판적인 읽기. 자, 비판적인 읽기 부분에서, 즉, 판단하며 읽기 부분에서, 자, 이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괜찮은데요? 좋은 글인데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판단 1, 판단 2, 판단 3, 아무리 해봐도, 글의 허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패하신 겁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짜잔. 이거 뭐예요? 대관람차죠? 어? 나 이거 그냥 봤는데? 그냥 멋있다. 타보고 싶다. 그냥 봤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놀이시설이 어디에 있는 놀이시설이라고 했어요? 맞다. 운동장에 있는 놀이시설이었지. 그러면 이 대관람차 말고 여기 마치 저기 사람들이 줄을 쫙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대관람차 말고 무엇이 있으면 좋았을까? 예. 조금 더 관련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시소. 시소를 그려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능목. 능목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 좋아하는 이런 거. 이러고. 정글짐을 좀 넣는다거나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대관람차를 여기다가 딱 그려놨어요. 보기엔 좋지만 사실 이글 전체 내용과는 좀 관련성이 관련성이 적은데요. 관련성이 적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것이 바로 판단하며 읽기예요. 판단해 보시라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기입니다. 비판적 읽기. 자, 요런 거 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자, 이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운동장에 놀이시설이 부족하다. 운동장 놀이시설 가운데 고장난 것이 많다. 어떤 친구들은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잘 비켜주지 않는다. 문제 상황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찾아 쓰시오. 뭐 찾았으면 돼요. 찾았으면 되니까 잘 모르겠거든. 확인을 하세요. 자, 운동장 무엇을? 예, 놀이 시설을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이용하자고? 공평하게 이용하자고 주장하기 위해서죠. 자, 여기 찾아 쓰시오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정답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말은 다 통하지만 뜻은 다 통하지만 글에 없는 내용이 여기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틀릴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왜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찾았으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글에, 즉 제시문,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다 써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함정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잘 찾아서 전혀 엉뚱한 말을 뜻은 통하잖아요. 그러면서 맞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전혀 엉뚱한 낱말을 가져다 넣지 마시고 거기에서 찾아서 지문에서 찾아서 정답 써주세요. 이 글을 읽고 다음 내용을 판단하여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글의 내용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글에서 제시한 그림 자료는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을 판단해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는 거니까 글의 내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그 주장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주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그럴듯해도, 우리에게 도움되는 주장 아니야. 그러면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이거 진짜 문제다. 이 놀이시설 이용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거 해결해야겠네? 예, 어떤 주장이 나올까? 아, 요 주장하는 글에 나온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림 자료가 내용을 잘 표현했나요? 그렇진 않았죠. 관련이 적었습니다. 왜? 우리 운동장에는 놀이시설이 아니니까. 글이나 자료의 내용을 판단하며 읽을 때, 자, 내용을 판단하며 읽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비판적 읽기라고 한다. 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요 용어 꼭 알아두세요. 사회, 수학, 과학에 나온 용어, 이거 중요해 하고 외우죠? 국어에도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 그대로 외워두시는 게 공부할 때 유리합니다. 자, 비판적 읽기를 하면 좋은 점이 있으니까 비판적 읽기 하겠죠. 자, 이렇게 비판적 읽기를 할때 좋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일까요? 글쓴이가 알려주는 정보는 무조건 믿을 수 있어. 글쓴이의 주장이 우리에게 도움되는지 생각해 볼수 있어. 네. 판단한다, 생각한다. 이거, 예. 같은 말이 되겠죠. 항상 그냥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믿지 마시고 생각을 해야 돼. 정말 그런가?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 자체가 비판적 읽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긴 주장하는 글을 이제 읽기 시작해 볼 건데요. 요거 보세요. 일이라고 돼 있죠. 일.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 2는 다음 시간에 읽을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예, 꼭 다시 만나요. 예. 자, 1번 문단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끄덕끄덕. 예. 자, 스마트폰에는 전화, 문자, 사진 찍기, 카드 결제, 인터넷 같은 기능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선생님은 꼭 이렇게 버스 카드 이게 되면은 휴대폰을 딱 대면 버스 탈때딱 나와야 되는데 왜 선생님 안 나올까요?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슬퍼요. 자, 작고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기 쉬워요. 그런데도 이 기능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 생활은 더 편리해졌죠. 하지만 따다다다 이제 하지만이 나왔어. 괜히 나오는 거 아니라고 했죠? 예, 이 뒤에는 예, 아주 부작용, 네. 아주 우리가 생각해내야 될그 부작용들이 나올 것 같지요? 왠지. 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여기를 봐야겠죠. 여기 근거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스마트폰 폐해 경험이 있답니다. 대인관계에서. 여기 대인관계에서. 대인관계가 뭘까요?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떤 문제일까 볼게요.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주위 사람과 문제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요. 이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단위가 명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응답자를 100명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한번 더 해볼까요? 33.9와 4.3을 더하면 한 38.2. 약 38명의 사람들이 자, 여러분 그 주위 사람과 문제가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네, 저 주위 사람하고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스마트폰 사용으로 주위 사람과 대화나 만남이 줄었나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 네. 라고 한 거죠. 몇 명이죠? 합하면? 여기 한, 네. 요렇게. 약 45명이 되겠네요. 100명 중에 45명이, 네, 저 대화 그리고 만남이 줄었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죠.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예,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이나 변명을 한다. 네, 여기도 있어요. 이거 몇 명이니까 다 더해보세요. 네, 41.1명. 41명의 사람이 거짓말이나 변명을 했답니다. 와, 뭐 적은 수는 아니에요. 그쵸? 38명, 45명, 41명 지금 이러니까. 자, 그래서 뭐예요? 과다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문제가

0: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여기 있는 이 근거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기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물건 조립 기능. 재밌다. 근데 그러면 좋겠다. 물건도 조립해주면 좋겠다. 앞으로 미래의 스마트폰은? 자, 문단 1의 중심 내용을 알맞게 정리한 것은 뭘까요? 자, 일단, 과도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알맞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앞에 이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넣고 싶었는지, 그걸 제대로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란 뜻이거든요. 중심 내용.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익히도록 해야 된다.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다. 정답 1번. 글쓴이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어요. 아까 우리가 열심히 본거 있죠? 사람 수 세가면서. 예,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요건 뭘까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아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100명 가운데 약 45명이 스마트폰 때문에 대화나 만남이 줄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아까 그 표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프에서. 자, 100명 가운데 약 38명은요,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주위 사람과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고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경험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점점 어떻게 된다?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던 것이, 그쵸? 하던 것이, 버릇대로 하던 것이 편해요,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서 서로 대화하고 웃고 또는 뭐 화내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런 걸 자꾸 해봐야 그게 어색하지 않은데 안 그러니까 가끔 얼굴 보고 얘기하려고 하면 어색해. 그렇죠? 자,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색하다는 얘기는 안 해봤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다. 글쓴이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이유. 뭘까요? 스마트폰 사용은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통신비가 많이 든다.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공부할 시간을 빼앗긴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글쓴이가요, 주장을 먼저 넣었죠. 우리에게 보여줬죠. 과다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이유로는 5번이 맞죠. 자,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문제만 열심히 풀면 내 국어 실력이 올라가겠지, 향상되겠지.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글을 많이 읽어봐야 된다. 많이 읽어보면서 글의 짜임을 분석해 보고, 아, 이 부분이 주장이구나. 이 부분이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이유구나. 이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는 바로 여기 있구나.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이 훈련만 잘하면 이 세상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많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글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나 이 글을 읽었으니까 다른 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 그걸 한번 수번 읽어보세요. 자,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서 직접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쵸? 계속 이것만 하다가 가끔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예, 직접 대화할 때가 있어요. 원래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하지요. 할 때는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스마트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 대화를 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뭘딱 물어봤어. 너 짜장면 먹을래? 그러면 고민을 하죠. 그래서 한 5분 있다가, 응, 해도 돼. 그런데 직접 얼굴 보고 대화할 때 5분 안 기다려주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자, 직접 대화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버릇대로 하던 걸 하면 안 어색한데, 안 하던 걸 하려고 보니까 어색하고 불편해. 그래서 1번과 3번, 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판단한다고 했어요. 자, 판단한다. 뭐라고요? 비판적 읽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뭘 판단하냐? 이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한대요. 이 타당이 뭐라고 했어요? 이치에 맞다. 그래서 옳다. 이게 타당하다란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적정하다, 타당하다, 뭐 합리적이다, 뭐다 갖다 붙여도 돼. 근데 원래 뜻은 이치에 맞아서 옳다구나. 예, 내용이 아 맞아, 옳아. 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 주장이 중요한가? 주장이 가치 있는가? 근거의 양이 아주 많은가? 이유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가? 근거가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는가? 자, 알맞지 않은 거 뭐예요? 3번이 되겠죠?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객관적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주장은 중요하다. 즉, 가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가치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주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인가? 중요한 주장인가? 같이 그럴 만한, 우리가 그 주장에 설득당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주장인가? 요거 중요하죠? 요거 판단하셔야 돼요. 뒷받침은 뭐 말에 무엇합니까?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주장 아래 이유가 있잖아. 그 이유를 다시, 예, 근거가 뒷받침해주고, 네, 이렇게 뽀송뽀송, 예, 마시멜로 같은 것들이 창창창창, 예, 층을 이루어서 있는 요 그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근거가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판단할 때 살펴볼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골라 기호쓰래요. 자,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을 잘 하고 있는지 판단. 근거가 이유와 관련이 있어야 돼. 그쵸? 많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봐야 되나? 그다음, 근거가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맞아. 근거는 제3자가 봐도, 남이 봐도 끄덕끄덕 할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활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판단이죠. 비판적으로 읽을 때 어떤 점을 살펴볼까요? 네, 가를 살펴봅니다. 가 내용 살펴보고요. 다 내용도 살펴봅니다. 라면 문제예요. 아래 놀이기구. 아, 이 놀이기구 한번 표현해 볼까요? 광고하는 표현. 과장되게. 재밌겠다. 예,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이건 과장된 거 아니죠? 여러분의 예, 그 과장된 광고 문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이런 것도 해보면 재밌어.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우리 라면 친구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 이게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4: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서술형 문제 풀고 있는 중이었었죠?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의 서술형 문제들이 좀 가벼운 문제들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생각해봐야 될 거리가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첫 번째 풀어야 될 7번 문제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평행선들이 방향을 살짝살짝 달리하면서 여러 개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순서로 삼각형들을 바라보고 닮음인 삼각형들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는 조금은 가벼워 보이지만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들을 사용하는 이 10번 문제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번도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7번부터 오늘의 구원픽부터 하나 풀어보고 가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가 존재하죠. 그랬는데 그 삼각형 ABC에서 평행선들이 다음과 같이 있대요. 그러면 평행선이 어디 있는지 봤더니요.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형태로 삼각형 ABC에서 평행선이 놓여져 있는 경우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 말고요. 다른 평행선이 있어요. 평행선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여져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삼각형 ABC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평행선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이두 개의 평행선을 보고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어야 합니까? 요두 개의 평행선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 ABD와 삼각형 AEF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걸 힌트로 좀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복잡한 조건들을 주고 있으니까 그 복잡한 조건들이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지만 실은 힌트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평행한 두 개의 선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삼각형도 한번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도 한번 생각해 주어야겠다라는 걸 우리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둘 중에 뭘 먼저 사용할까? 살펴봅시다. 문제의 조건 봤더니요. 문제에서 선분 AF 대 FD가 4대 1이다라는 조건을 주고 있거든요. 자, AF 대 FD가 4대 1이다라는 조건 주고 있으니까 선분 FD의 길이 너는 2cm라는 게 확실하고 4대 1이니까 전체적으로는 4대 5만큼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F와 D라는 점에 도착하는 지금 선분의 길이의 비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삼각형 AEF, ABD라는 삼각형을 보는 게 문제에서 준 조건에서 시작하는 그런 아이디어겠구나. 문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삼각형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4대 5라는 걸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4대 5라는 게 반대쪽에서도 동일하게 4대 5로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 4대 5 하고 적용이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선분 EB의 길이의 비는 1만큼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4대 1, 4대 5.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1이라고 이야기하는 비율이 도대체 반대쪽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질지, 다른 평행선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지금 이 그림만 가지고도 충분히 복잡해요. 근데 문제에서 제시한 평행선 중에 한 쌍만 사용했고요. 나머지 쌍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사용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림을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 내려놓은 거 메모하면서, 즉, 4대 1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메모하면서, 요 평행선 두 개가 아니라 다른 평행선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른 평행선 ED와 BC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두 개의 삼각형을 생각해 볼 거예요. 현재 선분 FD의 길이가 2cm라는 걸 찾았으니까요. 전체적으로 A에서부터 시작

시작해서 D까지의 길이는 10cm야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까지가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럼 어때? 현재 4대 1이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으니까 선분 AD 대 DC도 몇 대 몇이어야 된다? 4대 1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삼각형은 머리에서 지우셔야 돼요. 아까 삼각형은 왼쪽에서 4대 1을 찾으면서 이미 역할을 다 한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선분 CD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 CD의 길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AD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왼쪽의 비율 그대로 옮겨와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10cm 대 선분 DC의 길이의 비가 4대 1이다라고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4 곱하기 선분 DC가 10cm니까 선분 DC의 길이를 생각하면 너는 2분의 5cm야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선분 DC의 길이 2분의 5cm라고 찾아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많은 친구들이요, 이런 착각을 해요. 여기 있는 이 평행선을 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너 1일 때 2cm였어? 아, 그러면 당연히 주황색 평행선에서도 1일 때 2cm겠지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아셨죠? 삼각형 옮겨 다니면서 변의 길이의 비율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은근히 그림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요. 간략하게 삼각형 모양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생각했던 거 이런 거였어. 요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가 몇 대 몇? 4대 1이다 라는 조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선분 FD의 길이가 2cm라는 거 찾아냈고 그 4대 1이 왼쪽으로 그대로 옮겨가서 4대 1만큼이었다 라는 생각을 해냈다 이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삼각형을 다른 평행선을 가지고 찾아낸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가지고 역시나 4대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A에서부터 D까지가 4, D부터 C까지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10cm 대 DC가 4대 1이다 라고 비례식 세워서 선분 DC의 길이를 구해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현란하죠? 평행선들 옮겨가면서 삼각형들을 다른 방향으로 보셔야 합니다. 쉽지 않을 거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천천히 연습하십시오. 선생님이 오늘 풀어야 될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긴 시간 설명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고 안 된다고 좌절하시면 안 되고요. 그려보고 안 되면 선생님 설명 다시 돌려 들어보고 여러 번 듣다 보면 아, 방향을 살짝살짝 평행선 따라서 바꾸는 삼각형 두 개의 닮음이 눈에 보이는구나 라는 게 느껴질 시간이 올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해서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 7번 문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평행선이 엇갈리는 형태의 문제들 그림 자주 등장할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자. 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자, 여기까지만 문제를 읽어도 머릿속에 벌써 스쳐 지나가고 있어야 돼. 각 A의 이등분선 너 대 너는 너 대 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12 대 8 즉 3대 2라는 길이의 비가 선분 BD 대 선분 CD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60제곱센티미터일 때 왼쪽에 색깔 칠해진 영역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네요. 여러분, A라고 이야기하는 꼭지점을 공유하는 삼각형이 지금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주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의 삼각형은요, 높이가 똑같아요. 당연히 전체 삼각형도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 밑변의 길이의 비가 바로 전체 삼각형들의 넓이의 비와 동일해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삼각형 ABC라는 이 전체의 넓이 대 삼각형 ABD라는 넓이를 생각하면 높이가 동일하니까 밑변의 길이에 비해 해당되더라. 아, 너 5대 3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국 내가 찾고 싶어하는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 60제곱센티미터에 몇 분의 몇만큼이더라? 5분의 3만큼이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36제곱센티미터다라고 넓이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제 푸는데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조건을 보자마자 이거 떠올리지 않으면 아, 이 문제는 정말 영영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계속 내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 쓰여져 있는 내용 보자마자 이게 떠올랐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시면요. 이런 문제를 전혀 안 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요. 그리고 심지어 강조하지도 않아. 내각의 이등분선. 아주 막 문장 처음에, 문제 처음에 주면서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림에 동그라미 2개 표시해놓고 말거든요. 그럴 때에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반드시 떠오르고 문제를 풀때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어렵진 않지만 나중에 생각을 못 해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꼭 다시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으로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외각의 이등분선과 선분 BC의 연장선의 교점을 D라고 이야기했네요. 내각의 이등분선보다 더 낯선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하라고요? D가 선분 BC 위에 있다가 바깥으로 쭉 빠져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자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길이를 생각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길이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요거 생각할 수 있다면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6대 선분 AC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길이의 비가 어디에 그대로 적용돼? 9대 6에 그대로 적용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식 써보면 6대 선분 AC, 너는 9대 6이라고 얘기하면서 식을 정리해 볼수 있어요. 자, 근데 9대 6이 얼마야? 3으로 나누면 3대 2하고 쓸수 있으니까 3배의 선분 AC의 길이가 바로 12하고 똑같아서 선분 AC의 길이는 4cm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죠. 9번 문제의 정답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림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각의 이등분선이었을 때 분명히 이 안에서 이렇게 D라는 점이 하나 존재해서 B에서 D로, C에서 D로 연결돼서 길이의 비를 생각했었으니까 그 D가 바깥으로 쭉 빠져나왔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은 B에서 D로, 한 번은 C에서 D로 연결되면서 길이를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D라는 점을 머릿속에서 선분 위로 혹은 선분 밖으로 왔다 갔다 꺼내고 집어넣고 할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될수 있겠죠? 외곽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자. 10번 문제 봅시다. 1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BD와 선분 DC의 길이가 똑같대요. 자, BD, DC의 길이 동일하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선 주어져 있고요. 선분 AD와 선분 EC의 교점을 G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선분 CG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선생님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 이거 사용하는 되게 좋은 문제이긴 하죠. 근데 선생님이 그냥 그것 때문에 구원픽을 고른 건 아니에요. 구원픽을 고른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하자면 여기 있는 G라는 알파벳 때문에 골랐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G라고 얘기하면 머릿속에 먼저 뭐가 떠올라요? 그래. 무게중심이 떠오르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일수록 G 그러면 무게중심이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 G라는 점을 생각지도 않게 무게중심이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CG라는 선분의 길이 대 EG라는 선분의 길이를 그냥 나도 모르게 2대 1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요게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2대 1이 왜 아니지라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 얘들아. G가 그냥 무게중심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파벳일 뿐이지, G라고 썼다고 해서 그 점이 무조건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시험에서 이런 착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치? 그래서 착각에 빠지지 말자. 실수금지에 해당되는 그런 구원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1학년 수업할 때는 어땠어요? 실수금지라는

길이 구하래요? 이 길이 구하래요? 근데 이 길이가 포함되어져 있는 삼각형을 생각해 봤더니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요.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도 눈에 보이죠. 심지어 그거 길이도 가르쳐 줬어요. 8cm라고. 그럼 생각해 봐봐. D라는 점 중점이고 여기 있는 F라는 점 중점이어서 요 선분 FD의 길이가 EC의 길이의 절반이다라고 얘기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선분 EC의 길이가 16cm야라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아, 선생님 이렇게 설명했더니 아주 예리한 친구가 이런 질문하네요. 선생님, F가 중점이란 얘기가 문제에 표시 안돼 있는데요. 왜 중점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네. 그래, F가 중점이라는, 즉 선분 BE의 한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없지만 평행이다라는 표시가 있으니까 어때? 삼각형에서 한 변의 중점에서 밑변과 평행선을 그리면 그게 반대편에 가서 중점에 닿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성질을 떠올려야겠죠.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다면 F가 당연히 중점으로 보였을 거고요. 선분 EC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체의 길이가 16cm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었겠다.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CG라는 선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하면 돼요? 전체 16cm에서 필요 없는 EG라는 선분만 빼내면 되겠죠. 자, 근데 저 선분의 길이 어떻게 빼내겠습니까? 역시나 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그렇다면, 아, 너랑 너 평행이고, 지금 G가 중점이라고, 선분 AD의 중점이라고 보장해주고 있으니까, 중점에서 시작해서 밑변에 평행인선을 그렸기 때문에 E라는 점도 선분 AF의 중점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EG라는 선분이 FD라는 선분의 길이의 절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 너 4cm야 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렇다면 16cm에서 4cm를 빼내면 우리 선분 CG의 길이가 12cm다 라는 결론 내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지금 10번 문제였습니다. 그래, 논리적으로 생각하기에 쉽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 중점을 연결하는데 보통 중점과 중점이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만 많이 봤지, 실제로 이런 경우 잘 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따져주세요. 하나의 점이 중점, 밑변에 평행인선 그리면 반대편에서도 당연히 중점에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을 하면서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우리 이 문제에 조금 더 그림 따져보면 실제로 여기 있는 점이 F가 선분 BE의 중점이고요. 자, 여기 있는 AF의 중점이 선분, 지금 AF라는 선분의 중점이 E다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 상태인데 위쪽에서 이거와 이거 두 개의 길이가 모두 같아진다라는 얘기 있으니까요. 세 개의 선분의 길이가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 또 해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만약 A라는 점을 지나면서 평행인선 하나 그려서 요렇게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생각했다면 선분 BD의 길이와 선분 DC의 길이와 이 교점까지의 우리 C라는 점에서의 길이가 역시 모조리 다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닮음이 다음과 같이 세 개가 겹쳐져 있는 경우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알수 있겠지? 요 정도 생각까지 해봤다면 10번에서 가져가야 될 것들은 다 챙겨갔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 11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11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각각의 변의 중점을 PQRS라고 이야기할 때 안에 있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죠. 자, 이 문제 어디선가 많이 봤던 기억 나시죠? 선생님이 한 두어 시간 전쯤에 이거 매번 시험에 등장하니까 이런 건 조금 잘 몸에 익혀두자라고 얘기하면서 선분 PS와 선분 QR, 이게 바로 대각선의 절반, 그러니까 두개 길이 더하면 대각선 된다, 이런 얘기했고요. 또 PQ라고 이야기하는 요 선분의 길이와 SR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분의 길이가 역시나
대각선

AC의 절반씩이니까 두개 더하면 대각선의 길이가 된다라는 얘기에서 가운데 있는 사각형이 지금 둘레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런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답 찾아봐라고 하면 18cm다라는 걸 얘기해 볼수 있었어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요. 우리 정답은 18cm 되겠다. 근데 우리 공부 한번 해보자. 예전에 사각형에 대한 공부할 때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니? 이런 거 공부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직사각형 안에서 중점 연결해서 만들면 마름모의 성질을 주고 또 마름모 안에서 중점 연결해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면 직사각형의 성질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평행사변형 안에서 평행사변형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했었던 거. 그때 사각형 안에서 임의로 아무렇게나 사각형 그려놓고 그 사각형 안에서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들 생각하면 그게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얘기했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이라는 거 나중에 배우는데 자, 그때 그 성질을 그냥 적용해보면 아, 이게 평행사변형이야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개념책에서 공부했었던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 선분 BD의 절반이 PS, 선분 BD의 절반이 다시 QR이니까, 자, 마주보고 있는 빨간색 두 개의 변의 길이가 서로 어떻더라? 똑같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선분 AC의 절반이 SR이면서 PQ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마주보고 있는 노란색 선분의 길이 역시나 동일합니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지니까 이건 뭐다? 평행사변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의 그림에선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기 있는 QR과 여기 있는 BD와 여기 있는 PS가 모두 다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어떤 얘기 할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당연히 닮음에 관한 얘기도 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얘기해 볼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다. 너랑 너도 요렇게도 평행이다라는 거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웠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연결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향을 바꿔서도 충분히 여기 있는 너랑 너다 평행이야라는 생각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선분 평행사변형에 마주보고 있는 대변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얘기까지도 공부하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서로 평행이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다리 꼴이 존재하는데 가운데 있는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죠. 자, 여러분 지금 M과 N이 중점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여기 있는 선분 MN의 길이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래. 이게 중점이야? 1대1이야? 그럼 10과 16의 가운데 딱 놓여져 있는, 즉, 10과 16의 한가운데 있는 변의 길이, 아, 그러면 13cm야? 라고 MN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유료형 말씀드렸잖아요. 몇대 몇,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만큼 등분을 해봐라. 그러면 길이가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1대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등분할 것도 없이 여기 있는 가운데 선분의 길이, MN의 길이가 AD와 BC의 길이에 딱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선분 MN의 길이는 13cm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문제를 풀때 활용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생각해 볼수 있어야겠다. 요거 됐죠? 자, 그러면 우리 PQ의 길이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선분 MP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자. 이건요, 중점을 연결했고 평행선으로 이어서 만나는 점이 P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선분 BD의 중점 역시 P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MP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가 선분 AD의 길이의 몇 분의 몇? 2분의 1, 절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자, 이 길이가 5cm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어디에서도 할수 있습니까? 오른쪽에서도 다음과 같이 생각해서 할수 있겠죠. 자, 이거 당연히 Q라는 점도 선분 AC의 중점이 되면서

NQ의 길이가 5cm다라는 얘기 할수 있지 않겠어요? 주황색 삼각형과 똑같은 방법이죠. 아, 너 평행이야. 그러면 중점에서 그렸으니까 Q도 중점이야.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니까 밑에 있는 선분의 길이, 그치? 10cm의 절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답 나왔네. MN 전체가 13cm였는데 양쪽으로 5cm씩 가지고 나간다면 사이에 끼어 있는 PQ의 길이는 몇 cm? 3cm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분 PQ의 길이 구해봐라는 것의 정답은 3cm라고 정답 써줄 수 있죠. 자,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근데 이건 선분 MN의 길이가 10과 16의 한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의 풀이죠. 그럼 정석대로는 어떻게 풀 거냐? 정석대로는 두 개의 삼각형을 사용해서 풀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생각해 보고, 다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렇다면 M과 Q 역시나 중점과 중점 연결했기 때문에 선분 MQ의 길이가 16cm의 절반, 8cm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MP의 길이 5cm라는 얘기 할수 있으니까 8cm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cm니까 8cm에서 5cm 빼서 PQ의 길이가 3cm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괜찮은가요? 아, 좋았어.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럼 13번 문제 이어서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가 존재하는데 세 개의 선분이 평행이다. 그리고 A 대 EB가 지금 EB를 두배 해야 AE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라고 조건 주어져 있을 때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문제 풀이 세 가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요 바로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2대 1이야? 그럼 2를 절반으로 쪼개서 선분을 하나 더 그려준다면 이렇게 평행한 네 개의 선분이 길이가 일정하게 늘어나야 된다라는 성질을 활용할 거라는 거죠. 그럼 8에서부터 14까지 6cm가 일정하게 늘어나야 되니까 첫 번째 그렸던 선분의 길이는 10cm가 되고 그 다음 선분 EF의 길이는 12cm가 돼서 자 마지막 선분 BC의 길이가 14cm가 되는구나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면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게 지금 12cm다라고 정답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풀어 볼 거예요. 자, 이게 방금 전에 풀었던 12번 문제와 거의 같은 맥락의 풀이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우리 이 문제는 이렇게만 풀고 넘어가기엔 좀 아깝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13번 문제 다시 분석해 볼 텐데 그림을 두 가지 형태로 더 그려 볼 겁니다. 그러면서 평행사변형으로도 쪼개 보고요. 삼각형으로도 쪼개 보면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분석하는 시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3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싱싱 쌩쌩 추위.
1: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0: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1: 자동차가 씽씽씽. 모험아, 나도 해볼래. 그래, 달려라. 씽씽씽씽씽. 우리 밖에 나가서 하자. 그러자.
2: 어? 이게 웬 목도리예요?
3: 오늘 내가 한글 파괴를 하면 바람이 싱싱 불며 엄청 추워질 거야.
2: 와, 저 추울까 봐 챙겨주시는 거예요?
3: 그래. 와. 엄청 따뜻할 거야.
2: 역시 천지 대장님밖에 없... 그때 너무 더워요.
3: 참아! 다 널 위한 거야.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자동차가 달릴 때도 싱싱, 바람이 세차게 불 때도 싱싱. 오늘은 싱싱 마법으로 이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쌍시오, 이, 이응, 싱, 싱싱.
4: 문제 발생. 한글이.

0: 이럴 수가.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요.
1: 우리가 막았어야 하는데. 대왕별님, 저희가 가서 파괴된 글자를 꼭 찾아올게요.
0: 부탁합니다, 한글 용사.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읒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2: 춥다. 갑자기 날씨가 왜 이래.
3: 잠깐만, 모모마.
4: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
5: 네?
2: 시읒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라면
5: 아, 치약 아닐까?
1: 치약? 아, 사람들이 치카치카를 못하게 치약을 없앤 걸 수도 있어. 내가 가볼게. 치약? 치약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2: 치약이 아니면
5: 아! 참외.
4: 내가 참외밭으로 가볼게. 왜 이렇게 춥지? 참외는 이상이 없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5: 그쵸? 조금 아까부터 바람이 엄청 싱싱 불어요.
4: 엄청난 추위야.
5: 추위. 추위에도 치과 이응이 들어가요.
6: 아, 그러네.
1: 이제 알겠어.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추위였어.
7: 아, 추위 글자에 싱싱 마법을 걸어서 찬바람이 싱싱 불게 만든 거로군.
5: 나 추운 거 싫은데.
7: 세상이 다 얼어붙기 전에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8: 좋아요. 자은, 뭐해?

0: 추워.
1: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0: 저기 치읓하고 이응이 있어요.
2: 치읓하고 이응이 눈사람 위에 있네.
3: 추위 글자가 꽁꽁 얼어서 눈사람이 된 것 같아.
1: 어서 글자를 찾자.
4: 천지?
0: 개벽?
5: 글자를 찾게 둘 순 없지.
6: 천지 대장님, 한글 세계가 다 얼어버리게 눈보라가 쌩쌩 불게 하는 건 어떨까요?
5: 오호, 바람에 휘몰아쳐 세차게 날리는 눈, 눈보라. 좋은 생각이군. 쌩쌩, 눈보라가 쌩쌩. 그런 우리 잠시
1: 먼저 천지를 막자.
7: 알았어.

0: 홍콩 아야 바랴.
1: 큰일 날 뻔했군.
0: 뿅망치와 부메랑으로 공격을 할 줄이야. 근데 천지 대장님, 목도리 더 없어요? 너무 추워요.
2: 어떡하지? 이제 더 춥게 만들 거야. 각오해.
1: 천지 대장.
0: 천지대장님, 너무해. 자기만 맞고.
1: 두고 보자, 한글 용사.
0: 천지대장님, 같이 가요.
3: 천지야, 개벽이 도망쳤어. 그럼 시작해볼까?
4: 응.
3: 자음 마법진!
4: 모음 마법진!
5: 기역, 으, 그,
2: 지읒, 이, 치.
6: 디귿, 아, 다.
2: 그, 치,
6: 다.
5: 쌩쌩 굴던 눈보라가
6: 그치다!
7: 이제 눈사람에서 글자만 찾으면 돼. 하!
8: 돌아와 한글!
5: 운은 내가 쓸게. 헛! 겨차! 뿅망치로 우! 위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2: 응, 좋아.
5: 뿅망치!
2: 대극봉!
8: 합체!
2: 합체!
8: 합체!
5: 우와 이가 맞나?
2: 위!
5: 슛!
7: 모음아, 자음아, 이제 바르게 읽어줘.
4: 네!

0: 치읓이 우를 만나 추! 이은, 위, 윈! 추위!
1: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 눈물아가 쌩쌩! 아까 너무 추웠어.
3: 맞아.
2: 그래도 그 눈으로 예쁜 눈사람 만들었잖아.
4: 얘들아, 이렇게 추울 땐 찐빵이 최고지.
0: 우와, 맛있겠다.
4: 어여 먹자.
0: 잘 먹겠습니다.
4: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먹어요.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안녕 도도.
1: 안녕 그린.
0: 도도, 넌 나무늘보가 뭔지 알아?
1: 나무늘보? 알지. 나무늘보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에 사는 동물인데 엄청 느려 터졌도도. 그래서 게으르고 느릿느릿한 사람을 나무늘보 같다고들 하지. 누가 그린이 보고 나무늘보 같아?
0: 응, 엄마가.
2: 고구리,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아, 우리 집 나무늘보.
0: 근데 난 나무늘보처럼 그렇게 느리진 않거든?
1: 아유, 그럼. 그린이는 침대 위에 하루 종일 붙어있진 않잖아.
0: 근데 나무늘보는?
1: 나무늘보는 나무에 하루 종일 매달려있지. 나무늘보는 행동이 느려서 나무 아래로 내려갔다간 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
0: 아, 근데 하루 종일 나무 위에만 있으면 좀 심심할 것 같은데.
1: 만약 나무늘보가 나무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건 아주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일 거야. 그러니 목숨을 걸고 내려오는 거 아니겠도도?
3: 맛있겠다 나무늘보.
4: 나방. 헉, 어떡해. 나무늘보가 위험해. 그린조끼 구조대, 나무늘보를 도와줘. 나무늘보를 도와줘.
0: 나무늘보?
1: 마침 나무늘보가 위험에 처했나 보네.
0: 얼른 가보자. 응. 그린조끼 구조대, 나무늘보를 구하러 출동!

0: 나무늘보를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0: 어지러. 불이야, 불, 불!
1: 불이야, 불, 불이 났어요, 불!
2: 어? 어? 불이 났다고? 어디, 어디, 어디?
0: 불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어도.
1: 지금 나무늘보 잠은 물 때가 아니야. 빨리 도망쳐, 빨리, 빨리!
2: 알려줘서 고마워. 불이야, 불이야.
1: 다행이다.
3: 나를 구해.
0: 그래, 우리가 널 구했어. 고맙다고. 괜찮더다.
1: 근데 나무늘보 왜 나무 아래로 내려왔어?
0: 뭔가 중요한 볼일이 있는 거지. 그게 뭔데?
3: 또
1: 뭐?
0: 똥? 아니, 고작 똥을 누려고 목숨을 걸고 나무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도도.
1: 근데 똥을 꼭 내려왔어놔야 해? 그냥 나무 위에서는 안 돼?

0: 친구들이 볼까봐 창피해서 그러는 거구만.
1: 아, 그럼 우리가 나무 위 화장실을 만들어주자. 나무에서 나도 친구들이 보지 못하게.
0: 와, 좋은 생각인데. 일단 나무 넓어. 넌 나무에 올라가 있어. 여긴 위험하다.
1: 맞아, 내가 올라가는 거 도와줄게.
0: 그래, 그래.
2: 영차.
1: 이쪽에 끈을 들어야겠다.
0: 오케이. 나무 넓어. 조금만 기다려. 이 화장실이 있으면 친구들이 너 똥 누는 거 보지 못할 거야.
1: 근데 나무 넓어 친구들은 어딨어?
3: 친구.
2: 마음속에.

0: 녹조류야, 나무늘보가 우릴 지켜주려 하고 있어.
1: 하지만 나무 위에 화장실이 생겨버리면 나무늘보도 화장실에서 편히 똥 누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들 거야.
0: 안 돼. 나무늘보가 땅에 내려가서 똥을 넣어야 나방, 녹조류, 나무늘보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
1: 물론이지.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0: 아! 나방들아, 그린이와 도도를 향해 돌려!
2: 우와, 완성됐다.
3: 이제 이 화장실을 나무 위에 걸면...
4: 알았어, 녹조류야.
2: 아, 나방들이 더 많아졌어.
3: 아, 되겠다. 도망가줘. 으아!
0: 나방. 저쪽으로 가면 조용한 곳이 있어. 거기서 안전하게 똥을 넣으면 돼. 가자. 나방.

0: 또 만났군.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뭐야? 뭐야, 뭐야? 나방 싫어!
1: 나방들이 평화를 쫓아버렸네?
2: 아니, 근데, 나무 넓어! 너, 왜 또 내려왔어? 큰일 날 뻔했잖아!
3: 또!
2: 답답해! 어머! 너, 유정이었지? 기다려봐. 저 요정의 엄마보구나. 나무 넓어가 빨라지. 됐나?
4: 설마 내가 말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싶었다. 우와! 말이 빨라졌다!
2: 어서 말해봐, 나무 넓어. 왜 굳이 땅에 내려와서 똥을 노는지.
4: 아, 이게 다 내 친구들을 위해서야. 내 털속 안에 사는 친구들.
2: 어? 털속? 어디?
1: 어, 보인다, 보인다.
2: 어? 아, 안녕.
1: 안녕.
2: 와, 신기하네. 털 속에 이런 친구들이 살고 있다니.
4: 그치, 친구들이 털 속에 살아서 얼마나 좋다고. 먼저 녹조류. 얘는 풀 이끼 같은 건데 우리 나무늘보의 털에는 작은 틈들이 있어서 그 틈에 녹조류가 생겨나지. 그래서 나무늘보가 자라날수록 털이 점점 녹색으로 변하는 거야. 근데 이 녹색 털 덕분에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
1: 아, 털 색깔이 풀 색깔이랑 비슷하니까?
4: 맞아. 그리고 나무늘보는 털에 붙은 녹조류를 먹어서 영양을 보충하기도 한다고.
1: 우와,
2: 녹조류 정말 고마운 친구네.
4: 맞아, 엄청 고맙지.
1: 근데 나방은?
4: 아, 나방? 나방도 정말 고마운 친구야. 털 속에 나방이 사는 덕분에 수많은 박테리아가 생겨나고 그래서 녹조류가 더 잘 자라게 되는 거거든. 게다가 나방은 털 속에 사는 해충을 먹어치워서 나를 건강하게 지켜줘.
2: 나방이랑 녹조류 모두 널 돕고 있구나.
4: 맞아. 그래서 나도 목숨을 걸고 나무 아래로 내려가서 똥을 누는 거야.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땅에다가 똥을 누고 그 위에 나뭇잎을 덮어놓으면 나방이 날아와서 여기 알을 낳거든. 알에서 태어난 애벌레는 내 똥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서 나방이 되고 나방은 또 내 털 속에 들어와 살면서 녹조류가 잘 자라게 도와주지.
2: 아, 그래서 네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똥을 누는 거도도?
4: 내가 이렇게 느려도 잘 살 수 있는 건 다 내 친구들 덕분이야. 고마워, 친구들아.
5: 우리도 고마워.
2: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다니 정말 아름다운 자연의 생태계도도.
1: 그래도 조심해, 나무늘보야. 퓨마한테 잡아먹히지 않게, 알겠지?
4: 알겠어.
1: 어? 다시 늘어졌다.
2: 응, 이거 5분짜리 마법이거든. 그럼 나무늘보, 우리 가볼게.
4: 와!
1: 아, 빠이빠이.
4: 빨리 가, 나 똥 누게.
1: 알겠어.

0: 여기는 그린쫓기 구조대. 그린쫓기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1: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0: 좋다! 나무늘보를 지키기 위한 그린쫓기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나무늘보에게 단기 싸게! 나무늘보는 나무가 많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열대우림 지역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개발을 위해 나무를 자르고 숲을 없애면서 나무늘보도 멸종위기에 처해 있도도. 이런 나무늘보에게 느려도 좋으니 지구에서 오래오래 함께 살자고 격려의 편지를 써보도도.
2: 나무늘보야, 네 친구 나방 녹주류와 함께 지구에서 오래오래 살아줘.
3: 나무늘보 파이팅!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생물의 한 사리, 그 중에서도 동물의 한 사리를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바로 식물의 한 사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자, 한 사리, 그 중에서도 식물의 한 사리,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죠? 오늘의 과학 공부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물의 한 사리를 좀 떠올려 봅니다. 자, 한 사리, 그 중에서도 동물의 한 사리는요, 바로 이것이었죠. 아, 동물이 새끼나 알에서 태어나서 자란 다음에 짝짓기를 해서 번식을 하고 다시 새끼나 알을 낳는 그 과정을 우리 동물의 한 사리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식물의 한 사리는 무엇이냐? 식물의 한 사리는 씨앗에서 싹이 트고 그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씨가 생기고 죽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 식물의 한 사리라고 한답니다. 자, 그런데요, 식물의 한 사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싹 트는 조건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씨에서 싹이 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우리가 식물의 한 사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겠구나라는 것 확실히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은요, 이런 실험을 통해 알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싹이 트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해. 대략적으로 우리가 물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자, 정말 그런지 물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으로는 먼저 다르게 할 조건과 같게 할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르게 할 조건으로 물만 다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물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외의 조건, 그러니까 온도, 강낭콩의 종류, 빛의 양, 탈지면, 깨끗이 소독한 솜, 페트리 접시, 실험할 때 쓰는 둥글고 낮은 접시가 페트리 접시 있죠? 그 크기, 페트리 접시를 놓는 장소 같은 물외 나머지 조건들은요, 모두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험의 어떤 결과에 차이가 생겼을 때, 아, 그러네. 물이 정말 필요하네. 를알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조건, 물 외에는 다 똑같이 한다가 중요합니다. 다음, 페트리 접시 두 개에 각각 탈지면을 깔고요. 강낭콩을 서너 개 똑똑똑 올려줍니다. 세 번째로, 한쪽에만 물을 충분히 뿌린 후에 여러 날 동안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물을 주고, 한쪽에는 물을 안 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볼까요? 자, 물을 준 강낭콩은요, 보니까요, 싹이 텄어요. 물을 주지 않은 강낭콩은 싹이 트지 않았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아, 싹이 트는데 물이 중요하구나, 물이 필요하구나를 알수 있는 거고요. 하나 더. 자, 온도는 어떨지 또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냉장고 차가운 온도에 넣어서 두고요. 또 하나는 실내 상온에 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는 조건은 온도이고요. 나머지 조건들은 다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물도 똑같이 주고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냉장고에 두는 강낭콩은요. 싹이 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내에 두는 강낭콩은요. 싹이 텄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물을 준 강낭콩과 실내에 둔 강낭콩은 싹이 텄고, 물을 주지 않은 강낭콩과 냉장고에 넣어둔 강낭콩은 싹이 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요, 물을 준 강낭콩에 싹이 튼 것으로 보아 씨가 싹 트기 위해서는요, 알맞은 양의 물이 꼭꼭꼭꼭 필요하구나 하나와 두 번째는 씨는 대부분 추운 겨울이 아닌 따뜻한 봄에 싹이 트기 때문에 씨가 싹 트기 위해서는 알맞은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두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크게 이 물과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싹이 튼 다음에는요, 이제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식물이 또잘 자라는데 어떤 조건이 또 필요한지 이런 실험을 해 봤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실험인지 보죠. 실험에서 다르게 할 조건과 같게 할 조건을 보니까 식물이 잘 자라는데 물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에서는 자, 역시 물만 다르게 하고요.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이 합니다. 온도, 공기, 햇빛 등 똑같이 해줘요. 다음, 이번에는 식물이 잘 자라는데 햇빛, 이 빛, 햇빛이 필요할까? 라는 실험에서는 알고 싶은 이 햇빛만 다르게 하고요. 나머지 조건들, 물, 온도, 공기 같은 것들은 또 똑같이 맞추어 줍니다. 자, 두 번째, 크기가 비슷한 강낭콩 화분을 두개 준비하고요. 약 일주일 동안 어떤 강낭콩이 잘 자라는지 변화를 관찰해 보자. 그리고 물과 햇빛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계속 볼까요? 자, 결과를 보니까요. 물을 준 식물과 물을 주지 않은 식물이고요. 여기는 햇빛을 받은 식물과 햇빛을 받지 못한 식물입니다. 어때요? 한눈에 딱 차이가 느껴지나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물을 준 식물은 어때요? 한눈에 봐도 싱싱해 보이죠? 잎도 초록색이고요. 줄기도 아주 잘 곱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잎도 많고요. 그런데 물을 주지 않은 식물은요, 어때요? 뭔가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고요. 축 처져 있고, 줄기도 비실비실하고요. 잎도 이렇게 좀 이렇게 누렇고요.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걸 보고 식물이 잘 자라는 데는 이 물이 꼭꼭꼭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알수 있고요. 자, 오른쪽은 햇빛을 받은 식물 보세요. 물을 준 식물처럼 햇빛을 잘 받은 식물은 역시 줄기가 굵게 잘 자라고 있고요. 또 잎이 많고요. 싱싱하고 초록색입니다. 그런데 햇빛을 잘 받지 못하면요. 역시 줄기가 비실비실하고요. 축 처져 있고요. 색도 싱싱한 초록색이 아니죠. 잎의 개수도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죠. 식물이 잘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첫 번째,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물이 필요해요. 하나 정리해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물 이외에도 충분한 양의 햇빛도 필요하고 적당한 온도도 필요해요. 세 번째, 물, 빛, 온도 중 어느 한 조건이라도 잘 알맞지 않으면 식물은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해요. 라는 결과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식물이 잘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대표적으로 물, 빛, 온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구나라고 우리 이 실험을 통해 결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식물의 한 살이 좀더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식물의 한 살이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한의 살이 식물인데요. 이게 무엇인지 그 뜻부터 살펴보자고요. 한의 살이 식물의 뜻은요,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씨가 싹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다시 씨를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식물의 한 살이인데요. 이 과정이 한 해, 그러니까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식물이 바로 한해 살이 식물입니다. 이름을 보세요. 이름 안에요. 이 뜻이 다 있어요. 한해 살이, 한 해만 살아가는 식물, 한해 살이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한 살이 과정이 이 1년, 한해 안에 이루어지는 식물을 한해 살이 식물. 뭐라고요? 한번 더. 한해 살이 식물. 뭐라고요? 한번 더. 한해 살이 식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 종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낭콩, 봉숭아, 벼, 옥수수, 코스모스, 호박, 수박, 상추, 당근, 고추 등등등이 있는데요. 자, 사진을 보니까 뭐 벼, 코스모스, 호박, 고추 같은 것들이 있죠. 이 대부분의 풀 같은 것들이 이 한해살이 식물에 속합니다. 그럼 풀은 모두 한해살이 식물인가요? 아니요. 풀이더라도 한해살이 식물이 아니라 짜잔. 자, 여러 해 살이 식물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여러 해 살이 식물을 보기 전에 우리 한해 살이 식물의 대표적인 예, 강낭콩의 한 사리를 그림으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강낭콩은요, 이렇게 먼저 강낭콩 씨에서 싹이 트고요. 다음 잎과 줄기가 자라고요. 자, 더 시간이 지나서 꽃이 활짝 피고요. 다음 꽃이 지고 열매와 씨가 만들어지고요. 시들어 죽는 이한 살이 과정을 1년 안에 한해 안에 거칩니다. 이게 바로 한해 살이 식물이지요. 강낭콩의 한 살이 과정이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여러 해 살이 식물도 찾아볼 텐데요. 여러 해 살이 식물은요, 이름을 보세요. 아까는 한해 살이었죠? 이번엔 뭐예요? 여러 해 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뜻을 볼게요. 여러 해 동안 살면서 한 살이 과정의 일부를 반복하는 식물을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한해 살이 식물은요, 겨울이 지나면 죽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해 살이 식물은 겨울 동안 죽지 않고 이듬해 봄에 다시 또 잎이 돋아다는 그런 과정을 여러 해 동안 거치게 되죠. 종류는 뭐 감나무, 사과나무, 무궁화, 개나리, 민들레, 토끼풀, 국화, 비비추, 대나무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뭐 개나리라던가 민들레라던가 토끼풀이라던가 비비추라던가 뭐 이런 대나무 같은 친구들은요. 풀이지만 어때요?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풀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해 살이 식물은 아니고요. 풀 중에서도 이렇게 뭐 민들레, 토끼풀, 비비추, 대나무처럼 여러 해 살이 식물이 있어요. 그런데 감나무, 사과나무, 무궁화처럼 나무는요, 무조건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나무는 모두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는 것 꼭꼭 알아두세요. 자, 사진을 보니까요, 감나무 있고요, 사과나무 있고요, 무궁화 있고요, 대나무도 있습니다. 대나무는요, 마치 나무처럼 보이지만 이 줄기 안이 텅 비어 있는 이 풀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대나무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감나무로 여러 해 살이 식물의 한 살이 과정을 살펴보죠. 자, 먼저 감나무 씨에서 싹이 트고요. 잎과 줄기가 자랍니다. 이제 나무로 자랍니다. 몇년 뒤에 다시 잎을 떨어뜨리고 몇년 뒤에 나무로 자란 다음에 이제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납니다. 추운 겨울에도 죽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면요. 짜잔! 나 살아있지롱! 이렇게 봄에 새순이 돋아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잎과 줄기가 자라고 다시 꽃이 피고요. 다시 열매를 맺고요. 화살표가 있죠? 돌아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겨울을 또 나고요. 새순 나고요. 잎과 줄기 자라고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고요. 다시 추워지면 돌아가! 다시 잎을 떨어뜨리고요. 새순 나고요. 잎과 줄기 자라고요.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고요. 추워지면 다시 돌아가! 이렇게 여러 해를 살아가는 식물을 바로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나무들은요. 길게는 막 10년, 100년까지 사는 친구들이지요.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 본한해 살이 식물과 여러 해 살이 식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해 볼 텐데요. 공통점은 둘다 씨가 싹 터서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대를 잇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큰 차이가 있죠. 한해 살이 식물은 이름 그대로 한해 안에, 1년 안에 한 살이 과정을 다 마치고 이렇게 죽어요. 하지만 여러 해 살이 식물은요. 여러 해 동안 살며 한 살이 과정의 일부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들을 개념하기 문제로 풀어볼 텐데요. 1번부터 보죠. 씨가 싹 트는데 물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에서 물은 같게 해야 할까요? 다르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게 필요한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 조건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 이 조건을 다르게 합니다. 다르게 2번. 자,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이래요. 1번. 물을 준 강낭콩은 껍질이 벗겨지며 싹이 텄지롱. 그런데 물을 주지 않은 강낭콩은 싹이 트지 않았어. 그래서 물이 꼭꼭꼭 필요해 알수 있고요. 3번.
물을 주지 않은 강낭콩 화분은 잎

하고요. 6번. 씨가 싹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다시 씨를 만드는 과정이 한해 안에 이루어지는 식물을 바로 우리 이름 그대로 한해 살이, 한해 살이, 한해 살이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한해 살이 식물. 6번 문제 중요해요. 이 정도는 꼭꼭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외워두자고요. 자,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강낭콩의 한 사리 과정입니다. 알맞은 말 써보래요. 씨, 싹이 트고요. 잎과 줄기가 자라고요. 꽃이 피고요. 다음 열매와 씨를 만듭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열매와 씨를 만든다. 시들어 죽는다. 8번. 감나무처럼 여러 해 동안 살면서 한 사리 과정의 일부를 여러 해 동안 반복하는 식물을 이번에는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고 적어주자고요.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고 적어줍니다. 다음 9번은 다음 식물에 해당하는 특징을 찾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사과나무, 나무는요, 다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고 했죠. 니은으로 연결하고요. 자, 풀 중에 하나인 옥수수는요, 한해 살이 식물에 속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연결해주면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차근차근 실전 문제 풀어볼게요. 실전 문제 1번은요, 탈지면을 깐두 페트리 접시에 강낭콩을 올려놓고 한쪽에만 물을 줬대요. 아, 물이 필요한지 아닌지 알고 싶은 실험이구나. 위 실험 결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바로 물을 준 강낭콩만 싹이 텄기 때문에 싹이 틀 때는 물이 꼭꼭꼭꼭꼭꼭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알수 있었죠? 따라서 1번은 1번 적어주고요. 다음 이어지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위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는요, 바로 씨가 싹 트는 데는 물이 필요해. 그래서 물만 다르게 조건을 하나는 주고 하나는 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씨가 싹 트는데 물이 필요하다. 2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요, 씨가 싹 트는데 온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할 때, 같게 할 조건과 다르게 할 조건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이게 필요한지 알아보고 싶어. 그걸 다르게 하면 된다고요. 온도가 미치는 영향, 온도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다르게 할 조건에는 온도만 다르게 하고요. 물, 빛 똑같이 해줍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겠죠. 5번 적어주고 4번으로 갑시다. 자, 4번과 5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비슷한 크기로 자란 강낭콩 화분 두개 중에 하나에만 물을 주었더니 며칠 뒤 다음과 같이 되었대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물을 준 강낭콩 화분 식물이 자라는데 우리 물이 꼭 필요하다고 배웠죠. 따라서 아우 목말라라고 이렇게 축 처진 니은이 아니라 물을 준 강낭콩은 헤헤 나 싱싱해 나잘 자라지 하고 있는 바로 기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위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은 바로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데 물이 필요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볼까요? 식물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 옳게 고른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배운 내용 떠올려 볼까요? 식물이 자라는 데는요, 물꼭 필요하고요. 햇빛, 빛꼭 필요하고요. 다음, 적당한 온도 꼭 필요합니다. 양분 있으면 좋지만요, 꼭 필요하진 않아요. 따라서 물, 빛, 온도를 골라주면 니은, 디귿, 비읍 3번이 정답이네. 따라서 6번에 3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기억부터 미음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친구들, 7번 문제 중요합니다. 중요. 자, 친구들 필통 속에 있는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서요. 여기다가, 중요 표시를 마구마구 해주세요. 선생님은 식물의 한 사리를 배우고 있으니까 꽃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중요해! 자, 꽃을 많이 그려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색깔로 이 문제 옆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막 그려주세요.
나중에 봤을 때, 헉,

아, 이 문제 중요했구나 알수 있게 말이죠. 하나 더 그려줘야지. 자, 이렇게 꽃을 많이 그려줬습니다. 자, 기역부터 미음까지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식물에 무엇이 싹트고 자라, 무엇이 피고, 무엇을 맺어, 다시 무엇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한다. 중요해서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자, 보죠. 식물에 씨가 싹트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다시 잎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다시 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식물의 한 사리. 한번 더. 식물에 씨가 싹트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다시 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식물의 한 사리. 따라서 정답은 4번인데요.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우리 꿀단지 친구들이요. 누가 와가지고, 아, 우리 3학년 1학기 과학 공부를 하는 꿀단지 친구구나. 그런데 식물의 한 사리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아, 식물의 한 사리요? 아, 식물이 살아가는 거, 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식물의 한 사리란 식물의 씨가 싹트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다시 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진짜 열심히 잘 공부했구나 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식물의 한 사리가 무엇인지 외울 때는요, 식물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 문장을 머릿속에 꼭꼭꼭꼭꼭꼭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식물의 한 사리에는 바로 우리 배웠던 것처럼 한해 사리 식물이 있고요. 여러 해 사리 식물이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지요. 자, 중요 표시 마구마구 해봤던 7번 문제 지나서 8번과 9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위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강낭콩, 감나무예요. 자, 1번. 강낭콩은요, 한해 사리 식물. 맞습니다. 기역은 한 사리 과정이 한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해 사리 식물. 자, 니은은 나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 해 사리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 해 사리 식물은요, 겨울에도 죽지 않아! 살아남을 거야! 또 이듬해 봄에 새순이 돋죠. 자, 5번. 기역은 꽃이 피지만 니은은 꽃이 피지 않는다가 아니라 한해 사리든 여러 해 사리든 공통점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씨가 생긴다는 거였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신나게 적어주고 이어지는 문제 9번 가겠습니다. 자, 니은과 같은 한 사리 과정을 거치는 식물을 묻고 있는데요. 아까 니은은요, 감나무, 나무나무 여러 해 사리 식물이었습니다. 여러 해 사리 식물 찾아보죠. 고추라던가, 자, 다음 뭐 호박이라던가, 옥수수라던가, 봉숭아 같은 식물은요, 한 해만 사는 한해 사리 식물인데요. 여기 있는 민들레는요, 풀이지만 바로 여러 해 사리 식물이기 때문에 3번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해결해보죠. 한 사리 기간이 다른 식물 묻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친구들, 어느 정도는 외워줘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한해 사리인지, 여러 해 사리인지. 물론, 이런 나무가 붙은 것들은, 확실히 나무는 여러 해 사리야 라고 알수 있지만, 풀 같은 경우에는요, 민들레 같은 여러 해 사리 식물이 있지만, 또 호박 같은 한해 사리 식물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은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울 게좀 많다고요? 자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사과나무는요, 여러 해 사리 식물. 대나무는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 해 사리 식물. 비비추는요, 또 여러 해 사리 식물. 자, 코스모스는요, 한해 사리 식물입니다. 달라, 달라. 자, 무궁화는요, 여러 해 사리 식물. 따라서 다른 식물은요, 한해 사리, 혼자 한해 사리 식물인 코스모스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만 해도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식물 알았잖아요? 누가 여러 해 사리고, 누가 한해 사리 식물인지 말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외워가면 됩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보죠. 벼의 한 사리 과정을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식물의 한 사리는요, 먼저, 바로, 씨가 나와야 됐죠. 씨에서, 뿅! 하고 싹이 튑니다. 디귿이 먼저 나오고요. 다음은요, 잎과
꽃과 줄기가 자랍니다. 리을 씨가 싹 트는데 아까 물이 꼭 필요하다. 식물이 잘 자라는데 물과 온도, 빛이 꼭 필요하다. 이것도 기억하면서 자, 잎과 줄기가 자란 뒤에는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먼저 핍니다. 그래서 기억을 적어주고요.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씨를 만들죠. 따라서 디귿, 리을, 기역, 니은손으로 기호를 잘 적어주면 11번 문제 해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인데요. 한해 살이 식물과 여러 해 살이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풀어볼까요? 1번. 모든 풀은 한해 살이 식물이다. 자, 친구들 머리 위로 동그라미 가위표 그려볼까요? 자, 모든 풀은 한해살이 식물이다. 하나, 둘, 셋. 삥. 아니죠. 민들레, 비비추, 대나무 같은 식물은요, 풀이지만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2번. 모든 나무는 여러 해살이 식물이다. 하나, 둘, 셋. 정답은 뿅. 그래요. 모든 나무는 무조건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맞습니다. 3번. 여러 해 살이 식물은 추운 겨울에 죽는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 해를 살아요. 따라서 추운 겨울을 버티고 이듬해 봄에 다시 새순이 돋죠. 틀렸습니다. 4번. 여러 해 살이 식물은 열매를 딱한번 맺는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살아간다고 했지요. 틀렸고요. 5번. 한해 살이 식물은 겨울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건 여러 해 살이 식물이고요. 한해살이 식물은 아쉽지만 겨울에 죽습니다. 따라서 틀렸네요. 따라서 옳은 것은 모든 나무는 여러해살이 식물이라고 한 2번으로 자신 있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12번 문제까지 열심히 풀어보면서 식물의 한 살이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의 아하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식물이 자라는데 햇빛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둘, 나무는 모두 여러 해 살이 식물일까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쪼?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생물의 한 살이 단원 정리평가 문제 신나게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어보는 것도 잊지 말고요. 또 수강 후기 게시판에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모두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실전책 23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지금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중단은 실전 테스트 쭉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들 쫙쫙쫙쫙 있는데, 그쵸? 항상 중요한 것은 개념 1번이고, 또 이제 인수분해 활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쵸?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사실 인수분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인수분해만 잘 터득하면 이제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문제 보시죠. 41쪽에 9번부터 볼게요. 자, 일단 12x제곱 더하기 7a 빼기 5x 빼기 14가 x에 대한 어떤 2차 식이 있는데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 힌트가 되는 거니까 한번 원래식을 써볼게요. 12x제곱 더하기 7a 빼기 5x 빼기 14인데 인수분해가 된다. 일단 2x, b, 그리고 6x, 7. 요렇게, 그쵸? 그럼 찾아줄 수 있는 거 찾아주면 먼저 b가 얼마예요? 곱해서 마이너스 14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찾았고, 그리고 가운데 x의 개수를 봐야겠죠, 그쵸? 개수끼리만 생각을 해보면 대각선끼리 곱해볼게요. 그럼 아래쪽은 14, 그쵸? 위쪽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쵸? 그럼 둘을 더해볼까요? 더하면 어떻게 돼요? 2가 되네요, 그쵸?

A가 2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지 봐야 돼요. 어떤 대상인지. 7A 빼기 5가 2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7A는 7, A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둘더 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1, 2번이죠. 그렇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9번의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죠. 10번인데요. 4x 더하기 6 곱하기 4x 빼기 2 더하기 k라고 돼 있는데, 자, 얘도 일단 이 부분 인수분해 됐다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얘를 깨야 돼요. 그쵸? 얘를 전개하고 k까지 더해준 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쵸? 일단 전개를 해볼게요. 앞부분 16x 제곱. 그 다음 몇 x냐? 24x와 마이너스 8x죠, 그쵸? 그러면 24, 그리고 빼기 8,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더하기 16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상수항 보겠습니다. 6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요게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한대요. 얘가. 그러면 무엇의 제곱이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일단 16x 제곱이니까 4x 먼저 써주고, 그쵸? 뒤에 여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더하기 네모 이렇게 일단 써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가운데가 16이잖아요. 16. 그러면 4 네모의 몇 배? 두 배죠? 그러니까 16이 4 네모의 2배, 8 네모인 거죠. 그쵸? 네모 얼마입니까? 네, 네모는 2가 되겠죠. 그쵸?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사는 좀 해보셔요. 이럴 때. 아, 둘이 곱한 8, 2배 하면 16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상수항 보겠습니다. 상수항. 마이너스 12 더하기 k가 어떻게 됩니까? 4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그쵸? 네, 제곱한 게 4가 되니까. 그럼 k는 얼마입니까? 16이 되겠죠, 그쵸? 네, 답은요, 1번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네, 10번의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가죠? 1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그럼 일단 하나를 찾고 다 웬만하면 넣어보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얘는 좀 바로 이렇게 보일 정도로 연습이 되면 좋겠어요. 얘 완전 제곱식이거든요. 보면 4, 4, 16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 그러면 마이너스 4x의 2배 맞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도 4인가? 그죠? 이렇게 가보는 건데, 여기 보면 합차죠? 플러스 4분의 1이 나와야겠네요. 그죠? 그럼 4 맞아요. 그럼 일단 4다 넣어볼까요? 안 되는 거 걸러냅시다. 일단 1번, 2번 맞아요. 그럼 3번. 5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0 맞아요. OX 빼기 4X, 1X 맞아요. 그쵸? 3번도 맞아요. 그럼 4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 곱하기 4는? 잘못됐죠? 왜냐면 넌 아니네. 넌 아니다. 그쵸? 그럼 답은 4번이죠. 지금 상수항 본 거예요. 마이너스 4랑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6이잖아요. 그쵸? 안 되겠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8X와 플러스 1X니까 마이너스 7x가 맞네요. 그쵸? 이렇게, 요렇게 네모 안에 1 들어가고요. 마지막 것도 보면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맞고, 그 다음 1차 20 빼기 2. 18 맞죠? 네, 이렇게 돼서, 아, 5번도 맞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11번이었습니다. 12번. 넓이가 저러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x 더하기 4일 때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자,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가로 세로만 구하고 끝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비슷한 것도 풀었죠. 이전 강들에서. 그러면 얘를 보겠습니다. 3x 제곱 더하기 20x 더하기 32. 이게 넓인데, 얘는 x 더하기 4 곱하기 무엇? 그죠? 어떤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때도 힘 빼지 말자라고 했었습니다. 뻔히 여기 x 더하기 4가 나오니까.

되니까 써먹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럼 나머지 부분은 3x 그리고 8 이렇게 되어야만 하잖아요. 대각선도 확인해보면 8x 더하기 12x니까 20x도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그림을 하나 좀 그려줄게요. 가로의 길이가 x 더하기 4, 세로의 길이가 3x 더하기 8. 그죠? 그래서 둘을 더하기만 하면 둘레가 아니죠? 둘 더한 것에 두 배니까요. 답은 4x 더하기 12의 두 배. 그죠? 요것의 두 배입니다. 그럼 8x 더하기 24죠. 그죠? 답은 5번이네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13번. 3x 빼기 2가 6x제곱 더하기 ax 빼기 10을 인수일 때. 지금 쭉쭉쭉 생각보다 할만하지 않아요? 그죠? 뭔가 어려운 x자 인수분해 막 해나가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이 의미를 알고 있니? 차근차근 나가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요것의 인수래요. 이걸 식으로 은근히 못 나타내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자, 얘는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6x제곱 더하기 ax 빼기 10이 있는데 3x 빼기 2가 인수래요. 그러면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인수라는 게 별거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고요. 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계속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인수라는 개념은. 그래서 익숙해지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3x 빼기 2니까 아래쪽에 적어보죠.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채울 수가 있다. 6x제곱이니까 2x. 그쵸? 그리고 이쪽은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곱해서 마이너스 10 돼야 되니까.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한 게 ax니까. 자, 계수만 가져오겠습니다. 3, 5, 15.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둘을 더하면 11. 그러니까 A가 11인 거죠. 그렇죠? A. 이렇게 여기가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등호 같나요? 그럼 이렇게 쓸까요? 네, 이렇게. 더 이상하네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써볼게요. 11. 여기 썼으니까요. A는 11이다. 됐죠?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나머지 인수를 찾아라라고 하면은 여기 이쪽에 2x 더하기 5. 저 물론 약간의 조건이 추가돼요. 얘를 말하는 거는 어쨌든 심플하게 얘도 구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4번. 두 다항식이 있어요. 자, 두 다항식의 느낌이 달라요. 첫 번째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어디가 가려져 있어요? 네, 1차항, x항의 계수가 가려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요! 이러지 마세요. 뭐 랩하는 것 같네. 어디가 가려져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에이요! 이러지 말고, 네, x의 계수요. 이렇게, 그죠?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하시고요. 뒤에 나와 있죠. x의 계수가 1인 1차식을 공통 인수로 갖는데요. 그럼 일단, 얘를 인수분해 해봐야겠죠?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는, 자, 이제 인수분해. 본격적인, 그죠?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얘는 곱해서 5가 되는 걸 먼저 찾으세요. 마이너스 5지만. 그리고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4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끝. x 더하기 5 곱하기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공통인 인수를 갖는다고 하니까 저쪽 동네 두 번째 다항식에서도 여기서 아래쪽에 적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8도 인수분해가 되는데 공통인 인수. 둘 중에 누가 될까요? 명확하게 보이세요? x 더하기 5였다면 여기 5 곱하기 얼마예요? 5분의 8? 이상하죠, 그쵸? 5는 올 수가 없죠? 그럼 누가 온다? 마이너스 1이 올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8쪽.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이 공통으로 있는 거고요. 나머지 여기 인수는 x 빼기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a 구하면 되겠죠? a는요,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8의 합이죠.

마이너스 9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되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14번의 답은 2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과정이 그렇죠. 뭔가 딱딱딱 깔끔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부담을 갖지 마시고. 알겠죠? 깔끔하게 딱. 오케이. 여기서 구했고 얘는 공통인 인수가 될수 없네. 5랑 8딱 보고 결정하고 나머지 다 인수분해해서 마무리하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15번. 15번은 안목. 이런 시야가 중요한 거죠. 시야.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산을 많이 타시면 산을 딱 보면은 저거 먹어도 되는 버섯이다. 저거 먹으면 안 되는 버섯이다. 이런 거막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버섯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시야가 좁은 학생들은 여기부터 시작하고 여기를 막 전개한다는 거죠. 나 전개 잘해. 이러면서. 그죠? 그런 게 아니고 큰 그림으로 봐야죠. 허허허. 딱 하고 보면은 x 더하기 3이 계속 나오네. 그쵸? 그리고 큰 틀을 봤을 때 덩어리가 3개 있고요. 그쵸? 뭔가 무언가의 제곱, 무언가,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그러면 떠올려야 된다. 치환. x 더하기 3을 보통 대문자로 넣죠? 이렇게 놔도 돼요. 이렇게 놔도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소문자 x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옛날에 x 곱하기 x를 이렇게 써서 무슨 윷놀이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헷갈리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문자 x까지 추가되면,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눈에 띄게 좀 다른 형태를 써줍니다. 대문자 a, 그죠? 이렇게 써볼게요. a라 하자. 치환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주어진 식이 5a 제곱 더하기 7a 빼기 6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를 인수분해 해보자 이거죠. 인수분해. 자,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근데 앞쪽은 무조건 결정이 되죠. 5a와 1a 그죠? 결정이 되고 뒤쪽은 1, 6보다는 보통 네, 2, 3이 나온다. 근데 자 보세요. 7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7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3을 이쪽에 써보면 15잖아요. 15. 큰 애한테 더 크게 주면 뭔가 7과 멀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씩 생겨야 돼요. 경험이 쌓이면. 아직은. 왔다 갔다 해보면 됩니다. 근데 보통 2, 3은 6 해보면 15, 2. 뭔가 안 맞죠, 그쵸? 안 맞으니까 순서를 바꾸자. 3, 2. 이렇게 해서 대각선끼리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10a, 3a잖아요, 그쵸? 그러면 7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마이너스를 어디에 줄까요? 마이너스. 이쪽에, 그쵸?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0a, 마이너스 3a, 그쵸? 그럼 둘을 더하면, 7이 되네요. 그쵸? 오케이. 나왔다. 그럼 답은, 5a, 빼기 3 곱하기 a 더하기 2. 이렇게 계속 나아가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끝은 아니죠? 끝은 아니고, a 대신에 다시 누구를 집어넣는다? x 더하기 3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여기 이쪽 지울게요. 여기 지우고 는자 a의 5배잖아요. 그렇죠? 막 대입을 한다는 게 다시 쓰지 말고요. x 더하기 3의 5배. 그러면 5x 더하기 15인데 3을 빼요. 그렇죠? 15 빼기 3 12. 이렇게 12 그죠? 자, 그리고 또 a x 더하기 3인데 2를 더하면 x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두 1차 식의 합은 요것과 요걸 더해라. 6x 더하기 17이 답이 되겠죠. 답이 어디 있습니까? 5번이네요. 그쵸? 요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됐죠? 15번이었습니다. 그냥 인수분해도 어려운데 치환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쵸? 어떻게 보면 겹겹이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16번. 어허, 소수 부분이 또 오랜만에 나왔네요. 2루트 3의 소수 부분을 x라고 한다. 그럼 이제 알죠? 아, 우리 소수 부분 얼마 전에 했는데 이러면서 x는 소수 부분은 원래 수에서 뭘 빼준 거예요? 정수 부분을 빼준 거죠. 그럼 정수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또 오랜만이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루트 3은 대략 얼마예요? 1점 얼마 얼마죠? 그러면 1점 얼마 얼마의 두 배는 2점 얼마 얼마인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뭐가 맞아요? 2점 얼마 얼마가 될 수도 있고, 3점 얼마 얼마가 될 수도 있죠. 무슨

소리냐면 한 1.2라고 해볼게요. 물론 이게 1.7 얼마 얼마인가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1.2라고 하면은 두배 하면 2.4죠. 2점 얼마 얼마인데 한1.6 곱해보면 3.2가 되죠. 3을 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소관계, 그러니까 대략적인 어림값을 파악할 수가 없죠. 정수 부분. 그죠?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렇죠. 우리가 대소관계를 파악할 때는 다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야죠. 얘는 사실 루트 얼마예요? 루트 12죠. 그렇죠? 근호 안에 들어갈 땐 제곱이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그죠? 그럼 루트 12는 대략 얼마인지 알죠?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으니까 3과 4 사이. 3점 얼마 얼마가 되니까 정수 부분이 3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요거를 얻었어요. 일단 요게 좀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죠? 오랜만에 하면 당황할 수 있죠. 이게 범위가 누적되다 보면, 그쵸? 처음 공부한 게 기억이 안 나죠.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럼 요렇게 된다. 짚어드렸고요. 그럼 이제 주어진 거 보니까 이제 좀 보이세요? 이제 좀 앞에부터 안 보고 이렇게 좀 보이세요? 오케이, 좋았다. 자, 이거 보시면 x 더하기 5가 공통으로 있네. 치환하라는 문제죠, 그쵸? 치환을 해보죠. 얘를 a라고 두면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4입니다. 얘는 완전 제곱식이네요. 자, 일단 인수분해 한다고 쳐도 그냥 2는 4인데 더해서 4 만들 수 있죠?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그쵸? 그럼 똑같은 거네 라고 해줄 수도 있고요. 요 형태 정도는 이제 나중에 2 곱하기 2는 4, 요 정도 구구단처럼 좀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럼 얘는 A에다가 2를 뺀 것의 제곱인데요. 그럼 A가 X 더하기 5니까 X 더하기 5 빼기 2, X 더하기 3의 제곱.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 값을 구하래요. 값을 또 전개해서 x 제곱하고 6x 넣고 너무 복잡하죠? 자, 여기서 또 저한테 대답을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이 다 누적된 건데, 자, 보세요. x를 그냥 제곱하면 우변이 지저분해지더라. 근데 근호가 있을 때는 근호 혼자 두면 제곱하면 근호가 사라지더라. 복잡함의 원인이 사라지더라. 그러면 저 부분을 손을 봐야겠죠? 자, 우리가 푼 적이 있는 문제인데요. 마이너스 3 건너가면 x 더하기 3이 2루트 3이 됩니다. 그쵸?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곱하면 그냥 2루트 3의 제곱이죠? 그래서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알겠죠? 네, 16번의 답은 3번.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이걸 계산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면 선생님들이 이 씁쓸함을 참고 내는 거예요. 알겠죠? 합차 공식은 되게 간단해서. 자, 얘는 합과 차의 곱이잖아요. 합과 차. 7.3과 2.7을 더하면 10이 되죠? 자, 10 곱하기. 자, 빼면요. 빼는 건 얼마입니까? 자, 빼볼게요. 7.3에서 2.7을 빼면 6, 여기 10 되니까 6, 4.6이 되네요. 그쵸? 4.6. 그러면 4.6에 10을 곱해라. 그럼 답은 46이 되는 거죠. 그쵸?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세 문제 남았어요. 세 문제. 좀 힘내봅시다. 자, 36x제곱 더하기 ax 빼기 15가 요렇게 인수분해 된대요. 그럼 힌트를 좀 활용할 수 없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원래식 한번더 적어볼게요. 36x제곱 더하기 AX 빼기 15가 저렇게 인수분해 돼요. X자 하듯이 4X, B, 그리고 CX,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으면 C와 B는 나온다. 그쵸? 일단 C는 얼마예요? 4, 9, 36. C는 9. 그 다음에 5, 3, 15, 마이너스 15니까 B가 3이 돼야겠네요. 그쵸? 그럼 B랑 C 찾았어요. B는 3, C는 9. 그쵸? 그럼 A만 찾으면 되네. A는 대각선끼리 곱한 것 더해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각각 나타내면. X 없이 개수만 쓸게요. 자, 아래쪽은 마이너스 20. 위쪽은 9, 3, 27. 이렇게 되죠? 둘을 더하면 7. 7이 되네요. 그죠? 이게 얼마예요? A가 되겠죠. 그러면 7 더하기 3 더하기 9니까 19. 이렇게 되겠죠. 그죠? 18번의 답은 19네요. 아쉽다.
18번인데, 그쵸?

18번의 답은 19니까요. 우린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또 좋았다. 자, 19번 보면은 좀 복잡합니다. 그쵸? 이게 좀 복잡해요. 자, 3에 16제곱 빼기 1은 있어요. 얘를 보면 혹시 어떤 인수분해 공식이 떠오르세요? 합차 공식입니다. 합차 공식. 근데 그걸 연달아 하는, 우리 곱셈 공식에서도 많이 했던 거예요. 도미노처럼 뭔가 계속 곱해져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 뒤에 있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쵸? 좀 복잡합니다.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두 자연수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진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뭐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6 나누기 2는 얼마예요? 3이죠? 나머지가 없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쓰잖아요. 그럼 요 상황을 곱셈의 입장에서 보면 6은 2 곱하기 3인데 뒤에 더하기 0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이에요. 6은 2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6은 3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두 자연수. 얘가 약수라는 소리죠. 주어진 수의 약수. 그죠? 뭐 곱하기 뭐로 표현된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상황은 아직 조금 낯선 상황이지만, 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또 초반에 또 등장해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인수분해부터 합시다. 인수분해. 자, 볼게요. 3의 16제곱 빼기 1인데요. 얘는 누구의 제곱이에요? 3의 16제곱은? 3의 8제곱의 제곱이죠. 그죠? 3이 16개 있으니까 8개 곱하기 8개를 해야 16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3의 8제곱 플러스 1 곱하기 3의 8제곱 빼기 1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시 얘도 또 인수분해가 돼요. 아래쪽에 적어볼게요. 이 부분만. 얘는 3의 4제곱 더하기 1과 3의 4제곱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이렇게. 됐죠?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가 되는데, 이 빨간색 부분은 또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얘는 3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또 뭐로 됩니까? 그렇죠. 3의 제곱 빼기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수분해 여기까지 된 건데, 그죠? 네, 마지막 3의 제곱 빼기 1이 또 인수분해 되죠? 요 녀석이 또 어떻게 됩니까? 3 더하기 1 곱하기 3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주어진 3의 16제곱 빼기 1은 3의 8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의 4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3 빼기 1이죠. 그렇죠? 이거 거꾸로 풀면 우리 곱셈 공식 쪽 단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괄호들이 약수가 되고 또 얘네들끼리의 적당한 곱도 양수가 돼요. 근데 어우 얘는 너무 크게 생겼죠. 그렇죠? 여기 그렇죠? 너무 크다. 저 근데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10이네. 근데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두 자연수를 찾으면 돼요. 약수 중에. 그러면 어디 있냐면 여기 4. 여기 2죠. 그쵸? 그럼 얘네가 답이에요. 사랑이. 사랑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을 구해요. 답은 4 더하기 2니까 6이 됩니다. 그쵸? 답은 6이에요. 괜찮을까요? 자, 이 문제는 다시 음미를 좀 해봐야 돼요. 음미. 자,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 상황을 좀 요약해서 써보면, 자, 두 가지 상황을 나타낼 수 있어요. 3의 16제곱 빼기 1은요, 적당히 2 곱하기 무언가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소리예요. 2를 제외한 나머지 다 곱한 거. 엄청 크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는 4 곱하기 무언가의 곱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아가서 얘네 둘이 곱한 8이죠? 8 곱하기 무언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거니까 요두 개가 보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는 생각보다는 인수분해 관점에서 보면 아 인수분해 했어요. 인수들이 보이죠? 그죠? 근데 그중에 아 얘네 둘 말하는 거다. 의도가 그건 거예요. 작은 거두개 구해라 라고 어떻게 보면 조건을 준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웠죠? 네, 어려웠다. 그쵸? 넘어갈게요. 마지막 20번입니다. 얘도 좀 복잡하죠? 이거 우리 제곱근 단원에서도 다룬 적은

있는데 이제 근호안이 완전 제곱식이 돼요. 완전 제곱식. 그래서 이걸 추가적으로 바꾸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쵸. 이걸 딱 보고 근호안에 뭔가 있네? 제곱스럽네?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될까? 그걸 앞으로 의식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이거 많이 푸는 유형이잖아요. 제곱근 단원이 제일 중요한 그대로 반대로 문제인데. 그죠? 그래서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별표, 별표. 자, 그러면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게요. 근호안을. 첫 번째 거는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 그죠? 그 다음 더하기, 빼기, 루트 a 빼기 a분의 1의 제곱이 되네요. 그죠? 일단 이렇게 바꿨습니다. 주어진 식을. 그러면 우리는 요거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서 그대로 나올지 반대로 나올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좀 멋있게 절댓값도 한번 쓸까요? 멋부리기 요즘에. 사실은 여러분들 절댓값 조금씩 친근해지게 하려는 제 의도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a가 0과 1 사이죠? 그러면 앞에 거는 양수와 양수를 더한 거니까 양수네요. 앞에 거는 그대로 나와요. 근데 뒤에 게좀 어려웠었죠. 우리가 제곱근 단원에서도 어려웠어요. 자, 요거 어떻게 됩니까? 자, a는 0과 1 사이예요. a는 0과 1 사이. 근데 그럼 a분의 1은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a분의 1은 1보다 커요. 자, 이게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간단하게. 자, 둘 곱하면 a랑 a분의 1 곱하면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서로 역수 관계인데 지금 a는 0. 얼마 얼마인 거예요. 그렇죠? 대략 0. 얼마 얼마. 그러면 1보다 작네. 그렇죠? 1보다 작은 애랑 뭘 곱하면 1이 될까 이거예요. 그럼 얘는 1보다 크지 않을까? 이거예요. 요 정도로 할까요? 1보다 크다. 하나는 1보다 작은데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다른 하나가 1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얘가 더 크다 이거죠. 그럼 요게 음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데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a 요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오늘 내용들도 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정답을 향해 떠나는 여행, 은혜쌤과 함께합니다. 우리 17강 3단원의 첫 번째 시간 공부하면서는요, 표준어와 방언이 무엇인지, 왜 생겨났는지, 또 방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해봤었잖아요. 옥수수를 강원 지역 방언으로 하면 옥식이고, 또 우리 그 고구마가 등장하는 시 기억나시나요? 안동 고구마에서 국수라는 것을 표준어로 했을 때 표준어로는 국수이지만 방언으로는 국시라고 불렀다는 거 우리 공부했었는데요. 선생님이 낱말 퀴즈와 함께 짐치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도 냈었는데 오늘 강의 듣다 보면 짐치가 무엇인지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낱말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용하는 말이 달라 이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과 말이 서로 통하는 것 네 글자로 의사소통이라고 하지요. 사용하는 말이 다르면 생각과 말이 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표준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어가 있으면 의사소통을 훨씬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기억이 나고요. 의사소통이라는 낱말을 넣어서 다른 예문을 만들어 보면 동생이 너무 어려서 말을 할 줄 모를 때는 의사소통이 어려웠는데 말을 할 줄 알게 되니까 생각과 말이 서로 통하는 의사소통이 수월해져서 훨씬 편하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단원 표준어와 방언을 알아봐요 공부하는 이유도 다른 지역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함이죠.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선생님이 안동 고구마에 나오는 방언을 사용해서 오늘 공부 시작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공부할 준비 됐니까? 이렇게요. 그럼 오늘 공부도 한번 출발해볼까요? 네, 교재 58쪽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시작하는데요. 선생님이 등장하십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여러 지역의 방언을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 국립국어원 기억나나요? 표준어를 정하는 곳이었죠.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여러 지역의 방언을 찾아보려고 해요. 찾고 싶은 낱말을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온라인 사전을 활용하여 방언 조사하기라는 수업의 주제도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여러분 들어가 본적 있나요? 여기에 들어가면요. 내가 국수를 다른 지역 방언으로는 뭐라고 부를까 하면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불러요 하는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수업 마치고 혹시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갈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주면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종합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어 종합 정보.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요. 실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자세히 알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합니다. 검색. 그리고 검색할 표준어를 입력해요. 예를 들어 나는 옥수수를 방언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싶다. 국수를 방언으로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다. 그것을 입력을 합니다. 표준어로요. 그리고 나서 어휘 조사 자료라는 걸 선택해요. 어휘 조사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면 방언과 지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과 지역. 예를 들어, 옥수수라고 표준어를 입력한 뒤에 어휘 조사 자료를 선택하면 강원 지역에서는 옥식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낱말이 있으면 오늘 정말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요. 그리고 수강호기 게시판에 선생님, 저는 이 단어가 방언으로 무엇일지 궁금했는데 이 지역에선 이렇게 부른대요. 라는 것까지 알려주면 선생님 또 재밌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학습 주제를 안내하셨는데요. 친구들의 활동도 한번 볼게요. 얘들아, 경상 지역에서는 부추를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제 모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경상 지역, 부추. 두 가지를 보면, 부추는 표준어예요, 방언이에요. 표준어죠, 표준어. 이것을 경상 지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어. 뭐라고 부르지? 하면서 세 번째 장면을 보니까, 난 알아. 우리 할머니께서 경남 창원에 사시는데, 부추를 정구지라고 하시거든. 그럼 이 정구지는 표준어예요, 방언이에요? 그렇죠. 부추를 창원에서 부르는 방언이 되겠죠. 방언. 창원에서는 정구지라고 부르는구나. 선생님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충남 공주에 사시는 우리 고모는 다르게 말씀하시던데? 아까는 경상 지역이었잖아요. 충남 공주는 다른 지역이죠. 충청 지역인데, 거기서는 고모가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정구지가 아니었는데? 그럼 우리 모둠에서는 지역마다 부추를 어떻게 말하는지 찾아볼까? 하면서 아마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부추를 검색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추라는 게 표준어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부를까를 친구들이 알아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많이 생기시죠? 나는 뭘 검색하면 좋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짠! 방언을 한번 우리도 찾아보는 거예요. 찾은 방언이 있고요. 찾고 싶은 낱말, 즉 표준어를 우리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강원 지역에서는 분추라고 부르고 경상 지역에서는 정구지라고 부르고 전라 지역에서는 소풀, 제주 지역에서는 새우리라고 부르는 이것을 표준어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힌트가 있잖아요. 경상 지역에서는 정구지라고 부르는 거 우리 앞선 만화에서 봤잖아요. 자, 표준어로는 부추입니다. 부추. 와, 부추.

이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가 있구나. 강원 지역의 경우에는 원래 표준어랑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분추. 근데 부추가 푸릇푸릇하니까 풀처럼 생겼으니까 전라 지역에서는 소풀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제주 지역은 완전히 표준어와는 다른 발음으로 새우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전라 지역, 충청 지역에서는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태를 얘기해요. 맞아요. 발음이 비슷합니다. 깨끗하다예요. 깨끗하다. 표준어로는 깨끗하다라고 하지만 방언으로는 깨까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알아? 이것도 알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요. 자, 제주 지역에서 할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표준어로는 뭘까요? 우리 경상 지역에서는 이것을 할매라고 불렀어요. 안동 고구마에서도 나왔는데 표준어로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아, 제주 지역에서는 할망이라고 부르고 경상 지역에서는 할매 이렇게 말하는구나. 자, 이거는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추측하기에. 강원 지역, 경기 지역, 충청 지역에서는 낭구라고 부른대요. 모음은 똑같아요. 아와 우가 들어갑니다. 정답은 나무예요, 나무. 나무를 강원, 경기, 충청 지역에서는 낭구라고 부른대요. 선생님, 저 경기 지역에 사는데 낭구라고 안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경기 지역에 남아있는 방언 중 하나로는 이제 낭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오네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김치가 대체 무엇일까 궁금했었죠? 강원, 경상, 전라 지역에서 김치라고 부르는 이것은요? 김치였습니다. 김치. 그래서 방언과 표준어의 발음이 비슷한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고, 그 지역에서만 부르는 방언, 특성이 잘 드러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7번입니다. 선생님께서 소개하시는 오늘의 활동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1번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국립국어원에서 누리집을 돌아보는 거에 그치나요? 아니죠. 국립국어원 누리집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오늘의 활동은 아니에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여러 지역의 방언 찾기,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알고 싶은 낱말 뜻 찾기, 이거 두 개가 조금 헷갈렸죠, 여러분. 여러 지역의 방언을 찾는 걸까요? 알고 싶은 낱말의 뜻을 찾는 걸까요? 이거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이 아니더라도 사전을 사용하면 찾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여러 지역의 방언을 찾아보자라고 하셨으니까 두 번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중요한 문제네요. 경상 지역에서 사용하는 부추의 방언은 무엇입니까? 아, 여러 가지 선생님이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만화에서 경상 지역에서 부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부르시던데 정구지였죠, 정구지. 분추는 뭐 강원 지역, 소풀은 전라 지역, 새우리는 제주 지역이라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알려주긴 했지만 이것을 분추가 강원 지역이구나 이런 것을 몰라도 만화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 경상 지역에서 사용하는 부추의 방언은 정구지였습니다. 19번. 모든 친구들이 찾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지역마다 이것을 부르는 말을 찾으려고 했어요. 얘들아, 경상 지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정구지 아니었어? 아니야. 우리 충남 공주에 사시는 고모는 정구지라고 안 하고 다른 말로 부르시던데. 아, 그럼 우리 지역마다 부추를 부르는 말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었죠. 부추는 표준어입니다.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다르게 부를까? 방언을 이제 친구들이 찾아보게 되겠죠? 20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알수 있는 방언의 특징을 쓰시오. 정구지라고 불러? 충남 공주에 사신 우리 고모 다르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어떤 특징을 알수 있어요? 표준어처럼 공통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어야 되겠죠?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도 지역마다 부르는 말이 다르다라는 거 우리 표에서도 선생님이 보여줬었죠. 가리키는 이라는 것도 선생님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아, 이렇게 딱 지목할 때는 가리키는이라고 하는데 가르치는으로 잘못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르치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뭔가 지식을 전달하고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목하고 그것을 향하는 것은 가리키는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요. 할머니 댁에서 보낸 추석이라는 생활문을 하나 읽어볼 거예요.

그 일상 속에 이야기를 담은 글 속에 충청 지역의 방언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충청도에 사는 친구들 주목해 주세요. 자, 우리 이야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추석을 맞아 충청도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갔다. 아, 그래서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듯이 충청 지역의 방언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할머니 댁에는 큰아빠네와 고모네가 먼저 도착해 계셔서 집안이 북적거렸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계셨다. 나는 할머니께 뛰어가 인사를 드렸다. 아, 명절이 돼서 할머니 댁에 가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가족들도 모여 있고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집안이 북적거렸다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빠도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어머니, 진지는 잘 챙겨 드셨어요? 뭐야? 드셨어요가 잘못 적혀 있나? 아니에요. 이게 바로 충청 지역의 방언입니다. 뭐뭐 했어요? 아니고 뭐뭐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높낮이 또 살려보자면, 어머니, 진지는 잘 챙겨 드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선생님, 그럼 진지도 방언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표준어인데, 밥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할머니는, 아빠 입장에서도 어머니니까 높여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밥은이 아니라 진지는으로 높이신 거고요. 드셨어요? 하는 이 부분이 방언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아빠는 평소와는 다른 말투로 말씀하셨다. 아, 평소에는 방언을 사용하지 않으시나 봐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다. 내 걱정은 말어. 밥은 챙겨 먹고 내려온겨? 이것도 역시 방언이에요. 아, 내 걱정은 마라 아니라 내 걱정은 말어. 밥은 챙겨 먹고 내려온겨? 이런 것들이 모두 방언이 되겠습니다. 아이, 그러문유. 이것도 역시 그럼요가 아니라 그러문유라고 한 방언입니다. 아빠는 곧이어 큰아빠와도 안부를 나누셨다. 우리 잘 계셨는지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잘못 지내셨나요? 이렇게 인사 나누는 거 안부 나눈다고 하죠. 형님, 일찍 오셨네요. 먼 데서 오시느라 힘드진 않았슈? 역시, 오셨네요. 아니라 오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먼 데서라는 의미입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 힘드진 않았슈? 힘드진 않으셨어요? 안 왔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죠. 조금 막히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대견하지 않았어. 지금 선생님이 읽을 때, 이렇게 같은 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죠? 그런 것도 방언의 특징이에요. 조금 막히긴 했는데, 이런 의미고요. 생각보다는 대견하지 않았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견하지 않았어는 힘들지 않았어라는 의미의 방언입니다. 그래도 고생하셨어요. 역시 여기도 뭐뭐 하셨어요가 아니라 하셨어요. 이렇게 끝나고 있죠. 할머니 댁에 모이니까 평소와는 다른 말투, 평소에는 표준어를 사용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빠의 말투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문제 볼게요. 21번. 우리 가족이 간 곳은 어디인지 쓰시오. 어디 갔을까요? 이야기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고 있죠.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할머니 댁에서 보낸 추석이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뭐 충청도에 있는 할머니 댁이라고 적어도 정답이 되겠네요. 충청도에 있는 할머니 댁 또는 할머니 댁 이렇게 적으면 정답입니다. 22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쭉 생활문을 읽고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빠는 고모와 안부를 나누었다. 안부를 나눈다는 거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고모와 안부를 나누셨나요? 큰아빠와 안부를 나누셨죠. 가족들이 많았지만 집안이 조용했다. 우리 북적거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뭔가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시끌시끌하고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집안이 조용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평소와는 다른 말투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있죠. 아빠는 평소와는 다른 말투로 말씀하셨다라는 걸 보고 우리가 표준어를 사용하시나 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었잖아요. 큰아빠와 고모네가 가장 나중에 도착했나요? 먼저 도착해 계셨죠. 아빠는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평소와 다른 말이 있어서 3번, 5번 헷갈리셨나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행동하셨나요? 아니죠. 3번이 맞죠. 다른 말투로 말씀하셨다. 그것이 평소와 다른 점이었다.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3번입니다. 23번. 기억에 대해 알맞게 설명한 친구 찾아봅시다. 진지는 잘

있고 방언인 것도 맞아요. 방언은 방언인데 경상 지역에서 쓰는 방언이 아닙니다. 경상 지역에서 쓰는 방언은 우리 안동고구마에 나왔던 밥맨이껴, 밥맨이더 이런 것이 경상 지역의 방언이었고 이 글에서는 충청 지역의 방언이 나오고 있죠. 따라서 알맞게 설명한 친구는 예원이에요. 24번 문제입니다.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니은을 표준어로 알맞게 바꾼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그럼 천천히 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어때요? 방언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표준어예요. 여긴 괜찮은데, 아, 대관하지 보니까, 선생님 이거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문 읽으면서 표준어로 바꿨었죠. 뭐였죠? 아, 힘들지였습니다. 힘들지. 표준어로는요, 안 왔어라는 건 그대로 표준어네요. 그러면 알맞게 바꾼 것은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았어라는 2번에 있네요. 생각보다 힘들었어는 표준어지만 힘들지 않았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틀렸고요.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았어까지 괜찮은데 않았어 유 하는 건 방언이었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방언은 틀렸고 표준어는 맞아서가 아니라 저 방언도 사용하고 지역의 특성이 드러난 말이고 표준어는 기준이 되는 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니까 문제에서 표준어로 알맞게 바꿔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그쵸? 자, 이야기 조금 더 읽어봐야죠. 아빠는 큰아빠와 반가운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셨다. 오랜만에 이제 만났으니까 명절에 너무 반가우셨겠죠? 그런데 나는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까도 좀 의문이 있었죠? 아빠가 평소와는 다른 말투로 말씀하셨고, 아빠와 큰아빠가 말씀을 나누시는 게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빠가 사용하시는 낱말이나 억양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가 평소와 달라라고 다시 한번 생각한 거죠. 낱말은 여러분 단어 이런 뜻이니까 우리 20초 낱말 퀴즈도 하고 있으니까 의미를 알것 같은데 이 억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의 높낮이의 변화를 주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반맨이껴가 아니라 반맨이껴. 반맨이더 이렇게 소리의 높낮이의 변화가 있었죠? 그런 억양이 평소와 달랐던 거죠. 아, 고생하셨어유. 이렇게 고생하셨어유가 아니라 고생하셨어유. 이런 억양이 평소와 너무너무 달랐던 거죠. 나는 저녁을 먹고 나서 아빠께 조심스럽게 여쭤봤다. 여쭤봤다 뭐예요? 물어봤다의 높임 표현 여쭤봤다. 아빠, 아까 큰아빠랑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평소와는 조금 달랐어요. 아빠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셨다. 아, 아빠가 큰아빠께 할머니 댁에 내려오실 때 차가 막혀서 힘들지 않았는지 여쭤본 거였어. 여기도 높임 표현이죠? 아빠 입장에서도 큰아빠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큰아빠는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고 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방언으로 들었었죠. 뭐였죠? 생각보다는 대관하지 않았어. 표준어로는 힘들지 않았어라는 의미였으니까요. 아빠가 고향에 와서 가족과 이야기하다 보니 어렸을 때 사용하던 방언이 자연스럽게 나왔구나.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더 가깝게 느껴지거든. 아, 그래서 방언을 사용하셨구나. 고향에 오랜만에 와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사용하면 더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고 계시네요. 아빠의 말씀을 듣고 나니 아빠의 말투가 달라진 까닭을 조금은 알것 같았다. 평소와 너무 다른데? 라고만 생각하다가, 아, 이제 알겠다. 한 거죠. 우리는 저녁을 먹고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아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빠가 윷을 던지며 말씀하셨다. 아이고, 이러다가는 영 지거슈. 유치 영안 나오네유. 아, 그럼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읽기보다는 이렇게 억양을 살려서 이야기를 했죠. 억양이 뭐라고요? 소리의 높낮이에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러다가는 까지 표준어고요. 선생님, 영도 방언인가요? 아니에요. 영은 뭐 완전히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뭐영 반대네 이러면 완전히 반대네 이런 의미여서 여기까지는 표준어인데 지거슈. 표준어로 바꾸면 아 이러다간 영아 지겠어요, 지겠네요 이런 거죠. 유치 영안 나오네유. 계속해서 뭐뭐 하네유 이렇게 되고 있죠. 이어서 고모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오빠.

유 던질 자리 좀 만들게 가생이로 비켜보셔유. 고모도 역시, 아, 여기 충청 지역에 방언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유 던질 자리 좀 만들게까진 괜찮은데, 어, 가생이? 가생이가 뭐지? 아,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방언입니다. 가장자리. 가장자리로 비켜보셔유는 어때요? 여기도 역시 방언이 드러나네요. 방언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의 목소리가 한층 더 정겹게 들렸다. 아빠께서도 말씀하셨죠. 방언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아, 이제 그 까닭을 조금 알고 나니까 다시 윷놀이를 할때 방언을 들어보니, 아, 정말 이거 정겹게 들리네? 라고 이 친구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문을 읽으면서 충청 지역의 방언도 우리가 알아봤지만, 아, 방언이라는 게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답게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 그런 기능이 있구나. 그래서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한 편의 이야기였습니다. 문제 볼까요? 25번. 나 이야기에 나오는 글쓴이죠. 아빠 나가 아빠와 큰아빠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오, 아빠 말씀하시는 게 평소와 너무 달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네 하면서 여쭤봤죠. 나중에는 아빠께 아까 큰아빠랑 무슨 말씀 나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되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방언을 사용하셨기 때문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지 봅시다. 아빠와 큰아빠의 대화가 너무 빨라서 아빠와 큰아빠가 속삭이듯이 말씀하셔서 큰아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너무 커서 이런 말소리의 빠르기나 크기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네. 너무 커서 못 알아듣겠네 하는 게 아니었어요. 큰아빠가 사용하시는 표준어가 억양이 특이해서 자, 억양이 특이해서 못 알아들었나요? 5번까지 읽어볼게요. 아빠가 사용하시는 낱말이나 억양이 평소와 달라서. 이 내용 그대로 있죠. 아, 낱말이나 억양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다. 표준어가 억양이 특이해서. 자, 여기서 가장 틀린 건 뭐예요? 4번에서. 여기만 봤으면 맞는 거 아니야? 했을 수 있는데. 큰아빠가 표준어 사용하셨나요? 아니죠. 방언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아, 표준어구나. 여기서 큰아빠, 할머니, 고모, 아빠는 오랜만에 명절에 고향에 모여가지고 모두 방언을 사용하셨으니까 4번이 틀렸구나.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26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아빠가 생각하는 방언의 좋은 점. 방언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 쓰시오. 지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면, 아까 큰아빠랑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라고 내가 질문을 하고, 아빠께서 조금 생각하시다가, 아, 내가 이러이러해서 방언이 자연스럽게 나왔네? 그러면서 방언의 좋은 점을 말씀하십니다. 그쵸?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과 더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방언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우리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처음 본 사이였어도, 저 낱말, 저 억양, 우리 지역 방언인데 하면서, 혹시 고향이 여기신가요? 맞습니다. 하면 이제 방언을 같이 사용하면서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사용을 하면 더 가깝게. 정겹게 느껴지는데, 정겹다라는 것은 이 글을 쓴 친구가 느꼈던 점이고, 아빠가 생각하는 방언의 좋은 점은, 글에서 찾으면,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더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죠. 27번, 기억을 표준어로 바꾸어 쓰시오. 자, 같이 적어볼까요? 아이고 방언이었나요? 아니요, 아이고는 그대로 적어도 돼요. 이러다가는 어때요? 이러다가는도 괜찮고요. 선생님이 영은 방언이라고 했나요? 표준어라고 했나요? 이거는 표준어예요. 뭐 완전히 이런 의미를 지닌. 지거슈 이 부분을 이제 표준어로 바꿔야 돼요. 지, 개, 써요. 아, 이러다가는 영 지겠어요. 이렇게 바꾸면 표준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방언, 표준어. 그리고 방언을 읽을 때는 억양도 다르게. 아이고, 이러다가는 영, 직어슈. 조금 더 길게 늘려서 읽으면 충청 지역의 방언을 잘 말한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28번 문제입니다. 중요한데요. 다음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방언인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 학교 발표회에서 여러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표준어 사용해야 되죠.

0: 엄마가 고향 친구와 통화할 때 이것을 사용해 대화하시는 것을 들은 적 있어. 고향 친구. 우리 이야기에서도 고향에 모여서 이것을 사용했죠? 방언. 경상도 분이신 우리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사용하시는 편이야. 자, 경상 지역에 방언을 사용하셨나 봐요. 그러면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나와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이렇게 잘 풀었고요. 선생님이 내는 낱말 퀴즈할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자, 초성으로는 이응이 두 개나 있네요. 이응인데요. 이것의 뜻은 소리의 높낮이의 변화를 주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이게 아니라 방언을 사용해서 이걸 다르게 하면 밥 먹었나? 이렇게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지는데요. 아빠가 사용하시는 이것이 평소와 다르기도 했습니다. 오, 초성에 이응이 두 개나 있는데요. 뭘까요? 우유? 궁금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충청 지역의 방언이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지역의 방언이 나올지 여러분 궁금증 가득 안고 우리 표준어와 방언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별로 모르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홍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범준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역시 수강 후기를 열심히 잘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꼼꼼히 잘 관찰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열심히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과연 선생님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서평으로 작품을 정리하고 시 감상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어? 서평이 뭐지? 뭔가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너무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저와 함께라면 우리 친구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함께 공부해 보러 출발해 볼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서평에 대해서 먼저 공부한다고 했었죠. 자, 서평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서평은요,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밝힌 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빨간 색깔 펜 준비되어져 있나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동그라미 표시하고 별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선생님이 동그라미 표시를 할까요? 오, 대단한데요, 우리 친구들. 맞았어요. 평가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그리고 별표. 자, 별표 하나만 해주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 다섯 개 해줄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자,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서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이 평가를 밝힌 글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서평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 거야? 먼저 첫 번째는 제목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요, 책에 대한 소개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이 책이 어떤 내용이지? 간략한 줄거리가 들어가고요. 네 번째로는 인상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 부분이 인상적인 까닭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이상하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건가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들 독서 감상문이 떠오를 거예요. 아, 그럼 이거 도대체 독서 감상문이랑 뭐가 다르지? 자, 다른 부분은 바로 마지막에 있죠. 어떤 부분? 책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에서 평가에다가 별 5개 해준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서평을 직접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달걀이 깨진 순간, 우정이 시작된 순간. 오, 제목부터 뭔가 그럴싸하고 읽어보고 싶은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내용인지 책 소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책의 제목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서평의 제목입니다. 이 사람이 읽은 책은 이책 속에 나와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호랑이를 부탁해 라고 하는 책이래요. 이 책은 어린이 장편 동화로 5학년 4반 아이들이 달걀 부화 실험을 하면서 겪는 사건과 성장을 그린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줄거리 한번 살펴볼까요? 줄거리를 보니까 담임 선생님의 제안으로 시작한 달걀 부화 실험. 아이들은 함께 부화기를 만들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은 난장판이 된 교실과 깨진 달걀. 깨진 달걀에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에요? 호랑이래요. 자, 이 호랑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들 충격이 너무 컸겠는데요? 자, 그런데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이 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인지 모르는 범인을 미워하고만 있기보다는 어떻게 했느냐? 남은 달걀을 지키기로 마음을 모으고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병아리들을 무사히 부화시키는데 성공을 했다고 해요. 와, 정말 5학년 4반 친구들 대단한데요? 시간이 지나서 어린 닭이 된 병아리들을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드디어 그때 그 사건의 범인, 검은 모자의 정체도 드러나게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우리 도서관에 만약에 호랑이를 부탁해라고 하는 책이 있다면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 읽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40번 문제입니다. 호랑이를 부탁해 내용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서평에서 책 소개와 줄거리 부분을 잘 살펴봐야 40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준 친구 한번 볼까요? 달걀 부화 실험은 아이들의 제안으로 시작됐어. 자, 얼핏 보면 이거 아이들 이야기 나오는 거니까, 아이들 제안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냥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자, 이것은 함정입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글을 꼭 봐야 돼요. 글을 꼭 봐서, 그래서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자, 아이들의 제안 아니었죠. 누구의 제안이었습니까? 담임 선생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준이는 자, 땡 틀렸고요. 수어 볼까요? 5학년 4반 아이들은 남은 달걀을 지켜서 병아리로 부화시키는데 성공했어. 그렇죠. 우리 수호가 아주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네요. 자, 40번의 정답. 수호인 것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만점왕이 되기 위해서는 왜 이거는 그럼 정답이 안 될까요? 오답이 까닭도 우리 친구들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유찬이 볼까요? 호랑이가 검은 모자 달걀을 깨뜨린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결국 누구인지 찾아냈어. 얼핏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아까 호랑이는 무엇이었죠? 호랑이는 이 검은 모자 달걀을 깨뜨린 용의자가 아니죠. 깨진 달걀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찬이가 왜안 되는지도 이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41번 볼까요? 이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1번. 호랑이를 부탁해를 읽고 쓴 글. 맞죠? 자, 서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을 읽고 쓴 글입니다. 자, 2번. 호랑이를 부탁해는 어린이 장편 동화이다. 책 소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3번. 호랑이를 부탁해에는 5학년 4반 친구들 나오죠. 자, 4번 볼까요? 이 글을 읽고 호랑이를 부탁해의 줄거리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물음표. 여러분들, 우리 줄거리 파악하기 어려웠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호랑이를 부탁해를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대강 이런 내용이구나. 알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평에는 줄거리가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 여러분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2번 보겠습니다.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밝힌 글. 자, 책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 별 5개 했던 것 기억난다? 자, 그렇다면 우리 42번 문제 정답은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그렇죠. 바로 서 평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조금 더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게 선생님이 도움을 드리자면 이 서자 한자로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책을 의미하는 서자예요. 평은 평가하다라는 것이죠. 즉, 책을 평가하는 게 서평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서평과 독서 감상문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독서 감상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책을 읽고 떠오른 나의 어떤 생각 느낌. 자, 이것을 자유롭게 쓴 글이에요.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쓴 글입니다. 책을 읽고서는 내가 느낀 어떤 감동, 재미, 궁금한 점 등을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자, 서평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밝힌 글이에요. 자, 책의 좋은 점이나 아쉬운 점을 우리가 쓰는데, 자, 이 좋은 점, 아쉬운 점,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평가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것들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평에서 이제 인상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인상적인 까닭과 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요, 아이들이 검은 모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의심과 오해를 풀어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이 책에는요, 실제 우리 교실에서 일어날 법한 친구 사이의 실수와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도 깊은 울림을 준다고 해요. 자, 우리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아, 나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인상적이라고 생각해 그 까닭까지 아주 잘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요한 거. 서평에서는 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좋은 점, 아쉬운 점.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저는요. 이 책을 우리 반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왜 이게 중요한가요? 자, 서평은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목적이 있냐면요. 자, 우리 1단원 제목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단원 제목이 뭐예요?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요죠. 자, 의견을 나누는 방법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배우는 무엇이에요? 서평입니다. 자, 이 서평을 통해서 나는 이 책에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고,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자, 그래서 서평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우리 반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서평 평가에는요,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은지 대상이 들어가 있고요. 인물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더불어 성장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친구의 사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로 고민하거나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이 책은 다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43번 문제 한번 볼까요? 글쓴이가 아이들이 검은 모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인상적인 부분으로 꼽은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글쓴이는요, 왜 검은 모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인상적인 부분으로 밝혔나요? 바로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심과 오해를 풀어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러한 과정이 생생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인상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우리 43번 문제 정답 몇 번이죠? 알맞은 것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44번 볼까요? 글쓴이가요, 호랑이를 부탁해를 누구에게 추천하는지 이 글에서 찾아쓰시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서술형 문제 내 생각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내 생각 쓰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도 있다? 이처럼 찾아 쓰는 문제도 있다. 찾아 쓰는 문제는 어떻게 한다? 글 속에서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 아까 전에 봤었어요. 평가의 맨 앞부분에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었다고요? 바로 우리 반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이야기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서평 속에서 이 대상을 찾아서 44번의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하냐? 서평과 독서 감상문은 정말 많이 비슷하거든요? 한끗 차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한끗을 가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서평. 바로 무엇이 있는 것이다? 평가가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1번 볼까요?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밝힌 글이다. 의견이나 평가를 밝힌 글.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아, 훌륭합니다. 우리 친구들. 서평이죠. 2번 볼까요?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떠오른 생각을 자유롭게 쓴 글이다. 느낀 점, 막 이런 거막 생각나. 그 다음에, 내 떠오른 생각, 이거를 읽으니까 막 이런 재밌는 것들이 막 떠오르네. 자, 이렇게 자유롭게 쓰는 글은 우리가 독서 감상문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 2번은요, 독서 감상문이니까 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책에 좋은 점이나 아쉬운 점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함께 제시합니다. 자, 좋은 점이나 아쉬운 점, 그 자체가 여러분들 무엇이 되는 거라고요? 맞아요. 평가가 되는 거라고 했죠. 자, 따라서 우리 3번은 무엇에 대한 설명? 서평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서평에 들어갈 내용, 아까 앞에서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요. 그럼 그 들어갈 내용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서평이 일단 제목은요, 여러분들. 읽을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책 제목을 제시하고, 자, 이 책을 읽고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그 서평 보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선생님이라면 그다지 그렇게 끌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봤던 이 서평은 제목부터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증을 자아내죠? 자, 이처럼 우리 서평의 제목은요, 읽을 사람이 일단 관심을 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책의 핵심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을 붙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자, 관심만 끌면 안 돼요. 자, 관심을 끌되 그 제목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제목 적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 소개 부분은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책의 제목, 작가는 누구인지, 자, 이것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는지, 대상, 독자, 주제, 특징 등 책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내용을 써주시고요. 줄거리는요, 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떠올려보고, 그 중에서, 자,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것? 중요한 일을 골라서 차례대로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서평에는요, 인상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인상적인 까닭에 대해서
꼭 들어가야 되죠. 자, 이 부분은요, 책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표현을 고른 다음에

자, 그 부분이 왜 마음에 남는지 그 까닭을 우리 친구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입니까? 자, 이것이 서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 평가가 빠지면 이것은 독서 감상문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자, 평가에는 그럼 어떤 내용을 들어가느냐? 좋은 점이나 아쉬운 점, 우리가 이걸 쓸수 있고요. 만약에 이거 책을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추천하는지 우리 아까 전에 본 서평은 누구에게 추천했어요? 우리 반 친구들에게 추천했죠. 자,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까닭은 무엇인지도 함께 적어주면 아주 완벽한 책에 대한 평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서평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쓰게 될까요? 먼저 우리 서평은요,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잘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나? 반드시 점검하는 단계. 자, 이세 단계로 우리 서평을 쓸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1단계, 계획하기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자, 먼저 기억에 남는 책이 무엇인지, 자, 그 책을 떠올리고요. 서평을 쓸 책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의 제목과 책을 고른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자, 이때 책을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서평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책을 재미있게 읽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서평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 재미있는 책이어야 되겠죠? 자, 그 책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그리고 이 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책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야만 내가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서평에 쓸 내용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서평 제목, 책 소개, 줄거리, 인상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인상적인 까닭, 책에 대한 평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적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 책에 대한 평가를 설득력 있게 말하려면, 자, 책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준다고 했었죠. 자,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을 설득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이 책이 재미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 책이 재미있어야만, 이거 읽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이책 재미있는 까닭은 무엇이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새롭고 신선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리고 감동적인 까닭은 무엇일까? 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친구들이 찾아서 그것을 서평 안에 녹여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이렇게 준비한, 계획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을 글을 쓰면 되겠죠. 자,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 생각하면서 서평을 쓰고요. 마지막 점검하기 단계에서는요, 친구들과 글을 돌려 읽고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나누면서 글을 고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46번 서평을 쓸 책을 고르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 자, 어떤 책이어야 된다? 바로 재미있었던 책이어야 된다. 자, 나 혼자서만 읽고 싶은 책. 자, 이런 책은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 설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또한, 한번 읽고 아쉬움이 남았던 책? 자, 이건 역시 여러분들 한 번밖에 읽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려면 자신감 있게 소개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우리 2번과 3번은 우리가 서평을 쓸 책을 고르는 기준에서는 조금 먼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47번 볼까요? 서평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서평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아주 눈에 띄는 게 하나 보이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발견하셨나요? 그렇죠. 우리 서평에는 책의 가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7번 문제 정답 2번이 되겠죠. 48번 볼까요? 책을 평가할 때 유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책을 평가할 때는요, 선생님이 책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까닭까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3번 볼까요? 추천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 까닭 생각하는 거 맞고요. 4번, 좋은 점이나 아쉬운 점을 쓰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 까닭까지 나와야 되는데 4번을 보니까 그 까닭은 제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옳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4번 하나 찾았고요. 5번 볼까요? 다른 사람이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여러분, 서평은 누가 쓰는 거죠? 내가 쓰는 겁니다.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5번도 역시 잘못됐죠. 따라서 우리 알맞지 않은 것 4번, 5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볼까요? 책에 대한 평가를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 할수 있는 질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요, 재미있는 까닭, 새롭게 느껴지는 까닭, 신선하게 느껴지는 까닭,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까닭.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자, 인상적인 부분이 다른 까닭은 우리가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이것을 감상했을 때 서로의 느낌이 다른가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질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49번 문제 알맞지 않은 것 5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시를 한편 읽어보면서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우리 마지막 시, 별 그리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 친구들, 별 그려본 적 있나요? 선생님도 별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 시를 한번 읽어보면서 따라서 한번 별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점을 찍어. 점을 찍어. 한 점에서 시작해서 다섯 개의 선을 그리고, 다섯 개의 선을 그리고, 다시 점으로 돌아오면, 짜잔! 별 그리기 성공이야. 처음 시작한 점만 잘 기억하면 너의 별을 완성할 수 있어. 반듯반듯해도 좋고 조금 삐뚤빼뚤해도 좋아. 내가 그렸다는 게 중요해. 너의 밤을 지켜줄 너의 별이니까. 다섯을 천천히 세면, 자, 천천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세면 큰 별이 되고, 빨리 세볼까요? 자, 빨리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하면 작은 별이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그리고 싶은 별을 그려봐. 어디에서 시작할래? 자, 우리 별 그리는 것을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노래한 재미있는 시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시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볼까요? 이 시에서 나타난 별을 그리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별 어떻게 그리나요? 처음에 한 점에서 시작하지요. 자, 그런데 2번을 보면 삐뚤빼뚤하지 않게 그려야 한다라고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반듯반듯해도 좋고 삐뚤빼뚤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따라서 우리 시의 내용과 알맞지 않은 것.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어서 51번 문제 볼까요? 기억처럼 쓴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 볼게요. 자, 기억을 보면 내가 그렸다는 게 중요해. 자, 너가 그렸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왜 중요할까?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어디를 보느냐? 바로 그 아래 행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 아래 행들을 살펴보니까 너의 밤을 지켜줄 너의 별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네가 그렸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기억처럼 쓴 까닭은 바로 아래 나와 있는 행, 너의 밤을 지켜줄 너의 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51번 문제 정답은 1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과 그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고르는 문제예요. 우리 윤제 한번 볼까요? 반듯반듯해도 좋고 라는 부분이야. 아, 이 부분을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자, 왠지 한번 이유를 보니까 반듯반듯하다가 맞는 표현이니 반듯반듯해도 좋고라고 써야 할것 같아. 어잉? 자, 여러분, 갑자기 우리 친구들 MBTI 좋아하시죠? MBTI로 치면 약간 윤지의 반응은 뭐에 가깝나요? 그렇죠. 너 티야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0: 약간 T스러운 그런 대답이네요. 자, 우리 윤재와 같은 이러한 말은요,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약간 시 작품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도장을 콱 찍듯이 내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부분을 찾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다 해볼까요? 처음 시작한 점만 잘 기억하면 너의 별을 완성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이야. 첫 시작만 잘 기억하면 어떤 일이든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 주제와 관련지어서 인상 깊은 부분을 잘 찾았지요. 자, 그래서 우리 52번에 정답은 다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53번 문제입니다. 시를 읽고 사람마다 인상적인 부분이 다른 까닭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시를 읽고서는 사람들마다 인상적인 부분이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왜 달랐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선생님은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그런데 경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삶의 모습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배경 지식, 이런 것에 의해서 시를 읽어도 사람마다 인상적인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서평에 대해서까지 선생님과 함께 아주 재미나게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저 오늘의 정리 활동은요, 조금 특별합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책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를 쓴 글. 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정말 중요했던 두 글자의 낱말이었었죠. 자, 이것이 무엇인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해 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마주망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국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원숭이 꽃신이라는 이야기 읽고 이야기 구조에 따라 줄거리 간추려 봤죠. 오늘은요, 새로운 이야기 읽고 또 이야기 구조에 따라 줄거리를 간추려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글의 제목은요, 아빠의 희망 마라톤입니다. 자, 어떤 글일지 함께 이야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필립은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출전한다고 말했을 때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 가장 먼저 인물 파악해야 돼요. 필립 나오고요. 아빠 나옵니다. 그리고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출전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뭐,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뉴욕 마라톤이 뭐 별거냐? 출발해서 결승점에 골이 나면 그뿐이지. 아빠의 말에 엄마는 피식 웃었다. 자, 인물, 필립 아빠 엄마이지요? 엄마는 아빠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자, 마라톤에 출전하는 것, 가족들은 농담이라고 생각해요. 치,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나가면 저는 월드컵에 나가 해트트릭을 하겠어요. 자, 해트트릭이 뭘까요?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월드컵에 나가 해트트릭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해트트릭이 뭔지는 몰라도 월드컵, 축구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해트트릭이라는 것은요, 이제 축구 경기에서 한 경기에서 한 선수가 세골 이상을 득점할 때 해트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한 경기에서 한 선수가 세골 이상을 넣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거죠. 자, 아빠가 마라톤에 나가면 나는 월드컵에 나가 해트트릭을 하겠다. 즉, 아빠가 마라톤에 나가는 거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필립은 축구공을 발로 뻥 차는 신용을 하며 아빠의 말을 무시했다. 자, 가족들의 반응할 수 있죠. 아빠가 마라톤에 나간다는 건 사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 아빠는 두 다리가 없는 1급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아, 가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아빠는 두 다리가 없는 1급 장애인입니다. 아빠는 젊은 시절에 베트남 전쟁에 나가 싸우다 포탄을 맞고 두 다리를 잃었다. 하지만 아빠는 농담을 더 하고 싶은지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이미 뉴욕 마라톤 조직위원회에 참가 신청서를 냈어. 그러니까 다들 기대하시라. 짜잔! 엄마는 아빠의 말을 믿어주는 척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즉, 믿어주는 척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엄마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 발단 부분이죠? 아빠가 마라톤에 출전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이 이야기의 중심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 인물들 소개되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발단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문제 풀어볼게요. 아빠가 출전하고자 한 마라톤 대회의 이름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마라톤, 무슨 마라톤? 그렇죠. 뉴욕 마라톤이었죠. 뉴욕 마라톤입니다. 자, 이어서 2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엄마와 필립이 아빠의 마라톤 출전을 믿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왜 믿지 못하죠? 월드컵에 나갈 예정이어서? 아니죠.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죠. 마라톤 조직위원회 위원이어서 아니고요. 엄마가 마라톤을 좋아하지 않아서? 마라톤보다는 축구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모두 아닙니다.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자, 28번입니다. 기억에 대한 엄마의 반응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이미 뉴욕 마라톤 조직위원회에 참가 신청서를 냈어. 그러니까 다들 기대하시라. 짜잔. 자, 엄마의 반응은 믿어주는 척 했죠. 축구하는 신용을 하며 무시한 건 필립이었고요.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믿어주는 척 했죠. 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하라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것보다 믿어주는 척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엄마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그렇다면 참가해 보세요. 기왕이면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시고요. 엄마가 맞장구를 쳐주자 아빠는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이며 하하 웃었다. 그러고는 꼭 마라톤에 출전해 완주하겠다며 엄마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자, 완주는 끝까지 뛰는 거죠. 끝까지 뛰겠다. 완주하겠다.
필립은 고개를 흔들며 밖으로 나왔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고개를 흔들 때 우리가 할수 있는 흉내내는 말, 모양을 흉내내는 말 들어가면 되겠죠. 뉴욕 마라톤 대회는 세계 4대 마라톤으로 꼽히는 유명한 대회이다. 무려 42.195km, 즉 42,000m를 뛰고도 195m를 더 달려야 한다. 와, 정말 기네요. 전문적인 선수들도 두세 시간 넘게 달리고 탈진하여 쓰러지는 게 마라톤이다. 자, 탈진이라는 것은요, 에너지를 다 써서 고갈되었을 때 탈진이라고 하죠. 그런 마라톤에 도전한다니. 아빠는 분명 뭘 잘못 먹은 게 분명하다. 아빠 이동수단은 휠체어뿐인데, 아버지께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나 봐요. 그럼 휠체어를 타고 마라톤 대회에 나간다는 걸까? 그건 아닐 것이다. 아마 참가 신청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자, 아빠의 마라톤 출전에 대한 필립의 생각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읽을게요. 필립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공원으로 들어섰다. 공원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필립, 어서 와. 같이 축구하자. 좋아. 필립이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 필립은 운동장을 향해 재빨리 달려갔다. 필립은 1시간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했다. 경기가 끝나고 잔디밭에 앉아 쉬고 있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는 상급생 2명이 느닷없이 필립에게 다가와 말했다. 자, 상급생은요, 학년이 높은 사람들, 선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 아빠 팔로 걸어 다니더라. 웬만하면 로봇다리라도 사서 달고 다니라고 해라. 안쓰러워서 보는 내가 힘들다. 필립,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로봇다리 사주면 되겠네. 자, 지금 상급생들이요, 필립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필립 되게 속상하겠죠? 자, 지금 상급생들의 말을 보아서 굉장히 이제 짓궂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이런 말은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정말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9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기억은요, 필립은 고개를 흔들며 밖으로 나왔다. 자, 그러면 고개를 흔들 때 우리가 할수 있는 흉내내는 말 들어가면 되겠죠? 모양을 흉내내는 말. 자, 설레설레 어때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괜찮죠?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모양. 설레설레 괜찮습니다. 정답은 가 같고요. 자, 나. 저벅저벅. 자, 이거는요, 크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벅저벅 저벅 걸을 때 쓰는 거. 그리고 털레털레는요, 약간 털레털레 걷는다, 약간 힘없이 걸을 때 우리가 이런 흉내내는 말 씁니다. 자, 따라서 고개를 흔들 때 사용하는 흉내내는 말, 설레설레가 맞겠죠? 자, 30번입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필립이 다 얘기해 줬어요. 참가자의 나이 제한이 있다? 이런 말 없었고요. 전문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없었죠. 세계 4대 마라톤 중에 하나 맞습니다. 자, 마라톤 거리는 42만 미터예요? 아니죠. 42만이 아니라 약 4만 2천 미터였어요. 아니죠. 자, 참가를 위해서는 비싼 참가비를 내야 한다? 이런 내용 없었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아빠의 이동수단은 무엇인지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아빠는 무엇으로 이동수단 사용했어요? 그렇죠. 휠체어죠. 휠체어. 자, 이어서 읽을게요. 이어서 읽지 않고 32번도 풀게요. 자, 아빠가 엄마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한 것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약속한 거 뭐예요? 끝까지 완주하겠다. 필립과 축구 경기 하겠다 아니고요. 마라톤에 출전해 완주하겠다이지요. 필립이 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글 읽을게요. 두 형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킥킥 웃었다. 필립을 놀리려고 작정한 것 같았다. 필립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마음 같아서는 머리를 들이받고 싸우고 싶었지만 두 형은 학교에서도 알아주는 악동들이었다. 자, 짓궂은 학생들이었어요. 괜히 덤볐다가는 얻어맞을 게 뻔했다. 필립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잔디밭에서 일어났다. 물론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것은 아니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학교 상급생이나 동네 아이들에게 아빠와 관련된 놀림을 받았다. 그럴 때마다 필립은 너무 화가 났다. 자, 일단 필립의 행동을 통해서 필립의 성격 알수 있어요. 막 형들한테 왜 그런 말 해요? 따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얼굴 시뻘개진 채 일어났죠. 즉, 필립은 약간 소심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필이면 왜 아빠는 두 다리가 없어서, 아니 두 다리가 없는 분이 왜 자신의 아빠가 되어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걸까 하고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아빠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자, 아빠에 대한 필립의 마음을 알수 있는 부분이네요. 좀 마음이 아픈데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11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었다. 뭔가 특별한 날인가 봐요. 밖에 나갔다 오니 아빠가 보이지 않았다. 엄마, 아빠 어디 가셨어요? 엄마는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세탁기에 집어넣고 있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침 일찍 마이클 아저씨가 차를 몰고 와서 태우고 가셨는데 아직 안 오시네? 호수에 낚시하러 가셨는지도 모르지. 필립은 소파에 앉아 감자칩 봉지를 곁에 두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눌렀다. 마침 뉴욕 마라톤 대회 중계를 하고 있었다. 아, 그렇다면 11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 뉴욕 마라톤 대회가 열린 거죠. 필립은 혹시 아빠가 마라톤 대회에 나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텔레비전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역시 아니었다. 중계방송 뒷부분부터 시상식까지 한참 동안 지켜봤지만 아빠는 화면에 나오지 않았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는 언제 열렸는지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언제 열렸는지 날짜가 나왔죠? 바로 11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34번입니다. 기억과 같은 상황에서 필립이 한 생각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기억, 동네 아이들에게 아빠와 관련된 놀림을 받는 상황에서 필립이 한 생각은 뒤에 나오죠. 왜두 다리가 없는 분이 나의 아빠인지,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창피를 당하는 걸까? 울고 싶었고, 아빠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다 아니고요. 아빠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아빠는 이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마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35번입니다. 필립이 니은과 같이 행동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필립이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눌렀어요. 즉,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켰죠? 왜? 필립은 혹시 아빠가 마라톤 대회에 나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텔레비전을 지켜본 겁니다. 자, 낚시 프로그램 보기 위해서 아니고요. 울고 싶은 기분 감추려고 아니죠. 엄마가 빨래 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할까봐? 아닙니다. 엄마가 마라톤 중계 방송을 같이 보자고 하셔서도 아니고요. 아빠가 마라톤 대회에 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36번입니다. 필립의 성격을 바르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윤지, 두 형이 놀릴 때 머리를 들이받고 싸운 것으로 보아 승부욕이 강한 것 같아? 필립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죠.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소미, 놀림을 당할 때 나의 기분을 다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심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말없이 일어났잖아요. 소심한 것 같습니다. 자, 바르게 짐작한 친구는 소미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야기 이어서 읽을게요. 필립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아빠가 마라톤에 나갔을 리 없지. 필립은 리모컨을 눌러 만화 영화 채널로 돌렸다. 그날 밤이 늦도록 아빠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엄마는 마이클 아저씨네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마이클 아저씨도 집에 없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상하네. 둘이서 어디 여행이라도 갔나? 엄마는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2년 전에도 아빠는 말없이 마이클 아저씨와 3일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아빠는 여행을 다녀와서 엄마와 필립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울증 치료에는 여행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이번에도 여행을 갔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빠가 집을 비운 지 4일째가 되자 엄마는 눈에 띄게 초조해했다. 자, 엄마는 지금 아빠를 걱정하고 있어요. 초조함 느껴지죠? 자, 지금 이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다? 전개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아빠가 마라톤에 나간다고 했죠? 자, 그리고 마라톤 대회 날 아빠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4일째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지금 이 부분은 사건이 전개되는 전개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뒷부분 읽어볼게요. 엄마가 말합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야. 아무래도 이상해. 4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엄마는 실종 신고를 하려고 수화기 앞으로 다가갔다. 마침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따르르르. 엄마는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다. 네. 네? 뭐라고요? 정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곧 가죠. 엄마가 수화기를 내려놓자 필립이 물었다. 무슨 전화예요? 엄마는 대답도 하지 않고 필립의 손을 잡아끌었다. 그러고는 엄마의 낡은 자동차 뒷좌석에 필립을 밀어넣었다. 엄마가 급히 달려간 곳은 4일 전에 마라톤 대회가 열렸던 뉴욕 센트럴 파크였다. 마라톤 대회가 열렸던 그 장소로 갑니다. 그곳에 아빠가 있는 것일까요? 뭐죠? 엄마는 운전을 하면서 말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전개 부분입니다. 그쵸?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7번입니다. 마라톤 대회가 열렸던 장소를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지금 엄마가 필립과 함께 향한 곳이 마라톤 대회가 열렸던 장소이지요. 바로 뉴욕 센트럴 파크입니다. 자, 여기 앞에 딱 글에 나와요. 앞에 보면 뉴욕 센트럴 파크. 그렇죠? 자, 함께 적을게요. 뉴욕 센트럴 파크.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봅니다. 아빠가 집을 비운 지 4일째가 되었을 때 엄마의 감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엄마의 마음을 알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지만 아빠가 집을 비운 지 4일째가 되자 엄마는 눈에 띄게 초조해했다. 자, 엄마는요, 초조해했습니다. 정답은 3번, 초조함이 되겠죠? 자, 이어서 39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관용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관용 표현이 들어가면 된대요. 우리 1학기 때 관용 표현 공부했었죠. 속담이나 관용어를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기 보면 관용어가 나옵니다. 손이나 발 같은 낱말이 들어간 관용어예요. 관용어는 두개 이상의 낱말이 만나서 새로운 뜻을 이루는 것을 관용어라고 하죠. 자, 지금 엄마는요, 굉장히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럼 엄마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관용어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1번, 발을 빼다. 자, 발을 빼다는요,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고요. 손을 놓다. 일을 그만둘 때. 손을 놓다. 아니죠. 손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되게 바쁜데 일손이 부족할 때 이런 말 사용하죠? 아니죠. 발 벗고 나서다. 자, 발 벗고 나서다. 적극적으로 하다. 아니죠. 자, 발을 동동 구르다. 걱정이 돼서 초조해서 발을 동동 구르다. 괜찮죠? 그러니까 엄마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실종 신고를 하려고 수화기 앞으로 다가간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마음이 급해서예요. 만약에 진짜 엄마가 속상해가지고 그냥 말도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었다면, 자, 뒷부분. 엄마는 운전을 하면서 말했다. 말해주잖아요. 말했을까요? 말안 했겠죠? 그러니까 속상해서 말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서 질문에 대답을 안한 거죠. 자, 그러니까 아니고요. 평소에도 말이 없었기 때문? 아니죠.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대답을 하지 않고 자동차에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에 집중하고 있어서 대답 안한건 아니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아빠가 정말로 뉴욕 마라톤에 출전했대. 필립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정말요? 그런데 뉴욕 마라톤 대회는 이미 끝났는데요? 4일 전에 마라톤에 참가한 아빠가 오늘까지 뛰고 있단다. 누군가 마라톤 조직위원회에 전화를 걸었대. 아직 달리고 있는 선수가 있다고. 자, 이 사람이 아빠겠죠? 그 사람이 아빠예요? 그럼 누구겠니? 엄마는 센트럴파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급히 뛰었다. 필립도 뒤처질 새라 허겁지겁 뛰어 엄마 뒤를 따라갔다. 자, 이 부분. 어떤 부분이에요?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자, 4일 동안 아빠는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과연 아빠가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 궁금하죠? 긴장감이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직위원회 사람들이 마라톤 골인 지점에 결승 테이프를 다시 설치해 놓고 아직도 뛰는 선수가 있으니까 웅성거리고 있었다. 자,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꽤 많이 모여 있었다. 잠시 후저 멀리서 누군가 나타났다. 반원형으로 휘어진 도로에서 서서히 모습을 나타낸 사람은 정말 아빠였다. 아빠는 양 주먹에 가죽 보호대를 찬채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다. 다리가 아니라 양팔의 힘으로 아주 천천히 결승점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오, 이런. 엄마가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터뜨렸다. 필립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뜬채 아빠를 쳐다보았다. 양팔로 바닥을 디딜 때마다 아빠의 팔 근육이 불끈거렸다. 자,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오, 이런! 이러면서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터뜨렸어요. 친구들. 친구들이 엄마라면 어떤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선생님이 엄마다. 내 남편이 저렇게 하고 있다. 자, 그 모습을 4일 만에 딱 봤다 하면은 선생님도 막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일단은, 4일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하면서 되게 속상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마라톤에 하는 남편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울 것 같고 정말 복합적인 마음이 들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자, 41번입니다. 기억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필립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정말요? 그런데 뉴욕 마라톤 대회는 이미 끝났는데요? 자, 무슨 마음일까요? 자, 앞에서 보면 필립은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 거죠. 자, 속상한 마음 아니고요. 간절한 마음 아니고 궁금한 마음입니다. 어? 끝났는데 아빠가 어떡해요? 이런 궁금한 마음이에요. 서운한 거, 감격스러운 거 아니고요. 자, 42번입니다. 마라톤 골인 지점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누구인지 고르시오. 자, 기자 있었죠. 카메라 들고. 경찰관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없었고요. 조직위원회 사람들 있었죠. 결승 테이프 설치하고 있었잖아요. 자, 마라톤 전문 선수 없었죠. 만약에 마라톤에 이 전문 선수가 참여했다면 그날 완주를 다 했겠죠. 4일 동안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4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가운데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를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니은, 아직 달리고 있는 선수 누구예요? 아빠죠. 디귿은 필립이고요. 리을, 저 멀리서 누군가 나타났다. 아빠죠. 자, 그리고 미음 아빠입니다. 자, 그러면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디귿, 필립이 되겠죠? 기호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44번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장면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많은 친구들이 이 이야기 읽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아빠가 이 양팔에 가죽 이렇게 보호대 차고 천천히 힘겹게 그 아내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완주하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고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친구들이 인상적이었던 장면 적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아빠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오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왜냐하면 불가능과 같은 일을 해낸 아빠의 모습이 감동적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장면과 생각한 까닭 같이 꼭 적어주세요. 자, 그럼 뒷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머리와 얼굴은 이미 먼지와 땀으로

하루 범벅되어 있었다. 4일 동안 달렸으니, 이제 걸었으니, 얼마나 이제 땀과 먼지가 범벅이었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제 이야기 마무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결말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아빠는 마침내 결승 테이프를 끊고 골인했다. 이제 아빠가 완주를 했습니다. 아빠는 허헉거리며 마이클 아저씨가 가져다 놓은 의자에 몸을 기댔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아빠에게 질문을 막 퍼부었어요. 막 이렇게. 자,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막 그랬겠죠? 아빠는 손을 저어 기자들의 질문을 막아내더니 조직위원회 담당자를 불렀어요. 그러고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물었다. 자, 싱긋 웃었다는 것으로 보아 아빠는 지금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죠?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아빠가 궁금한 건 기록이었습니다. 4일 12시간 17분 18초입니다. 이게 기록이에요, 아빠의 기록. 기자들이 수첩을 꺼내 재빨리 기록을 받아 적었다. 완주한 기분이 어떠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한 기자가 물었다. 그때 비로소 아빠가 엄마와 필립을 발견했다. 아빠는 필립과 눈이 마주치자 필립을 향해 찡긋 윙크를 보냈다. 자, 이런 행동으로 보아 아빠는 지금 완주를 하고 나서 기분이 몹시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어서 읽을게요. 기분이 최고로 좋습니다. 가족에게 한 약속을 지켰거든요. 엄마와 완주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엄마로서는 그냥 하는 약속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켜내다니. 한마디만 더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끝마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자, 이 말은요, 이 아빠 이 말은 이 이야기의 주제와도 같은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친구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은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끝마쳤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 아빠는요, 다른 사람과 시작점이 달랐어요. 두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시작점이 다르다고 할수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아빠 포기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끈기 있게 노력했고, 마침내 마라톤을 다른 사람들처럼 완주해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서 그것을 해내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 이 이야기의 주제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대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빠의 말에 기자들은 물론 둘러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선생님도 박수 치고 싶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다. 엄마 필립이 아빠에게 달려가자 아빠가 양팔을 벌려 두 사람을 맞아주었다. 엄마와 필립은 아빠 몸이 으스러지도록 꼭 껴안았다. 그날 엄마와 필립이 끌어안은 건 그냥 아빠가 아니었다. 자, 어떤 아빠였을까요? 이렇게 멋지게 완주해낸 아빠, 약속을 지킨 아빠였겠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45번입니다. 아빠의 마라톤 기록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마라톤 기록 나오죠? 아빠가 물었을 때 조직위원회 사람이 4일 12시간 17분 18초라고 했어요. 이게 기록입니다. 그래서 4일 12시간 17분 18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46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에 가장 어울리는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자, 기억은요, 아빠의 목소리예요. 아빠의 말이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끝마쳤느냐가 중요하다. 자, 어떤 목소리로 해야 될까요? 작은 목소리? 아니죠. 안 어울려요. 지금 아빠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피곤한 목소리 아니죠. 화가 난거 아니고요. 자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자신 있고 기분 좋고 완주해 낸거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따라서 자신 있는 목소리가 어울립니다. 자, 걱정스러운 목소리 아니겠죠? 자, 47번도 풀어볼게요. 니은의 의미를 바르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니은, 그냥 아빠가 아니었다. 자, 어떤 아빠였을까요? 바르게 짐작한 친구 찾아볼게요. 영대, 그냥 아빠가 아닌 한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아빠를 의미할 것 같아. 약속을 지키는 아빠? 맞죠? 자, 이제 그냥 아빠가 아닌 여행을 즐겁게 마치고 기분이 좋아진 아빠를 의미할 것 같아? 지금 아빠가 여행을 마친 건가요? 아니죠. 마라톤을 4일 동안 아주 힘들게 완주한 겁니다. 아니에요. 자, 따라서 바르게 짐작한 친구는 영대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4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지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도 쓰시오. 자, 지금 이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아빠의 말을 보면 아빠가 추구하는 가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어려운 상황에

그래서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끈기 있게 노력합니다. 따라서 아빠가 추구하는 가치는 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몸이 불편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까지 도착했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도 아빠가 추구하는 가치를 잘 찾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아빠의 희망 마라톤이라는 이야기 읽어보았는데요. 이야기 읽으면서 선생님이 이야기 구조를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국어 교과서 보면 이제 구조에 따라 줄거리 간추리는 활동 있을 거예요. 그 활동할 때 이제 배운 내용 떠올려 보면서 줄거리 잘 간추려서 시각적으로 이야기 뼈대를 살펴보고 이야기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또 수강 후기에 오늘의 배움 한줄 적어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한 문장으로 남겨보세요. 선생님은요, 이 아빠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서 끈기라는 가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국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우리 포텐 수학 18번째 시간, 전계나 인수분해를 이용한 복잡한 수의 계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무언가 식들이 수로 뒤범벅되어져 있을 때 계산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계나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할지 오늘의 미션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계를 이용해서 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곱셈 공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의 모양을 변형합니다. 그래요. 무언가 곱셈 공식이 되는 꼴로 식을 조정해 놓는다면 전계할 때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를 문자처럼 생각하고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오늘의 미션이죠. 수를 문자처럼 보는 거죠. 보세요. 예를 들어보면 103의 제곱, 이걸 103을요, 100 더하기 3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도 하나의 문자처럼, 3도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해서 a 더하기 b의 제곱꼴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으로 식을 전개할 수 있겠죠. 그 a 자리에 100을 집어넣어서 100의 제곱이 a 제곱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요, 3의 제곱이 b 제곱의 역할을 합니다. 가운데는 어때요? 3과 100을 곱해서 2배 하는 거니까 2 곱하기 100 곱하기 3 하고 만들어지면서 앞에는 만, 중간에 600, 그리고 9까지 다 더하면 되니까 1609라는 정답을 편하게 계산해낼 수 있겠죠. 자, 다음 예제 보시면 103 곱하기 97은요, 103을 100 더하기 3으로, 97은 100 빼기 3으로 생각해서 100을 A로 보고요, 3을 B로 본다면 A 플러스 B, A-B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죠.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A제곱-B제곱이라는 결과가 등장하겠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A제곱 대신에 100의 제곱, B제곱 대신에 3의 제곱이라고 표현해서 만에서 9를 빼주면 되기 때문에 9,991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돼요. 이게 전계를 이용한 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분해를 이용할 때도 공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의 모양을 변형합니다. 자,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해요. 어떻게? 수를 문자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 예제 볼까요? 77의 제곱 마이너스 23의 제곱을 생각해봐 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지. 77을 A처럼, 23을 B처럼 생각한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꼴이 지금 좌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 되겠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런데 77 더하기 23이 정확한

100이니까 100 곱하기 54로식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고 정답이 5,400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지금 이 문제는 너무 운이 좋은 거 아니에요? 77 더하기 23이 100이 되는 게 그렇게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무언가 두 수를 더해서 100이 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런 복잡한 수들을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다면 반드시 쉬운 숫자로 바뀔 수 있도록 잘 세팅되어져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편리한 숫자가 나타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 확인하는 거, 이게 반드시 중요한 일이죠. 문제 풀때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의 싱크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싱크홀은 정말 전개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복잡한 수의 계산이 될까 걱정하는 친구들을 위한 요령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 반드시 그 공식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렇게 전개나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면 계산이 간편한 숫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이나 10이나 1000 같은 수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집중해 보면 문제를 풀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첫 번째 문제 볼게요. 2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3의 4제곱 플러스 1 계산해봐 라는 게 문제네요. 자, 이거 어떤 친구들은 그냥 3의 제곱 플러스 1 10이고 3 플러스 1 곱 별로 어렵지 않은데 다 그냥 곱셈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좋아요.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문제를 풀면 감점 당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2를 3 빼기 1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가 3 빼기 1로 보였다면 3 빼기 1과 3 더하기 1을 곱하는 거예요. 합차 공식이네? 그러면 그 계산의 결과가 뒤로 연달아 전달되면서 합차 공식이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변형될 겁니다. 봅시다. 3 빼기 1의 3 플러스 1은요, 3을 A처럼, 1을 B처럼 생각하면 합차 공식이 적용되죠. 그래서 3의 제곱 빼기 1의 제곱하고 쓰여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이 3의 제곱 더하기 1, 3의 4제곱 더하기 1이라고 식을 그대로 갖다 붙여줄 수 있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 벌어집니까? 1의 제곱은 그냥 1과 똑같으니까 앞에 있는 두 개의 식이 다시 한번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꼴이 되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번에는 3의 제곱을 A로 보는 거지. 1을 B로 보는 거예요. 혹시 3의 제곱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럼 그냥 9라고 편하게 생각해도 괜찮지만 뒤쪽에 있는 식과 계산을 하기 편하려면 3의 제곱을 그대로 놓고 그것의 제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의 제곱을 제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3의 4제곱 되겠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의 합차 공식 적용하면 3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하고 쓰여지고 뒤에 3의 4제곱 더하기 1이 살아있는 식이죠. 자, 근데 3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1의 4제곱이 1이니까 다시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뒤에 있는 식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식을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3의 8제곱만 계산해서 1을 빼주면 되고요. 그게 바로 6,560이다. 이렇게 식을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 문제는 그냥 전개하는 것과 별로 난이도 차이가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뒤쪽에 항을 더 많이 붙여줄 수 있고요. 3의 거듭제곱의 숫자가 너무 커지면 그 값을 문제에 힌트로 줄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의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익혀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05의 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105 더하기 25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 문제 혹시 완전제곱식이라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여기 25를 5의 제곱으로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세요? 아, 이제 좀 보이죠? 그래,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식이 10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105 플러스 5의 제곱으로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105와 5가 A와 B처럼 생각되어진다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꼴로 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105를 A로 생각하고요. 5

A를 B로 생각해요. 그럼 이게 바로 A와 B가 곱해져 있는 꼴이죠. 결국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A-B의 제곱하고 만들어져야 되니까 105-5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105-5가 아주 간단하게 100으로 계산되어지니까 100의 제곱, 즉 만을 우리 문제의 정답으로 쓸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복잡한 수를 계산하는데 전개나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문제 풀어봤어요. 어때? 공식들을 정확히 알고 있고 숫자를 문자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자, 그럼 오늘의 한줄 확인하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만점왕 수학 플러스 우리 친구들과 즐겁게 문항풀이하면서 개념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뤄보고자 하는 것은 교재 속에 있는 정육면체의 전개도 그리고 직육면체의 전개도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라고 하는 것은요, 활짝 펼쳐서 그린 그림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육면체나 직육면체가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에 그 각각의 전개도가 어떤 형태로 그려지는지를 살펴주면 되겠군요. 먼저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이와 같이 가위로 그 모서리의 일부를 잘라주는 거예요. 모서리를 전부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모서리의 일부를 잘라서 펼쳐줍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정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 면들이 모두 정사각형이고요. 정사각형 6개가 따로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어붙여지는 형태로 모서리의 일부를 잘라서 펼쳐놓은 것이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되는 것이랍니다.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다시 접게 되면은 처음에 이처럼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린 모서리는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잘린 모서리는 이와 같이 실선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잘리지 않은 모서리가 여기 이처럼 점선으로 표현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육면체를 떠올려 보세요. 모서리가 모두 맞아요. 12개잖아요. 그런데 여기 점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큼이에요. 따라서 12개의 모서리 중에서 7개의 모서리를 잘랐고 5개의 모서리는 잘리지 않은 모서리입니다. 라는 것도 확인해 둘 수 있겠군요. 자, 이제 정육면체 전개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다 자르는 건 아니고 그 일부를 자른다라고 했어요.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 평면 위에다가 쫙 펼쳐놓은 그림, 바로 이것이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려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사실 정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하는 것은 꼭 한 가지 모양으로만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모서리를

잘랐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려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주어졌을 때 전개도에서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잘리지 않은 모서리를 이와 같이 점선으로 그려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 6개의 정사각형인 면이 있는데 색깔이 같은 것이 면가와 면바, 면나와 면라, 면다와 면마가 그 색깔이 서로 같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점기역과 점티긋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뭘까요? 맞아요. 접었을 때 만나는 점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분 기역 니은과 선분 티긋 니은을 보면 그 색깔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접었을 때 바로 겹치는 선분의 같은 색으로 표현을 해준 것이랍니다. 그래서 전개도를 접었을 때 정육면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연결되어 있는 이 화살표를 살펴보면은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 바로 만나는 점을 표현해 준 것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만나는 점. 그럼 여기서 점, 기역과 만나는 점. 점, 디귿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점, 기역과 점, 디귿이 만나고요. 그런데 접어서 나타낼 때 점, 기역과 점, 키읔. 점, 기역과 점, 키읔. 이렇게 이들도 서로 만나는 점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점, 디귿과 점, 키읔은 어때요? 이것도 역시 접었을 때 만난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즉, 점 기역과 점 디귿과 점 키읔이 만나는 점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둘수 있는 것이죠. 점 히읗, 점 티읕 얘네들이 서로 만나는 점이 되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화살표의 요두 점은 접었을 때 서로 만나는 점이다라고 나타내 줄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색깔의 선분, 앞서서 선분 기역 니은과 선분 티긋 니은 이렇게 살펴보았죠. 이두 선분은 같은 색깔의 선분으로 바로 이것은 접었을 때 겹치는 선분을 같은 색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겹치는 선분은 그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자, 이두 선분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선분 기역 니은과 선분 히읗 티읕도 그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선분 피읕, 티읕도 그 길이가 같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접었을 때 겹치는 선분들은 모두 그 길이가 같게 표현이 돼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같은 색깔의 면이 있어요. 그럼 같은 색깔의 면은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이죠.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은 바로 평행한 면을 뜻한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면가와 면바가 평행하고, 면나와 면라가 평행하고, 면다와 면마가 평행한 것입니다. 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 둘수 있죠? 그럼 이제 같은 색깔이 아닌 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같은 색깔이 아니다. 그러면 면가와 면다 또는 면나와 면다. 이건 접었을 때 만나는 면이기 때문에 이럴 때 바로 수직으로 만나는, 수직으로 만나는 면이다. 요렇게 기억을 해둘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육면체의 전개도에 대해서 알수 있는 내용들 살펴보았답니다.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접었는데 당연히 겹치는 선분은 길이가 같아야 하는 것이고요. 접었을 때 겹치는 면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확인해 보았어요. 그럼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모두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르는 모서리에 따라서 어떤 모서리를 잘랐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려볼 수 있는데요.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모두 11가지랍니다. 자르는 방법에 따라 전개도의 모양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데요. 여기 보면 1, 4, 1 구조라고 했어요. 자, 기억하기 쉽게 표현해 볼게요. 4개의 정사각형을 일렬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위에 한 개, 아래 한 개, 이와 같이 정사각형을 그려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 4, 1 구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물론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현해야죠. 그러면 네 개를 일렬로 그렸을 때이 위쪽에 한 개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 위치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한 개를 마주 보는 쪽에 그 위치를 바꿔가며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려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개를 일렬로 그린 상태에서 위에 한 개의 위치를 바꾸고 아래의 위치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그리는 것의 위치를 달리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돌리거나 뒤집거나 해서 그려진 것과 같게 나오면 그건 한 가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1, 4, 1 구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세 개를 일렬로 놓아주세요. 그리고 두 개를 위에 이와 같이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2, 3, 1 구조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2, 3, 1 이렇게 표현되죠. 2, 3, 1한개 위치를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2, 3, 1 요거 한개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것은 1, 3, 2 구조다라고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서 아홉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2, 2, 2 구조 하나가 나오죠? 그 다음에 3, 3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하여서 바로 모두 11가지가 나온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건 참고해서 알아두면은요, 문제를 풀때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아닌 것은 또는 정육면체 전개도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이 11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둔다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해 볼수 있겠지요. 자, 정육면체의 전개도의 특징이에요.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정사각형 6개는 모두 합동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같습니다. 모서리가 12개고 그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접었을 때 서로 겹치는 면이 없습니다. 겹치는 면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접었을 때 마주 보며 서로 평행한 면이 세 쌍이 있습니다. 접었을 때 겹치는 선분의 길이는 같고요. 접었을 때한 면과 평행한 면은 한 개이고 한 면과 수직인 면은 네 개가 나온다. 이렇게 정육면체의 전개도의 다양한 특징들을 확인해 둬야겠어요. 그럼 우리가 알게 된 내용을 우리 문제를 풀면서 한번더 다져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놓으세요. 보기에는 전개도, 겨냥도, 점선, 실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볼까요? 이것은 정육면체의 전개도입니다.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잘리지 않은 모서리를 점선으로 그려서 나타내는 거죠.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을 정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그리고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 나타내 주자. 이렇게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확인해 보았어요. 다음은요,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아닌 것을 찾아서 가위표 해볼게요. 이거는 알파벳으로는 마치 W처럼 생겼어요. 그죠? 자, 그래서 222 구조입니다. 우리 앞서서 확인했죠? 이건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231 구조로 되어 있네요. 이거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맞습니다. 그 다음 것은 어떤가요? 맞아요. 이건 33 구조로 되어 있죠? 바로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요, 접었을 때 겹쳐지는 면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정육면체의 전개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아닌 것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바로 정육면체의 전개도 11가지를 잘 익혀두면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어서 전개도를 접어서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때면 다와 평행한 면과 수직인 면을 모두 써보세요.
면 다하고 평행한 면은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으로 면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면 다와 수직인 면은 그런 평행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면을 써주면 되죠. 그래서 면, 가, 면, 나, 면, 라, 그리고 면, 파 이렇게 써서 나타내 주면 된답니다. 면 다와 수직인 면은 접었을 때 만나는 면으로 쉽게 찾을 때는 평행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면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는 거예요. 또 전개도를 접어서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선분, 디귿, 리을과 겹치는 선분을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접었을 때점 디귿과 점 키읔 만나는 점이죠. 점 리을과 점 치읓이 만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선분, 디귿, 리을과 겹치는 선분이라고 하면 선분, 키읔, 치읓 이렇게 나타내 볼수 있답니다. 겹치는 선분을 찾아주는 문제였군요. 또 정육면체의 전개도에 대해 잘못 설명한 학생의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준수, 접었을 때 마주보며 서로 평행한 면이 세쌍 있다. 맞습니다. 총 면은 6개인데 마주보는 면끼리 평행하니까 평행한 면이 세 쌍이 있죠. 정우, 접었을 때 서로 겹치는 면이 없다. 맞습니다. 현서, 접었을 때 겹치는 선분의 길이가 같습니다. 맞아요. 민정, 접었을 때한 면과 평행한 면은 그럼 접으면 이와 같은 정육면체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때 이한 면과 평행한 면은 그와 마주보고 있는 면으로 한 개, 수직인 면은 네 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죠. 따라서 잘못 설명한 학생의 이름이라고 하면 민정, 이렇게 써주면 돼요. 정육면체의 전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번에는요,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직육면체 모양을 준비하세요. 여기선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다 준비를 했는데요. 가위를 가지고 그림과 같이 모서리의 일부를 잘라서 펼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졌군요. 바로 이것을 직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한답니다.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보니까 면이 모두 6개인데 모두 다 직사각형인 면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러면 접었을 때 이렇게 마주 보는 면끼리,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끼리 같은 표시를 해볼게요. 마주 보는 면끼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겠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또 접었을 때 이렇게 겹치는 선분 찾아볼 수 있죠. 접었을 때 겹치는 선분은 그 길이가 같아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접었을 때 겹치는 선분, 그 길이가 같아야 하고요. 이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접게 되면 다시 직육면체, 처음에 직육면체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접었을 때 겹쳐지는 면, 겹치는 면이 생겨서는 안 된답니다. 바로 이렇게 직육면체의 전개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어요. 그럼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알아보자.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서리를 모두 다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사각형인 면 6개가 따로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어붙여진 형태가 될수 있도록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 바로 이것이 직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개도를 접어서 직육면체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때 연결되어 있는 화살표, 이 연결되어 있는 화살표는 무엇을 뜻한다? 만나는 점을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 준 거예요. 점 기역과 점 디귿, 점 기역과 점 키읔 만나는 점이고요. 점 히읗과 점 티읕 만나는 점이 되겠습니다. 점 시옷과 점 지읒이 만나는 점이고요.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화살표, 점 리을과 점 비읍, 점 비읍과 점 치읓, 이런 것들은 연결되어 있는 화살표 서로 만나는 점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색깔의 선분, 이것은 겹치는 선분, 접었을 때 겹치는 선분을 나타내 준 거랍니다.

선분 기역니은과 선분 디귿니은 겹친다. 선분 히읗피읗과 선분 티읕피읕 서로 겹치는 선분이라서 같은 색깔로 나타내 준 것이죠. 이렇게 겹치는 선분은 같은 색으로 표현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겹치는 선분은 길이가 당연히 같아야죠. 자, 이번엔 같은 색깔의 면을 생각해 볼게요. 같은 색깔의 면끼리는 접었을 때 마주 봅니다. 접었을 때 마주 본다. 바로 평행한 면이다. 이렇게 살펴둘 수 있고요. 그럼 같은 색깔이 아닌 면끼리는 접었을 때 만나는 면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면을 우리는 바로 수직으로 만나는 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 있는 거예요. 직육면체의 전개도 역시 정육면체의 전개도처럼 한 가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모서리를 잘랐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려 나타낼 수 있고요. 단, 접었을 때 겹치는 선분의 길이가 같고, 접었을 때 겹쳐지는 면이 없어야 하고,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끼리는 그 모양과 크기가 같게 그려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잘 살펴두면 되겠네요. 이제 정육면체와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육면체의 전개도의 면의 모양은 정사각형이고요. 직육면체의 전개도에서 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 할수 있기 때문에 정사각형 포함입니다. 면의 크기, 정육면체의 전개도에서는 6개의 면이 모두 합동이고요. 직육면체의 전개도에서는 마주 보는 세 쌍의 면의 크기가 같습니다. 또 정육면체의 전개도에서 선분의 길이, 모든 선분의 길이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정사각형 6개가 모두 합동이니까 직육면체의 전개도 선분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접었을 때 겹치는 선분의 길이가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면의 개수가 6개라는 건 공통점이고요. 접었을 때 서로 겹치는 면이 없다. 또한 면과 평행한 면은 한 개고 수직인 면은 네 개다라는 것들은 공통점으로 구분해 둘수 있겠습니다. 잘 비교해서 이러한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살펴두면 되는 거예요.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바르게 그렸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앞서 모두 얘기했는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직사각형이 6개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면이 세쌍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끼리는 그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죠?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 즉 서로 평행한 면인데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지 확인을 해주세요. 접었을 때 겹치는 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접었을 때 겹치는 선분의 길이가 같은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잘린 모서리는 실선, 잘리지 않은 모서리를 점선으로 그렸는지 확인하여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바르게 그렸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럼 문제를 풀면서 다져봐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써놓으세요. 전개도, 겨냥도 3, 6이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직사각형이 총 6개이고요. 이들을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끼리는 그 모양과 크기가 같고요. 접었을 때 겹치는 선분 길이가 같고요. 그럼 얘네들을 접었을 때 다시 직육면체가 완성이 될 테니까 아, 이것은 직육면체의 전개도구나.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 놓은 그림을 직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바르게 그린 전개도에는 지금 이건 이제 바르게 그린 전개도란 말이에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면이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세 쌍이 있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이 면을요,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경우에 직사각형은 총 6개이지만 마주 보는 면끼리의 그 모양과 크기가 같나요? 그렇지 않죠. 그럴 때는 직육면체 전개도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도 살펴둬야 한답니다. 자, 이제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아닌 것을 찾아 가이표

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먼저 이걸 보세요. 직사각형이 6개입니다. 그리고 접었을 때 겹치는 선분 길이는 그 길이가 같습니다.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끼리 그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접었을 때 겹치는 면도 없습니다. 정계도가 맞아요. 그다음 이거는 어떨까요? 역시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끼리 그 모양과 크기가 같고요. 그리고 접었을 때 겹쳐지는 면도 없죠? 정계도가 맞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접었을 때 이렇게 마주 보는 면끼리 그 모양과 크기가 같고요. 접었을 때 겹치는 선분 그 길이가 같지요. 접었을 때 겹쳐지는 면도 없으니까 이때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떠할까요? 이것은 우리 직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할수 있을까요? 일단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면의 수는 6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보면은 얘랑 얘랑 접었을 때 맞닿는 겹치는 선분은 그 길이가 같다라고는 할수 있어요. 얘도 얘랑 얘랑 접었을 때 겹치는 선분이니까 그 길이가 같다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끼리 마주 보는 면끼리 그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고 할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해요. 겹쳐지는 면이 생길 때 역시 직육면체의 전개도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아닌 것을 찾아서 나타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전개도를 접어서 직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면 나와 평행한 면과 수직인 면을 모두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면 나하고 평행한 면입니다. 그러면 접었을 때 마주 보는 면으로 바로 이렇게 면 나와 평행한 면은 면 라입니다 라고 골라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인 면이에요. 그럼 평행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은 접었을 때 만나는 면으로 서로 수직인 면이 된다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면, 가, 면, 다, 그리고 면, 마, 면, 바입니다. 이렇게 그 답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전개도를 접어서 직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선분 티읕 키읕 어디 있나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분과 겹치는 선분을 써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화살표로 요두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얘네는 만나는 점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두 점이 만나는 점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두 점이 만나는 점이다. 얘네 둘도 만나는 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이 선분과 겹치는 선분이라고 하면 여기서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점 티읕하고 히읗이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선분을 쓸 때도 그 순서대로 써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분, 히읗, 기역 이렇게 나타내서 선분 티읕 키읔과 겹치는 선분을 써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정확하게 그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 볼게요. 바르게 그린 직육면체의 전개도에는 직사각형인 면이 총 6개인데 그중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면이 3쌍 있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마주 보는 면끼리, 즉 평행한 면끼리 그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세 쌍이에요. 그러면 접었을 때 겹치는 면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겹치는 면은 없어야 해요. 접었을 때 겹치는 면이 없고 겹치는 선분의 길이가 같습니다.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정확하게 그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이와 같이 익혀둘 수 있겠네요. 이번 시간 중요한 거한번더 확인해 둘게요. 직육면체가 있고요. 그것의 전개도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전개도를 접었을 때 겹치는 선분의 모서리의 길이가 같고요. 같은 색으로 색칠한 면은

0: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빗금치는 것으로 구분해 둘수 있겠죠? 또 이와 같이 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두도록 할게요. 자, 접었을 때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와 면은 각각 3개입니다.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와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이 하나, 둘, 셋. 얘를 접으면 다시 이와 같은 직육면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한번더 확인해 보았어요. 이번 시간 학습 끝났습니다. 전개도에 관련한 내용이었고요. 한번더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즐겁게 만나요. 친구들 모두 안녕!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캅 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3시간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승희쌤입니다. 자, 우리 원의 둘레와 넓이 중에서 둘레는 지난 시간 교과서 넘어보기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원의 넓이를 일단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건데, 어림해보는 것부터 출발해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 원의 넓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도형에서의 넓이도 함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개념 출발합니다. 자, 원의 넓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원의 둘레를 구할 때 얘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해서 우리가 정육각형과 정사각형 도형이 또 우리 도와줬었잖아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원이 있다면 이번엔 정사각형 친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안쪽에 정사각형을 가장 크게 그리고요. 이 바깥쪽으로 원과 만나도록 가장 작게 그린 거예요. 그렇다면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원의 넓이가 더 넓을 것이고 그리고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원의 넓이가 더 적을 것이다. 좁을 것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일단 지금 여기 반지름이 10cm인 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안쪽에다가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을 그려보면 이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지 사실 넓이를 구하지만 정사각형은 모이기도 해요, 여러분. 말은 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의 지름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한 변 몰라도 돼. 그냥 마름모라고 생각하고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다른 대각선도 마찬가지로 원의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결국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20cm인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아. 그러니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더라?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에다가 나누기 2를 했었지. 그래서 2로 나눠보면 400 나누기 2니까 200제곱센티미터. 되겠네. 자, 이제 원 밖의 정사각형을 볼까? 한 변의 길이가 그대로 원의 지름과 같아서 20cm가 되겠다. 즉,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계산하여 400제곱cm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반지름이 10cm의 원의 넓이는 이제 비교하자. 바로 200제곱cm보다는 크고 400제곱센티미터보다는 작네? 한 그럼 200보다 크고 400보다 작으니까 딱 한가운데인 한 300쯤 되겠다 라는 예상이 되죠. 좋아요. 이렇게 어림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어림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 방법이 뭐냐면 정사각형을 안과 밖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는 종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모는 종이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모는 종이 위에 원을 이렇게 싹 예쁘게 그려줍니다. 이때 모는 한 칸의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라면요. 이 원 안에서 모는 이 몇 칸인지 세보고 또 원 밖에서 자, 이 가장자리, 가장 원에 가깝게 몇 칸인지 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안에서는요. 자, 다음과 같이 가장 넓게, 그러니 가장 많은 모눈이 한 칸이 다 제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모눈이 잘린 거 말고 한 칸이 온전하게 되어 있는 칸수만 세는 거죠. 그렇게 딱 해보니까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 안에 노란색 모눈의 수를 다 세봤더니요. 276칸이더래요. 그럼 이 넓이는 276제곱센티미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보다는 원의 넓이가 더 크겠죠? 그 다음. 원 밖에서도요. 자, 모는 한 칸이 이제 잘리지 않고 정확하게 있는 거. 이렇게 가장 적은 수의 모눈을 세봤더니 344칸이었어요. 그 말은 아, 바로 반지름이 10cm의 원의 넓이는 276제곱센티미터보다 크고 344제곱센티미터보다는 작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어때요? 우리가 아까 1번에서 한 300쯤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좋아요. 이렇게 이제 어림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익혔습니다. 우리 문제로 한번 다시 한번 익혀볼까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반지름이 5cm의 원의 넓이를 어림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각 부분에 이름을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보니까 반지름이 5cm라면 지름은 10cm의 원이 되는 거죠.
이때 원 안에 정사각형의 넓이는 마름모의 넓이구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요. 한 대각선의 길이는 지름 10cm, 다른 대각선도 지름 10cm이므로 10 곱하기 10을 하고 반드시 여러분 마름모 구할 땐 나누기 해야 됩니다. 100 나누기 2니까 50제곱센티미터. 이번에는 원막의 정사각형의 넓이 구해볼까요? 한 변의 길이는 지름과 같아요. 그래서 10cm.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니까 10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아하! 따라서 원의 넓이는 50제곱센티미터보다 크고 100제곱센티미터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모눈 종이를 이용하여 지름이 7cm의 원의 넓이를 어림하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원을 그려놓고 이 안에 모눈이 한 칸이 꽉 차게 그려진 걸 칸수를 재봤어요. 자, 함께 재볼까요? 우리 친구들 세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사각형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세 칸씩 세 줄이니까 아홉 칸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즉, 아홉 칸에다가 3, 4, 12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21칸이 되는 거죠. 물론, 정사각형,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씩 다섯 줄이 있는 정사각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가장자리 꼭지점 부분에 4개를 빼도 돼요. 그러면 5, 5, 25에서 4를 빼니까 그래도 21칸이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 원 밖에 있는 빨간색 안쪽. 모눈 칸수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것도 하나, 둘, 힘드니까. 일단 얘는 전체 이만큼의 칸수를 먼저 구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칸씩 일곱 줄에다가 여기 꼭지점 부분에 네 개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9에서 4를 빼면 45. 즉, 45 칸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원의 넓이는 21제곱센티미터, 왜한 칸의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그보다는 크고 또 45제곱센티미터보다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두 가지 방법으로 어림해 봤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요. 아니, 이렇게 어림하지 말고, 자, 어떤 범위로 원의 넓이를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얼마일까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고 싶었어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개념 5는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가 볼게요. 자,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원을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맛있는 피자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보통 피자를 한 판을 주문하면 몇 조각으로 나눠져서 오나요, 여러분? 그렇죠. 보통 여섯 조각에서 여덟 조각이죠. 물론 사람이 이렇게 자르니까 크기가 저마다 조각이 큰 조각도 있고 작은 조각도 있는데 만약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놓아보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덟 조각이 아니라 만약에 좀더 아주 잘게, 진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버섯 피자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또 야채 피자 이렇게 될 거고요. 아주 잘게. 느낌이 오나요? 어떤 모양인지? 이 느낌만 가져보면 됩니다. 점점 조각의 크기를 작게 자르면 이런 같은 방법으로 이어붙였을 때 어느 모양에 가까워지냐? 직사각형 모양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을 한없이 잘라서 이어붙이면요. 직사각형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 피자 먹을 때 그냥 아무 피자나 시키나요? 선생님은 이 가장자리 빵이 치즈가 들어간 게 좋아요. 그래서 딱 여기에 치즈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에 치즈가 들어간다면 지금 이렇게 이어붙였을 때이 가장자리 빵 부분이 어디겠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쵸? 그러면 야채 피자. 야채 피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모양에서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버섯 피자는 이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야채 피자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직사각형 모양에 가까워진다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 원주, 원의 둘레에 딱 반씩 잘라져서 윗부분은 위에 있는 가로를 뜻하겠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 원주의 반은 이렇게 아래쪽 가로에 위치해 있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원을 잘게 자르면 뭐가 된다? 직사각형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원의 넓이를 내가 구하려는 거는? 아니, 직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네? 그쵸? 근데 우리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이 원에서 어떤 길이가 가로 세로가 됐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방금 선생님이 여기 피자빵에 치즈가 어디로 갔을까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윗부분은 위에 가로, 아랫부분은 아래 가로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든 직사각형의 가로는 원주의 반이다. 반 잘라져서 위아래로 이렇게 흩어졌거든요. 그쵸? 그리고 세로는 뭐냐? 보세요. 여기 피자 한 조각에서 세로가, 이 길이가 세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가 되겠어요? 얘가 바로 세로가 되는 거죠. 이 길이는 반지름이죠. 아, 즉,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가로는 원주의 2분의 1, 세로는 반지름이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면 되겠네? 좋아. 원주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만 하면 되겠네? 자, 방법 찾았습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이 식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요거. 알아낸 거, 직사각형의 가로는 원주의 2분의 1, 세로는 원의 반지름이라는 거 알아냈으니,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라면, 얘가 가로고, 얘가 세로잖아요? 이것이 이제 원의 넓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식, 이제 정리해 볼게요. 원주 곱하기 2분의 1이 가로, 반지름이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근데 원주는, 우리 지난 시간에 원주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주는요, 원줄 곱하기 지름이에요. 그래서 원주라고 두지 않고 원줄 곱하기 지름으로 바꿔볼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원의 넓이 구할 때 원주 구해갖고 여기다 집어넣고 원주가 지름 곱하기 원줄인데 그 계산하고 거기다 반으로 나눈 다음에 반지름을 곱하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좀더 간단한 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원줄 곱하기 지름 와도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2분의 1 곱하고 반지름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지름의 2분의 1, 얘가 반지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름의 2분의 1이 반지름이네? 근데 뒤에 반지름이 한번더 있었네? 그럼 앞에 있던 원줄을 뒤로 와서 정리를 하면, 뭐야? 반지름 곱하기 원줄이네? 맞아요. 이게 바로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중요! 자, 그러면 원주랑 한번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줄. 그리고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곱하기 원줄. 원주나, 그 넓이나, 원줄을 곱하는 건 똑같아요. 그쵸? 다른 점은 뭐냐? 원의 둘레는 지름에다 원줄이고,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어떤 길이가 필요하다? 반지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서 다지지 않으면 되게 헷갈려요. 근데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울 때꽉 다져 주자고요. 자, 방법도 알았으니 이제 문제 풀어봐야죠. 3번. 원은 한없이 잘라서 이어붙여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네모와는 알맞게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로가 뭐가 된다? 그렇죠. 원주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세로는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넓이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보기에서 네모와는 알맞은 말을 찾아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원의 넓이. 방금 3번에서 만들었듯이 가로는 원주. 얘를 찾아 넣고 곱하기 2분의 1. 얘가 가로. 세로는 반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라는 거는 바로 원의 지름이죠? 자, 요거부터 지름이라고 먼저 쓸게요. 여기 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 여기서 지름하고 2분의 1이 만나면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반지름.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세로. 세로였던 반지름, 직사각형인 세로였던 반지름에다가 원주를 구하기 위해서 곱해줬더니 원주율이 여기 뒤에 오면 되는 거죠. 따라서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반지름을 두번 곱한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제 원의 넓이를 직접 구해볼게요. 방법도 알았으니까요. 원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와는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1번은 반지름이 10cm인 원이 주어졌습니다. 넓이 구하는 방법.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 계산하면 되겠죠? 10 곱하기 10은 100이니까 100 곱하기 3.14는 314제곱센티미터로 계산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자,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주의해 주세요. 넓이기 때문에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또는 제곱미터로 답해야 해요. 원주는 둘레였기 때문에 센티미터나 미터로 답하면 되니 우리가 둘레와 그 다음에 넓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지름이 6cm로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는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죠? 6cm의 반인 3cm로 구해놓고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14 계산하자고요. 그럼 9 곱하기 3.14니까 3.14 곱하기 9를 계산해 볼까요? 4, 9, 36, 9에다가 12, 9, 3, 27. 그래서 28.26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6번. 우리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요. 개념 6은 원의 넓이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반지름 곱하기 원줄만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리진 않아요. 좀더 복잡하고 막 잘려져 있고 그리고 색칠이 안돼 있고 이런 복잡한 도형의 넓이를 원의 넓이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꽃밭이 있는데요. 꽃밭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 위치마다 다른 색의 꽃을 심었어요. 먼저 노란색 꽃밭의 넓이는 이 바깥쪽이니까 마치 도넛 모양도 될수 있고 우리 여름에 사는 튜브 모양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러면 전체 가장 큰 원의 넓이에서 이 가운데 이 부분의 넓이는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두 개를 계산해 갖고 뺄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가장 큰 원은 반지름이 3, 3, 2다 더하면 반지름이 8m인 원의 넓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까지 3하고 3을 더하면 6이죠. 반지름이 6m인 원의 넓이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8 곱하기 8 곱하기 3.14에서 6 곱하기 6 곱하기 3.14를 계산하여 자, 뺄셈 계산해서 마지막으로 제곱미터. 왜? 반지름이 미터니까 곱하지잖아요. 그러니 제곱 센티미터가 아니라 제곱미터로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는 원이 완전하게 다 색칠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반만 색칠되어 있을 때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반원이니까 우리 원의 넓이의 반

길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원의 넓이는 먼저 반지름이 3cm인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 나누기 1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 곱하기 3 곱하기 3.14 나누기 2 계산해서 14.13 제곱 센티미터. 요거는 곱셈 나눗셈 계산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만약 원이 이렇게 4등분 돼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중심이 되는 각이 360도인데 4등분이 됐다라는 거는 360도를 몇으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4로 나누면은 바로 90도입니다. 여기 직각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건, 아, 원을 4등분한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라고 한다면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택한 다음 이 원의 전체 넓이를 먼저 구해야 되죠. 얘를 한 번에 구하는 것보다. 그런 다음 여기 나누기 2가 아니라 이번에 나누기 4를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색칠한 부분은 전체에서 색칠이 되지 않은 부분을 빼도 되는데요.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잘라서 퍼즐처럼 맞춰야지 굉장히 넓이가 쉽게 구해지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만수풀 뒤에 있는 이 문제들, 응용력 키우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통해 우리가 또 하나하나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어 봅시다. 6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그랬네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도넛 모양이에요.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이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되는데, 그럼 넓이니까 반지름을 파악해야 되겠죠? 큰 원의 넓이는 4cm와 1cm를 더한 5cm가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반지름 5 곱하기 반지름 5 곱하기 원주율 3.14에서 작은 원은 반지름이 4cm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3.14를 빼주면 됩니다. 5, 25니 먼저 3.14 곱하기 25 계산해 보죠. 4, 5, 20, 7, 15, 그 다음에 8, 2, 6, 0, 15, 8, 7. 그러면 78.5네요. 그 다음 4, 4, 16 곱하기 3.14 계산하면 3.14 곱하기 16, 6, 4, 24, 8, 18, 314, 4, 12, 0, 5. 그래서 50.24가 되겠어요. 그럼 78.5에서 50.24. 뺄셈 할때 우리 친구들 어때요? 소수점 위치에 맞춰갖고 빼주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없는 자리는 0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럼 받아내림합니다. 6, 4 빼기 있는 2, 8. 그 다음에 2, 그래서 28.26 제곱 센티미터가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7번. 자, 이번에도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그랬는데, 지금 색칠한 부분을 보세요. 어떤 원의 넓이는 아니고, 지금 전체 도형도 원을 4등분한 도형이에요. 그쵸? 거기에다가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원의 4분의 1의 넓이에 삼각형의 넓이를 빼기로 했습니다. 그럼 원은 반지름이 10cm인 원이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 나누기 4. 여기에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 곱하기 3.14는 314고 314 나누기 4를 계산해 볼게요. 7, 4, 28. 그 다음에 34니까 8. 4, 32,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서 0 내려주면 20이니까 5번 들어가면서 마무리. 그래서 78.5에서, 자, 삼각형의 넓이. 10 곱하기 10, 100에다가 나누기 2를 하면 50이죠. 그럼 78.5 빼기 50이니까 28.5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 교과서 개념 단색이 마무리해봤으니 이제 교과서 넘어보기로 다시 한번 꽉 우리 개념을 채워볼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정사각형을 이용하여 반지름이 6cm의 원의 넓이를 어림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어림하는 방법 중한 가지. 안쪽에 정사각형 그리고 바깥쪽에 그리고. 그럼 안에 있는 정사각형은 대각선이 지름이라고 볼수 있겠죠? 반지름이 6cm니까 지름은 12. 12 곱하기 12.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 왜냐하면 뭘로 봤기 때문에 마름모의 넓이로 구하는 겁니다.
자, 12 곱하기 12 계산하면 144라.

따라서 나누기 2를 하면 72 제곱센티미터. 원바퀴는 어때요? 한 변의 길이가 지름과 같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그럼 144. 아, 그렇다면 원의 넓이는 72제곱센티미터보다는 크고 144제곱센티미터보다는 작다. 이렇게 어림해 볼수 있겠죠? 좋아요.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어림해 볼수 있고, 이번엔 모는 종이 위에다가 원을 그려서 어림해 보기도 했어요. 자,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에 지름이 8cm인 원을 그리고 1cm 간격으로 모눈을 그렸습니다. 모눈을 세워 원의 넓이를 어림하려고 합니다. 물음이 답하세요. 라고 했네요. 원 안에 있는 모눈의 칸수를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원 안에 주황색 모눈이 몇 칸인지 알아보면요. 일단 이 부분까지, 여기 동그라미로 체크한 부분까지 합하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씩 여섯 줄이니까 여기다 네 개를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32, 즉 32칸. 자, 원 밖에 초록색 선 안쪽 모눈이 모두 몇 칸인지 세볼까요? 여기서도 이렇게 V 표시해 볼게요. V 표시한 것까지 바로 8칸. 8칸씩 8줄에서 V 표시한 거 4개만 빼면 되겠죠. 8, 8, 64에서 4를 빼니까 60. 그래서 60칸이니 원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라고 어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2보다 크고 원의 넓이를 네모라고 한다면 60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한 중간쯤 정도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라고 볼수 있어요. 한 가운데쯤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한 46제곱센티미터쯤이라고 쓸수 있고, 뭐이 안에 있는 범위에만 맞게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딱 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으로 가죠. 이번에는요, 원에다가 우리가 정사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정육각형을 그려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육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어림하려고 합니다. 삼각형, 기역, 이응, 디귿의 넓이가 21제곱센티미터, 삼각형, 이응, 비읍, 리을의 넓이가 28제곱센티미터일 때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보세요 라고 그랬는데요. 선생님이 원의 둘레, 원주를 공부할 때 정육각형의 매력은 이렇게 6개의 정삼각형으로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정육각형의 넓이는 21 곱하기 6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126. 그러니 원의 넓이는 이 안쪽의 정육각형의 넓이보다 크기 때문에 126제곱센티미터보다는 더 넓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원 밖에 있는 정육각형의 넓이는 28 곱하기 6을 하면 되죠. 86에 48. 2862니까 168보다는 또 좁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육각형으로도 어림할 수 있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이번에 원을 한없이 잘라 이어붙여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거 만들어 봤습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세요. 우리 만든 직사각형의 가로는 뭐가 된다고요? 피자빵으로 예를 들었잖아요. 바로 원주의 2분의 1과 같고, 세로는 원의 반지름과 같다라는 거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5번. 직사각형의 가로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라고 그랬습니다. 원주가 14 곱하기 원주율 3.14인데, 이거의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7 곱하기 3.14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7, 4, 28, 7에다가 9, 7, 3, 21. 그 다음 소수 두 자릿수 찍어줘서 바로 가로는 21.98cm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원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여기서 21.98cm니까 반지름이 얼마예요? 지름이 14cm면 반지름이 7cm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1.98 곱하기 7 계산해보면 6, 8, 3, 5, 1. 소수 두 자릿수 찍어줘서 153.86 제곱센티미터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원리를 찾아갖고 원의 넓이를 구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오늘 플러스 개념 한입 뚝딱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그 원리를 반드시 충분히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쌤하고 피자 이렇게 두 가지 맛 주문했다고 했을 때 잘게 잘게 잘라서 이런 직사각형 모양 만들었다라는 그 원리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뒷부분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풀이 시간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복습은 필수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28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었던 인수분해의 마지막 개념들을 좀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가 무엇인지 얼추, 그러니까 느낌은 이제 좀 생겨야 돼요. 뭔가 되돌리는 거, 그렇죠? 뭐 곱하기 뭐로 되돌리는 거. 이전 단원에서 했던 전개를 다시 되돌리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한 방법이 개념 2, 3, 4, 5, 6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들을 딱딱딱 외워서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뭐 곱하기 뭐가 되지? 라는 자연스러운 추론 과정이 필요한데 그 전에 개념이 공통인 인수로 인수분해하는 거, 추출하는 과정은 일단 확인해 보는 거 가장 먼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좀 지난 내용 가볍게 복습하고 이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인수분해라는 것은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를 뭐 곱하기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고 여기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4를 인수라고 한다. 보통 얘네를 지칭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인수는. 근데 또 다른 인수 1 그리고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얘네도 인수이긴 하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개의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 인수분해 방법 배웠던 거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인 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 각각 항에 어떤 똑같은 게 있다면 분배 법칙을 적용하기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저는 근데 이것을 공통인 인수를 뽑아낸다. 추출한다.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건데, 얘는 뭔가 바로 외워서 적용하는 건 조금 추후의 이야기입니다. 좀 어느 정도 공식을 딱딱딱 적용하기보다는, 제곱해서 a제곱 되는 거? a. 제곱해서 b제곱 되는 거? b. 그죠? 근데 물론 마이너스 b가 나올 수도 있는데, 가운데가 플러스 2ab니까 AB,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였죠? 이런 얘기. 그리고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라는 개념도 있었죠? 이제 어떤 다항식의 제곱으로 된식 또는 이 식의 어떤 수를 적당히 곱한 거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서 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것도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 어떤 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학습 과정이 되겠고요. 마지막. 인수분해 공식 두 번째 합차였죠, 그렇죠? 사랑해요 합차 공식, 그죠? 그래서 어떤 거 제곱 빼기 어떤 거 제곱 합차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2번은 비교적 명확하고, 근데 1번은 좀 여기 좀 그죠? 좀 아직 물음표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1번이 그 다음 인수분해 공식인 3번과 좀 유사하거든요. 같은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학습하시고 복습하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개념 5입니다. 교재 60쪽이고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x 더하기 ab. 요거 곱셈 공식 3번이었습니다. 보세요. 얘를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쵸? x에 대한 1차식과 x에 대한 1차식 곱하면 x에 대한 2차식이 되는데 특히 각각의 1차식의 x항의 계수가 1인 형태죠. 그쵸? 가장 간단한 형태. 그래서 x항의 계수는 a와 b의 합. 그쵸? 그다음 상수항은 a와 b의 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추론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예시를 먼저 보면서 얘기할게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을 인수분해하고 싶어요. 원래 뭐였을까? 이건데 2차식이니까 1차식 곱하기 1차식일 거야 라고 추론하는데 첫 번째 합을 보는 게 아니라 곱을 보는 거예요. 곱. 곱해서 3 되는 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1번. 곱하여 상수항이 되는 두 정수를 모두 찾는다. 뭐가 있냐면 1, 3도 있지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두 가지로 추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두 가지 중에서 합이 x의 계수가 되는 두 수를 찾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중에 이제 4x를 찾는 거예요. 얘네 둘은 x제곱과 3까지는 만족을 해요. 근데 누가 4x가 되니? 이건데 이쪽은 1과 3을 더했을 때 4가 되니까 넌 탈락.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르는 거죠. 그래서 3번.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곱해서 3이면서 더해서 4가 되는 걸 찾으면 1, 3. 그래서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3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그렇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좀 연습을 해보면요. 다음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이래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보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7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아, 얘는 일단 이것까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줄 몰라도 요 정도. x 더하기 무엇과 x 더하기 무엇의 곱이겠네. 그죠?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 네모를 채워야 되는데, 곱해서 7이 되는 거 써보는 거죠. 아니면 지우고 바꾸면 됩니다. 근데 얘를 보시면 8x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8x 되죠? 됐죠?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 한 거예요. 저 다항식은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7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래쪽 볼게요. 곱이 7인 두 정수 중에서 합이 8인 두 정수는 1이랑 7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은 더하면 마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네모는 7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아, 이게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볼게요. 곱해서 마이너스 6인 거? 곱해서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요. 1이랑 마이너스 6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 2랑 마이너스 3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또뭐 있습니까? 순서가 또 바뀔 수 있죠? 마이너스 1과 6도 있고요. 마이너스 2와 3도 있어요. 그죠? 지금 네 가지가 떠오르네요. 그러면 곱이 마이너스 6인 애들 중에서 더했을 때1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더해서 1 되는 거? 얘는 더해서 마이너스 5, 더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5, 더해서 1. 그죠? 합이 1인 두 정수는 마이너스 2와 3이기 때문에 채워 넣어보면 주어진 2차식은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죠. 그죠? 요런 건데, 좀더 역동적인 과정은 이겁니다. 얘를 인수분해해라. 얘를 인수분해해라 했을 때, 는 x 더하기 무엇과 x 더하기 무엇, 요렇게 나타낼 건데, 막 써보는 거예요. 보세요. 일단, 2, 3은 6인데, 마이너스 돼야 되네? 그럼 여기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아닌가 보다. 그런데 비슷하네? 이렇게 바꿔볼까? 되네? 이런 과정입니다. 그죠? 이런 역동적인 추론이 필요합니다. 뭔가 우아하게 답은 마이너스 2와 3이야. 바로 팍!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고요. 되게 우당탕탕 찾는 거예요. 그 과정 끝에, 네, 그렇습니다. 우아하게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개념 확인 문제 6번이었습니다. 넘어가죠. 자, 인수분해 공식 세 번째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기준 되겠습니다. 자, 감각을 키우는 기준. 제 감각 공유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기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상수항 또는 이제 뭐 X랑 Y가 있는 항은 맨 뒤에 Y제곱에 대한 항. 어쨌든 지금은 상수항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상수항의 부호를 확인하자 이겁니다. 무슨 소리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상수항이죠? 이 상수항의 부호가 양수인 경우는 a랑 b 부호 같죠?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죠? 근데 만약에 상수항의 부호가 음수였다면 a랑 b는 부호가 다르죠? 서로 반대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맞죠? 그래서 먼저 이걸 캐치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볼 대상이 상수항이니까, 상수항이 양수네? 그럼 둘은 부호 같겠네. 상수항이 음수네? 둘은 부호 다르겠네. 이겁니다. 됐죠? 그럼 둘 중에 뭐가 쉬우냐? 상수항의 부호가 양수인 게 쉽죠. 양수인 거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보겠다 이겁니다. 자,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가 있습니다. 얘를 인수분해하래요. 그러면 x 더하기 얼마와 x 더하기 얼마의 곱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된다면. 그쵸? 그러면 보세요. 곱해서 일단 15죠? 15. 양수란 얘기는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게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예요. 그쵸? 근데 더했더니 뭐가 돼요? 양수가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부호가 정해지죠. 둘다 양수. 다시요. 15네. 양수니까 양수 양수 아니면 음수 음수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뿔뿔 아니면 마마네. 근데 더해서 양수니까 뿔뿔이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99단을 외워보는 겁니다. 99단을 외자. 3, 5, 15. 됐네. 끝.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얘도 뭔가 x 더하기 무엇과 x 더하기 무엇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텐데, 이번에는 보세요. 곱해서 양수니까 뿔뿔 아니면 마마인 건 똑같은데, 더해서 마이너스네. 그렇단 얘기는 마마란 얘기죠. 그렇죠? 마마. 그래서 99단을 외는데 마마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삼, 마오 하면 마이너스 8 맞네? 됐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괄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다음에 상수항의 부호가 음수인 경우는 조금 더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수인 경우가 조금 더 헷갈려요. 연습이 더 필요한데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곱해서 음수니까 뿔마 아니면 마풀이죠. 그렇죠? 그럼 얘도 x 더하기 무엇과 x 빼기 무엇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부호가 뿔마. 근데 자, 보겠습니다. 곱해서 이제 마이너스 6인데 이제 부호는 생각하지 않고 6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2, 3은 6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x가 나오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잘못됐네. 그러면 바꿔주면 된다 이거죠. 3, 2, 끝. 이렇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속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곱해서 6 되는 건 1, 6,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묶음이 있는데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돼요. 반대여야 되는데 더해서 플러스란 얘기는 더해서 플러스란 얘기는 마이너스 쪽이 절대값이 작단 얘기죠. 이렇게 정해져요. 그래서 아, 마이너스 2와 플러스 3이구나라고 바로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자,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곱해서 마이너스 6이네. 음수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일 텐데 2, 3은 6 떠올려 봤을 때 더해서 음수여야 되니까 절대값이 큰 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되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푼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볼게요. 얘도 곱해서 음수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조금씩 보세요. 매번 이렇게 적는 게 귀찮죠? 점점 간결하게 적는 어떤 기호 표기법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인수분해 방식에. 곱해서 마이너스 10? 일단 뿔마죠. 그렇죠? 그러면 1, 10 써보는 거예요. 1, 10. 그 다음에 2, 5 써보는 거예요. 부호 다른 둘이에요. 그럼 어딘가 마이너스를 줘야 되는데 보세요. 얘네랑 얘네거든요. 근데 플러스가 되어야 되니까 절대값이 작은 쪽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럼 더해서 9 되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답은 x 빼기 1과 x 더하기 10. 요렇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죠. 조금 느낌 오세요? 자, 요것도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곱해서 음수죠. 둘은 부호 반대인데, 예를 들어 1 곱하기 12, 그리고 2 곱하기 6, 그 다음에 3 곱하기 4. 이렇게 있어요. 세 묶음이 나올 수 있는데, 부호를 아무 데나 다 넣으면 너무 정신없고요. 합을 보세요. 합이 음수잖아요. 합이 음수란 얘기는 절대값이 큰 쪽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고, 더해서 마이너스 4인 거는 예죠,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 했을 때, x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기준입니다. 상수항의 약수가 많을 때 차근차근

생각하자. 상수항의 약수가 많으면 당황해요. 지금 보세요. 36, 24, 30. 사실 2번, 3번은, 아, 이거 제 보물창고에 있는 문제인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좀 헷갈리는 내용이거든요. 자, 볼게요. 학생들이 여기 당황하는 게 곱해서 36 되는 게 너무 많아서 한두 번 시도해보다가 포기해요. 자, 보세요. 일단 약수를 다 써보세요. 보세요. 1, 36. 2, 18. 3, 12. 4, 9, 6, 6. 이렇게, 그죠? 약수가 아주 많아요. 처음에 이렇게 적어보다 보면 점점 안 적어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곱이 양수니까 뿔뿔 아니면 마만대. 그죠? 더했을 때 음수니까 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죠? 다 마마. 그죠?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 20 되는 거 여기 있죠? 인수분해 끝.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18. 가끔 전개해보면서 다시 확인해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여기 보통 학생들이 이걸 봤을 때, 곱해서 24? 근데 뭔가 더해서 10? 이런 느낌에 4, 6에 24. 이렇게 많이 틀려요. 근데 얘를 확인해보면요. 곱해서 음수인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더해서 10이 될 수가 없네요. 그쵸? 그 얘는 잘못된 사례가 되겠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사실은 2 곱하기 12가 있어요. 근데 플러스 10이 돼야 되잖아요. 더해서 여기 이렇게 해주면 네, 더해서 10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해보면 x 빼기 2 곱하기 x 더하기 12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이 부분 잘 연습해 보시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33 곱하기 10이다. 근데 부호 반대인데 어디에든 마이너스 붙여도 마이너스 13안 되네? 이렇게 하고 못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약수 중에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2 곱하기 15가 있어요. 근데, 부호가 한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3이 되려면, 요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1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수 있는 겁니다. 어렵죠, 그쵸? 예, 제가 말씀드린 기준 잘 파악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개념 6. 인수분해 공식 네 번째인데요. 얘는 뒤에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죠. 그쵸? 이것은 이유가 뭐냐? 이제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풀기엔 너무 복잡해서 그 과정을 좀 생략하는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기 들어갈 네모와 네모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쪽. 그리고요, 이쪽에 있는 네모가 그 다음 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다항식을 세로로 쭉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네모를 채우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소리냐면, 자, 여기는 곱해서 2x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러면 떠올리는 게 이제 너 2x, 너 1x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곱해서 5가 되는 거 5랑 1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2차항과 상수항은 다 채워졌죠? 알맞게. 상수항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기다 적어 볼게요. 2x와 5였다면, 그리고 x와 1x와 1이었다면, 그죠? 이런 상황이었다면, 얘네들끼리 곱한 것과 얘네들끼리 곱한 걸 봐야 되죠. 그죠? 그럼 5x와 2x니까 7x 잘못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과정이 여기서 어떻게 간단히 나타내지냐면, 대각선끼리 곱한 것이 됩니다. 잘 보세요. 상대방 다항식에 서로 엇갈린 것들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나타나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2를 더해서 7x라고 했던 게 뭐냐면 대각선끼리 곱한 것을 서로 어떻게 한다? 더한다 이거죠. 더한다. 그러면 7x가 나오네. 잘못됐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다항식에 추론하듯이 쓰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도 한번 적어볼게요. 5, 1이 안 됐으니까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대각선끼리 곱한 것은 x와 10x니까 더하면 11x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항식의 답은 이렇게 인수분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x 더하기 5가 아니라 2x 더하기 1 곱하기 1x 더하기 5요. 이 과정이 이제 뒤에 있는 설명서거든요. 이거 한번 잘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그걸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2x제곱 더하기 11x 더하기 5입니다. 자, 방금 봤던 형태인데, 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2x제곱 되는 거, 2x랑 x. 그쵸? 근데 곱해서 5 되는 거, 아까 5, 1 했더니 안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1, 5,

이렇게 써보니까 대각선끼리 곱한 걸 더해보면 1x와 10x죠, 그쵸? 둘을 더하면 11x가 됩니다. 그쵸? 맞네. 가운데 거 나오네. 그럼 답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가로로 써주는 거예요. 가로로. 그러면 2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5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번엔 요렇게 생겼는데 곱해서 3a 제곱이니까 3a와 a를 세로로 써준 거예요. 그 다음 곱해서 마이너스 3이니까 뭔가 3, 1을 먼저 쓰는 거죠. 부호는 나중에 결정을 해볼게요. 일단은 3a랑 3a네. 만약에 3a, 3a인데 부호 다르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럼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1이랑 3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곱한 게 9a와 a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부호를 하나 마이너스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를 주면 이렇게 되니까 8a가 딱 나오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8a니까. 나온다. 그래서 답은 가로로 요걸 써준 것이다. 적어보면 3a-1 곱하기 a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요게 개념 확인 문제였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볼 거예요. 방금까지 얘기했던 그 곱셈 공식 마지막을 응용했던 인수분해는 이제 그것은 다시 또 등장하니까요. 차차 살펴보면 되겠고,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공통인 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것과 요것의 더하기, 그쵸? 합의 형태인데 이걸 인수분해라? 보통은 일단 전개를 하거든요. 전개하기 전에 주어진 식을 잠깐만 자세히 보면은 여기도 x 빼기 2가 있고 여기도 x 빼기 2가 있어요. 그러면 둘다 공통으로 x 빼기 2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얘도 x 빼기 2, 얘도 x 빼기 2가 있네. 그럼 x 빼기 2를 묶어내보자. 이렇게 묶어내보고요. 그러면 이쪽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x 빼기 2가 남아있죠. 그쵸? 그리고 뒤쪽엔 뭐가 남아있어요? 3x 더하기 1이 남아있죠. 그쵸? 일단 구분을 위해서 한번 소괄호를 쳐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서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x 빼기 2라는 인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4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는 거죠. 답은 어디 있습니까?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치고는 좀 어려웠죠, 그렇죠? 네, 이 공통 인수라는 게 좀, 네, 좀 많았네요, 양이. 그렇죠? x 빼기 2라는 다항식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유제 1번입니다. 자, 이것도 밑줄. 이것과 이것의 자, 인수가 아닌 것은인데 저거 밑줄 쳤죠?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공통 인수부터 찾자. 근데 첫 번째 x가 여긴 두개 있고요. 여기 두개 있죠. 그럼 x 제곱은 공통 인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y 제곱이죠. 그럼 y까지가 공통 인수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괄호 안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쪽은 6. 그죠? 뒤쪽은요. 빼기 y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 완료. 그죠? 인수에 대한 개념이 추가된 문제인데 인수가 아닌 것은 자, 보세요. x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럼 맞아요. x 곱하기 xy 괄호 열고 6 빼기 y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약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y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6 빼기 y도 있죠. 그죠? 그럼 이제 답은 3번과 4번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이 중에 있는 게 어디 있냐 보면은 여기 x제곱 y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요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일단 공통인수를 추출해서 인수분해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유제 2번이요. 두 다항식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는 이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하나를 먼저 인수분해해 보죠. 앞에 있는 거. 그러면 공통인수가 a랑 b 하나씩이에요. AB 괄호 열고 마이너스 2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뒤쪽에는 반드시 이 중에 관련된 게 있을 건데 지금 잘 보시면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얘랑 얘 공통인수가 있냐 이거죠. 공통인수가. 잘안 보이는 부분 중 하나인데 잘 보세요. 일단 A 빼기 1이랑 1 빼기 A가 뭔가 A와 1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걸좀 변형을 해볼게요.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1인 상태예요. 지금은 괄호 안 순서만 바꿨고요. 자, 보세요.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괄호 안에 부호가 뒤집히겠죠. a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원래식 앞에 것까지 채워서 써보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자, 어떻습니까? 공통인수가 있었네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a 빼기 1, 그 다음에 나머지 괄호 열고 b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공통인수가 무엇이죠? 얘네 얘. 그쵸? b 빼기 2가 되는 거죠. 유제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쵸?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우리가 곱셈 공식 하면서 제가 자꾸 얘기했던 부분 중 하나예요. 뭔가 마이너스를 곱해보고, 모양을 막 뒤집어보고, 이런 작업이 좀 능숙해지면, 생각보다 할 만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예요. 좀 복습을 꼭 하셔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2번인데요. 자,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를 적용하는 건데, 너무 부담은 갖지 말고요. 자, 형태를 보면, 9x제곱 빼기 3xy 더하기 4분의 1y 제곱을 인수분해 했더니 ax 더하기 by의 제곱이 되었대요. 이걸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내면 되는데 첫 번째 9x제곱이니까 여기는 몇 x일까요? 일단 제곱해서 9x제곱 돼야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가능한데 양수라고 하네요. 그렇죠? 보통 앞을 양수로 많이 둡니다. 3 이게 찾는 거고요. 일단 뒤에를 보시면 4분의 1y 제곱이라서 b가 가능한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제곱해서 4분의 1 돼야 되니까. 근데 가운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어떤 2분의 1이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럼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 확인을 해보죠. 확인을 해보면 둘 곱한 거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마이너스 2분의 3의 두 배? 마이너스 3. 맞죠? 오케이. 인수분해 완료. 그러면 A는 3,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A 나누기 B라고 적을 보면 되겠죠? 그럼 A 곱하기 B분의 1입니다. 그럼 3 곱하기 B의 역수 마이너스 2니까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예제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유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볼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하면 거꾸로 전개해도 되는데 우리는 인수분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요. 자, 얘는, 얘를 확인해 보면, x제곱이니까 x 맞고요. 9가 나오니까 3 아니면 마이너스 3인데 가운데가 마이너스죠? 맞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 64니까 x랑 8이 나오는 건 맞는데 플러스 8이냐? 마이너스 8이냐인데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맞죠? 그쵸?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3번을 보시면 16x제곱이네요. 그러면 일단 4x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여기 보세요. 4죠? 근데 1? 아니죠. 여기는 2나 마이너스 2가 들어와야겠죠? 그쵸? 근데 저기 2가 들어와야겠죠? 4, 2, 8, 2배 16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괜찮을까요? 4번 보시면 제곱해서 5a제곱? 이 아니니까 이 5를 묶어낸다는 생각을 해야 되죠. 전원 코드를 딱 꼽는 거죠. 그러면 5로 묶어내면 5 a 제곱 더하기 10ab 더하기 25b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괄호 안이 뭔가 제곱스러워졌어요. 양 끝이. 그래서 여기 a 제곱 25b 제곱이니까 a 더하기 5b 이렇게 쓴 거고요. 가운데가 플러스 10ab니까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여기도 5분의 1a, 그죠? 그 다음 뒤에는 4분의 1, 그죠? 그런데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그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유제 3번이었고요. 유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완전 제곱식을 활용하는 건데요. 요게 x 빼기 2의 제곱.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빼기 뒤에 여기는 x 빼기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제곱근 단원의 문제로 바뀌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2와 3 사이이기 때문에
요거 양수거든요.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는 음수가 되어서 반대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EX 빼기 5,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것만은 꼭 뉴런 하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인수분해 설명서입니다. 공통인 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 제일 중요하고요. 인수분해 공식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3번, 4번이 좀 중요하게 살펴봤던 건데, 요 3번, 4번을 좀 연습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풀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에이요, 친구들. 단원 평가를 확실하게 책임질 만점 왕단원 평가 5학년 2학기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와, 이제 드디어 국어가 끝이 납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제 국어는, 5학년 2학기 국어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달려와준 덕분에 어느덧 국어가 마지막 강의가 되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국어 다음엔 뭐 합니까? 국어 다음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과목, 수학으로 넘어갑니다. 수학이에요. 하지만 수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마지막 강의까지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지 이제 국어 단원 평가가 나왔을 때 친구들이 실전에서 헷갈리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친구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 항상 했던 그것, 학습 목표 도달 체크 정답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글의 단서나 자신의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짐작하는 거 이게 뭐였죠? 추론이었습니다. 추론. 그래서 추론 적었다 하면은 당당하게 정답이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마지막 단원입니다. 어느덧 국어 마지막 단원이에요. 작품을 감상해요. 해서 오늘은 이제 이야기 그리고 대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거 배우고 단원 평가, 수행 평가까지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해볼 거. 첫 번째 개념. 이야기의 구성 요소입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 와, 재밌다 하고 끝을 냈겠지만 이 이야기도 사실 구성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 요소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어떤 일을 겪는 사람이나 사물, 이것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 첫 번째, 인물. 자,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일, 이거 뭘까요? 이건 사건이죠.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과 장소,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세 가지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외우기 힘들다 하면 인, 사, 배 해서 인사배라고 외우면 될것 같습니다. 인사배 뭐예요? 인사하는 배죠. 인사하는 배. 이렇게 하이 인사하는 배 해서 인사배라고 한번 외우면은 뭐 쉽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선생님의 그냥 착각입니다. 하지만 외우기 힘들다 하면 도전은 한번 해보세요. 자,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나비를 잡는 아버지,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글이죠. 자, 인물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우 그리고 경환이가 있고요. 어떤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망가진 참외밭을 보고 바우에게 화를 내고 어머니는 바우에게 나비를 잡아서 경환이한테 사과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그쵸? 경환이의 아버님이 마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주의 땅을 관리하는 마름이기 때문에 이제 소작농인 바우네 부모님이 그거 가지고 좀 난처해서 뭐 이런 사과를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배경은 일제강점기 농촌. 이렇게 나비를 잡는 아버지라는 그 작품에서도 인물 사건 배경이 딱딱 나와 있다. 자, 그렇게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읽으면 뭐가 좋냐? 전체적인 흐름과 의미를 잘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일단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 일제강점기라고 했죠? 공간적 배경, 뭐 농촌이겠죠? 여기에서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비를 잡는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농촌이니까 이 시기에 많은 농민이 자기 땅이 없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극본입니다. 극본. 극본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자, 극본은 뭐냐? 연극을 하려고 쓴 글이에요. 연극. 막 이렇게 연기하는 거죠. 대본을 보고. 해서 극본을 이루는 요소는 해설, 대사, 지문입니다. 해설, 대사, 지문. 이건 뭐죠? 해, 대, 지죠. 해돼지. 해돼지 뭐예요? 해돼지. 해 모양의 돼지. 해 모양의 돼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 모양의 꿀꿀 돼지. 자, 해 모양의 돼지. 이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뭐였어요?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 극본은 해돼지. 해설, 대사, 지문. 이것만 외우면 되겠다. 자, 해서 예시입니다. 자, 배경. 깊은 산골, 허름한 초가집 앞 평상. 처마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걸 해설이라고 합니다. 극본의 첫 부분에 때, 곳, 등장인물, 무대 배경 같은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자, 할아버지가 검은 고 타던 손을 딱 멈추고, 자, 껄껄껄, 그래, 이 할아버지 떡 집는 솜씨가 괜찮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이 과로친 부분 있잖아요. 이걸 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물의 표정, 행동, 말투 같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없으면은, 인물이 어떤 표정인지, 어떤 행동인지 자세하게 알 수가 없고, 연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럼 마지막으로, 껄껄껄, 그래, 이 부분은 뭐예요? 대사죠, 대사. 자, 극본에서 인물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역할 정하기, 연습하기, 점검하기를 하고, 그 다음 연극을 하고,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역할을 정하기 전에 먼저 이 작품에 누가 등장하는지, 그 사람들 성격, 특징이 뭔지를 일단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까지 친구들이 챙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연극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아, 이글 읽으면서 선생님이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좀 그쵸. 6.25 전쟁 이후에 이산가족이 생기는 그 과정을 이렇게 실감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가에서는 뭐예요? 이제 갑자기 화목한 집안에서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쵸. 그때 나는 어렸으니까 막 비행기 날아가는 게 그냥 신기했는데, 부모님께서는 밖에 나가지 마라. 비행기 쳐다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나에서는 결국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쵸. 피난길에 이제 올라요. 근데 주인공이 아빠 옷 보따리까지 챙겨놓은 거예요. 왜냐? 피난길에는 엄마와 나와 주인공이죠. 주인공과 동생들만 가는데 아빠 옷까지 챙기고 난 거예요. 아, 이거 아빠 그러면 옷 없는데 추운데 해서 동생만 다시 귀가합니다. 아빠 옷만 다시 두고 이제 가려고. 그래서 옷 보따리를 들고 집 앞에 갔더니, 집에 왔더니 이제 집 앞에 버스가 있었어요. 병원 버스. 그쵸? 그래서 그걸 대동강까지 태워주겠다. 그 동네 병원 버스가. 그래서 할머니가 아빠랑 너랑 두 달만 있다 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빠랑 주인공은 따로 피난을 갑니다. 그쵸?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요? 결국 부산 영도까지 왔어요. 부산 영도까지 이제 결국 왔고, 엄마가 당연히 보고 싶죠. 주인공은 어린 나이지만, 어린 나이니까. 아빠는 이제 도착하자마자 병원을 지어서 의사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열심히 고쳐주고 있고요. 자,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3년 뒤에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이 멈췄습니다. 근데 다시 평양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죠. 왜냐? 우리는 휴전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서 다시 평양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 할머니가 봄이 오면 집에 오라고 했는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엄마한테는 이제 미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소포를 받았습니다. 뭔 얘기예요? 피난을 이제 동생들이랑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동생들이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안 됐고요. 나와 아빠는 병원 버스를 타고 피난을 갔다. 그쵸? 아빠는 영도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을 세운 거 맞죠? 자, 엄마는 피난을 내려오다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거 맞고요. 엄마와 우리는 피난길에 올라 아빠와 헤어졌다. 아니죠. 그럴 뻔했으나 내가 아빠 옷 보따리를 들고 온게 마음에 걸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병원 버스를 타고 아빠와 내가 어디로? 부산 영도까지 갔다. 이게 이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 5번이 되겠네요. 자,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부터 마의 공간적 배경을 알맞게 연결한 것, 알맞게 연결한 걸두 가지 고르라고 하네요. 한번 볼게요. 자, 가의 배경은 어디인가요? 가의 배경은 평양입니다. 그쵸? 평양 적어주고요. 자, 나의 배경은 어디예요? 나의 배경도 평양이에요. 평양 아직. 그쵸? 평양. 그쵸. 자, 그 와중에 추운 겨울에 옷도 없이 지낼 아빠를 생각하니 갈 수가 없다는 거 보면 굉장히 주인공이 아빠에 대한 마음이 따뜻한 걸알 수가 있었어요. 자, 다 봅시다. 다부터는 어디예요? 다부터는 영도예요. 영도. 그쵸. 영도 적어주고요. 자, 이제 라입니다. 라. 겨울이 다시 왔는데도 집에 못 갑니다. 아직도 어디예요? 영도입니다. 자, 마도 보세요. 마도 문제 지문에서는 평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평양이랑 관련 있나요? 아니죠. 이 사건의 배경은 평양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한번 문제를 다시 볼게요. 자, 공간적 배경을 알맞게 연결한 것. 가. 평양 맞죠? 그쵸? 나. 나 뭐라고 했어요? 평양이라고 했어요. 다, 다는요? 다는 영도라고 했고요. 라도 영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기역 리을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인물의 성격을 알수 있는 부분. 의사로서 책임감이 강하다. 자, 의사로서 책임감이 강한 부분. 친구들, 책을 봤으니까 알겠죠? 어디죠? 그쵸? 디귿이죠? 아버지가 밤새도록 환자를 돌보고 있다. 이 부분에 이제 디귿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디귿 적어주고요. 자, 2번. 아빠를 배려하는 마음이 강한 거. 선생님이 아까 슬쩍 얘기했는데 어디였죠? 기억이었잖아요. 그쵸? 아빠를 두고 옷보따리를 챙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마음에. 이게 아빠를 배려하는 강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 기억.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할 때 빈칸에 알맞은 것.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다고 했다.의 내용을 보니 어느 시대? 6.25 전쟁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6번부터 10번은 이 극본을 보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사막, 깊은 산속 검은 고 떡방아 소리입니다. 배경은 이제 깊은 산골 허름한 초가집이고요. 자, 기역으로 밑줄 쳐져 있는 게 뭐죠? 처마가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지붕에는 잡초가 듬성듬성 나 있는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무대 오른쪽에 있대요. 그쵸? 그 앞에 평상이 놓여 있고, 할아버지가 검은 고를 타고 있다. 이거 해설 부분이죠. 그쵸? 해돼지 중에 해설입니다. 자, 할아버지가 이제 껄껄껄, 그래, 이 할아비 떡 짓는 솜씨가 괜찮았느냐? 하니까 이제 소리가 네 하고 톰이라는 친구가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쵸? 할아버지가 녀석 한술더 뜨는구나 하면서 어디를 가는지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까막골에 뭘 찾으러? 보입누리꽃을 찾으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쵸? 자, 할아버지가 엥 뭐라고 귀가 어두워 막 이러니까 토우미가 이제 큰 목소리로 보입누리 꽃이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귀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소리가 이제 자기 친구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치려면 그 꽃이 필요하대서 이제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6번부터 10번 한번 풀어봐야죠. 이 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모두 골라봅시다.

자, 극본 맞고요. 연극하려고 쓴글 맞고요. 해설 대사 지문 해대지죠? 맞습니다. 인물 배경 사건은 뭐예요? 이거 이야기의 구성 요소입니다.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을 짧게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해서 정답은 1번,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장면의 동그라미. 지금 할아버지가 떡을 먹이면서 어디로 가냐고 묻고 있습니다. 맞죠? 자, 해서 7번에, 2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이 글의 구성 요소. 기억, 디귿의 특성을 알맞게 연결하라고 하네요. 자, 기억은 아까 뭐였어요? 해설이었어요. 그쵸? 해설. 자, 해설. 때, 곳, 등장인물, 무대, 배경 같은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니은은 뭐였어요? 쩝쩝 떡 먹는 소리. 쩝쩝 이렇게 떡을 먹으며 뭐 이런 거였었죠. 그쵸, 지문이. 즉, 뭐예요? 선생님이 방금 정답을 말했네? 지문이라고 했죠, 지문. 자, 지문은 뭐예요? 인물의 표정, 행동, 말투 같은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자, 디귿은 대사였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9번은 가는 어떤 목소리와 몸짓으로 낭독해야 할지 써보라고 하네요. 자, 포임누리꽃이요 이러는 거 보니까 어떻게? 두 손을 모아 할아버지 귀에 대는 행동을 하면서 큰 목소리로 하면 좋겠다. 한번 해봤고요. 10번은요. 이 글로 연극을 할때 준비해야 할 소품. 평상 맞죠? 검은고 맞아요. 검은고를 튀다가 튕기다가 멈추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숲속 그림도 맞아요. 초가집 그림도 맞는데 떡방아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이미 떡방아에서 떡을 찢고 나서 그걸 먹이는 장면에서부터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떡방아는 필요가 없다. 3번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원평가 2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 아까 바우와 경환이 얘기죠? 그래가지고, 자, 바우는 소장농의 아들이고요. 그쵸? 경환이는 마름. 지주가 땅을 관리하도록 이제 고용한 사람을 마름이라고 하는데, 마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친구였고, 뭐 이제 숙제를 하는데, 둘다 이제 나비를 잡아야 하잖아요. 근데 경환이가 잡은 나비를 뭐 바우가 이렇게 놓쳤을 거예요. 그래서 막 경환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뭐 그런 거죠. 싸웠는데 경환이가 졌죠. 그래서 그거를 경환이가 이제 마름인 아버지에게 이르고, 마름인 아버지는 바우의 부모님에게 이제 당장 나비를 갖다 잡아와서 경환이에게 사과 안 하면은, 이제 땅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자존심 때문에 바우는 안 잡습니다. 나비 잡기 싫어! 이랬는데 결국 그래서 누가 잡아줘요? 아버지가 막 밭에 가서 나비를 잡는 모습에 이제 바우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바우와 경환이에 대해 알맞은 내용 보기에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바우는 뭐예요? 마름의 아들인가요? 마름의 아들인 건 경환입니다. 그쵸? 경환이 가 적어 보고요. 자, 소장농의 아들인 건 바우죠? 나를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서울로 진학한 건 경환이었어요. 친구들이 글을 잘 읽었다면 알수 있습니다. 다 적고요. 방학 때 고향에 내려온 것도 경환입니다. 자, 라 적어보고요. 자,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는 사람은 바우죠. 마,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경환이가 바우와 싸운 일을 아버지에게 이르자 일어난 일 한번 볼게요. 경환이 집 안주인이 바우 어머니를 불러 바우가 나비를 잡아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경환이에게 빌지 않으면 내년부터 땅 얻어붙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쵸? 바우가 3번입니다. 아버지를 위하여서는 무슨 일이든 하려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계기 뭐였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바우 대신 나비를 잡는 모습을 본 거죠? 그쵸? 해서 정답은 몇 번? 4번인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중이 글의 시대적 배경을 알수 있는 낱말이 아닌 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마름. 마름도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지주가 있고 소장농이 있고 그 지주가 관리하는 지주가 고용한 마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이 글의 시대적 배경을 알수 있어요. 그쵸? 소학교도

지금 소학교라고 안 하죠? 초등학교라고 하죠? 일제강점기, 당연히 이것도 시대적 배경을 알수 있는데, 농립, 이거 뭡니까, 이거? 농사하는 사람들이 여름에 쓰는 그 밀짚모자처럼 만든 그 모자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충분히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농립은 시대적 배경을 알수 있는 낱말이 아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 나타난 바오의 성격. 친구들이 글을 읽고, 기역, 니은에 나타난 바오의 성격. 확인해서 적으면 정답이겠죠? 확인해 볼게요. 자, 고집이 있다. 그쵸? 나비 절대 안 잡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니은에선 무뚝뚝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 아버지가 이제 논에서, 밭에서 이제 나비를 잡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적었다 하면 정답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6번부터 10번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이제 극본이죠? 그 극본의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까마골에 간다고 하니까 까마골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막 옛날 우리 할아버지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면서 원래 아름골이라고 하면서 보임누리꽃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수호신도 있고 했는데 갑작스레 불기둥이 치솟고 물폭포가 쏟아지고 하니까 보임누리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름답고 향기롭던 아름골은 삭막하게 이를 데 없는 까마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까마골에서 이 친구들은 보임누리꽃을 찾으러 가는 거죠. 자, 소리가,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자, 토우미가 무서워하니까 소리가, 아이참, 왜 그래? 넌 도움 찬찬 토우미고 난 어둑어둑 깜깜해도 밝은 소리 모아듣는 소리솔솔 소리니까 괜찮아. 막 하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보임누리꽃은 영롱한 참보라 빛깔을 띠고 있다까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번. 할아버지가 보임누리꽃과 관련해서 알려주신 내용 두 가지. 전설과 빛깔이 되겠네요. 그쵸? 까마골의 전설. 원래 아름골이었다고 했고요. 보임누리꽃의 빛깔. 보라색을 띈다고 했습니다. 7번. 가에서 일어난 일 모두 한번 골라볼까요? 아름다운 아름골에서 불기둥이 치솟았고요. 물폭포가 쏟아졌고요. 그래서 보임누리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까마골로 변했죠. 1, 2, 3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극본의 구성 요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 극본의 구성 요소 뭐였죠? 해돼지라고 했죠. 해돼지. 해돼지 뭐예요? 해설, 대사, 지문. 그렇다면 소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는 과연 극본에서 어느 부분일까요? 그쵸. 대사죠. 대사. 자, 대사 적어보겠습니다. 대사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9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에 들어갈 지문으로 알맞은 거. 자, 기역, 니은, 디귿 한번 볼게요. 자, 기역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기역을 더듬는 거죠. 그쵸? 자, 니은은 뭘까요? 니은? 니은은 토우미가 막 무서워해요. 그쵸? 토우미가 무서워하니까 토우미를 격려하면서 우리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고요. 디귿은요? 보랏빛깔을 띈다고 하니까 신기하다는 듯이 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해서 3번은 이렇게 올라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10번 등장인물 가운데 할아버지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 한번 동그라미 표해볼게요. 밝은 소리를 모아 듣는 신령한 인물이다. 이런 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소리를 잘못 듣는 건 선생님이 좀 알겠습니다. 그쵸? 소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는 인물이다. 뭐, 나중에는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지문 속에서는 그런 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보임누리꽃을 찾는 소리와 토우미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이죠. 그쵸? 까마골의 역사 전설도 알려줬고요. 보임누리꽃의 특징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단원평가 2회까지 마무리했고요. 이제 수행평가.

0: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수행평가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글인데 기억나나요? 그쵸. 이 이산 가족에 대한 아픔에 담은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가의 얘기는 뭐였죠? 가의 가문단은 이제 6.25 전쟁이 난그 배경입니다. 그쵸. 나는 뭐예요? 자, 이제 옷보따리 들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병원버스가 대동강까지 태워준다 해서 이제 아빠랑 같이 이제 그 대동강 버스에 탄 거죠.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마와 동생들을 태우고 싶었는데 버스를 세우면 어땠어요? 피난민들이 다 타겠다고 해서 버스 안에 환자들이 위험해져서 엄마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엄마와도 이별하는 거죠. 다는 이제 뭐예요? 부산 영도에 도착해서 아빠는 병원을 세워가지고 계속 밤까지 환자를 보살핀 내용이에요. 자, 이 글에서 일어난 일, 1번에 한번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였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쵸? 뭐 이거보다 길게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정답으로 인정은 됩니다. 나입니다. 나는 어떤 부분이었죠? 이제 아빠와 같이 병원 버스를 타고 이제 대동강까지 태워다 주는 병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엄마가 왔죠. 엄마가 보였죠. 근데 못 태웠습니다. 자, 아빠와 나는 엄마와 동생과 헤어진 채 버스에 올랐다. 이와 비슷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다 하면 정답이고요. 다는 뭐예요? 이제 영도에 도착했더니 아빠는 계속 환자를 돌봤다. 자, 아빠와 나는 부산 영도에 도착했다까지 한번 선생님이 답을 적어봤습니다. 어려웠나요? 아니죠.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의 성격을 알수 있는 말과 행동을 찾고 그것으로 알수 있는 인물의 성격을 쓰시오. 자, 이것도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쵸? 지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빠의 성격 혹은 행동, 말, 이런 것을 찾은 다음에 인물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는 게 이번 문제의 이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전쟁 때문에 부상당한 사람이 많아 아빠는 촛불을 켜고 밤까지 환자를 돌보셨다. 이 문장을 보고 선생님은 의사로서 책임감이 강하구나. 이렇게 성격을 한번 유추해 볼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른 문장을 가지고 와서 다르게 해석을 해도 사실 이거는 정답임에 무리가 없습니다. 3번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과 사건의 관계가 드러나는 내용으로 나에게 편지를 쓰시오. 자, 이것 또한 정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쵸? 편지를 쓰면 정답이겠죠? 자, 6.25 전쟁으로 엄마와 헤어져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전쟁은 가족을 헤어지게 하는 나쁜 일이야. 나중에 꼭 엄마를 만나면 좋겠다. 라고 썼습니다. 뭐, 선생님은 좀 짧게 썼죠. 하지만 친구들은 더 길게 쓰더라도 친구들의 글짓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학습 목표 도달 체크만 남았습니다. 자, 극본의 요소 3가지를 적으라고 하네요. 아,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는데 인사배였나? 해돼지였나? 막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강의 열심히 들었다 하면 무리 없이 아마 정답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답이 생각났다 하면 어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국어 수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5학년 2학기 국어 모든 단원을 한번 훑어보고 단원 평가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강의에선 그러면은 국어가 아니라 무슨 강의? 수학. 수학으로 아마 돌아올 겁니다. 그쵸? 그러면 친구들 수학 좀 어렵더라도 수학도 찬찬히 선생님이랑 꼼꼼하게 이해되도록 강의를 듣고 수학 실력도 쑥쑥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하고 이번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국어 4단원 핵심 내용 정리를 만나보았죠? 우리 4단원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4단원에서는 고유어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우리 고유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또 방언과 함께 비교하면서도 공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은요, 바로 4단원 소중한 우리말의 단원평가 2회 만나보는 시간이고요. 또 이어지는 수행평가까지도 함께 만나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준비되었죠? 좋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보고 선생님 강의 들어주는 거예요. 단원평가 2회 먼저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2회에 1번부터 4번 문제는요, 여기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가,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을 분류하면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가를 수 있다. 이 가운데서 한자와 외래어는 각각 한자와 외국어를 토대로 삼는 낱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낱말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낱말의 종류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고유어는 우리말에 처음부터 있던 낱말이나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낱말을 뜻한다. 그러면 고유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옆에 이어지는 내용 보니까 어버이, 하늘, 아름답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있던 낱말이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들 모두 다 세 가지 다 고유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떡볶이, 낚싯대, 할미꽃은 고유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낱말이다. 자, 고유어랑 선생님 이거 대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쉽게 생각하면 고유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예시 낱말들 있죠. 이건 고유어들 하나 이상, 하나보다 더 많이, 두 개 이상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낱말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우리 떡이라는 고유어도 있고, 뭐 볶다라는 의미를 가진 뭐 볶기도 있겠죠. 그럼 떡이랑 볶기를 합쳐서 떡볶이를 만들었다. 자, 낚싯대라고 하는 건 낚시라는 그 행동에다가 어떤 막대기를 의미하는 대를 붙여서 낚싯대를 만들었다. 그 다음 할미꽃은 할머니라는 의미의 할미와 그 꽃을 붙여서 합쳐서 만든 낱말이 바로 할미꽃이다. 그래서 고유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낱말은 이미 있던 이 고유어끼리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낱말을 만든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에서 어떤 낱말을 찾아보면 그것이 고유어인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늘을 국어사전에서 찾는다면 하늘이라는 한글 표기만 붙어 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한글 표기만 있는 낱말이 바로 고유어이다. 그러면 한글 표기 말고 다른 표기가 같이 있다면 그것은 한자어 또는 외래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글을 볼 거예요. 나, 미술은 세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자, 세린이의 즐거운 하루와 관련된 글이에요. 세린이는 즐거운 기분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시나브로 미술 활동을 마칠 시간이 되었고, 세린이는 뒷스레질을 얼른 하고 다른 친구들과 모듬 근처를 청소했습니다. 다, 그렇게 수업이 끝나자마자 세린이는 지우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호수공원에 갔습니다. 먼저 호수공원 입구에 있는 야생화 공원에 갔습니다. 지우와 세린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구절초, 벌개미취, 쑥부쟁이와 같은 가을철 야생화가 예쁘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글 나와 다는요, 세린이의 즐거운 하루라는 글이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다 보니까 선생님 눈에는 고유어도 보이고요, 또 한자어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고유어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연습을 한다면 다음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1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에 대한 설명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시오. 우리가 글 가에서 이 세 가지 낱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었었거든요. 먼저 고유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말에 처음부터 있던 낱말이나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낱말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버이, 하늘, 할미꽃, 떡볶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고유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자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바로 한자로 이루어진 낱말을 말해요. 학생, 학교, 수업, 계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자어입니다.

외래어는요, 외국어를 토대로 삼는 낱말을 말해요. 뭐 벤츠라던가 피자, 버스 이런 거, 택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외래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다음 2번, 고유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우리가 고유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본문을 선생님이 조금 가져와 봤어요. 국어사전에서 어떤 낱말을 찾아보면 그것이 고유어인지 확인할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하늘을 국어사전에서 찾는다면 하늘이라는 한글 표기만 볼수 있다. 이렇게 한글 표기만 볼수 있는 낱말이 바로 고유어다라고 했죠. 그럼 관련된 것 볼게요. 길이가 짧은 낱말, 길이가 짧다고 해서 전부 다 고유어는 아니죠.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쓰는 낱말을 찾는다. 자주 쓴다고 해서 그것이 고유어라고 볼 수는 없어요. 3번, 국어사전에서 한글 표기만 있는 낱말을 찾는다. 그렇죠. 바로 이세 번째가 고유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기억에서 디귿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각각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해 쓰시오 했습니다. 우리 기억은 미술, 니은은 시나브로, 그 다음 디귿은 벤츠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에서 이 낱말의 뜻을 찾았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구분해서 써볼게요. 먼저 미술입니다. 미술이라고 하고 뒤에 한자가 나와 있어요.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 그림, 조각, 건축, 공예, 서예 따위로 공간 예술, 조형 예술 등으로 불린다. 자, 우리 아래에 있는 내용을 굳이 보지 않아도 위에 이렇게 낱말 뒤에 한자가 나와 있다면 이 기억 미술은 한자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자어.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니은은 시나브로죠? 시나브로라는 낱말을 찾았는데 뒤에 한자나 또는 영어가 없어요. 그럼 한글 표기만 되어 있죠. 아, 이건 고유어구나.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어입니다. 고유어라고 쓰세요. 자, 그 다음, 디귿, 벤츠입니다. 자, 벤츠라는 말을 찾았더니 뒤에 이렇게 영어로 벤츠라고 다시 한번 쓰여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는 긴 의자, 운동 경기장에서 감독과 선수들이 앉는 자리를 벤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글 단어 뒤에 영어로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외래어라고 할수 있겠죠.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끝에 외국어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럼 외래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순서대로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라고 적어 보세요. 다음 4번. 글 나에서 나온 고유어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수업, 야생화, 가을철, 벌개 미치, 숙부쟁이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낱말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수업이 끝나자마자, 자, 수업은요, 바로 한자어입니다. 세린이는 지유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호수공원에 갔습니다. 먼저 호수공원 입구에 있는 야생화 공원에 갔습니다. 자, 야생화라는 것은요, 바로 한자어입니다. 그 다음, 지우와 세린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구절초 벌개미치는요, 우리 고유어예요. 그 다음, 숙부쟁이도 고유어예요. 같은 가을철 야생화가 예쁘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가을철도 역시 고유어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두고 보니까 고유어로 알맞지 않은 것두 가지 보이죠? 한자어가 있었어요. 바로 수업이랑 야생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서 찾아보면 수업, 그 다음 야생화 이두 가지가 알맞지 않은 것이 되겠죠? 나머지 가을철, 벌개미치, 숙부쟁이는 모두 다 고유어입니다. 다음 5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밑줄긋 눈도 깜짝 안 하다라는 관용 표현의 뜻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두 친구의 대화를 한번 볼 거예요.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놀라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눈도 깜짝 안 했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눈도 깜짝 안 했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가 깜짝 놀랐을 때 아, 깜짝이야 하면서 눈을 깜빡거리잖아요. 그런데 눈도 깜짝 안 했다라는 것은 나 전혀 놀라지 않았어. 아, 전혀 놀라지 않고 나 굉장히 태연했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요. 조금도 놀라지 않고 태연하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꼭 이렇게 똑같이 쓰지 않아도 돼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써 주어도 모두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할 때 다음과 같은 관용 표현을 사용한다면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요. 더 재미있게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도 함께 느껴볼 수 있어요. 다음 6번부터 9번, 여기 있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1945년 8월 15일, 36년 동안 일제의 탄압 속에 살던 우리 민족은 드디어 광복을 맞았다. 자, 그렇죠. 우리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은 겁니다. 이 글은요, 바로 큰 사전이 필요하다라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강제로 해산되었던 조선어학회 회원들도 다시 만나 광복의 기쁨을 나누었다. 자, 조선어학회라는 우리 한글을 연구하는 연구회가 있었는데 일제의 탄압 때문에 강제로 해산이 됐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다. 큰 사전의 원고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큰 사전의 원고를 찾아 전국을 뒤졌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원고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회원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싹터갔다. 혹시 원고를 못 찾게 되는 거 아닐까? 자, 원래 우리말에 여러 가지 뜻을 담은 아주 큰 사전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조선어학회가 강제로 해산되고 하면서 일제의 탄압 때문에 이 자료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빼앗겨 버렸거든요. 아, 그럼 우리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 사전 자료, 원고 못 찾는 건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원고가 사라졌다고 사전 편찬 작업을 하지 않을 건 아니었다. 자, 사전 편찬 작업이라고 하는 건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시작한다면 언제 끝날지 모를 작업이었다.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원고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회원은 줄어들었고, 점점 절망적인 생각만이 그들의 머릿속을 채워갔다. 자, 열심히 사전을 만들려고 자료를 조사했는데, 이 원고를 다 빼앗겼으니까, 아, 이걸 언제 다시 시작해? 하는 생각 때문에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1945년 9월 8일, 그러니까 광복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죠. 서울역에서는 창고 정리가 한창이었다. 인부들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본이 패망하며 갑자기 갈 곳을 잃은 화물들을 치우고 있었다. 역장은, 그러니까 역의 장이죠. 서울역의 장. 인부들의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때 역장의 눈에 커다란 상자 하나가 들어왔다. 역장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큰 사전 원고 수만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갑자기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창고에 남아있던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한 상자를 열었더니 우리 큰 사전의 원고가 그대로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후 이 원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 한글 사전인 조선말 큰 사전이 출간되었다. 1947년 한권이 출간된 뒤, 1권이 출간된 뒤 한국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사전 편찬은 계속되어 1957년 6권을 끝으로 완간되었다. 조선학회의 값진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드디어 우리 글 사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멋있는 큰 사전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6번 문제 볼게요. 큰 사전의 원고를 찾았을 때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큰 사전 우리가 꼭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원고가 어디 있는지 대체 모르겠었는데 서울역 창고 안에서 그곳이 바로 발견된 거예요. 그랬다면 기분 어땠을까요? 1번, 기뻤겠죠. 2번, 슬펐을까요? 아닙니다. 슬프진 않죠. 3번, 안도감. 그렇죠. 휴, 다행이다. 아, 이거 언제 처음부터 다 쓰지 했는데 드디어 찾았으니 안도감이죠. 안타까움이나 무덤덤함, 이건 어울리지 않아요. 이 회원들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1번과 3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7번.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사전의 이름은 무엇인지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여러분, 글에서 아마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6글자였죠. 맞아요. 바로 조선말 큰 사전이었습니다. 조선말 큰 사전.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사전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사전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더 값지겠어요. 그렇죠? 다음 8번,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 방금 같이 읽었던 이 글에서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가, 광복을 맞이함. 자, 광복은요, 바로 1945년이었죠. 그 다음, 조선어학회가 강제 해산된

것은 광복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 일제의 탄압 때문에 조선어학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그다음 조선말 큰 사전이 출간된 것은 언제였죠? 그렇죠. 1947년이었죠. 이것이 처음 출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957년에 6권까지 마지막까지 나오면서 완성이 됐다라고 했죠. 잃어버렸던 큰 사전의 원고를 찾은 것은 역시 194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광복이 1945년 8월이었다면 큰 사전의 원고를 찾은 것은 9월이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시간 순서대로 한번 배열을 해볼게요. 먼저 조선어학회가 강제 해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죠. 광복을 맞이하고 일본이 패망해서 떠나갔을 때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료들 중에서 바로 잃어버렸던 큰 사전의 원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꾸준히 연구를 계속한 결과 마지막에는 결국 조선말 큰 사전을 완성해서 출간을 할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어요. 나가라다. 순서대로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일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1번은 나라의 독립, 2번 한글 사전의 편찬, 3번 한글 맞춤법 통일함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쭉 읽어보니까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가요? 자, 그냥 봤을 때에는 나라의 독립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았겠죠. 하지만 우리 조선어학회 회원들은요, 우리말 큰 사전을 꼭 만들어야겠다. 아, 이 원고가 어딨지? 완성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한글 사전의 편찬이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수 있었을 겁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기역을 표준어와 방언으로 구분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기역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표준어와 방언으로 구분하여 쓰라는 겁니다. 자, 표준어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들이 쓰는 말, 공통적으로 쓰는 말을 하나로 정리해 둔걸 우리가 표준어라고 하잖아요. 방언은요, 특정한 지역에서 주요 사용되는 그런 말을 말합니다. 사전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우리말을 하나로 모으던 시절, 학자들은 아주 특별한 운동을 펼쳤다. 그것은 바로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생생한 우리말을 찾아내는 시골말 캐기였다. 예를 들면, 구멍 대신 구멍, 구명, 군영, 구무 같은 말을 사용하거나, 부추 대신 새우리, 정구지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지역의 특성을 담은 말을 모으고자 했던 것이다. 자, 여러분.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전은 왜 필요할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낱말의 뜻을 모를 때 사전을 주로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낱말들이 최대한 많이 정리되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낱말의 뜻을 모를 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전에는요, 꼭 표준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골에서 쓰는 또는 다른 지역에서 쓰는 여러 가지 낱말들, 그러니까 방언들도 함께 들어가 있어야 사전에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 말캐기라는 이러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밑줄 쳐져 있는 부추 대신 새우리 정구지에서는요, 표준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부추였습니다. 부추. 부추는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주로 사용하죠. 뭐 김치에 조금 썰어서 넣기도 하고요. 부침개를 부쳐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추라는 표준어가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똑같은 이 부추를 부르는 말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 제주도 지역에서는 새우리라고 불렀고요. 그다음, 경상도 지역에서는 정구지라고 불렀대요. 자,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뭐 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그 부추라는 이런 음식 재료를 두고도 부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있죠. 여기선 이렇게 부르고 저기에선 저렇게 부르고 그 나름으로 재미도 있고 또 여러 우리나라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방언과 표준어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10번 문제 표준어와 방언으로 구분하여 쓰시오. 표준어는 부추, 방언은 새우리와 정구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원평가 문제 모두 해결해 보았어요.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 만나볼게요.

수행평가 문제입니다. 우리 1번부터 3번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글 한번 읽어볼게요. 가하, 1914년 주시경은

선의 완성을 위해 원고를 가지고 외국으로 나갈 계획을 세웠다. 일본의 간섭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말모이를 완성하고 한글 연구를 지속할 생각이었다. 자, 말모이는 이렇게 주시경 선생님이 만들려고 했던 그 사전의 이름이에요. 말을 모아놓은 것, 말모이. 그러나 외국으로 떠나기 며칠 전 급체로,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먹다 보면 가끔 배가 아파서 체할 때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급체라고도 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후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1914년 7월 27일, 39의 주시경이 생을 마치고 만 것이었다. 자, 1914년에 바로 주시경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시경 선생님 그 사전 완성했을까요? 아니요. 주시경 선생님은 결국 사전이 완성되는 걸 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시경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주시경에게 한글을 배운 제자들이 한글 연구를 계속해 갔다. 그들은 국어연구학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1921년 조선어 연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1931년에는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자,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10년 뒤에는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하지만 그 기본 목적은 비슷했겠죠. 조선어 학회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 글을 알지 못하는 민중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문맹 퇴치 운동이었다. 일본 역시 민중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조선학회는 그러한 상황을 이용했다. 일단 쉬운 한글을 가르쳐서 문맹을 퇴치한 다음에 일본어를 가르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문맹 퇴치,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없게 만들자, 글을 모두가 읽을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한 것이 바로 조선학회의 첫 번째 목표였던 거죠. 자, 다음 두 번째는 바로 한글 사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어학회는 주시경의 뜻을 이어받아 훗날 큰 사전이라고 불리는 한글 사전의 편찬을 시작했다. 그러나 1938년 위기가 찾아왔다. 일본이 일본어 상향하를 발표하면서 한글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자, 1938년에 한글 사용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참 여러분 슬픈 일이죠. 자,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을 못 쓰는 거예요. 꼭 일본어로만 대화를 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달라. 1942년, 함경남도 항응에서는 학생들이 기차 안에서 우리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학생들의 집까지 샅샅이 뒤져 일기장을 압수했다. 그 일기장에는 오늘 일본어를 썼다가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일본 경찰은 이 기록을 단서로 일본어 사용을 나무란 교사가 정태진이며 그가 조선어학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이를 빌미로 일제는 조선어학회에 대한 탄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자, 이렇게 기차에서 우리말을 썼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일본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아이의 집에 가서 일기장까지 막 뒤져봅니다. 근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서 일본어를 써서 혼났다라는 내용을 일기에 하필 쓴 거예요. 자, 그걸 보니까 일본군들이 그래, 그러면 한글 쓰라고 누가 했어? 하면서 조선어학회를 찾아가서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194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광복 언제 했죠? 1945년입니다. 자, 얼마 후에 광복이 되긴 하는데, 이때에는 이미 일본이 엄청나게 조선어학회를 탄압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글을 읽으면서 연도를 표시한 부분에다가 밑줄을 쳐놨었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면서 1914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1914년, 아주 슬픈 일이죠. 우리 주시경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생을 마쳤다. 이렇게 적어 보세요. 자, 그다음 1921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주시경 선생님께 한글을 배웠던 이 제자들이 모두 모여서 조선어 연구회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이 주시경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 우리말 사전, 그러니까 그큰 사전이라는 것을 나중에 만들기 위해서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1931년에는 그 이름을 바꿔요. 조선어 연구회가 아니라, 그렇죠,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942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렇죠. 바로 일제의 조선어학회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풀 때에는요, 이렇게 앞에 몇 년도인지 연도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글에다가 연도에 표시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 2번입니다.
조선어학회에서 주시경의 뜻을 이어받아 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한 까닭은 무엇일지 바로 이 글에서 단서를 찾아 추론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편찬 작업, 그러니까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왜 시작했을까요? 자, 그 당시에 우리나라 말, 그러니까 이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말로는 한글을 했어요. 말로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말을 정확하게 어떤 낱말이 쓰이고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한 대 모아서 정리한 사전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한글로 되어 있는 사전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한글을 배울 때에도 이 낱말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었던 거죠. 때문에 조선어학회의 사람들은요, 당시 우리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사전을 편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 이 큰 사전의 이 목적,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서를 찾아서 추론해 보세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쓴 것이니까 꼭 이렇게 똑같이 쓰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이 글을 읽고 우리말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나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지켜낸 말입니다. 우리말. 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한 시간만 봐도 엄청나죠. 이게 1, 2년 만에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정리하고 이걸 지키려고 했다는 것부터가 우리가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외래어나 한자어 사용 또는 신조어 사용, 줄임말 사용 줄여주고 우리의 고유어를 많이 사랑해서 자주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평소 나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많이 찾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써도 좋겠죠. 나의 평소 언어 사용 습관이 어떠한가? 나 혹시 외래어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아, 나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줄임말 진짜 많이 쓰는데. 자, 이런 것 습관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외래어나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꿔 사용하려고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참 영어로 된 간판들 되게 많죠. 외국어로 된 간판들 정말 정말 많은데, 자,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 고유의 말, 고유어로 표현하는 노력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우리말을 사랑하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뭔가 새롭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부모님과 대화할 때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선생님과 함께 수행평가 문제 해결해 보니까 어때요? 학교에서 보는 수행평가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집중해서 문제 잘 보고 학교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선생님과 함께 수행평가까지 해결해 봤으니까 이제 마지막 순서죠. 바로 단단 퀴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말에 처음부터 있던 낱말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낱말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낱말의 종류 배웠잖아요. 세 가지 기억하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힌트를 주자면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았을 때 한글로만 그 낱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뒤에 한자어 없고요. 그다음 영어도 없습니다. 정답은 무엇일지 생각해서 수강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까지 바로 국어 4단원 내용을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국어 5단원 내용으로 만날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나요? 그래요. 우리 3단원에서 배울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낱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요. 바로 꾸며주는 말이었어요. 뒤에 오는 말의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꾸며주는 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아볼까요? 오늘은요, 식물은 어떻게 자랄까? 라는 글을 읽어볼 건데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꾸며주는 말이 어디에 쓰였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글을 읽어볼 거예요. 오늘도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식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예쁜 꽃도 식물이고요. 나무도 식물, 우리가 풀도 식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런 식물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어떤 식물은요, 가을이 되면 열매가 열려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보면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그리고 어떤 식물은요, 물 위에 떠서 자라요. 그럼 우리 다양한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글로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 중요한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꾸며주는 말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글을 읽는 동안 여러분은 꾸며주는 말인 것 같은 것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교재 46쪽이죠. 조그마한 새싹이 쑥쑥 자라더니 노란 꽃을 활짝 피웠어. 쑥쑥은요, 갑자기 많이 커지거나 자라는 모양을 말해요. 우리 새싹과 함께 짝꿍으로 많이 쓰이는 낱말이죠. 꽃이 지면 열매가 열리겠지?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열려.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 꽃이 지면 열매가 열릴 것 같았는데 열매가 안 보이나 봐요. 어디에 있을까? 어머어머, 몰래 땅속에서 조롱조롱 열매를 맺었구나. 조롱조롱이라는 건요, 작은 열매 같은 것들이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에요. 비슷한 말은요, 주렁주렁 이런 말도 있죠. 조랑조랑 이런 낱말도 씁니다. 그 다음, 올록볼록 껍데기 속에는 고소한 땅콩이 들어있어. 올록볼록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거죽이나 면이 고르지 않고 높고 낮은 모양을 말하는데요. 비슷한 낱말, 울퉁불퉁 이런 낱말들이 쓰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 글의 주인공 누구였나요? 그렇죠, 바로 땅콩이었어요. 땅콩은요, 땅 속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의 미션 수행했나요? 그래요, 우리 꾸며주는 말 한번 찾아볼 겁니다. 꾸며주는 말 어디에 있을까? 뒤에 오는 낱말의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 자, 조그만 새싹이 새싹을 꾸며주고 있는 조그만 꾸며주는 말이죠. 그리고 쑥쑥 자라더니, 자라는데 자라는 것 중에서도 어떻게 자란다? 쑥쑥 자란다. 쑥쑥도 꾸며주는 말이에요. 노란 꽃을 활짝 피웠어. 여기에서 피다 라는 말을 꾸며주는 활짝도 꾸며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노란 꽃이니까 노랑도 꾸며주는 말인가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자, 그런데 우리 노란색 꽃, 이것이 아니라 노란 꽃이라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죠? 이거는 하나의 낱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꾸며주는 말은요, 문장에서 꼭 필요한 말일까요? 아니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말일까요?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노란 꽃이 꾸며주는 말이라면 이 말이 없어도 문장이 말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조그만 새싹이 쑥쑥 자라더니 활짝 피웠어. 어때요? 의미가 완전 달라졌죠? 왜냐하면 노란 꽃은요, 꾸며주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꼭 필요한 낱말이니까 이것은 꾸며주는 낱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꽃이 지면 열매가 열리겠지.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열려.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 어머어머, 몰래 땅속에서 조롱조롱 열매를 맺었구나. 역시 조롱조롱도 꾸며주는 말이죠. 올록볼록 껍데기 속에는 올록볼록도 꾸며주는 말. 고소한 땅콩이 들어있어. 여기에서 고소한도 꾸며주는 말이 되죠. 자, 그러면 고소하다는 건 땅콩에 무엇을 표현한 건가요?
그래요. 바로 땅콩의 맛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올록볼록은요, 껍데기의 모양을 표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꾸며주는 낱말 모두 찾아보았죠?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11번, 조그만 새싹이 자라 피운 꽃은 무슨 색인가요? 라고 했어요. 조그만 새싹이 자라서 꽃을 피웠어요. 어떤 색깔이라고 했나요? 노란 꽃이라고 했으니까 보기에서 흰색 아니고 노란색, 바로 여기 정답 있었네요. 빨간색, 분홍색, 파란색은 아니고 2번 노란색이 정답이 됩니다. 12번이에요. 기억에 대한 답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기억은 바로 여기 있었네요.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열매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꽃이 피었다 진 자리에 그대로 열매가 맺혔나요? 아니죠. 어디에? 그래, 바로 몰래 땅 속에서 열매를 맺었구나.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거 땅 속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지금 사람이 이렇게 줄기를 잡고 뽑은 거예요. 사실은 이 아래에 있던 이 땅콩은요, 땅 속에 묻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알맞은 것 골라야겠죠? 1번, 땅 속, 그렇죠. 열매는 땅 속에 있었어요. 2번, 꽃 아래, 아니고요. 줄기 속도 아닙니다. 이렇게 1번이라고 표시해주면 돼요. 다음 13번이에요. 식물이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와, 식물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 주인공의 이름 무엇이었다고요? 그래요, 바로 고소한 땅콩이었잖아요. 그러면 보기에서 땅콩 찾으면 될 텐데요. 1번에 나왔어요. 땅콩, 이렇게 벌써 정답 찾았네요. 2번 감자, 완두콩, 검정콩, 고구마는요, 우리가 찾는 식물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 1번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검정콩이랑 완두콩도 역시 땅콩처럼 똑같이 콩이니까 땅 속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검정콩이랑 완두콩은요, 땅 속에 있지 않고 이렇게 땅 위에 있는 나무에 열려요. 자, 그 다음 우리 14번도 만나볼게요. 니은과 디귿의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니은과 디귿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여기 있었어요. 몰래 땅 속에서 조롱조롱 열매를 맺었구나. 초롱조롱은 어떤 뜻일까? 올록볼록 껍데기 속에는 고소한 땅콩이 들어있어. 올록볼록 어떤 뜻일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작은 열매 따위가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 여러분들 이 비슷한 낱말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주렁주렁,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바로 조롱조롱도 비슷한 의미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작은 열매일 때는 우리가 조롱조롱이라는 낱말을 많이 씁니다. 따라서 니은은 기억에 있는 설명이 그 알맞은 뜻이겠네요. 다음, 물체의 거죽이나 면이. 거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겉부분, 표면을 말합니다. 거죽이나 면이 고르지 않게 높고 낮은 모양. 그러니까 높이가 서로 다른 거예요. 높이가 서로 다르게 이렇게. 자, 우리 이거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낱말 울퉁불퉁 있죠? 비슷한 낱말 바로 올록볼록입니다. 이렇게 2번과 연결해 주세요. 자, 15번 중요한 문제가 나왔네요. 리을을 넣어 바르게 만든 문장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리을 어디 있었을까? 리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소한 땅콩. 여러분, 고소하다는 건 어떤 표현일까요? 네, 고소한은 여러 가지 맛을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예요. 꾸며주는 말 중에서도 이렇게 맛을 나타내는 낱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매운, 달콤한, 싱거운, 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맛을 나타내는 꾸며주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고소한은 어떤 낱말, 어떻게 주로 쓰이는 낱말일까요? 여러분 고소한 거 떠올려 보세요. 아, 고소한 과자, 고소한 참기름, 이런 것들 생각나죠? 자, 그러면 우리 바르게 만든 문장 한번 찾아볼 거예요. 어색한지 자연스러운지 볼게요. 1번, 아빠께서 사주신 고소한 군밤을 먹었습니다. 어때요? 자연스러운가요? 네, 맞아요. 우리 군밤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 자연스럽게 잘 만들었어요. 2번, 고소한 떡볶이를 먹으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흐릅니다. 여러분,
떡볶이에도 다양한 맛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흐를 정도의 맛이었다면

다른 물체를 감아서 줄기를 지탱해가는 덩굴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막대기 같은 것 또는 다른 굵은 나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감아가면서 올라가는 덩굴을 덩굴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나 보니까 꼬불꼬불 쭉 자란대요. 꼬불꼬불은요, 이리로 저리로 고부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펴져 있지 않고 구불구불, 고불고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버팀대를 돌돌 감고 뻗어가. 버팀대라고 하는 것은요,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대는 물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자라나는데 그냥 이렇게 위로 스스로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단한 무언가를 감으면서 덩굴손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우와, 빙글빙글 따라가면 무엇이 있을까? 빙글빙글 한다는 건 큰 것이 잇따라 미끄럽게 도는 모양을 말하죠. 빙글빙글 우리가 제자리에서 도는 것도 우리 빙글빙글이라고 하잖아요. 와,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어. 오, 탐스럽다는 건 뭔가 내가 갖고 싶을 정도로 내가 차지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마음에 들어서 보기가 좋고 뭔가 끌려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우리가 탐스럽다라고 해요.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알맹이가 송알송알 보랏빛 포도야. 송알송알은 땀방울이나 물방울, 열매 같은 것들이 자잘하게 아주 많이 맺혀 있는 것을 우리 송알송알이라고 합니다. 새콤달콤 아주 맛나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 글의 주인공은 바로 그래요. 포도였네요. 포도가 어떻게 자라는지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이제 그럼 꾸며주는 말 밑줄 쳐볼 건데요.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찾았는지 한번 보세요. 덩굴손이 꼬불꼬불 쭉. 꼬불꼬불 쭉 다음에는 아마 뻗어가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에도 뻗어가가 또 있죠? 어떻게 또 우리가 꾸며주는 말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돌돌 있어요. 돌돌 감고 그냥 감는 게 아니라 돌돌 역시 꾸며주는 말이죠. 빙글빙글 따라가면 무엇이 있을까? 역시 빙글빙글도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우와,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어. 탐스러운도 포도라는 낱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알맹이가 송알송알. 송알송알도 역시 꾸며주는 말. 보랏빛 포도에서 보랏빛도 역시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새콤달콤도 꾸며주는 말. 아주도 꾸며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맞나? 라고 간단하게 쓸 수도 있는데 새콤달콤 맞나? 라고 그 뜻을 조금 더 자세하게 쓸 수 있고요. 새콤달콤 아주 맞나? 라고 조금 더 생생하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게 꾸며주는 말의 힘이죠. 자, 여러분 잘 찾아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6번이에요. 덩굴손이 꼬불꼬불 뻗어가며 자라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덩굴손이 꼬불꼬불 뻗어가며 자라는 과일. 그 맛은 새콤하고요. 그 다음 알맹이는 송알송알 맺혀요. 보랏빛이에요. 바로 포도죠. 그럼 우리 보기에서 포도 찾아볼게요. 1번 배 아니고요. 감도 아닙니다. 3번 사과도 아니고 4번 포도 여기 답 찾았네요. 땅콩은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글이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포도가 된다. 여러분 혹시 이 글에서 포도의 색깔을 설명하고 있는 꾸며주는 말 찾았나요? 그래요. 색깔 설명하고 있는 건 보랏빛이었고요. 그 다음 포도의 맛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새콤달콤이었습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낱말과 그 뜻을 바르게 선으로 이으세요. 17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어떤 뜻일까요? 이 낱말들. 꼬불꼬불, 빙글빙글, 송알송알. 이리로 저리로 고부라지는 모양은? 그렇죠. 바로 꼬불꼬불을 설명한 문장이었어요. 큰 것이 잇따라 미끄럽게 도는 모양? 이렇게 돈다고요? 어떻게 도는 거죠? 빙글빙글 도는 거죠? 이렇게 이어주면 되고요. 땀방울이나 물방울, 열매 따위가 잘게 많이 맺힌 모양. 송알송알, 이렇게 송알송알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었네요. 이렇게 1, 2, 3번 연결해주면 됩니다.

다음 18번도 볼게요. 포도의 맛을 표현한 말은 무엇인가요? 와, 우리 이거 생각해놓길 잘했다. 그렇죠? 포도의 맛을 표현한 말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글에 있는 꾸며주는 말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포도의 맛을 표현한 낱말 무엇이었을까요? 돌돌은 포도의 맛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덩굴 손이 뻗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돌돌이라고 표현했죠. 꼬불꼬불도 역시 덩굴 손이 감아가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새콤달콤이 바로 포도의 맛을 표현한 거죠. 새콤달콤은요, 뭔가 약간 신맛도 있는데 달콤하다는 거예요. 새콤달콤한 과일들 주변에 굉장히 많죠? 송알송알은요, 송알송알은 포도의 맛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 있는 모양을 표현한 거예요. 작은 것들이 많이 달려있는 것. 그 다음 빙글빙글은 어떤 것을 크게 빙글 도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니까 포도의 맛을 표현한 말은요, 바로 3번이 됩니다. 19번이에요. 기억을 넣어 만든 문장이 어색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어? 기억 무엇이었나요? 아, 기억 여기 있었네요. 와,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어. 여러분, 탐스럽다라는 건요,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보기가 좋고 끌리는 데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탐스럽다라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가, 빨갛게 핀 탐스러운 장미가 무척 예쁩니다. 어때요? 장미가 탐스럽다는 건? 아, 예쁜 장미하고 아주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 아주 잘 사용된 거예요. 나, 크고 탐스러운 사과를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사과는 사과인데요. 뭔가 먹고 싶어요. 가지고 싶을 정도로 예쁘고 맛있게 생겼네요. 그럼 우리 이거 탐스러운 사과라고 한다고요. 어때요? 자연스럽게 잘 쓰였어요. 다, 바닥에 떨어진 탐스러운 개똥을 피해서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똥 가지고 싶은가요? 누구나 차지하고 싶어 할까요, 개똥?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탐스러운은 자연스럽게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어색한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다라고 그 기호를 써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꾸며주는 말은요, 뒤에 오는 낱말이랑 착궁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마지막 우리 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도 미션이 있어요. 꾸며주는 말에 동그라미 치기. 동글동글 잎이 연못 위에 동동. 동동이라고 하는 건요, 둥둥이랑 비슷해요. 작은 물체가 떠서 움직이는 모양을 우리가 동동이라고 합니다. 물 위에 무언가 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튜브가 동동 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종이배가 동동 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뭇잎이 빈칸 떨어진 걸까? 어? 나뭇잎이 어떻게 떨어진 걸까? 아니, 물 위에 떠서 자라는 개구리 밥이야. 개구리가 먹는 밥이냐고? 아니, 아니. 개구리가 물 속에서 나올 때 입가에 밥풀처럼 붙는다고 개구리 밥이라 부른대. 여러분, 밥풀은요, 밥 하나하나의 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지었는데 우리 쌀알 하나가 이제 밥이 되었죠. 그럼 이 하나가 밥풀이 되는 거예요. 어? 개구리 밥 바로 주인공 찾았죠? 왜 개구리 밥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그래요. 물 속에서 개구리가 잠수를 했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입 옆에 이렇게 밥풀 묻은 것처럼 이렇게 개구리 밥이 붙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개구리 밥이라고 하네요. 꾸며주는 말 한번 찾아볼게요. 동글동글 잎이, 이것은 잎을 꾸며주고 있는 말이죠. 잎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연못 위에 동동, 동동은요, 연못 위에 떠있다라는 말에서 지금 떠있다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동동이 바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어떻게 떨어진 걸까? 아니, 물 위에 떠서 자라는 개구리 밥이야. 개구리가 먹는 밥이냐고? 아니, 아니. 이래서 개구리 밥이라 부른대. 이렇게 우리가 글 읽어봤어요. 자, 여러분 신기하죠? 모든 식물들이 땅 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물 위에 떠서 자라는 식물도 있었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글 읽어봤죠?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번 중요한 문제 준비되어 있네요. 한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꾸며주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뭇잎이 어떻게 떨어진 걸까? 와, 그러면 꾸며주는 말이라면 떨어지는 모양을 꾸며주고 있고 그 뜻을 더 자세하게 해주어야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다 라는 말이랑 짝꿍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낱말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활짝을 한번 넣어볼게요. 나뭇잎이 활짝 떨어진 걸까? 어때요? 어색하죠? 왜냐하면 활짝이라고 하는 건 뭔가 시원스럽게 열려있는 모양을 나타낼 때 활짝이라는 낱말을 쓰거든요. 문을 활짝 열다, 창문을 활짝 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색하고요. 훨훨 넣어볼까요? 나뭇잎이 훨훨 떨어진 걸까? 어때요? 어색해요. 훨훨이라고 하는 건요. 새 같은 것들이 날갯짓을 해요. 시원스럽게 날갯짓하는 것, 이것을 훨훨이라는 낱말과 함께 사용하죠. 어색하고. 3번 우수수.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진 걸까? 어때요? 네, 자연스럽습니다. 우수수 같은 것들은요. 뭔가 작은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을 표현하는 그런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우수수 떨어진 걸까? 자연스럽고요. 사뿐사뿐. 나뭇잎이 사뿐사뿐 떨어진 걸까? 사뿐사뿐은요. 뭔가 소리가 나지 않게 걷는 모양을 사뿐사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맞지 않고. 펄럭펄럭. 나뭇잎이 펄럭펄럭 떨어진 걸까? 펄럭펄럭이라고 하는 건 깃발이나 아니면 커다란 천 같은 것들이 바람에 이렇게 나부끼는 모양을 우리 펄럭펄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모양을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 우수수가 되는 거예요. 다음 21번입니다. 3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3번 글에서 설명하는 식물을 개구리 밥이라고 부른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개구리 밥이라고 부른다고 했나요?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개구리가 먹는 거여서 그런가요? 자, 1번 개구리처럼 초록색이어서? 아닙니다. 개구리처럼 초록색이라고 그런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2번 개구리가 먹는 식물이어서? 개구리가 실제로 먹는다고 개구리 밥은 아니었습니다. 3번 개구리가 그 입 위에 늘 앉아 있어서? 앉아 있다고 개구리 밥? 아니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4번 연못에 개구리가 잘 보이지 않게 숨겨줘서? 숨겨줘서도 아니고요. 마지막 5번 볼게요. 개구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입가에 밥풀처럼 붙어서? 어때요? 네, 맞습니다. 개구리밥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밥 열심히 먹다 보면 입 옆에 이렇게 밥풀 하나 붙어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밥풀처럼 개구리가 물속에서 올라올 때 밥풀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식물이니까 와, 개구리밥이라고 부르면 재밌겠네. 그래서 이름이 개구리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요. 바로 5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개구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입가에 밥풀처럼 붙는다고 개구리밥이라 부른대. 여러분도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2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구리밥의 특징을 알맞게 말한 두 친구를 모두 찾아 이름을 쓰세요. 개구리밥의 특징 어떤 친구가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먼저 영주예요. 개구리가 먹어. 개구리밥은 개구리가 먹어. 어때요? 우리가 글을 읽고 이런 내용 확인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개구리가 개구리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현태, 잎이 동글동글해. 어때요? 그래요. 우리 이 글 제일 처음에 동글동글이라는 꾸며주는 말 나왔었거든요. 잎의 모양이 둥근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알맞게 말하고 있다. 민성, 물 위에 떠서 자라. 그래요. 개구리밥은요. 연못 위에, 물 위에 동동 떠서 자라는 식물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이렇게 고개를 들 때 입가에 밥풀처럼 묻어있는 그런 식물이다. 그래서 이것도 알맞게 말한 친구였네요. 그럼 두 친구 모두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름 현태 그리고 민성이 이렇게 이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23번이에요. 보기에 꾸며주는 말 중 하나를 골라 넣어 문장을 만들어 쓰세요. 동동, 우수수, 동글동글. 우리가 오늘 모두 만나본 꾸며주는 말이었죠?
여러분, 그 뜻도 혹시 기억나나요?

0: 그래요. 동동은요, 작은 물체가 떠서 움직이는 모양을 말해요. 비슷한 말로 둥둥이 있죠. 우수수는요, 물건이 수북하게 쏟아지는 모양을 우리가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동글동글은요, 여럿이 다 또는 매우 둥근 모양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낱말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문장을 써볼게요. 우리 동동이라는 낱말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못 위에 종이배가 동동 떠서 간다. 이렇게 써볼 수 있고요. 또 동글동글을 한번 넣어서도 써볼까요? 그래요. 찰흙으로 동글동글 사과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여기 중에서 낱말 하나만 골라서 문장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때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들어있는 글을 읽어봤어요. 어때요? 꾸며주는 말을 넣으니까 글이 어떤가요? 조금 더 생생하고 실감나죠?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가줄 만점왕 퀴즈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정답은요, 우리가 오늘 만나본 글 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와,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어. 알맹이가 송알송알 보랏빛 포도는 시옷큐, 시옷큐, 아주 맛나. 자, 여러분, 포도의 맛이 어땠다고 했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자,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꾸며주는 말을 생각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 톡톡에 선생님 정답 올려놓을 거예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국어 공부해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여러분, 안녕!
1: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에 카네이션 같은 것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오늘은요, 사회

2단원 새롭게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 우리 2단원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되었나요? 여기 적혀 있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자,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참여가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로 단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2단원에는 3개의 중단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3개의 중단원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 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국가기관, 나란 일을 하는 다양한 국가기관의 역할을 알아보고 권력 분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단원에서는요, 미디어가 민주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첫 번째 중단원, 민주주의와 선거, 선거에 대해서 선생님과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민주주의라는 말, 우리 친구들 정말 생활 속에서 여러 번 들어본 적 있죠? 자, 민주주의의 민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 자, 그리고 민주에서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리를 갖는 그러한 정치 이념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선거는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주권을, 주인된 권리를 내가 펼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첫 번째 중단원에서 선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자, 그러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정치 이념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굉장히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 귀한 존재로 바라봐요. 자, 그것을 우리는 인간 존엄성이라고 합니다. 자, 국민은요, 사람은요, 굉장히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 인간 존엄성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너 이거 했으니까 존엄성 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인간 존엄성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또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로 바라봐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또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을 평등하게 바라봅니다. 자, 평등이라는 게 뭐냐면 성별, 재산, 학력, 직업, 종교 이런 것과 다 관계없이 똑같이 대하는 거.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우리는 평등이라고 하죠. 즉, 민주주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인간 존엄성을 가진,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정치 이념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선거라는 것을 조금 자세히 공부를 해 보자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어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래요. 도대체 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란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거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고 자기 뜻을 표현하는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래요. 자, 그런데 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냐?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여 대표를 뽑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단원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크게
네 가지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선거의 필요성입니다. 선거가 왜 필요하지? 자, 두 번째, 선거의 의미 정확하게 알아볼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선거의 역할, 선거가 하는 일, 역할을 우리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네 번째, 선거가 왜 중요한지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선거는 왜 필요할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민주주의에서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인된 권리,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네 글자로 국민주권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을 가지고 있, 국민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니까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해야 돼요? 국민들이 함께 결정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요, 친구들. 나라가 운영됨에 있어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모든 국민들이 모여서 그 나라의 일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수의 국민들이요? 불가능하겠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선거가 필요한 거예요.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나라의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모든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때문에 국민을 대신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대표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 뭐다? 선거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라의 중요한 일을 국민이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문제마다 모든 국민이 모여서 함께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뜻을 대신할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가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필요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선거의 필요성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선거의 의미를 알아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학급 임원 선거하고 전교 임원 선거 해봤죠? 따라서 선거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선거라는 것은 대표를 뽑는 과정입니다. 학급 임원 선거는 우리 학급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것이고, 전교 임원 선거는 우리 학교를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것이죠. 자, 선거의 의미. 선거란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는 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를 통해 어떤 대표를 뽑느냐? 바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등을 뽑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크게 세 번의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 종류의 선거가 있는데, 첫 번째, 대통령 선거입니다. 자,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지요. 우리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 공부했었죠. 6.29 민주화 선언. 그때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었잖아요. 자, 그 이후로 계속해서 5년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고 있어요. 즉, 대통령 선거,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4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고요. 또 지방선거라고 해서 4년에 한 번씩 또 열리는데요.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기도 하고요. 또 지방의회 의원도 뽑고요. 교육감도 뽑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대표를 뽑는 세 가지의 선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표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되겠어요? 인기투표 하듯이 뽑아요? 안 돼요. 자, 우리가 대표를 뽑을 때는 국민

대신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같은 것을 비교하여 우리의 투표권을 잘 행사를 해야 되겠죠. 자, 내가 대표자가 돼서 어떤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이냐, 그리고 공약, 공공의 약속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니라 제가 대표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공적인 약속, 그런 공약 등을 비교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지역의 일을 책임지고 이끄는 대표자를 가리킵니다. 자,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아요. 이를테면 시장이나 도지사나 군수 이런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지역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는 친구들은 집 주소를 떠올려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집 주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뭐뭐뭐뭐다. 자, 그러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을까요? 서울특별시니까 시장이 있겠죠. 자,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시의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동작구라고 했죠? 구, 그러면 구청장이 있습니다.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구의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 주소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뭐뭐뭐뭐다. 자,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했죠. 그럼 도지사가 있고요. 도의원이 있어요. 그리고 철원군이라고 했죠. 그러면 군수가 있고요. 군의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감은 또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선거의 역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이러한 일을 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나는 평소에 어린이 안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대표를 뽑는데, 지역의 대표를 뽑는데 어떤 후보자가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거 나의 정치적인 생각이랑 비슷한데? 그럼 내가 그 후보자를 뽑음으로써 나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겠죠? 자, 내가 뽑은 그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어요. 자, 선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 참여로 선출된 대표자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견제해요. 잘하는지 확인해보고 계속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역의 대표로서 4년 동안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국민의 뜻을, 지역 주민들의 뜻을 대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 선거에 또 출마했을 때 국민들이 뽑아줄 수 있을까요? 뽑아주지 않겠죠? 즉, 선거를 통해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선출된 대표자의 권력을 선거를 통해 견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가 책임 있게 운영이 돼요. 왜냐하면 대표자는 국민을 대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열려요. 따라서 대표가 된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를 운영하게 되지요. 자, 그것이 선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정한 선거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정말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이 된 공정한 선거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이 외에도 선거의 역할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세 가지만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친구들.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 왜 선거에 참여해야 할까요? 바로 선거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한테 주어진 표 한 표인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뽑아도 다 누군가가 대표가

되겠지. 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이것은 스스로 주인된 권리를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자, 많은 사람이 선거를 하지 않으면 이 국민주권은 껍데기만 남고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선거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법, 국민주권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대표를 뽑으면 지역과 생활 환경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표로 뽑느냐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친구들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 학급에 누구, 어떤 친구가 임원이 되느냐에 따라 학급 분위기가 달라지죠. 다른 친구들의 말 잘 귀 기울여주고, 그리고 함께 뭐뭐 해보자 라고 협력하고 협동하는 그런 친구가 대표가 된다면 학급 분위기가 굉장히 활기차고 밝고 좋아요. 자,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친구들에게 소리 지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친구가 대표가 된다면 그 학급은요, 다툼이 많은 반, 싸움이 많은 반, 갈등이 많은 반이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과 생활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선거의 네 가지 측면 살펴보았는데요. 함께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것은 국민이 주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정치 제도입니다. 자,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제도가 뭐였죠? 민주주의였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 2번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할게요. 자, 1번 선거는 국민이 직접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제도인가요? 자, 선거가요? 선거는 대표를 뽑는 과정이죠. 국민이 직접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제도는 민주주의잖아요. 그쵸? 아니죠. 2번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3번 선거는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어서 그렇다면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거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과정이 선거입니다. 자, 그러면 선거 과정 크게 6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하나씩 알아보기 전에 이 모든 선거의 과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그 국가기관은 바로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선거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자,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선거를 치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공정한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정한 선거는 어떤 선거를 말할까요? 돈이나 물건으로 표를 사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규칙을 지켜 깨끗하고 바르게 선거를 치르는 것을 우리는 공정한 선거라고 합니다. 자, 공정한 선거로 뽑힌 사람이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공정한 선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과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건물 앞에 표지석이 있어요. 그 표지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공명선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공정하고 명확한 선거를 하겠다라는 포부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선거의 과정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선거인 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자, 명단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명단을 만드는 겁니다. 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거를 할 때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인 명부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거인 명부가 작성이 됐죠? 그러면 이 명단 중에 있는 사람, 이 명단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대표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을 해요. 대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을 해요. 자, 그런데 이 후보자는요, 선거인 명부에 꼭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명단에 없는데 명단에 없는 사람이 후보자 등록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자, 이 명단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후보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4명이 나왔다 하면 기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을 합니다. 후보자는요, 후보자 토론회나 거리 유세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공약을 소개하는 선거 운동을 하는데요. 자, 우리 후보자 토론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후보자 토론회는요,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국민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공약을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예요. 후보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요, 어떤 정책을 펼칠지, 어떻게 지역 문제를 해결할지 등을 직접 설명하고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대표로 뽑을지 참고할 수가 있겠죠. 자, 선거 운동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자 토론회. 자, 그리고 거리 유세. 뭐, 거리에서 연설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고 공약을 소개하면서 선거 운동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투표하는 날 투표를 합니다.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자, 투표가 끝나면 이제 개표를 합니다. 투표 용지를 열어본다. 10개예요. 개표. 자,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모아 투표 용지를 확인하고 이제 표를 세는 거죠. 자, 그래서 투표가 끝나면 이제 그 선거날 저녁부터 막 개표 방송을 합니다. 자, 우리 개표 방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선거가 끝난 뒤 투표함을 열어 표를 세는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송을 개표 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표 방송 보다 보면 당선 유력하다. 당선 확정 막 이런 낱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날 저녁부터 이제 개표 방송을 하지요. 자, 이제 개표를 하면 투표수가 딱 나오겠죠. 그럼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자, 당선자가 결정이 되고 그 사람에게 당선증을 발급하는 거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 학급 임원이 되면 임명장 받듯이 대표가 된 사람에게 당선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한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국가 기관에서 주관을 한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선거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선거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네 가지의 선거 원칙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선거에 원칙이 필요한 까닭은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어떤 원칙이 있는지 하나씩 선생님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선거입니다. 보통 선거. 자, 특별한 선거가 아니라 보통 선거다. 즉, 특별한 사람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이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 보통 사람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보통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 되는 국민에게 투표권이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선거예요. 자, 보통 선거라는 것은요, 국민들의 뜻을 빠짐없이 담아내기 위한 선거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직접 선거가 되겠습니다. 직접 선거. 내가 직접 투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투표는 반드시 유권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자, 유권자라는 것은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권자라고 해요. 자, 내 투표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나의 뜻을 왜곡할 수도 있어요. 즉, 직접 선거는요,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지 않기 위한 선거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평등 선거가 있습니다. 자, 평등 선거에서 중요한 낱말은 모든 사람이 다몇 표씩? 한 표씩만 투표할 수 있다. 평등하게 한 표씩만 투표할 수 있다가 되겠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투표권 두장 주고, 어떤 사람은 세장 주고, 어떤 사람은 한장 주고, 이러면 공정한 선거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표씩 평등하게 투표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평등 선거가 되겠습니다. 뭐, 재산, 성별, 학력, 직업,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한 표씩 투표할 수 있는 게 바로 평등 선거예요. 자, 이 평등 선거는요, 국민들의 뜻을

0: 신중하게 담아내기 위한 선거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비밀 선거가 있습니다. 비밀이야. 쉿. 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수 없고 나만 아는 거. 이게 비밀 선거입니다. 자, 그럼 비밀 선거가 왜 필요할까요, 친구들? 비밀 선거. 말해주면 안 될까요? 자, 비밀 선거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뽑았는지 이게 다 공개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1번 뽑아야지 2번 뽑았어? 아, 1번 뽑으라니까. 막 이런 말이 들리겠죠. 자, 그러면 나의 뜻을 자유롭게 펼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공개가 되면. 자, 따라서 비밀선거라는 것은요, 국민들이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원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거 원칙 네 가지가 있어요. 함께 소리내서 말해볼게요. 첫 번째, 보통선거. 두 번째, 직접선거. 세 번째, 평등선거. 네 번째, 비밀선거가 되겠습니다. 선거 원칙이 필요한 까닭은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 그 대표가 정말 국민의 뜻을 반영한 사람으로 뽑기 위해서 우리 선거 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막상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면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굉장히 헷갈려 해요. 직접선거와 비밀선거는 그냥 직접 한다, 비밀이다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데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 친구들 가져가야 합니다. 보통선거는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을 보통선거라고 하고, 평등선거는요, 모든 사람이 한 표씩만 투표할 수 있는 게 평등선거예요. 알았죠? 이두 가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인데요. 선거의 원칙과 그에 대한 설명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있는데요. 옆에 설명 읽어보고 알맞게 연결해 볼게요. 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수 없어요.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쉿, 뭐예요? 비밀선거가 되겠죠. 자, 니은, 모든 사람은 한 표씩만 투표할 수 있어요.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누구나 평등하게 한 표씩 뭐예요? 평등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띠긋,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는 선거권이 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선거권 있는 거 아니에요.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이면 선거권을 가져요. 보통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즉, 보통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의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함께 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선거에 대해서 다른 내용 공부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재산, 성별, 학력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나이가 된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차별 없이 선거권을 가지는 선거 원칙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방금 배웠죠?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See you.

0: 일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강아지 데리고 미용 한번 간 적 있었죠?
1: 네네네. Yeah. 기억나요?
0: 맞습니다. 근데 갔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를 맡겼는데 이게 한두 시간에 해결이 안 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뭐 나중에 픽업을 할 때 뭐 아빠가 한다던가 뭐 엄마가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1: 저희도 그런 적 있어요.
0: That's right.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털갈이하는 강아지 미용 파트 2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미션 문장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몇 시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는 예전에 이병자가 해본 적은 있긴 한데,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이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1: 돌아도 와야 되고 뭘 해야 되기도 하고
0: That's
1: 여러
0: right.
1: 가지 많이 넣어야 될것 같은
0: 뭔가 더
1: 느낌이에요.
0: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미션은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아빠 번호예요.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이제 픽업을 하는
1: 그죠. 강아지,
0: 약간
1: 미용된 강아지를 이제
0: 그렇습니다.
1: 데리고 올 수가 있나 보죠.
0: That's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럼 강아지 미용을 맡기러 영어로 도전을 해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몇 시에 돌아와야 될까요?
2: Do you need something else?
1: Yes. I have a question.
2: Okay.
1: Yeah. My dog haircut
2: Yep.
1: when will done?
2: Oh, when will it be finished?
1: Yes. What time?
2: I'll call you when he's done. I'll call
1: Call
2: you
1: you?
2: when he's done. When he's finished.
1: Finish.
2: I will
1: My dog
2: call you.
1: finish. Call me.
2: Yes, yes, okay?
1: So.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아빠 번호거든요.
2: Oh, this is your number?
1: No.
2: Okay.
1: My dad number. My dad number call. So my dad 올 거예요.
2: Oh, your
1: Come.
2: dad?
1: Yeah.
2: I
1: Dad come.
2: see.
1: Okay.
2: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1: Yeah,
2: This
1: thank you.
2: number.
1: My
2: Okay.
1: dad.
2: Your dad.
1: Yeah.
2: 오케이.
0: 아우, 잘
1: 네.
0: 봤습니다. 이게 제가 또 저의 스토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1: 맞아요.
0: 있잖아요. 맡겨야 되는데 몇 시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왜냐면 시간이 한 두세 시,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털이 많고 막 목욕도 해야 되고 미용도 해야 되고 아마 세 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서 또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더라고요.
0: That's
1: 좀
0: right.
1: 예민한 강아지면 조금 더
0: Yes.
1: 걸리고.
0: 오늘 그 와중에도 패턴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그쵸.
0: Alright.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4: I'll call you when he's done.
3: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4: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All right.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미션부터 갈 건데요.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이거는 뭐 사실은 강아지를 맡기는 상황이 아니어도 있잖아요. 뭔가 뭐 물건을 맡기거나
1: 예.
0: 아니면 세탁물 같은 거 맡길 때도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1: 그쵸.
0: Right?
1: 이거는 뭐 정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문장이라서
0: sure.
1: 외워도 되겠네요.
0: 맞아요.
1: 근데 what time should? What time? 몇 시에 should 해야 될까요? 내가 돌아와야.
0: 그렇죠.
1: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느낌을 여기다가 쓰면 되는데 그 돌아오는 거는 그거죠. 이제 back.
0: Back.
1: Back 해야 되냐?
0: I'll be
1: 우리
0: back.
1: 우리 또차 뒤로 뺄 때도 back back
0: back back
1: back 하잖아요. 예. back밖에 없어요.
0: 그 가방 back 얘기하는 건 아니죠?
1: 아니에요.
0: 알겠습니다.
1: back.
0: A back.
1: 예, 그렇죠.
0: Alright. So what time should I back?
1: 어쩐지 좀 길더라고요.
0: 너무 어쩐지 back을 평소보다 많이 하신 걸 봐서 불안했어요. 자, come back이라고 하는 거. back이 사실 도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도로 오는 거니까 돌아오다라는 덩어리 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1: 아, should가 저는 동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0: 얘는 조동사죠.
1: 그쵸.
0: 도와주는 친구일 뿐이에요.
1: 그렇죠.
0: 해야 할까요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친구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진짜 동사인 come back이 들어와야 되고요.
1: 네.

0: 그런데 얘를 시제를 바꾸려면 back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앞부분에 come을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1: 아.
0: So 왔다 그리고 pp 형태.
1: 예, 예, 예. 오케이. 왔다. come 다음에 came이죠.
0: 오케이.
1: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이제 왕초보 영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came came.
0: 오케이.
1: come came came.
0: come came came.
1: Yes.
0: All right.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은근히 실수가 있는 동사거든요. 뭐냐면 바로 세 번째입니다.
1: 아.
0: 자, come came까지는 아, 많이들 아세요. 근데 have pp 쓸 때는 마지막에 come came come.
1: come으로 다시 돌아오는군요.
0: 맞습니다. 근데 원어민들 중에 약간 슬랭처럼 come 대신 came 쓰는 사람들도 회화체 you know 그럴 때는 있긴 한데 네, 네. 이게 정확하긴 해요.
1: 네.
0: 자, 그리고 앞에 보세요. 의문사 우리 항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질문이 있어요. 뭐뭐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으면 그 앞에 의문사라는 걸 탑재를 하면
1: 네.
0: 무엇, 뭐 어디,
1: 어떻게,
0: 왜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1: 그쵸.
0: 오늘은 의문사가 그냥 what이 아니라
1: what? time까지요?
0: 그렇습니다. time까지. 이게 바로 몇 시에 라는
1: 아~
0: 뜻이 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얘를 질문어 순으로 이어가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So I should come back이 아니라 should I come back? 뭐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집에 오다, 도착하다라고 하면 get home.
1: 네.
0: come home도 좋지만 get hom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너 몇 시에 집에 왔어? 라고 하면은
1: 네.
0: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려도 돼요?
1: What time?
0: 넌 왔니 집에?
1: What time?
0: 과거니까.
1: Did you? Did you get home?
0: 그렇죠.
1: 아,
0: 과거요.
1: 예.
0: 왔니이기 때문에.
1: 그죠,
0: so what time did you get home?
1: 와.
0: Right?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1: 그죠.
0: 그래서 did you get home? Did you come home? 이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1: 그 다음에 what time을 넣어주면 오,
0: That's
1: 완벽하네요.
0: Right. 자, 이번에는 should를 여기처럼 넣어볼게요.
1: 네.
0: should는 해야 할까,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1: 네.
0: 이거 해볼게요. 나 몇 시에 떠나야 할까? 그러니까 공항에 처음 가보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근데 언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몇 시에 떠나야 할까?
1: What time should I leave?
0: 그렇죠. What time should I leave?
1: 아하.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1: 네.
0: 그래서 의문사 뒤에는 질문 어순 따라간다라는 거 일단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1: 네.
0: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id you get home?
1: What time did you get home?
0: What time should I leave?
1: What time should I leave?
0: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읽어볼게요.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1: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이게 사실 강아지 모량이나
1: 네.
0: 그 엉킴 정도에 따라 시간이 엄청 차이가 난대요.
1: 그렇죠. 또 저희 그 포메리안 스타일로 미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더 걸리잖아요.
0: 오래 걸리죠.
1: 어디는 남기고 어딘 깎아야
0: 그렇죠.
1: 되고 이러니까.
0: 그래서 몇 시에 정확히 오라고 잘 말을 안 해주거든요.
1: 쉽지 않죠.
0: 그래서 끝나면 전화드릴게요.
1: 아,
0: 오고 가보겠습니다. 네. 현실적입니다.
1: I'll call you. 내가 전화할 거예요. 언제? When he's 끝나면.
0: Alright.
1: 끝나는 거니까 he's 끝나다. Finish.
0: 아.
1: 네, finish. 좁네요.
0: 네. 약간 찜찜하죠. 네.
1: 이기래요.
0: 오케이. 자, 일단은 finish도 좋은데 이것마저도 모양을 사실 바꿔야 되긴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아예 다른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1: 네.
0: 바로 뭐냐면은 I'll call you when he's done.
1: 아,
0: 네.
1: 보면 알 것 같은데 또.
0: 그렇죠? 자, do라고 하는 건 하다죠.
1: 네.
0: 네, do는 하다인데 그것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pp 형태죠.
1: 네,
0: 맞아요. do, right, did, done인데요. done이라고 하면 다 마친, 다 끝낸이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1: 네.
0: 비동사 같이 썼죠.
1: 예.
0: He is done, right?
1: 예.
0: So 그러다 보니까 done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1: 아.
0: 다 마친 상태를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So 그가 다 마친 상태일 때, 뭐 강아지가 he라고 친다면은
1: 네.
0: 그때 내가 당신에게 전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done 대신에 방금 슬리기 씨가 쓴 거 있죠.
1: 네.
0: 거기 그것을 형용사로 조금 바꿔보세요.
1: 아, 그러면은 여기에 ed를 붙이면 되겠네요. finish it. 그죠?
0: 맞는지 볼게요.
1: 네.
0: finished. perfect. finish라고 하면 그것도 동사가 되죠.
1: 그죠.
0: 끝내다. right? so finished 하면 끝난. 이런 형용사가 되면서 done, finished 둘 다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
1: 네.
0: 자, 그런데 여기에 확장형 패턴이 있어요.
1: 어.
0: I call you. 이거 문장 괜찮아요?
1: 그렇죠.
0: 어때? 괜찮죠?
1: 끝내도 되네요.
0: 괜찮아요. 근데 근데 언제 전화하실 건데요?
1: 예.
0: when he's done. when이 무슨 뜻일까? when.
1: When 뭐뭐 할 때.
0: 맞아요.
1: 네.
0: 언제 뭐뭐 할 때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가 done일 때 전화하겠다라고 해서 문장을 두 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when 평서문 하면 명서, 평서문일 때예요.

0: 나한테 전화해. 그가 떠날 때.
1: Call me when he leaves.
0: 그러자. Call me when he leaves. How about this? 넌 나에게 전화를 했어.
1: 네.
0: 근데 내가 TV 보고 있을 때 전화를 한 거야.
1: 아,
0: 넌 나에게 전화했대요.
1: you called me
0: You called me when?
1: when I was watching
0: 그렇죠. You
1: TV.
0: called me when I was watching TV. And
1: Yes.
0: that's why I couldn't answer. 뭐 이런
1: 그쵸.
0: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든가.
1: TV 볼때 전화 절대 못 받아요. 우리
0: 그렇죠.
1: 집중을 그때만큼 예, 할
0: 집중하거든요.
1: 수가
0: 네.
1: 없거든요.
0: Alright, so 이것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when을 when 쉬운 거 아닌가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1: 네.
0: 얘는 문장을 두 배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Call me when he leaves.
1: Call me when he leaves.
0: You called me when I was watching TV.
1: You called me when I was watching TV.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ll call you when he's done.
1: I'll call you when it's done.
0: Alright, 사실 이거는요, when I'm done 써도 돼요. 왜냐면 내가
1: 네.
0: 미용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1: 아.
0: 상관없습니다. 강아지가 그 미용 상태가 끝났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1: 네.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이따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I'll call you when he's done. I'll call you when he's done.
0: Alright, 다음 문장 볼게요.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아빠 번호예요.
1: 아하.
0: 그러니까 좀 뒤에는 뭐 본인이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뭐 어딘가 가야
1: 그쵸.
0: 되나 봐요.
1: 예, 바쁘죠. 예. Can you call this number? 이 번호로 전화 줄수 있나요?
0: 전화 줄수 있나요? 이 번호에.
1: 그쵸. It's my 아빠 번호. 그러면은, that's 너무 짧은데요? That's
0: Uh-huh. 네.
1: number.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0: 다음번에는요,
1: 예.
0: 밑줄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괄호를 해놓을까 봐요. 그것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너무 부담을 느끼시는 것
1: 제가 좀
0: 같아가지고.
1: 스트레스가 많아요.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Alright, so can you call this number 할수 있어요? 그게 뭐다? It's my dad's number. 일단 너무 좋습니다. 너무
1: 네.
0: 좋아요. 근데 이거를 심지어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 좀
1: DN,
0: 보여드릴게요.
1: DN, there's number DN.
0: DN,
1: Yeah.
0: DN.
1: DN.
0: 죄송한데 너무 억지 유행화하는
1: 아, 왜요?
0: 시키려는 것
1: 아, 그래요?
0: 같아서.
1: 이건 안
0: 자
1: 되나요?
0: 그건 아니고요. 바로 그냥 dads라고 쓰면 됩니다.
1: 아.
0: Okay. So 이거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소유격을 짧게 해가지고 뭐 my car 대신에 mine이라고도
1: 아,
0: 하잖아요. Right? 뭐 your
1: 네네네.
0: book 대신에 yours 하듯이
1: 아.
0: 이거는 도대체 아빠의 무엇을 얘기하는가는 컨텍스트로, 그러니까
1: 충분히.
0: 맥락으로 추리할 수가 있기
1: 네네네.
0: 때문에 dads라고 하면 아빠의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1: 아, 그 아빠 거예요.
0: Right? It's my dad's,
1: 전화
0: right? 그쵸,
1: 주세요.
0: the phone number, right?
1: 네.
0: Okay. 자, 그리고 우리가 전화한다라고 할 때요. Hey, call me, call him. 누구에게 전화한다도 쓸수 있지만 그 자리에
1: 네.
0: 전화번호를 그냥 넣어버려도 돼요. 그럼 그
1: 아.
0: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1: 예.
0: Okay? So 여기서는 뭐예요? Can you call 하고 나서
1: This
0: me가
1: number.
0: 아니라 this number 아니면
1: 예.
0: 실제 번호가 나와도 돼요. 1234에 뭐 5678,
1: 5678,
0: something
1: 뭐.
0: like that.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꼭내 전화기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1: 네.
0: 너이 번호에 전화했니? 그럼
1: 오.
0: 어떡할까? 너이 전화 이 번호에 전화했어?
1: Did you call this number?
0: 그렇죠.
1: Oh.
0: Hey, did you call this number?
1: 네.
0: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이번엔 숫자를 아예 넣어볼게요.
1: 오케이.
0: 1234567 8로 전화해주세요. Please 이러면서
1: 아하.
0: please부터.
1: Please call 1234 and 5678.
0: Yes. 그냥 이렇게 숫자를 넣어도 된다. 전화번호를
1: 오.
0: 넣어도 된다.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1: 네.
0: Alright, you guys, let's read this. Okay, so did you call this number?
1: Did you call this number?
0: Please call 1234 5678.
1: Please call 1234 5678.
0: 네. 자, 여기에 참고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있는데,
1: 네.
0: 이거는 여러분 지금 당장 익히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1: 아.
0: 교재에 참고로 필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1: 네.
0: 자, 어떤 기기로 전화를 해달라, 특정한 기기에 전화해달라고 할 때는 on을 써주십니다. 네. 그냥
1: 아하.
0: call my cell phone 하지 마시고요. call someone, right? 여기까지 하고
1: 예.
0: 나서 on my cell phone 이렇게. 왜냐면 내가 내 셀폰이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오피스 전화기가 될 수도 있고 뭐
1: 네.
0: 아니면 뭐 다양한 게 다른 게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hey, call me on my cell phone. 기기를 얘기할 때는 이 뒤에다

0: 원을 추가하기. 자, 그리고 장소 있죠?
1: 네.
0: 나 사무실로 전화해달라. 나 집으로 전화해달라. 이렇게 장소와 함께 쓰고 싶다면 as로.
1: 아.
0: You know what I mean?
1: Yes.
0: Alright, so, hey, call me at my office. 나 집에 오늘 없을 거거든. So, call me at my office.
1: 사무실로 전화하면?
0: That's right. 네. Alright, so, 이것도 같이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0: Okay, good.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1: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아, 문제 없죠. 아빠께 전화 드릴게요.
1: 오.
0: 아, 이분 굉장히, 저 아직 기억이 나는데,
1: 네.
0: 너무 친절하신 분이고, 너무 잘해주셨는데,
1: 그래요?
0: 딴 데로 가셨나봐요.
1: 아.
0: 연락이 안 돼요.
1: 그쵸, 그쵸. 더 목 좋은 데로 가셨겠죠.
0: 그리고 저희 예. 강아지 털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1: 문제 없죠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no problem.
0: No problem?
1: 네. 프라블.
0: 어, 네. 실망할 뻔 했잖아요.
1: 2M인가? UM인가? 아우, 네. 헷갈리네. 갑자기 역시, 헷갈리네요.
0: 역시 멈추면 안 돼요.
1: 예.
0: 달려야
1: 툭 써야 돼요.
0: 맞아요.
1: 예. I'll call him a, I'll give a call.
0: Give him a call.
1: Give him a call.
0: 그게 뭘 것 같아요? 뭐예요?
1: 어, 나는 그에게 줄 거예요, 전화를.
0: 네. 오케이. 연락을 주겠다. 자, 보겠습니다. 정답. You got it. Right? No problem. No problem. 이거는 기본이죠. 그죠? No problem. 문제 없어요.
1: 네.
0: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 주겠다. 자, 참고로 이거 말고 no problem 대신에 제가 다른 건 다양한 거를 왕초보 영어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조금 굉장히 구어체에 가까운 가벼운 거 하나. 그게 바로 sure thing.
1: Sure thing.
0: 굉장히 가볍고, 많이 비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좀 친근한 느낌 준달까?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oh, sure thing, sure thing. 이거 결국에는 oh, sure, no problem. 의미는 같습니다.
1: 네.
0: 자, 지금 전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표현 알고 계시더라고요. Hey, call me 대신에 give 누구
1: he.
0: a call, right? 뭐 아마 노래 가사 이런 데도 났던 기억이
1: give
0: 나는데요.
1: Me a call.
0: Give me a call,
1: baby,
0: right?
1: baby.
0: Yeah.
1: yeah.
0: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듣잖아요. Give me a call, baby, baby.
1: 맞아요.
0: Give 뒤에 me가 나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1: 그러니까 그 형식을 머릿속에 딱 대입을 시켜서
0: 맞아요.
1: 어, 이것도 어디 많이 본 건데 라고 유추를 했어요.
0: 그게 네. 얼마나 좋아요.
1: 그러니까
0: 이거예요. 딱 이 차이예요.
1: 네.
0: 미국 사람들이 왜 영어 잘하는 줄 알아요?
1: 어?
0: 머리가 더 좋아서? 아니라 그걸 계속 들은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give me a call, 뭐 baby baby 이거를 계속 들으면 우리도 익숙한 거예요.
1: 그쵸.
0: 이제. 그래서 누가 나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give a call, baby baby 이러면 아, 아니야, 거기 뭐 있어야 돼.
1: 미 있어야 들어가야
0: 돼. 될걸? 이게 자연스럽게 되죠.
1: 야,
0: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래서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0: Of course, 노출입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거를 암기하는 걸 넘어서 give someone a call. So, 목적어를 바꾸면은 이 사람에게 연락을 주는 겁니다.
1: 네.
0: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give 과거형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1: gave.
0: gave죠. 할 수 있겠죠?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전화 줘. 오늘 밤에.
1: 아하. give me a call tonight.
0: hey, give me a call tonight. call
1: 네.
0: me tonight.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1: 예.
0: 자, how about this? give의 과거 다시 한번.
1: gave.
0: gave. 그러면 나 이미 그녀에게 전화했어.
1: 아.
0: 나는 이미 그녀에게 연락을 준 거예요.
1: 예. I already gave her a call.
0: 그렇죠.
1: 아.
0: me가 아니죠. her죠.
1: Yes.
0: So I already gave her a call. 이런 식으로 하면 I already called her. 이거나 마찬가지다.
1: 그러네요.
0: 거.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ive me a call tonight.
1: Give me a call tonight.
0: I already gave her a call.
1: I already gave her a call.
0: 네. 그리고 왠지 give me a call. 뭔가 라임이 좀 살아있으면서
1: 맞아요.
0: 가사에 그래서 많이 좀 쓰는 것 같아요.
1: 네.
0: 제 생각에는. 그렇죠?
1: 네.
0: 자, 참고로 give me a call, 연락 줘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조금 더 가볍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call 대신에 buzz를 쓰는 거예요. 버즈가 약간 울림이죠.
1: 아, 진동소리군요.
0: 맞아요. 진동소리, 뭐 벌소리 이런 거
1: 아,
0: 하는 게 버즈예요.
1: 네네.
0: 근데 그런 거를 내가 들으면은 알람이 되겠죠. 어? 뭐가 왔네?
1: 그렇죠.
0: 그래서 hey, give me a buzz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나한테 연락
1: 달라는. 네.
0: 이거는 네. 뭐 구식 표현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두시면 I mean 이거 쓰는 게 최고 좋기는 하죠.
1: 네.
0: 약간 격식이기도 하고. 근데 남이 얘기했을 때 버즈를 달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안 되죠.
1: 알아는 들어야 되니까.
0: That's right.
1: 네.
0: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1: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0: 트레이닝 할게요.
1: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볼게요.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2: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0: 그렇죠. 질문 어순으로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아빠 번호예요.
2: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
0: 그래서 it's my dad or it's my dad's phone number.
2: 네.
0: 정도가 되겠습니다.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1: I'll call you when he's done. I'll call you when he's done.
3: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1: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알라이,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보시죠.
0: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What time? 하고 나서 뒤에 질문 어순 이어가는 거.
2: 네.
0: 사실 그 어순 지키는 게 제일 여기선 키라고 볼 수 있어요.
2: 그쵸, 그쵸.
0: Alright. 자, 다 같이 목소리 크게 해주시고요.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2: 네.
0: 제가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should를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몇 시에 제가 돌아와야 할까요?
2: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0: Ooh.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2: Yes.
0: 자,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갈 텐데, 집에 도착하는 거 get home입니다. 오는 거
2: 네.
0: get home. 너 몇 시에 집에 도착했어? 너 몇 시에 집에 왔어?
2: What time did you get home?
0: 그렇죠. What time did you get home?
2: Yes.
0: Just like that. 자, 세 번째요. should를 또 써볼게요.
2: 네.
0: 나 몇 시에 떠나야 할까? 나 몇 시에 가야 되지?
2: What time should I leave?
0: 그렇죠. What time should I leave?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What time did you get home? What time should I leave?
0: Very nice.
2: Yes.
0: 자, 다음은요. call 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전화번호를 써보는 거예요.
2: 네.
0: Okay. So 어렵진 않죠, 이거? 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아,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당신은 이 번호로 전화할 수 있어요?
2: Can you call this number?
0: 그렇죠. Can you call this number? Phone number 써도 되는데
2: 네.
0: 일반적으로 phone까지 굳이 안 써요. 우리도 전화번호 대신 그냥 번호로 연락 달라라고 하니까.
2: 네.
0: 자, 두 번째입니다. 너 이 번호로 전화했어? 이거 내 친구 번호야. 막 이러면서.
2: 아.
0: 너 이 번호로 전화했어?
2: Did you call this number?
0: 그렇죠. 오. Did you call this number?
2: 오.
0: 이렇게요.
2: Yes.
0: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234567-8번으로 전화하세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2: Yes, please call 1234567-8.
0: Okay.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신자 부담번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화 달라 하는데 되게 많거든요.
2: 네네.
0: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 please call 1800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2: 아~
0: 자주 딱 들릴 거예요. 그러면 바로 번호 나오네. 약간 반갑지 않을까라는
2: 예.
0: 생각을 좀 해봅니다.
2: 잘 들리겠는데요?
0: 아, 그럼요. 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Can you call this number? Did you call this number? Please call 1234-5678.
0: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2: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5: I'll call you when he's done.
4: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5: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Alright, 좋습니다.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6: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해결.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1: I'll call you when he's done.
2: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1: Oh, no problem. Yeah. I'll give him a call.
2: Yeah,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Wow.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6: 너 내 패스워드 맞춰볼 수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an you guess my password?
0: That's right.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What time?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6: 네.
0: 너 몇 시에 학교 갔어? 어? 너 몇 시에 학교 갔니? 네, 이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항상 낭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낭독하는 거 소리 내서 하는 게 낭독입니다. 그냥 눈으로 하지 마시고
6: 네?
0: 소리 내서 하세요. 약속 지켜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연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감 좋은 과학 강예람입니다. 오늘은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거울에 의한 상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볼록 거울 그리고 오목 거울이 있었죠. 이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로 어떤 물체를 볼 때 상이 바로도 보이고 또 뒤집혀서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언제 그렇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리얼리티 체크 가볼까요? 볼록 거울로 물체를 보면 왜 항상 물체보다 작게 보일까?
1: 볼록 거울은 거울 표면이 바깥쪽으로 휘어있기 때문에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넓게 퍼져나간다. 그래서 물체가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
0: 정말 그럴까? 반사된 빛의 연장선을 생각해보면 상은 어디에 생길까? 먼저 볼록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볼록 거울은 빛을 퍼지게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나란하게 진행하는 빛이 볼록 거울을 향해 입사하면 거울면에서 반사 법칙에 의해서 입사각 반사각 똑같이 이렇게 반사되거든요. 이때 반사된 빛을 이렇게 한 점으로 이어보면 마치 초점에서 이렇게 나온 빛이 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행한 빛이 볼록 거울에서 반사되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이냐, 어떻게 보이냐를 좀 따져보자면 이렇게 파란색 물체를 볼록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이 파란색 물체가 이 거울에 가까이 가면 이 파란색 물체보다 작아 보여요. 멀리 놔도 작아 보여요. 볼록 거울은 항상 똑같이 바로선상이 보이지만 실제 거울보다, 물체보다 거울에 비친 상이 더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물체가 이 거울에서 점점점 멀어질수록 더더더더더 작게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를 비추어 보든, 그냥 나를 이렇게 볼록 거울에 보든, 어쨌든 상은 다 작아 보인다. 더 물체보다 실제보다 작아 보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왜 그런지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체는 이 보라색 물체입니다. 이 보라색 물체에서 나온 빛이 거울로 평행하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간 게 반사돼서 나아가는 거 지금까지 계속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은 어떻게 이를 인식하냐면 이 반사돼서 나가는 이 빛의 연장선인 이 초점, 이 초점에서부터 나온 빛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걸 이은 선, 사실은 이 거울 뒤에는 어떤 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빛이 모이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노란 상에서부터, 이 작은 거에서부터 빛이 퍼져 나와서 내 눈에 보이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물체보다 더 작은 것, 이 작은 것에서 빛이 퍼져서 내 눈에 보이는 거구나. 더 작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물체가 거울에 가까이 있어도 작아 보이는 거고요. 저 멀리, 여기서부터 물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작은 물체에서 나온 빛이 퍼져서 나갈 때는 또 이 상보다 더 작은 물체에서 나왔다라고 내가 인식을 해서 더 작아 보이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볼록 거울 뒤에 물체가 있는 것 같은 허상이 생기다 실제 물체보다 더 작은 것에서부터 빛이 퍼져나와서 이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목 거울은 어떨까? 오목 거울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란하게 이렇게 입사한 빛은 오목 거울이 오목한 부분에 반사 법칙에 의해서 또 이렇게 반사되게 되는데 이때는 빛들이 한 점에 모입니다. 오목 거울 앞쪽에 모이게 되고요. 이걸 초점이라고 할 거예요. 오목하니까 이렇게 빛이 모이게 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물체를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파란색 물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 파란색 물체가 오목 거울에 가까이 가면 이 물체가 크고 바로선상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 파란색이 이 거울에 멀어질 때는 어느 순간부터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상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할 때와 멀리 있을 때가 다르게 보이게 되고요. 왜 이렇게 보이게 되느냐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면 일단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는 더 크게 보인다고 했죠. 이 물체가 이 오목거울에 의한 초점 빛이 모이는 것보다 더 앞쪽에 있으면 이 빛에서 나온 것이 반사돼서 초점을 지나가게 이렇게 반사되겠죠. 하지만 우리 눈은 이 반사돼서 나오는 빛의 연장선에 이 물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물체의 이 빛에 반사돼서 나오는 것의 연장선을 그으면 실제 물체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얼굴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물체를 가까이 했을 때예요. 가까이 했을 때 이 물체에서 나온 빛이 반사돼서 이 물체보다 뒤에 있는 초점을 향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때 생기는 상은 허상이죠. 허상. 실제로 빛이 모이는 게 아니라 아 저쪽에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땐 어떨까? 멀리 있으면요. 물체가 뒤집어져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물체보다 작아 보여요. 왜 그런지 또 빛이 나아가는 경로를 생각해 보면 물체 여기 있어요. 물체에서 나온 빛이 오목거울에 반사돼서 초점을 지나서 나아갑니다. 그럼 위쪽에서 나온 요 빛은

0: 초점에서 뒤집어져서 요 아래쪽으로 나오는 거 보이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온 빛이 초점을 향해 나아가면 이 물체의 이 윗부분이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나아가는 빛을 따져보면 상이 실제 물체보다 작고 그리고 뒤집어진 상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모이는 상은요, 실상이에요. 실제로 빛이 이곳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은 거울 뒤에 없는데 그렇게 인식하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 빛이 모여서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흰 종이를 갖다 대면 진짜로 상이 맺힌다고는 합니다. 자, 이렇게 볼록 거울 그리고 오목 거울의 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볼록 거울은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실제 크기보다 더 작고 바로선상이 보이는 반면에 오목 거울은 가까이 있으면 실제보다 크고 바로선상, 저 멀리 있으면 실제보다 작고 뒤집어진 상이 보인다라는 이런 확연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록과 오목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볼록 거울이 물체를 실제로 압축하는 것은 아니다. 물체에서 나온 빛이 볼록한 거울에서 반사되면서 퍼져나가고 그 빛을 눈으로 거꾸로 연장하면 거울 뒤쪽의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물체보다 작고 바로선상이 보인다.
1: 물체가 거울 속에서 실제로 압축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제 눈이 만들어낸 엄청난 착각이었군요. 볼록 거울에 반사되어 퍼져나간 빛을 눈이 거꾸로 연장하다 보니, 거울 뒤 좁은 점에 상이 맺히면서 작고 바로 선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거울이 물체를 구겨 넣은 게 아니라, 빛의 반사가 만든 착시였다니, 완전히 허를 찔렸네요.
0: 이렇게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의 포텐 정리 보면서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3단계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28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 개념들을 워크북 문제풀이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쌤이랑 워크북 중요한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중요한 핵심 개념들은 다시 한번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이해 볼까요? 주어진 우리말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골라 바르게 배열해 문장을 완성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비교급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비교급을 활용한 비교 구문의 형태입니다. 자, 우리 비교급 어떻게 쓰죠? 보통은 형용사의 뒤에 er을 붙여주면 되고요. 형용사나 부사의 길이가 긴 경우에만 앞에 more을 붙여서 나타내줍니다. 자, 그럼 A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는 공부했다. 어제보다 더 열심히잖아요. I studied harder than yesterday.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나는 어제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B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My cat is lazier than your cat. 내 고양이가 더 게으르다. 누구보다? 너의 고양이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에 한번 익숙해져 봅시다. C를 보시면 This book is thinner than that one 이고요. 이 책이 저 책보다 더 얇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와 같이 비교급 구문에서는 비교급 뒤에 비교 대상을 than을 넣어서 써주면 됩니다. D 가볼게요. My toy is newer than yours. 내 장난감이 더 새 거야. 무엇보다 너의 것보다. E를 보면 This river is deeper than that river. 이 강이 더 깊어요. 무엇보다 저 강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비교급의 기본적인 형태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역시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고 우리말로 해석도 해볼게요. 자, A를 보시면 우리 대문자 단어부터 나와주면 되겠죠. The bus is slower than the train. 그 버스는요, 더 느립니다. 무엇보다 기차보다가 되겠죠. 여기서도 비교급 먼저 쓰고 그 뒤에 비교 대상 나와주면 돼요. B를 보시면 역시 대문자인 apples부터 써서 Apples are cheaper than mangoes가 되겠고요. 사과는 망고보다 더 싸다가 되겠습니다. C를 보시면 주어는 I가 되겠네요. I am weaker than my sister. 나는 나의 여자 형제보다 더 약하다가 되겠습니다. D를 보시면요. My feet이 주어예요. 내 발은 are bigger than yours. 너의 것보다, 즉 너의 발보다 더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여기서 말하는 feet은 두 발을 의미합니다. foot의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비동사는 is가 아니라 are을 쓴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둡시다. 이어서 이를 보시면 pizza를 주어로 해서 pizza is more delicious than a sandwich이고요. 더 맛있다. 그런데 샌드위치보다 라는 의미의 비교급 구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뒤에 er 붙이는 거 아니고 앞에 more 붙여서 비교급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최상급으로 넘어가 볼게요. 최상급을 활용한 비교 구문에서는 최상급을 어떻게 만든다? 형용사나 부사 뒤에 est를 주로 붙이고 단어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앞에 most를 붙여서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A 볼게요. 문법이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고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보시면 Tom is the bravest among his friends 라고 했는데 잘 쓰였습니다. brave의 최상급은 bravest 맞아요. B를 보시면 shortest 이 부분이 최상급인데요. short의 최상급으로 shortest 역시 잘 써주었습니다. 너의 이야기가 가장 짧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번엔 C입니다. Most pretty라고 했는데, pretty는 굳이 앞에 most를 빼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뒤에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드레스가 모든 것 중에 가장 예쁘다라고 할 때는 prettiest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D인데요. My backpack is the smallest of all the bags in the room 이라고 하였죠. 자, small의 최상급은 smallest 맞습니다. 그대로 EST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interesting을 보면 뒤에 EST를 붙이기에는 너무 길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네, 앞에 mo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나타내주기로 했죠. 저 책이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흥미롭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인데요. 문장과 해석이 일치하면 동그라미, 다르면 X를 하고 문장을 써보라고 하였어요. 자, A를 보시면 겨울은 가장 추운 계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최상급이죠. 가장 뭐뭐한. 그런데 비교급을 썼으니까 틀렸죠. colder이 아니라 coldest, 최상급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B를 보면 Blake는 우리 중에서 가장 어리다라고 하였고 최상급인 youngest를 잘 써주었기 때문에 동그라미 해줄게요. C를 보면 그녀는 우리 중에서 최고의 가수이다라고 했고요. 우리 최고의라고 할 때는 최상급 best를 잘 써주었습니다. 자, D 볼게요. 나는 모든 멤버 중에서 가장 일찍 왔다잖아요. 근데 early의 최상급은 most early일까요? 아닙니다. early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냥 뒤에 est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earliest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E를 보시면 가장 맛있는이라고 할때 delicious일까요? 너무 길잖아요. 뒤에 EST 붙이지 말고 앞에 mo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어 줍시다. This cake is the most delicious dessert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디저트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교급의 문장 변형.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 정리해 봅시다.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바꾸어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 보기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If it works more, 자, if는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죠. 조건문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가 일을 더 한다면, 그러면 그는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이러한 의미예요. 그쵸? 자, 우리가 이 문장을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는 구문, 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으로 바꾸어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도 한번 같은 방식으로 바꾸어 볼까요? 네가 잠을 덜 잘수록 너는 더 피곤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더 비교급, 더 비교급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the less you sleep, 네가 잠을 적게 자면 잘수록 The more tired you are, 너는 더 피곤하다. 자, 역시 비도 한번 해볼게요. If you eat more vegetables, 네가 채소를 더 먹을수록 너는 더 건강해진대요. 그러면 the more vegetables로 문장을 시작해 주는 거예요. 채소를 더 먹으면 먹을수록 너는 더 건강해질 거야. 더 건강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어서 C입니다. If the weather gets colder, 날씨가 추워지면,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담요가 필요할 거야, 혹은 더 많은 이불이 필요할 거야, 이건데요. 더 비교급 구문으로 바꾸게 되면, the colder the weather gets,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the more blankets we need, 우리는 더 많은 이불 혹은 담요가 필요할 거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D인데요. If you speak more slowly, 네가 좀더 천천히 말하면 사람들은 너의 말을 더잘 이해할 거야. 이거죠. 따라서 the more slowly you speak, 더 뒤에 slowly의 비교급을 써준 거예요. 더 천천히 말할수록 the better people understand. 사람들이 너의 말을 더잘 이해할 거야.
이를 보시면요, if he practices more, 그가 더 많이 뭐 하면, practice, 연습하면, he will become more confident. confident는 자신감 있는이거든요. 더 자신감이 있어질 거예요. 얘를 더 비교급 구문으로 바꾸면, the more he practices, 그가 더 많이 연습하면 할수록, the more confident he will become. confident의 비교급은 more confident죠. 그가 더 자신감이 있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더 비교급 구문 연습해 봤어요. 의미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우리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교급 구문에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방법들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들은 모두 비교급이 활용된 표현인데요. 괄호 안의 표현들을 보니까 비교급을 강조해 줄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은 비교급의 앞에 쓰이더라라는 거예요. 비교급의 뒤가 아니라 비교급의 앞에 쓰이는 거예요. 따라서 A에서 even faster 하게 되면요. 그녀가 달리는데 그냥 더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빨리 달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비볼게요. This exam is harder than the last one. 이 시험이 저번 시험보다 더 어려운데,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고 싶으면 much harder 해주시면 되겠죠. 이 시험이 저번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워라는 뜻이에요. C를 보시면 our team played better than last time 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팀이 저번보다 훨씬 더잘 플레이했어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better 앞에 far 붙여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잘 경기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D를 보시면 Seoul is busier than the city I used to live in. 여기서요, used to는 과거에 뭐뭐 했었다라는 뜻입니다. 서울은 내가 예전에 살던 도시보다 훨씬 더 바쁘다라고 하고 싶으면 busier 비교급 앞에 much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서울은 훨씬 더 바쁘다. 즉, 사람이 북적북적 거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예전에 살던 도시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을 보시면 This room is brighter than the other one. 더 밝다라는 뜻인데, 훨씬 더 밝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비교급 앞에 a lot 넣어줍시다. This room is a lot brighter 하면 훨씬 더 밝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전 업 퀴즈로 넘어가서 학교 시험과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며 내 실력을 확인해 봅시다. 자, 1번을 보시면 다음 중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이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갖는 것은 영어에서 형용사 혹은 부사예요. 그렇다면 이 중에 동사가 있는 5번은 자동으로 탈락되겠죠. 자, 동사는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탈락시킬게요. 자, 1번부터 4번 중에서 원급,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이 바른 것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little, least, least라고 되어 있는데, little의 비교급은 least가 아니라 less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교급 자리가 틀렸고요. 2번을 보시면 bad, worst, worst라고 했는데 bad의 비교급이 이게 아니죠. worst가 아니라 worse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3번은 완벽해요. many more, most는 많은, 더 많은, 가장 많은이라는 뜻으로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잘 쓰였고 4번에선 뭐가 틀렸을까요? 원급, 비교급까지는 좋은데, 최상급, 가장 좋은이라고 할 때, 우리 better 아니고 best를 쓰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정답 3번으로 골라주시고, 이런 불규칙 비교급과 최상급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이어서 우리 2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He is the 빈칸 student in the class인데, 그가 학급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빈칸에는 최상급이 들어가야겠죠? smart의 최상급은 est를 붙여서 smartest가 되겠습니다. smart의 최상급은 est를 붙여서 smartest, 가장 똑똑한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 문제는 쉬웠으니까 바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보시면 This house is 빈칸 than that house 라고 하였고요. 2번에는 이 집이 저 집보다 더 크다라고 했어요. 우리 두 개의 대상을 비교했을 때더 뭐뭐하다. 이건 바로 비교급이거든요. er 붙여주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big 뒤에 er을 붙인 2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big은 그 자체로 짧은 형용사라서 굳이 앞에 more을 붙이진 않아요. 뒤에 er을 붙여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2번으로 잘 골라주셨죠? 우리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을 고르세요라고 했고요. 우리가 아까 열심히 연습했던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더 비교급 구문은 the 뒤에 비교급을 쓰고, 컴마, the, 비교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알맞은 형태는 누구일까요? 일단 정답부터 찾아보면요. The harder you try, the more successful you become. 3번이 됩니다. The 뒤에 비교급 잘 나왔고, 또 the 뒤에 successful의 비교급이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의미는 뭐예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가 더 열심히 시도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너는 더 성공적일 거야.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더 비교급의 형태만 잘 기억했다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건 the 뒤에는 비교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5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한번 보니까 모두 최상급이 활용이 되었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형태도 있지만요. 자, 여기서 우리 최상급을 써볼 건데 모두 expensive라는 형용사를 활용해 주었습니다. expensive. 단어가 길죠? 이런 경우에는 최상급을 어떻게 만든다? 뒤에 est를 붙인다? 아니죠. 그럼 너무 기니까 앞에 most를 붙여서 우리 최상급을 만들어주면 가장 비싼이라는 의미의 최상급이 완성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1번을 보시면 That hotel is the most expensive in the city. 저 호텔이 가장 비싸 그 도시에서라는 의미로 잘 쓰였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EST를 붙였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은 비교급을 썼다면 비교 대상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비교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상급으로 바뀌어야겠죠? 4번 보시면 역시 EST를 붙였다는 점에서 틀렸고, 5번에서는 most를 잘 써주었으나 뒤에 expensive와 같은 비교급이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세요. 이어서 6번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문장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형태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메인은 나보다 키가 더 크다. 비교급과 비교 대상 잘 나왔죠? 맞는 문장이에요. 2번을 보면 he runs faster than I do. 그가 나보다 더 빨리 달린다. 더 빨리 비교급 잘 나왔고 비교 대상도 잘 나왔어요. 3번을 보면 this bag is heavier than that one. 이 가방이 저 가방보다 더 무겁다. 비교급 그리고 비교 대상까지 잘 나왔습니다. 4번을 보면 이 영화가 저번 영화보다 더 재밌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베스트가 아니라 그새 비교급인 better이 나와 주어야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5번 보시면 그 시험은 더 어려웠다. 무엇보다 지난 시험보다 비교급과 된 모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골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7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 한번 골라볼 텐데요. 우리 문장을 보시면 This song is 빈칸 better than the last one 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가 저번 것보다 더 낫다라는 뜻인데 우리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표현들 공부했습니다. Much, still, even, far, a lot. 이런 표현들이죠. 다만, 비교급을 강조할 수 없는 표현이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very입니다. very는 비교급이 아니라 원급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표현들, 훨씬이라는 뜻의 표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바르게 바꾼 것을 고르세요. 주어진 두 문장을 보니까 Jack is diligent. 부지런한이란 뜻이거든요. Jack은 부지런해요. 근데 나는 어때요? Lazy. 나는 게을러요. 그 말은 Jack은 나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인 거죠? 자,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잭은 나보다 더 부지런하다라는 의미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보면
내가 가장 부지런하다라는 의미

0: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 없고요. 2번을 보시면 Jack is lazier than I am. 잭이 나보다 부지런한 거지 더 게으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겠고요. 3번에 보면 잭이 가장 부지런하다 이런 의미도 아니었어요. 4번 보면 내가 잭보다 더 부지런하다 이런 의미 역시 아니었습니다. 정답 5번으로 골라주셨죠? 이어서 우리 9번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 컴퓨터는 빠르고 저 컴퓨터는 느려. 그 말은 이 컴퓨터가 저 컴퓨터보다 더 어때요? 더 빠른 거잖아요. 따라서 정답 누구로 고를까요? This computer is faster than that one. 이 컴퓨터가 저 컴퓨터보다 더 빠르다.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오답 한번 확인해 보면 저 컴퓨터가 가장 빠르다? 말도 안 되죠. 저 컴퓨터가 가장 느리다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3번 보시면 저 컴퓨터가 이 컴퓨터보다 더 빠르다. 역시 아니고요. 이 컴퓨터가 저 컴퓨터보다 더 느리다도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진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알맞게 바꾸려면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우리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알맞은 비교 구문으로 바꾼 것을 고르세요. 자, 우리 주어진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f you exercise more, you'll get stronger. 무슨 뜻이에요? 네가 더 운동을 한다면, 그러면 너는 더 힘이 세질 텐데 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가 운동을 더 많이 하면 너는 더 세질 텐데. 생각나는 구문이 하나 있지 않나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바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 찾으셨나요? 네, 정답 보시면 The more you exercise, 네가 더 많이 운동할수록 the stronger you'll get. 네가 더 건강해질 거야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가장 적절한 것이죠. 혹시 2번으로 고른 친구들 있나요? 얘는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어요. 보시면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맞지만 의미가 어때요? 네가 더 힘이 세질수록 너는 더 운동을 많이 한다라는 의미로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잖아요. 따라서 주어진 문장을 알맞게 바꾸려면 4번이 가장 적절한 겁니다. 여러분도 4번으로 잘 골라주셨죠? 이더 비교급, 더 비교급의 형태에 잊지 마시고요. 우리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에요.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배열한 것을 고르세요. 자, 우리 주어진 단어들을 보고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City Heist in Tower The.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것이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타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in the city가 맨 뒤에 나올 거고 가장 높은 타워다라는 의미로 The Highest Tower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쵸? 자,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This is the highest tower in the city. 이것이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탑이다, 타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상급이 쓰일 때는 주로 앞에 더가 짝꿍으로 다닌다라는 것도 참고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는 이제 서술형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말에 맞게 괄호 안의 단어를 사용하여 영작하여 써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12번을 보시면 이 휴대폰은 내 예전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훨씬이라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 lot을 활용해 줄 거고요. 비교급으로는 누굴 써주면 될까요?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새 비교급인 better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 동사부터 한번 써봅시다. This cell phone is 하면 이 휴대폰은 뭐뭐다. 자, 그런데 훨씬 더 좋다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a lot better 써주시면 돼요. 비교급 앞에 a lot을 쓰면 훨씬 더 좋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장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내 예전 것보다 비교 대상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뭐뭐보다라는 뜻으로 than을 쓰고 my old one 하게 되면 이 휴대폰이 내 예전 폰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교급을 활용한 비교 구문 여러분에게 직접 문장 영작해 보라고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못 쓰셨다면 꼭 다시 한번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13번 가볼 텐데요. 이곳은 시내에서 가장 큰 식당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큰, 바로 최상급이 떠오르는데요. 나와 있습니다. biggest, 가장 큰이라는 뜻이죠. 그럼 식당은 영어로 뭘까요? 식당. 식당은 restaurant 많이 씁니다. restaurant. 자, 그럼 조금 더 쉬워졌죠? 이곳은 this is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큰 식당이다. 우리 최상급 앞에는 더 붙입니다. The biggest restaurant 하면 가장 큰 식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서 가장 큰? 시내에서니까 in town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최상급은 이렇게 어디에서 가장 큰 존재인지 비교 범위를 밝혀준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비교급과 최상급 문장 하나씩 직접 써보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도 다양한 문제들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못 풀었어요 하는 문제가 있다면 꼭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33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인도의 통일 왕조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인도의 통일왕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핵심 키워드입니다. 먼저 마우리야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우리야 왕조는 상좌부 불교를 발전시켰습니다. 이후 등장하는 쿠샨 왕조 때는 대승불교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교환을 통해

태어나고 중앙집권 강화를 해나갔죠. 이 아소카왕은 칼린카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이후에 뒤를 딱 돌아봤는데 내가 죽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 칼린가 전투 이후에 불교를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원과 탑과 돌기둥을 건립했는데요. 특히나 이 탑에는 보통 부처의 사리 같은 굉장히 귀한 것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마우리야 왕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바로 산치대탑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돌기둥에는 왕의 명령이나 가르침이 새겨져 있고요. 이때 마우리야 왕조에서는 상좌부 불교가 발전하게 돼요. 이 상좌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는데요. 제가 불교 교리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불교에서는 인간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난다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인간이 깨달으면 해탈한다고 봅니다. 그럼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이 윤회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상좌부 불교는 개인이 열심히 수행해서 해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한 것. 이것이 바로 상좌부 불교였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쿠샨 왕조입니다. 마우리야 왕조가 쇠퇴하고 멸망한 이후에 등장했던 쿠샨 왕조. 1세기 쿠샨족이 건국했고요. 특히 카니슈카 왕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부를 장악하고 이 동서교역로를 확보했습니다. 역사를 배우면 많이 나오는 단어, 즉 중개무역으로 번영했어요. 중간에서 물건을 대신 사고 팔아주면서 이득을 얻는 구조로 번영하고 로마와도 교역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쿠샨 왕조에서는 대승불교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선 상좌부 불교와의 차이가 무엇이냐?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의 구제를 강조합니다. 자, 이 대승이라고 하는 의미가 큰 수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 이제 다 깨달았어 하고 해탈을 하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해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수레에 이 사람들을 함께 데려가고자 합니다. 해탈의 길로. 즉, 대승불교는 중생의 구제를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해탈할 수 있음에도 중생을 구제하려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대승불교 때부터는 이전보다는 부처가 조금 더 초월적이고 신앙의 대상이 되면서 불상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간다라 지역에서 불상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불상을 간다라 불상이라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예전에는 불상을 많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불상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다가 어느 나라의 것을 참고하냐면 그리스의 양식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간다라 불상의 모습을 보면 정말 머리도 고불고불하고 또 옷도 그리스 여신이 입을 것 같은 촤르르 떨어지는 옷을 입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키워드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수업에서 핵심은 결국 상좌부 불교와 이 대승불교를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마우리야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아소카 왕은 칼링가 전투 이후에 상좌부 불교를 발전시켰는데요. 상좌부 불교의 특징은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죠. 특히 이때 나타나는 문화유산은 탑이나 돌기둥이었고요. 특히나 이 산치대탑, 이 마우리야 왕조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쿠샨 왕조를 보았습니다. 쿠샨 왕조의 전성기 때 왕은 카니슈카 왕이었죠. 이전의 상좌부 불교와는 반대로 대승불교가 발전되는데요. 대승불교에서는 개인의 해탈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구제, 즉
중생의 구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간다라 지역에서 불상이 많이 만들어졌고, 이를 간다라 불상

식당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그리스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소카 왕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쿠샨 왕조 시기에는 과로 불교가 발달하였는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대승불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의 통일 왕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떠올려 볼까요? 오늘의 핵심은 그렇죠. 상좌부 불교와 대승불교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좌부 불교는 마우리야 왕조 때 발전하였고 무엇을 강조했죠? 그렇죠.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는 네, 산치대탑이뿐만 아니라 돌기둥 같은 것이 있었죠. 그러면 대승불교를 발전시켰던 왕조는 네, 쿠샨 왕조였죠. 대승불교는 상좌부 불교와 어떤 반대되는 특징을 갖고 있나요? 맞습니다. 개인의 해탈이 아닌 중생의 구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간다라 불상이 등장하기도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와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서아시아와 유럽의 교류와 갈등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슬람교가 확산되었던 서아시아 그리고 크리스트교가 확산되었던 유럽 사이에 뭐 교류도 발생했지만 충돌이 발생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크리스트교 세계는 어떻게 더 발전했는가? 그리고 이슬람교와 어떠한 충돌이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배워야 될 내용은 서유럽 봉건사회의 성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역사에서 좀 인기가 많은 시대가 있거든요. 중국사로 치면은 삼국지, 유럽으로 치면은 중세시대가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사와 뭐 낭만, 그런 단어들이 공존하고 있고 여러 판타지 소설, 영화, 게임의 주된 세계관으로 등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중세 서유럽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띠고 있느냐? 바로 주종관계와 장원제라고 하는 봉건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봉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느냐 배울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교황권의 성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제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뭐 가이드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부분을 가르칠 때 유럽 세계의 권력 세분화를 가르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 그 다음에 이슬람 제국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비잔틴 제국의 황제,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는 그 지역의 그 국가의 지배자임과 동시에 종교적 지배자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교회를 관장하는 황제의 교황주의를 갖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자, 근데 서유럽은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하냐?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가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하나로 뭉쳐지는 게 아니고 세분화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뜰수 없듯이 황제권과 즉 국왕권과 교황권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황권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교황과 황제의 대립 그 과정에서 황제 교황권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 배우고요. 그런 다음에 유럽과 서아시아 세계의 충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이고요. 이 전쟁을 기점으로 강했던 교황권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쇠퇴하고 반대급부로 왕권이 강화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봉건제 한번 배워볼 건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한컷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프랑크 왕국, 군사력이 강하니까 야, 내가 교회를 보호해줄게. 라는 명목으로 교회랑 동맹을 맺었단 말이죠. 교회는 로마의 발달된 문화와 제도, 로마인의 협조를 바탕으로 서로 둘은 타협 관계를 맺었습니다. 서로 간에 교황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교황 관계가 성직자 임명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교황 관계였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나가기, 이 교환을 결렬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죠. 중요한 포인트는 황제와 교황이라고 하는 두 권력이 사이가 안 좋아졌구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유럽 봉건 사회 성립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건제의 성립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일단 배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역사에서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민족들의 침입은 계속 등장합니다. 이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내는 게 국가의 역할이었죠. 제국이라든지 왕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이 이 역할을 충실하게 잘했습니다. 즉, 로마인들의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이민족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다는 소리죠. 근데 로마 제국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결국에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이민족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서유럽, 그 서로마 지역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굉장히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야, 내가 다시 서로마의 울타리 역할을 해줄게 라고 해서 등장했던 나라가 프랑크 왕국이었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주변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로마인들을 잘 지켜줬습니다. 울타리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교회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울타리 역할을 했던 프랑크 왕국이 분열했다라는 겁니다. 즉, 울타리 역할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그 지역에 살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죠. 많은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민족은 이슬람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는데 우마이야 왕조 기억나시나요? 우마이야 왕조는 아라비아 반도와 그 서아시아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국가인데 북아프리카를 건너서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계속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면서 유럽인들에게 굉장히 공포의 대상, 긴장의 대상이 됐던 거죠. 또 하나의 세력은 노르만족입니다.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의 노르만족은 바이킹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북유럽에서 활동하던 이런 세력들은 이제 약간 배를 타고 와서 이런 유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던 거죠. 침략을 많이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혼란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원래라면 프랑크 왕국이 울타리 역할을 잘해줬을 텐데 지금 문제는 프랑크 왕국이 없어졌어요.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내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무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기사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판타지 소설이라든지 게임에서 등장하는 그 기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적들이 조금만 쳐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내 힘으로 막을 수 있지만 적들이 힘을 모아서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오면 내 힘으로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사들은 힘을 합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즉, 이슬람 세력, 노르만족 등, 그 다음에 여러 이민족들이 침입하게 되면서 스스로 무장하는 기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세력이 강해지면, 나 혼자 힘으로 약하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 나보다 힘센 기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이 기사 나보다 힘센데? 나를 좀 지켜줄 수 있겠는데? 나 혹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군사력이 있는데, 당신에게 충성을 바치고 싶습니다. 나를 좀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사들 간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관계를

봉건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주종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주종관계가 가장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기사들은 자신보다 세력이 강한 기사를 주군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나보다 힘이 강하니까. 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주군은 그 대가로 토지를 주면서 이들을 봉신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그 기사들 중에서도 힘이 강한 기사가 주군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기사는 봉신이 되면서 서로 주종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바치고 군사적 봉사를 하는 동시에 주군은 봉신에게 토지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봉건제라고 하는 거 계속 보면서 낯이 익었을 거예요. 뭐지? 나왜 저거 배운 거 같지? 여러분들, 배운 게 맞습니다. 언제 배웠냐면, 중국사일 때 주나라 때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말했어요. 봉건제. 여기에 봉건제와 주나라의 봉건제는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주나라의 봉건제는 각 지역의 이제 영지들을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들 혹은 공신들한테 나눠줍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분봉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 혈연 관계라든지 뭐 공신 그런 느낌보다는 좀 서로 계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죠. 내가 충성을 바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영지를 받는 그런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게 주나라의 봉건제와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봉신이 있고요. 이 봉신이 봤을 때, 저 기사 강한 것 같아. 내 주군으로 모셔야겠다라고 하면서 주종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주종관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피라미드처럼, 거미줄처럼 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약간 이 기사는 주군인과 동시에 나보다 또 강한 기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기사에게 주종관계를 맺으면서 이 기사는 주군이 되고 다시 이 사람은 봉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은 봉신이자 주군이 되는 거고요. 가장 위에 있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의 주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군을 우리는 국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군과 봉신의 계약. 봉신은 자신의 주군에게 충성스럽게 조언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주군 또한 봉신의 예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만약 주군이 봉신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봉신이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불성실하고 거짓 맹세가 되는 것처럼 주군 역시 거짓 맹세한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정리하면 주군, 봉신 서로 자신의 계약 관계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나라의 봉건제와 차이점을 잘볼수 있는 문구죠. 서로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졌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바로 장원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주군이 봉신에게 충성의 대가로 줬던 게 토지, 즉 영지였습니다. 그럼 그 토지를 이제 그 영지를 봉신은 잘 다스려야 돼요. 그잘 다스리는 구조 형태를 장원이라고 하는데, 봉신이 주군으로부터 받은 토지는 장원의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장원은 주군이 간섭할 수 없어요. 왜? 봉신에게 줬으니까. 봉신은 책임지고 이 영지를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신은 장원의 영주로서 주군의 간섭 없이 장원을 통치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주군과 봉신 간의 주종관계가 맺어졌죠. 이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주종관계인데, 봉신은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영지에 대해서 영주라고 하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주는 장원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장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농노라고 부릅니다. 농노는 농민과 노예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노예보다는 자유롭지만 농민, 자유농민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 속박이 있는 그러한 그 사회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봉건제는 주종관계와 밑에 있는 장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원의 구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교외 방앗간 등을 갖춘 촌락과 경작지로 이루어집니다. 즉, 당연히 경작지는 농로가 농사를 지어서 영주한테 뭐 세금을 바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장원의 구조는 자급자족하는 농촌 공동체입니다. 도시의 형태는

형태와 좀 다릅니다. 일단 십자군 전쟁 때도 나오겠지만 도시는 여러 지역에서 교환을 바탕으로 자급자족보다는 좀 상호소통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면 장원은 그 안에서 모든 걸 구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들. 자급자족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농노라고 하는 사회 계층입니다. 농노는요, 장원의 농민은 대부분 농노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농노인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노라고 할수 있는데, 농노는 영주에게 각종 시설의 사용료와 세금을 바칩니다. 그리고 영주의 허락 없이는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전할 수 없다. 거주지를 이전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번그 장원의 농노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영주의 허락 없이는 그 지역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노예와 좀 차이점도 있었는데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고요. 약간의 재산 소유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판타지 소설이라든지 게임에 보면은 그런 영주가 있고 영주 밑에서 그 성에서 살고 있는 성 주변 살고 있는 그런 농노들 있거든요. 그 모습들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황권의 성장과 크리스트교 문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회의 성장과 세속화. 이게 봉건제가 확대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군들이 이제 성직자들을 봉신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건제의 확대로 교회의 성직자가 국왕이나 제후에게 봉토를 받으면서 봉신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개념 속에는 뭐야? 성직자는 당연히 교황이 임명하고 교황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봉건 사회가 확산되면서 강한 주군이 약간 이 지역에서 성직자가 제일 강하네? 성직자한테 영지를 주고 봉신으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약간 성직자의 위치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교황 쪽도 아니고 뭔가 황제 쪽도 아니고 어떤 쪽이지? 라고 하는 그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국왕과 제후가 성직자 임명권을 행사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교황은 성직자는 나만 임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부터 봉건 사회가 확산되면서 성직자 임명권을 가져갔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된다라는 게 뭐냐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는 뭐 그런 종교는 좀 경제적인 것과 좀 거리가 있죠. 약간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그런 세상과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세속화됐다라는 거는 그 물질 사회로 좀 들어왔다. 좀 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밝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성직 매매 등 부패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교회 내부에서 야,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데? 이거는 우리 본래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불만이 나타났게 됐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클리니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교회 개혁 운동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 교황이 지켜보다 보니까, 뭐야, 저 황제 왜 성직자 임명권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 저건 내 건데? 라고 하는 불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직자 임명권을 주고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대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프랑크 왕국이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분열되거든요. 동프랑크가 지금의 독일 쪽에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이 동프랑크가 동쪽에서 오는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다시 교회에게 인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야, 너가 서로마 제국을 이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약간 황제를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교황이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프랑크 왕국은 신성 로마 제국이 돼요. 근데 여기서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교황과 황제가 싸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원래 이제 황제가 아무래도 힘이 더 강하니까 교황이 좀 움츠러들 줄 알았는데, 교황이 야, 너 그렇게 해버리면 크리스티교 세계에서 파문시키겠어. 너는 크리스티교인이 아니야 라고 해버리니까 많은 크리스티교를 믿던 사람들이 응성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당황해가지고 교황이 머무르고 있는 카노사 성으로 찾아와서 교황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제가 논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그 용서를 구했던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결론만 말하게 되면 교황권이 강화돼요. 당연하죠. 교황과 황제가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싸웠는데, 황제가 교황

교황한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황권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13세기 무렵에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카노사의 굴욕 보면 신성로마 제국 황제 하일리 4세가 카노사의 성, 성주와 클리니 수도 원장에게 교황과의 화해를 주선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다. 결국 황제는 교황이 머무르고 있던 카노사 성 앞에서 3일 동안 용서를 구하였고 파문을 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황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발전하면서 크리스트교 문화도 서유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어떻게 발전했는지 볼게요. 크리스트교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지배하면서 출생, 결혼, 세례 등의 과정에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크리스트교의 그런 교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일상 속으로 들어오니까. 자, 문화를 한번 볼 건데 신학 한번 볼게요. 모든 학문의 중심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신학, 신에 대한 학문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스콜라 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 대전이라고 해서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런 거를 좀 철학적으로 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문학으로는 아서왕 이야기, 롤랑의 노래 등 기사의 활약을 다룬 기사도 문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교육에는 초기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나 수도원이 교육 담당했고 12세기 이후에는 유럽 곳곳에 세워진 대학을 통해서 학문이 발달합니다. 건축은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달했겠죠. 교회가 발전했으니까. 11세기에는 로마네스크 양식, 12세기에는 고딕 양식이 유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샤르트르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인데 이게 대표적인 고딕 양식이라고 할수 있고요. 고딕 양식은 뾰족한 탑과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두 가지의 특징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대가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서유럽 봉건 사회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중앙 집권적인 사회다. 아니죠. 너무 많은 기사들이 등장했고 봉신들한테 영지에게 좀 독립성을 줬기 때문에 지방 분권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봉토는 장원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맞습니다. 농로는 자유롭게 장원을 떠날 수 없었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종 관계는 서로 의무를 지키는 계약 관계이다. 맞습니다. 답은 니은과 리을입니다. 자, 이때 서아시아에서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바로 셀주크 티르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11세기경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었던 셀주크 티르크가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를 점령합니다. 이슬람 제국이 이제 힘이 약해지게 된 거예요. 이때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주크 티르크가 이슬람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는데, 칼리프, 술탄 용어가 좀 헷갈리죠? 정리해봤습니다. 자, 원래 칼리프는 계승자라는 의미로서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를 같이 겸하고 있었는데, 셀주크 티르크가 성장하게 되면서 이 셀주크 티르크의 지배자에게 술탄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거든요. 술탄은 권력이라는 뜻인데,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게 되면서 칼리프는 종교적인 지배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권력이 서유럽처럼 세분화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셀주크 티르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크리스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지를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크리스트교 국가,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때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슬람교가 우리 크리스트교를 공격하고 있다. 도와주세요. 자, 로마 교황이 이 얘기를 듣고, 야, 지금 기독교의 국가, 비잔티움 제국이 공격받고 있고, 우리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이교도의 손으로 넘어갔다. 우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로마 교황이 성지 회복을 호소하는 그러한 공의회를 여니까 제후 기사, 상인, 농민 등 대부분 많은 이제 서유럽의 사람들이 호응하게 되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왜 십자군 전쟁이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깃발로 들고 다니거나 방패 등의 십자가 문양을 그렸기 때문에 이 군대를 십자군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은데 교황의 성지 회복 호소 그 자료를 한번 볼게요. 짐은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기도로서 다음을 요청합니다. 모든 계급의 사람들, 기사와 병사, 부자와 가난한 자로 하여금 여러분의 형제의 땅에서 비열한 종족을 몰아내고 바로 이슬람교를 말하겠죠. 크리스트교도를 도울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교도와 싸우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면 그들의 죄가 사면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지 회복하러 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전개됐냐면 210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십자군이 제일

1차 십자군인데 이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를 점령하면서 목적을 달성했어요. 근데 그 뒤에 제4차 십자군은 같은 크리스트교 국가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갑자기 점령해 버리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모여서 갔어요. 그래서 성지였던 예루살렘 점령했어요. 이게 원래 목적인데 여러 번 지속되다 보니까 뭐야? 비잔티움 제국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네. 생각보다 약한데 여기를 우리가 점령해 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형제 국가였던 이제 크리스트교 입장에서 그 종교라는 관점에서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변질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점차 성지 회복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속, 즉 금전적인 목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이 십자군 전쟁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냐면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지중해 무역권의 형성과 장원의 해체라고 하는 영향을 끼쳐지게 되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제 도시의 성장부터 보면은 11세기 들어서 서유럽 사회는 농업 생산량이 향상됩니다. 그러면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 있던 여러 물건들을 교류하면서 좀 도시라고 하는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뭐 동방과의 갈등도 존재했지만 교역도 많았거든요. 이런 교역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이탈리아, 항구 등을 중심으로 지중해 무역권을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역이 활발하게 되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 이 도시는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북유럽의 도시들은 한자 동맹을 맺어서 북방무역을 주도했습니다. 상인과 수공업자는 동업조합인 길드라고 하는 것을 결성해서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면서 도시 운영에 참여하고 영주로부터 좀 자유로운 자치권을 획득하면서 장원과 좀 구분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장원이 해체되게 되는데 상업과 도시가 발달했고 영주들이 세금을 노동력과 생산물 대신 화폐로 받는 경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로를 굳이 이제 가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지역에 돈으로 받으면 되니까. 이거 흑사병의 유행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력이 감소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영주들이 농민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장원이 해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좀 나올 만한 문제가 십자군 전쟁에 대한 뭐 전개, 배경, 뭐 결과, 영향 이런 것들을 물어볼 확률이 높은데 지도에 나타난 전쟁은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1번, 델로스 동맹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이건 그리스 세계 때 배웠던 거니까 틀렸고요. 알렉산드리아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 나오는 내용이라서 틀렸습니다. 지중해 패권을 두고 카르타고와 벌인 전쟁이다. 로마 때 있었던 일이니까 틀렸고요. 셀주크 티르크, 비잔티움 제국 압박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이게 정답이죠. 5번, 카롤루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좀 시대가 비슷해 보여서 헷갈리긴 하는데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황권이 이제 이때부터 쇠퇴하게 됩니다. 쇠퇴한 이유는 교황이 주도해서 십자군 전쟁 가자라고 말했는데 실패했어요. 자연스럽게 교황의 권위가 약화됐고요. 교황의 권위가 약화됐으니까 국왕권, 황제권, 세속권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4세기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교황이 프랑스 국왕에게 굴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교황청이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져서 프랑스 국왕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때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아비뇽 유수라고 부릅니다. 기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교황권의 성장이 중요한 만큼 쇠퇴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교황권 이렇게 발전하고, 국왕권은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보통 표로 표현합니다. 그래프로. 자, 이 갈림길에 있었던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이때부터 교황권 쭉 올라가게 되고, 절정에서 있었던 일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실패하면서 쭉 내려오게 되고, 상대적으로 국왕권 올라가게 되면서,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국왕권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자, 당연히 국왕권은 자신의 힘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겠죠. 지방의 힘이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중앙에 있는 국왕의 힘이 강해지는 것, 즉 중앙 집권적으로 발전하는 걸 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인데 유럽 각국의 국왕이
관료와 군대를 정비하며

하며 왕권을 강화했어요. 이 과정에서 두 가지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백년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좀 봉건제라고 하는 복잡한 구조에서 발생한 건데, 원래 이제 프랑스의 이제 그 봉신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 국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국왕은 국왕인과 동시에 프랑스 국왕의 이제 봉신이었던 거죠. 좀 구조가 복잡한데, 그러한 이제 복잡한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해서 백년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영국 내부에서 또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장미전쟁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싸웠던 두 개의 가문이 이제 그 가문의 문양이라고 할까요? 그게 빨간 장미와 흰 장미이기 때문에 장미 가문 간의 전쟁이다라고 해서 장미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국왕권이 급속도로 강해져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년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인물은 잔다르크입니다. 백년전쟁은 프랑스 내 영국 영토와 모직물 공업의 발달했던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 등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전쟁 초기에는 프랑스가 불리했는데, 잔다르크라고 하는 이제 소녀가 등장하면서 전세를 역전시켰어요. 이 내용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시 상공업자들의 후원으로 국왕이 군대와 관료지를 정비했고요.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의 과정에서 귀족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됐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집권 국가의 발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사나운 겨울바다. 배 한 척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갑니다. 그 아래 바닷속 깊은 곳은 생명의 터전입니다. 산란을 위해 먼 바다에서 홍어들이 몰려옵니다.
1: 야, 잠깐 오지 마! 내가 보내와, 그만 와!
2: 빨리 잡아야지, 그만 지나가!
0: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겨울바다. 밤새 험한 파도와 싸우며 두려움과 추위를 견딘 어부들에게 바다는 만선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2: 만선, 만선! 고기 많이 잡았다.
0: 험난한 시간 끝에 맛보는 풍요로움. 그 기억이 거칠고 걷잡을 수 없는 바다로 생사를 건 채 다시 나아가게 합니다. 한반도 서남단 깊고 검은 섬, 흑산도. 이 겨울 거친 바다와의 사투가 펼쳐집니다. 검은 바다 건너 검은 섬, 흑산도. 거친 파도가 부서지는 겨울. 홍어의 섬 흑산도에서는 홍어잡이 배들이 한 해의 마지막 조업을 위해

0: 홍어잡이를 위해서는 흑산대에서 북서쪽으로 5시간을 가야 합니다. 파도가 거칠수록 홍어는 더 잘 잡힙니다.
1: 파도가 뻔뻔하네요.
2: 평평하다고?
1: 파도가 올라갔다 내렸다 내가. 아니, 장난이 아니네.
0: 거친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심동렬 선장.
3: 아, 재영, 뭐 하는 거야, 지금? 애를 그러면 들으겠어.
1: 아이, 여, 조금만 되면 애들이 마음대로 항해를 하고, 그래갖고.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피해야지. 내가 배가 부딪히면 안 되니까.
0: 홍어잡이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1: 연령은 34년. 30점까지. 홍어 잡는 것만 34년.
0: 34년의 긴 세월. 바다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 운이 많이 따라야 돼, 운. 운 많이 따르면 운 좋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 돈도 눈 날린 거라고. 돈도 안 벌리려면 이상하게 안 벌려. 거기도 못 잡고.
0: 하지만 그 운을 만드는 것은 어부의 경험입니다. 먼 바다에 들어서자 짙은 먹수액의 바다가 펼쳐집니다. 한나절의 꼬박 달력, 드디어 도착한 조업 장소. 서둘러 작업을 준비합니다.
1: 지금 막 뭐 하고 있어? 막.
0: 먼저 닷새 전 바다에 던져놓은 낚싯줄을 찾아야 합니다. 이 부표가 낚싯줄이 있다는 표시죠. 부표를 건져 올리면서 본격적인 홍어잡이가 시작됩니다. 높은 파도에 배도 출렁입니다. 이 출렁임에 익숙해야 홍어잡이 배에 오를 수 있죠. 낚싯줄에 걸려 올라오는 것은 홍어뿐만이 아닙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아귀 한 마리. 아귀는 홍어잡이 배의 단골 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귀와 빈 낚싯줄만 올라오더니 드디어 오늘 첫 홍어가 얼굴을 내밉니다. 10kg은 좋게 나갈 것 같은 제법 큰 녀석입니다. 낚싯줄 한 줄에 쌈박한 대짜 한 마리만 걸려도 대성공인데 대물 홍어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공어는 지나다니는 길로만 이동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 길을 잘 짚으면 낚싯줄에 계속 걸려 올라옵니다. 홍어의 생김새는 사람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선장들은 사람 얼굴보다 홍어 낯짝을 더 많이 본다며 우스갯소리를 하곤 하죠.

0: 첫 번째 조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서둘러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바다에서 부표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 오라이! 빨리 잡아야지, 그거 시야가 안 보이네. 미리 못 잡는 거야,
0: 선장의 고함 소리가 터집니다.
2: 배 찍으면 안 된다, 배.
0: 홍어는 내장이 상하지 않게 배 쪽을 피해서 찍어야 합니다. 낚싯줄에 걸려 올라오는 홍어를 놓칠세라 재빠르게 갈고리로 찍어 올립니다. 선원들의 작업은 숨가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귀하디 귀한 홍어, 잡자마자 버리는 양이 꽤 됩니다.
3: 너 왜 버려요? 죽었어? 네.
0: 바닷속에서 죽은 지 오래돼 뻣뻣하게 굳은 홍어를 뻣뻣이라고 합니다. 아깝지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1: 저것도 벌레가 빨아버렸대. 저것도 날개 쪽지. 이 빠래기라고... 이 빠래기라고 저 바다로 가면은 우리 수영장 같은 데 가면은 발에 붙는 발에 벌레가 있다고.
0: 홍어에 붙은 엽새우과의 벌레는 반갑다는 손님. 이 작은 벌레가 선장실에서 보이다니 육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1: 예, 내가 이 눈을 앞에를 보면은 몇 쪽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시야가 넓어.
0: 배 위로 홍어가 올라올 때마다 암컷인지 수컷인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상품 가치까지 순간적으로 판단해 갑판에 지시를 내리는 것이 선장의 역할입니다. 바다에서의 오랜 경험이 중요한 이유죠.
2: 괜찮아.
0: 홍어는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암컷인지 수컷인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기다란 꼬리 부분을 보면 암컷과 수컷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컷은 꼬리 양쪽으로 생식기 두 개가 달려있는데요. 암컷이 3배 정도 더 비싸게 팔립니다.
1: 수심이 얕은 데가 많이 와요. 암놈이.
0: 바다로 나온 지 8시간째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홍어잡이 배에서는 전통적으로 화주라고 불리는 식사 담당이 따로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돈을 벌어서 고향에 가족들이 살 집을 짓겠다는 꿈을 안고 홍어잡이 배에 올랐습니다. 배 위에서의 메뉴는 그날 잡힌 물고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밥 먹으라, 밥 먹자.
4: 식사 5분 전
1: 식사하세요.
4: 식사하세요.
1: 좋아. 닭국 좋아. 야, 뭔 탕이냐? 우럭이.

0: 야?
1: 어부들은 배 위에서 밥 한 끼를 함께 해야 같은 뱃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고된 시간을 함께 했다는 의미겠죠.
0: 야, 아니 이거 먹어봐. 맛있어.
2: 그럼 인도네시아.
0: 어, 인도네시아.
2: 하고. 알았어. 인도네시아. 아나베티. 여기다.
3: 필리핀.
2: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아나베티. 필리핀.
3: 필리핀.
2: 이거 베트남이에요. 필리핀 베트남이에요.
0: 사리. 사리.
2: 사리.
0: 사리.
2: 타일란.
0: 인도네시아.
4: 인도네시아. 어, 인도네시아 분입니다. 네.
2: 견.
4: 아.
2: 견 베트남이에요.
4: 가족 있어요, 가족?
2: 예? 네?
4: 가족.
0: 아유, 와이프. 아, 딸. 딸. 아빠 홍호 잠.
4: 전화통화하면?
0: 아. 아빠 홍호, 이, 스마일, 스마일 홍호 웃어. 반짝반짝 웃어. 스마일. 이 생선 중에서 웃고 있는 고기는 홍호밖에 없어요. 이 아까 그래 스마일로 딱 나오잖아. 밤 산 찍어서 한 봐봐요. 그러면 진짜 웃고 있지. 아, 네가 나는 야, 아이고 솜씨가 좋구나, 좋구나. 예. 나 이거 두 개 밥 먹었다 두 개를. 밤에 일어나니까 밤참을 먹고 밤참 야참을 먹고. 새벽 빼야지 눈 좀 붙인다고 새벽 빼야지.
1: 홍어잡이 배는 한 번 출항하면 차나흘 동안 밤낮으로 조우랍니다. 오늘 잡은 홍어를 흑산대에 들어갈 때까지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갑판 아래 어창에 보관합니다. 얼음과 홍어를 잘 섞으면 길고 긴 작업이 종료됩니다.
0: 자, 빨리 심어요. 심어요.
5: 작업 중단하고 한 2시간, 3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일어날 거예요.
0: 시간이 없어요. 빨리 자고 금방 일어나야 되니까 얼른 들어가라. 빠이빠이.
1: 바다에 나온 지 13시간 만에 찾아온 휴식.

0: Sure.
1: Ready, sir?
0: I have the letter. Sure.
2: 선원들이 잠을 청하는 선실은 갑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닷물에 젖은 작업복을 말리고 장화 속에서 퉁퉁 부은 발을 주물러 피로를 풉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간, 내일 조업을 위해 선장도 잠시 눈을 붙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사투가 벌어지던 공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드리운 밤바다에는 파도 소리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양이 솟으며 바다가 붉게 물듭니다. 선원들은 저마다 멀리 고향에 두고 온 바다를 떠올리겠죠.

0: 아이, 그 해, 이게 해가 맨날 보는 거 아니에요. 구름이 있으면 못 봐. 오래! 가슴이 팡 터져요.
1: 오늘은 다음 조업을 위해 새 낚싯바늘을 바다에 풀어놓는 작업을 합니다. 흑산도에서는 홍어를 잡을 때 미끼를 쓰지 않습니다. 주낙이라 불리는 걸락을 사용합니다. 신기하게도 낚싯바늘에는 미끼를 거는 비늘이 없습니다.
0: 저건 칠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칠자. 낚싯. 칠, 칠. 칠이잖아, 칠. 이 꼬랑지가 길, 이거 뭐야, 길고. 딱 칠자야, 디귿자가 아니고. 340개, 아니, 저, 400개. 여기 많은 배들이 요렇게 됐는데, 지금은 2,500개가 있나. 그러니까 어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이 어구, 주나 고르는 게 안 돼가지고 작업을 못 했어.
1: 칠자 모양의 날카로운 바늘이 빠른 속도로 바다에 뿌려집니다. 조금이라도 방심을 했다가는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이 바늘들은 7, 80m 깊이의 바닷속, 홍어가 잘 다니는 길에 놓입니다. 2km 남짓한 낚싯줄에 달린 바늘은 만여개. 바닥에 축 처져 있던 바늘들이 낮은 곳에서 움직이는 홍어를 낚아채는 원리입니다. 이런 전통 방식은 바다 밑바닥에서 서식하는 홍어의 습성에서 비롯됐습니다. 홍어가 바닥을 돌아다니다가 낮게 깔린 낚싯바늘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산란기인 1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서해를 떠돌던 홍어들이 알을 낳기 좋은 흑산도로 몰려옵니다. 알을 낳으러 왔다가 낚싯바늘에 걸려들고 맙니다.
0: 여름에는 좀 있어도 겨울에는 이런 게 없다고. 지금 겨울,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13.5도 수온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바닷속이 뜨겁다는 얘기지, 내가 보기.
1: 바다에 뿌린 주낙은 산악을에서 일주일 정도 지난 후 건져 올립니다. 흑산도의 홍어잡이 배는 모두 7척. 선장들마다 주낙을 놓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미끼가 없는 낚싯바늘을 사용하는 방식은 미끼를 잡아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오래 작업할 수 있게 합니다. 어장이 더욱 풍부해졌죠. 홍어가 낚싯바늘에 찔려도 상처가 거의 나지 않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침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 어느새 갑판 위로 홍어가 쌓였습니다. 해안 바닥으로 다니는 홍어의 이동 경로는 어분 탐지기 같은 첨단 장비로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선장의 경험에 의해 홍어의 어획량이 결정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0: 내가 누구한테 이걸 전수를 해줄 것 같으면 새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1억짜리, 1억짜리. 예? 장, 1억짜리도 더 되지. 요, 25꼬리에, 에, 좋은 것만 110장. 버린 거 말고.
1: 괜찮은 건가요?
0: 아니, 마이구리지, 마이구리. 마이구리.
2: 오늘 바다는 만선의 풍요로움을 안겨줬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0: 식사들 합시다. 식사 누구 자리 일로 와야지 하나. 기분이 좋아. 기분이 100마리, 110마리 한 줄에. 야, 근데
2: 심선장은 기쁜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니 몇 번이나 지났을까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3: 개 하나. 되게 빨리 하시네요.
0: 개 하나로 밥 먹게. 빨리 가야지 집에.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야지. 먼저 들어가서 다른 배보다 먼저 1등 들어가야지. 이 가격도 잘 받고 그런다.
4: 왔어요.
2: 만선의 꿈을 안고 왔던 바다를 홍어를 채운 채 돌아갑니다.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노동이 뱃사람의 숙명이라면 만선의 기쁨은 또다시 바다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0: 우리 못 잡았으면 또 말도 못해. 이제 나도 선장도. 네. 저 거기 얼마 잡았냐고. 아이 그냥 뭐 오늘 영혼에 안 걸렸대. 그런 거지.
3: 오늘 좀 면이 서시겠다.
0: 근데 많이 잡았으면은 목소리가 커져. 어, 몇 장 잡았어? 하고 딱 목소리가 커진다고. 아, 기분이 그렇잖아. 목소리가 커진다니까. 아이, 그러면 사는 거지.
2: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멀리 흑산도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흑산도는 고요와 어둠에 갇힌 듯합니다. 불을 밝힌 홍어잡이 어선이 정적을 깨며 입항합니다. 오늘 흑산도에 입항한 배는 심선장을 포함해 모두 세 척. 이른 새벽 항구에서는 경매 준비가 한창입니다. 어창에 가득 실린 홍어를 커다란 상자에 담으면 목을 길게 뺀 크레인이 항구에서 대기 중인 지게차로 옮깁니다.
5: 고기 많이 잡았어요.
0: 고기 많이 잡았어요.
5: 아, 고기 얼마나요?
0: 말구리.
2: 만선을 이룬 선장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겠죠. 잡아온 홍어는 배별로 나누어서 진열한 후에 경매에 들어갑니다. 무게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 그래서 바닥에 깔린 홍어를 보면 흑산도 사람들은 돈이 누워있다고 표현합니다. 선장들이 잡아온 홍어는 경매사들에 의해 운명이 결정됩니다. 크기와 무게에 따라 1번부터 6번까지 등급이 매겨지죠. 홍어 크기를 분류할 때에는 치수라는 의미의 번치를 사용합니다. 등급이 정해진 홍어에는 바코드가 찍힌 꼬리표가 달리는데요. 외국산과 흑산도 홍어를 구분하는 증표입니다. 흑산도에서는 하루 최대 1,500마리의 홍어가 거래됩니다. 홍어가 위판장에 깔리는 동안 중매인들은 구입할 홍어를 미리 점찍어 둡니다.
6: 네, 아홉 주.
7: 아홉 주요?
6: 어떤 배가 좋고 물이 좋은가 봤다가 이제 딱 써야 이쪽으로 이렇게 된 것은 뒤풀이고 이렇게 해서 올 때도 이쪽으로 이렇게 된 것은 좋은 거라 그 말이에요.

0: 여기 은행 다 좋고 내가 빠진 것만 100%. 그다음에 이거 정품이 아니여 사갖고 갚아. 수협 직원한테 이거 안 된다. 야, 이렇게 이렇게 된 건 좋은 거. 그런 거.
1: 네, 지금은 수고하십니다.
2: 중매인들은 모두 고유번호가 적힌 모자를 씁니다. 경매사가 판매할 홍어를 외치면 중매인들이 가격을 제시합니다. 점찍어 놓은 홍어를 1,000원 차이로 놓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3: 가격이 좋으면은 이 기분이 없대. 이렇게 다 머리도 맑아지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 다운. 이 자체가 지금.
2: 요즘 흑산도 홍어 시세는 반값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40만 원은 받았던 10kg짜리 1번치가 오늘은 14만 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힘이 빠지는 것은 다른 선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 그래요?
5: 어.
2: 할아버지 때부터 홍어잡이를 이어온 이상수 선장.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4: 야, 관님 잘 받았어요?
6: 14만 원이잖아요.
4: 그니까요?
3: 14만 2천 원이 최고구만.
6: 14만 2천 원.
3: 근데 상수는 14만 5천 원 나가는데, 에? 5천 원 더 나가는데,
6: 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3: 에?
4: 몇천 원 산 거 아니에요. 네, 축하해요, 형님.
3: 아하, 자, 완전하네. 에이.
2: 경매가 끝나가면 중매인들은 자신들이 구입한 홍어를 담습니다. 한 중매인이 홍어를 구입하는 양은 수천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홍어 경매가 끝나갈 무렵 흑산도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흑산도로 오는 육지배가 닿는 예리항. 아침 일찍 목포에서 출발한 여객선에서는 육지로 마실 나갔던 섬 사람들이며 관광객들이 쏟아집니다.
7: 빨리 이 서구장 안 오는겨. 잘했어. 빨리 와서 이 사람 기다리고 있다. 지금 온다.
2: 경매를 끝낸 선장들이 회포를 풀기 위해 모입니다. 흑산도 홍어잡이 선장 7명, 그중 4명이 모였습니다.
8: 형님, 어디로 갔는데 그렇게 홍어를 많이 하고? 어? 홍어 어디가 그렇게 많이 있어? 형님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홍어가 떨어진대. 알았어, 조금만 잡아오셔. 응? 고기를 적당히만 잡아야 돼.
3: 알았어, 적당히.
2: 홍어찜을 안주 삼아 회포를 풉니다.
8: 본보기는 틀렸시오.
2: 홍어가 많이 잡히면 많이 잡혀서, 적게 잡히면 적게 잡혀서 걱정입니다.
8: 어, 형님, 고기 잡으면 고기 동승아, 이리 고기 잡으러 온다면 이야기 좀 해줘. 왜 혼자 잡으려고 이야기도 안 해? 어? 아니, 동승아, 여기 와서 고기 좀 잡아라 해야지. 그러나요, 경렬이요?
3: 우선 좀 말리시오. 말도 안 하고 공간을 치고 막 그냥
8: 공간 치지 말고
3: 무슨 나온 거지? 아 그치 아
9: 좋아 공간 치도 공간을 치지 공간 치기 너 저 1,000마리 잡고서 700마리 600마리 잡았다 이거 맞잖아
8: 600마리밖에 못 잡다
9: 어
10: 근데 왜 공간을 그렇게
9: 그런 게
2: 홍어잡이배의 선장들은 육지에서도 홍어 이야기뿐입니다.
8: 이번 애들은 작업들 언제나 갈라?
9: 아니, 봐야지 알지.

0: 상수가 봐야지, 아니.
1: 아니, 아, 기상캐스터가 봐야지. 어. 우리 홍업비의 기상캐스터.
2: 아빠. 아, 형님, 저, 내가 밑에 작업하면은, 여 형님들은 안 되잖아. 그냥, 저, 무송국 기상만 보잖아. 빨리 들어오시죠. 몇 시에 바람 불었어. 그럼, 그냥 들어오잖아. 틀림없으니까.
3: 32년 됐네, 그러고 볼게, 나도. 형님이 34년이라.
0: 어. 세월이 그렇게
3: 중간에 빠르네. 잠깐 예의를 좀 했지만은.
1: 나는 1년.
0: 아, 이게 1년도 안 됐잖아.
1: 아, 야, 1년도 안 됐네.
0: 1년도 안 됐네. 우리들은 지금 고참.
3: 88년도에.
0: 안 보여, 안 보여.
1: 저 완전 보이신데.
0: 여기 자기가 오, 그 홍어들이 오는 길이 있었거든요. 뭐, 우리가 가면은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잡아, 잡아 오댔다고. 그런데 그게 잘 맞춰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2: 거기 이양관이 여기서 100마리를 예전에 여기서 100마리 잡았으면 나도 이 밑에다 같이 놨어. 이 자리 벗어나면 고기가 없다니까. 예전에 그랬어.
4: 근데 요즘은 안 그렇고.
2: 요즘은 자원량이 많다 보니까 막 많이 퍼져 있지.
0: 연구를 해.
2: 근데 우리 당분간은 고기를 어떻게 하면 덜 잡은가 연구를 합시다.
4: 이유는
2: 가격 때문에 하나만 하니까 경비도 안 나와. 돈 벌기는 올해는 틀린 것 같소.
0: 빨리, 빨리. 나는 돈을 빨리 벌어서 빨리 그만둬야 되구나. 한 3, 4년만 하면은 그만둬야 되는데. 아, 돈 벌기 벌릴 뿐이지.
1: 인생사에 건강하고 작업이 한 이상 없이 입항을 하고.
2: 나 돈도 벌어야 돼.
1: 돈도 벌려.
2: 어차피 고생하니까.
1: 항상 이 최고지. 다른 부분이.
2: 자, 우리 하이팅 한번 하고 갑시다.
0: 형,
2: 하이팅!
0: 하이팅!
5: 흑산도 사람들에게는 홍어의 본바닥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과거 파시가 열렸던 예리항은 그 시절 수백 척의 배가 몰려들어 배 위로 몇 킬로를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두 옛 이야기. 풍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했습니다. 200m 남짓한 예리항에는 홍어잡이배의 선장과 선조 그리고 중매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홍어잡이배가 들어오는 날이면 항구에는 활기가 돕니다. 상인들은 아침에 구입한 신선한 홍어를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0: 그래서 운이 좋다면 크기가 작아서 판매되지 못했던 작은 홍어 몇 마리를 공짜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1: 됐지. 요 사이도 두 마리 보내주라니. 예, 네, 보내줘. 자네 이거.
2: 여기 이웃들 그냥 나눠먹는 거야. 나눠먹는
1: 여기 한 마리 더 줄까?
2: 여섯 마리 우리 저 홍어배들을 위해서 뭐 다 이게 뭐야,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거지.
1: 예예. 잡수씨
3: 고함이
1: 예, 큰 거 이제 이왕 줄라면 앞놈으로 줘야지. 앞놈으로
3: 팔랭이고.
1: 팔랭이네 이거. 에이, 들고 가게. 하나 더지. 영진은 아니야?
0: 귀한 홍어를 두 마리나 공짜로 얻었으니 횡재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저녁엔 홍어회를 안주 삼아 술 한잔 기울이겠죠.

0: 40년 넘게 중매인을 해온 김정진 씨. 아침에 경매에서 구입해온 홍어를 정성들여 손질합니다.
1: 이렇게 밀으면은 때가 얇아지고요.
0: 홍어 하면 삭힌 홍어가 최고인 줄 알지만 흑산도에서 삭힌 홍어를 찾았다가는 이 싱싱한 걸 놔두고 뭐 땜시 삭힌 걸 찾느냐고 생것이 훨씬 찰지고 맛있다고 한 소리 들을지도 모릅니다.
1: 밥만 먹고 오늘 또 대전 아우 경상북도 부산
0: 방방곡곡 본바닥 홍어의 자존심을 알려온 김정진 씨는 흑산도의 첫 여성 홍어 중매인으로 세월의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1: 여기가 아주 번화한 거리였고 한 번씩 사람이 들어오면 여름에만 말을 이렇게 딱게 장사하려고 모기심 200명씩
0: 그렇게 지켜온 터전을 이제는 딸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2: 암치.
3: 아니 그 정도면 큰 거예요?
2: 제일 큰 거예요. 거의 나의 배를 바리니까 큰 거예요. 벽파를 그리고 빼세요. 높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위에서. 이것도 앞에도 찍어요.
3: 아니야.
2: 뒤에가 필요해요? 아이고.
0: 홍어는 회를 뜨고 난 후 내장은 탕으로 껍질은 무침으로 먹을 만큼 버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2: 포, 1포. 예. 흑산동은 여기 바코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QR코드를 치면은 6번이면은 영진호. 오늘 날짜까지 다 나와요. 입하는 날짜. 이거는 애. 이거 하나에 3개 들어있어요. 하나. 이건 쓸개. 이 쓸개 터지면 써요. 쓸개. 이게 지뢰예요, 지뢰. 지뢰. 이거는 이제 겨울 되면 새끼를 베요. 이게 삐끼인데, 이것이 가면 고객님들이 왜 다시마가 왔냐? 이거 다시마 아니고요. 이걸 삶아서 먹으면 계란 같아요. 속에 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간. 삶으면 이 속에 알이 이렇게 하나 들어있어요. 쭉 빨아먹어요. 홍어요. 짜장면 같아요. 중독성이 있어요. 이걸 처음에 못 드신 분들은 홍어 못 먹어. 그리고 막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홍어를 한번 드시고 나서 좀 지나면 생각나요.
0: 흑산도에서는 홍어로 인해 크고 작은 일상이 이어집니다. 얼마 전엔 손자도 홍어 중매를 배우겠다며 흑산도로 왔습니다.
4: 할머니가 힘드니까 무거운 거 못 드시니까 그런 거 해주니까.
0: 덕분에 모처럼 늦게까지 계속된 하루. 마침내 문이 닫히고 홍어로 들썩였던 항구도 잠이 듭니다. 검은 섬이 비로소 온전히 고요해집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바다는 낭만적인 풍경입니다. 그러나 바다 사람들에게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5: 그 북쪽으로는 15m 서쪽으로 있는데 북서로 여러분들 있는 거 진짜 많이 현재 그러고 생긴데
6: 아이 거장님 뭐야 손질이 없어야지 뭐 보기도 작고 하지 뭐야 좀 관리 좀 해달라고 전화를 해야지 관리를 하니라
7: 막 뭐하고 있어 막
6: 없어요. 진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국어 선들이구나 이게. 이게 전부 다 중국어 선들이야 이게.

추가 방향을 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등산! 등산! 한 명, 두 명, 셋! 넷! 다섯! 다섯 명에게 등산을 했어!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정도의 생각만 했어요.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할머니한테도 존엄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가장 사랑한 손녀가 심한 그런 증상을 공개하신 걸 알면 굉장히 상처받으실 것 같고 많이 슬퍼하실 것 같고.

0: 어느 시점 뭐라고 들어? 잊어버렸어.
1: 괜찮아.
2: 비뇨기과를 방문했는데 암센터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몸이 떨리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병명은 신우요관암. 이름조차 생소한 암이었습니다.

0: 하고 싶어요. 이거 많이 해요.
1: 혹시 또 하면 내가 재워줄게.
0: 그래요?
1: 아, 냄새. 할머니, 취하했나봐. 냄새 너무 나. 기저귀 달자. 자.
2: 내가 키네요? 키네 잘 안 걸려서. 나 키네 걸릴 일도 없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정신이 있다가 없다.

되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때가 되면은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중학 뉴런 3학년 1학기 강의에 오셨고요. 저는 실전편의 최은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2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 목표 확인하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요. 오늘 조단원 실전 테스트에 연결해 갈 거고요. 우리는 2차 방정식을 공부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단원과 4단원에 대한 소단원 실전 테스트를 저랑 같이 볼 건데요. 우리 3단원을 좀 마무리를 덜 했거든요. 그거 마저 보시고 오늘은 4단원을 조금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요 내용을 또 다져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지금 우리는 14번 문항부터 볼 거거든요. 시작해 볼까요?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두근에 읽어보세요. 차를 줬어요. 두근에 차를 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근을 구한 다음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A를 이용해서 나타나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 차이가 4루트 2라고 하니 그들의 차이를 구해내서 A값을 역으로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그렇게 짜볼 거고요. X제곱 더하기 10X에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지금 하긴 할 건데 는 그러면 마이너스 A 갈게요.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더하기 얼마가 필요하냐면 반의 제곱인 25가 필요하죠. 따라서 똑같이 공평하게 25를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x 더하기 5의 제곱이 좌변이 될 거고요. 우변인 마이너스 a 더하기 25 이렇게 정리는 가능하시겠죠? 그럼 제곱해서 이게 됐다는 얘기니까 실제 값은요. x 더하기 5는 x를 구하러 갈 거예요. 해를 구하러 간다는 거죠. 그럼 제곱해서 이게 됐다는 뜻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a 더하기 25야.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x는요. 마이너스 5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a 더하기 25야.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아, 좋습니다. 따라서 x의 값을 이렇게 두 개를 구해냈어요.

있어요. 근데 그들의 차가 자로티래요. 그럼 보자, 얘들아.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5에 플러스 루트의 마이너스 a 더하기 25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근은요,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a 더하기 25,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그들의 차라고 했으니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뺐으니 이 앞에 게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에서 이 뒤에 거를 뺀게 사루트이란 뜻이겠죠. 따라서 이 둘의 차를 구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5는 똑같이 사라질 거고요. 빼니까 여기에서 이 아래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a 플러스 25 이걸 뺀다고 치면은 결국 두 배의 루트에 마이너스 a 더하기 25가 두 근의 차가 되겠다. 이렇게 도출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4루트2라는 뜻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따라서 요걸 정리해 주시면요. 여기 2가 되고요. 요거 들어가면 루트 8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안에 있는 부분이 8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5가 8이라는 뜻이 되어서 a 값은 17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요. 4번이야라고 마무리하실 수 있겠죠? 됐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근을 이용해서 두 근의 차를 직접 구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관계식을 세워서 값을 구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이 되면 두 근의 차이니까 이제 뭐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차 방정식을 해를 구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공부하는 중이라서 지금은 직접 해를 구해서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15번입니다. X제곱 쭉 있는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고 싶대요. 중근을 가진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던지 일부 상수 빼고 아니면은 아니죠. 0을 기준으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든지 아니면 뒷부분이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의 제곱이 있든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10X까지가 굉장히 상수로 그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0으로 픽스 딱 고정돼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가 반의 제곱인 25야 라고 가주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K값이 나오죠. 따라서 첫 번째로는요, K-2가 25라고 할수 있어서 K값은 27이라고 바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요, 이 방정식이 중근을 X는 M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근을 또 구하러 가야 되겠네요. 지금 저 방정식은요, 마이너스 10X에 더하기 25, 요렇게 이제 는 0, 요렇게, 저기,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X-5의 제곱이 0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해는요, 5가 되고요. 이게 바로 그 해, 중근인 M의 값이 되겠죠. 따라서 M이 5라는 것도 바로 도출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다면 상수 k값과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 해를 다시 구하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됐어요. 문제 하나를 또준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x-m의 제곱이 3이 되는 거니까 x-5의 제곱이 3이 되는 그러한 x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다시 시작해 볼게요. 제곱해서 3이 되는 거, x-5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여기까지 괜찮으시고요. x는요, 5를 넘겨서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괜찮으시죠? 따라서 요 x 값은 요렇게 두개 도출할 수 있고요. 해가. 그 다음에 k 값은요, 여기 27 구해놓은 거. 해서 정답은 k는 27, x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항은요, 2차 방정식을 요런 꼴로, 제곱은 누구, 상수, 요런 꼴로 바꾸어서, 즉,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좀 풀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해가 이게 나왔대요. 그래서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A도 있고 B도 있고, 그러니까 저라면 요 해를 기준으로 역추적을 좀 해나갈까? 고민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x 더하기 3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변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2로, 이렇게 가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있던 어떤 방정식을 풀었을 거냐면, 제곱해서 도출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x 더하기 3의 제곱은, 요거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풀어서 나온 거일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걸 좀 예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가 되고요, 좌변은.
는 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쓰실 수 있죠. 조금 더 정리해볼까요? 그럼 x제곱에 6x에 더하기 7은 0,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걸다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 끝났거든요. 따라오세요. 2차 방정식 x제곱의 개수 1이고 6이 완전히 맞아떨어지죠? 따라서 a와 b는 바로 도출이 돼요. 이 a가 6이 되니까 a는 3이 되겠죠? 맞아요. B가 7이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굿. 그 다음. 제곱해서 Q가 되는 요꼴로 만들어서 해를 구했다고 했으니 중간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요 과정. 요게 요식과 지금 1대1로 매칭을 해보면 X 더하기 누군가의 제곱인데요. 개수 1이고 똑같죠? 따라서 P의 값도 바로 나오게 됩니다. P는 3. Q는요? Q는 그 제곱식의 우변 2. 이렇게 해서 A, B, P, Q를 다 맞춰줬고요. 우리는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B, P, Q를 모두 더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더해주시면요. 3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되어서요. 여기 10, 여기 5 하니까 15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15 하실 수 있겠고요. 3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소단원 실전 테스트 풀어봤고요. 우리 넘어가서 이제 새로운 실전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로 넘어갈 겁니다. 근의 공식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단기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어떻게 보면 만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하거나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잘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되는 풀이가 바로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풀수 있지만 다만 공식을 외워서 거기에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뭐 제곱근 계산도 있고 여러분이 계산에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는 요 문제를 풀때 여러분 짝수 공식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근의 공식 말고 AX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으로 정리를 해놨을 때 A가 0이 아니고요. 요 B가 짝수일 때 쓰는 공식 있죠. 그때 근의 공식을 굳이 쓴다면 마이너스 원래 기본 공식은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2a로 나눈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저는 만약에 b가 짝수라면 b 프라임이 2분의 b야. 요걸 2로 나눈 거야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요.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여기는 2A가 아니라 A분의. 됐어요. 요 공식도 애용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공식까지. 즉, 이런 걸 제가 앞으로는 짝수 공식이야 라고 말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까지 같이 생각하고 문제 푸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인풋 잘 해놓으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요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요. 여기에 지금 EX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EX가. 그러면 요거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가 더 간단할 겁니다. 그치만 요게 X가 있잖아요. 이건 안 돼요. 전개해서 근의 공식이든 인수분해든 써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2에 X제곱에 더하기 2X에 더하기 1이에요. 요런 걸 전개할 때도 유의하셔야 되는 게요. 제곱을 할때그 앞에 개수가 2잖아요.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괄호를 꼭 해주시고 전개를 하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요. 2를 다 전개해서 풀어볼게요. 2x제곱에 더하기 4x에 더하기 2가 되고요. 한쪽으로 몰아볼까요? 플러스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x제곱에 2를 정리하시면 더하기 6x가 되고요. 2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게 먼저 체크해야 될 포인트예요. 안 되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겠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요, x의 개수가 짝수죠. 그래서 저는 요거의 반인 b 프라임을 가지고 짝수 공식을 써볼게요. 따라서 x는요, a분의예요. 2a분의가 아니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하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하니까 3, 3은 9고요.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ac 하시면 돼요. 따라서 2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2. 괜찮으세요?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되겠죠? 2분의. 그래서 이때 해는요. 2분의 마이너스 3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근의 공식은요. 여러분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산이 좀 있다. 그리고 b의 그 값이, 그러니까 x1차항의 개수가 짝수면 짝수 공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근의 공식을 이용하고 나면, 짝수일 때 일반적인 근의 공식을 이용하고 나면 나중에 약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걸 약분해서 답으로 가는 게더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짝수 공식도 외워놓고 써먹는 게 여러분이 계산을 조금 수월하게 하는 방법이다. 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되더라. 그럴 때 유리수 mn, 유리수예요. mn의 값을 더해라 그랬습니다. 일단 해 구하기 위해서 요거 전개하셔야죠. 다시 들어가 볼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고 괄호 안에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일단 한 번은 그대로 올게요. 그럼 요거 전개해 주시면요. 2x제곱에 4x에 더하기 2가 되죠? 그리고 우변에 있는 친구들 다 좌변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더하기 x에 빼기 1은 0. 여기까지 정리가 가능하시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x의 제곱에 4x와 x를 더하면 5x가 되겠죠? 더하기 5x가 되고요. 2와 마이너스 1 계산하면 1.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얻어냈고요. 자, 인수분해 되나 보자. 안 되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쓰셔야 돼요. 지금은 x의 개수가, 1차항의 개수가 플러스 5. 짝수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근의 공식을 씁니다. 그렇다면 x는요, 2a 분의 하니까 4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셔야죠. 4ac 하니까 마이너스 8이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만 좀 깔끔하게 잘해주시면 사실 근의 공식은 진짜 답으로 가기 가장 쉽죠. 그런데 실수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5와 루트 17이 되겠죠, 뒤에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가주시면 되고요. 4분의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mn의 값을 정리해 볼게요. m은요, 자, 4분의 포맷이 맞아요. 그리고 루트 뒤에 안에 있는 부분은 17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m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유리수 mn이라고 하니까 요 루트로 1대1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됐어요. 따라서 m 더하기 n을 구한다면 마이너스 5와 17을 더해서 정답은 12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게 이제 2번 문항이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요게 이제 두 근의 차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지금 보듯이 개수가 정수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개수를 정수로 맞춰놓고 시작하는 게 사실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등식을 기준으로 양변에 똑같이 10을 곱하고 시작하시면 참 좋겠다. 따라서 곱하기 10을 해주시고요. 좌변은요. x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5x 가주시면 되겠죠? 그리고는 4 가주시면 돼요. 는0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인수분해가 얘는 돼버리네요. 그래서 이거는 근의 공식을 사실 꼭 써야 된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근의 공식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처럼 인수분해가 되는데 굳이 근의 공식을 쓴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요거는요, 인수분해가 먼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바로 실행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해서 x-4와 x-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됐죠? 따라서 x값은요, 4 또는 1이 되겠죠. 맞습니다. 따라서 두 해는요, 4와 1이고요. 두 근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 빼기 1을 계산하면 3이 되겠죠? 정답은 3이다라고 해서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두 근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개수가 복잡해서 10을 곱하고 처음에 시작했지만, 실제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굳이 지금은 써먹을 필요는 없다. 이런 것도 참고로 같이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4번 갈게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요거 1대 b-a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한 근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근의 공식을 써서 이렇게 가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1대1로 비교해 보시면 되니까. 따라서 x는 하시고요. 2a분의 2a라는 건요 a가 아니라 요거 앞에 개수를 의미하죠. 따라서 6분의 됐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b 할때 그게 a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가운데

가운데 거 액상의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할때4 개수 상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4, 3, 12에 1이니까 그냥 10 있으면 될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의 근이 요 x값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똑같진 않고요. 그 중에 한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마이너스 붙은 거 있죠. 루트 규 앞에. 그게 똑같을 거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비교해 주시면요. 일단 6분의가 매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분자 비교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AB가 유리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곱근 기호의 안쪽에 있는 것들끼리 같고, 바깥에 있는 유리수가 같다라고 단정 지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5는요, 마이너스 A랑 같아질 거고요.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루트니까 요 뒤에 있는 루트 B의 B가 안에 있는 부분과 같습니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12더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실까요? 좋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A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A 자리에 이걸 넣어주시면요. 여기가 25가 되죠. 따라서 B의 값은요. 정리하면 13이 되려나요?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따라서 A, B의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A가 마이너스 5고 B가 13이죠. 그러면 B 빼기 A를 구하니까 13 빼기 마이너스 5를 하게 되고요. 그쵸?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요. 18이 되더라. 해서 정답은 5번이야 라고 정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식이 나와 있고요. A는 2B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이제 A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식 바로 연립해서 풀어볼까요? A 자리에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좌변에 넣어주시고요. 우변에는 2의 B예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식의 전부 두 배를 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는요. 등식을 기준으로 x값을 구하고 싶어요. 지금은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는 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좌변으로 다 이항할게요. 그러면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제곱을 넘기면 4x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x 넘겨주시면 5x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2를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0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는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될것 같은 느낌만 들지 사실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4, 1을 가져오더라도 1, 1에서 보호가 반대로 가기 때문에 5를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은요, 근의 공식을 쓰긴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근의 공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X1창의 개수가 짝수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의 공식을 쓰시면요,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4, 4, 16에 마이너스가 또 있죠? 플러스 이렇게 가주시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5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1이 되고요. 8분의 이렇게 정답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8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1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은요. 2차 방정식을 푸는데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어요. 그럴 때 해가 이게 나왔대요. 자, 그럴 때 원래 2차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선 문제에 기본적으로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요게 있는데요. 요걸 풀어서 x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왔대요. 그쵸? 근데 이게 나왔을 때요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는요, 누굴 잘못 본 거냐면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거죠. x의 개수를 내가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해를 기준으로 역추적을 해서 2차 방정식을 완성을 하시고 나서 그 2차 방정식에서 x의 개수는 잘못 본 거니까 그건 버리시고 나머지는 이제 제대로 봤을 테니 나머지는 살리고 요렇게 전략을 가져갈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x 마이너스 2는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여기서 출발할게요. 그럼 다시 원래 식은요. 요거의 제곱은 여기 제곱하면 3. 그죠? 그리고 나서 x 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3이니까요. 한쪽으로 넘길까요?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요걸 풀어서 결국 이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 거잖아요.

가운데는 어차피 잘못 본 거니까 여기도 2에 이렇게 만들면 이 친구가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C가 바로 2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따라서 요 C의 값은요, 2야.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면 요 2차 방정식은 결국 완전히 처음에 주어졌던 2차 방정식은요,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7x에 더하기 2다. 요렇게 정돈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원래 2차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니까 요 2차 방정식을 풀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거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써볼게요. 그럼 x는요,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7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에 마이너스 4ac 하니까 2는 4에 또 4를 곱해요. 4, 4, 16이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요,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이 되고요, 4분의 라고 해서 정리해 주시면 그때 2차 방정식의 해는 4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정답은요, 선지 중에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번 문항 바로 가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2차 방정식에서 x의 개수와 상수항을 서로 이번엔 바꿔서 풀었대요. 그랬더니 한근이 이게 나왔대요. 자, 그럼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면 처음에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에서 x의 개수와 상수항을 바꿔서 풀었더니 라고 했으니까 바꿔놓으세요. 바꿔놨을 때 그때 해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를 바꾼 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x제곱에 바꿔줄게요. k의 x에 그리고 더하기 k-1은 0 이렇게 됐다는 뜻이고요. 이게 바꿔푼 거예요. 그때 해가 2라는 뜻이죠.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일단 대입을 합니다. 4 더하기 2k가 되고요. k-1한 게 0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3K가 3을 넘겨서 마이너스 3이다 해서 K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문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원래의 2차 방정식을 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식에 다시 대입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X제곱에 족이 원래 있던 식에 갈 거예요. 마이너스 1을 K에 넣으시면요,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리고 k자리에 또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원래 2차 방정식을 풀라고 했으니까 요 x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인수분해가 될듯말듯 안됩니다. 따라서 근의 공식을 쓸게요. 요거는 짝수 공식 쓰면 참 좋겠네요. 따라서 b'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해 볼게요. a분의 앞에 개수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다시 플러스 1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어요.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분모 1은 안 써도 상관없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제대로 구한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2차 방정식의 해가 모두 유리수가 되고 싶대요. 그렇게 되도록 자연수 k값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식을 이제 정리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 해가 유리수다라고 하는 거니까 해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시죠. 그러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좀 구할 건데요. 여기 가운데 x항의 개수가 짝수니까요. 우리는 짝수 공식 b'을 이용해서 쓸게요. 자, 그럼 x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해봤더니 2분의 b' 마이너스 b'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2k 이렇게까지 따라왔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가 이 해가 지금 두 개잖아요. 5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유리수가 되고 싶대요. 그러려면 요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제곱근 밖으로 제곱수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25-2k가요, 어쨌든 제곱수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유리수가 된다는 거예요. 루트가 사라지고. 혹은 하나가 더 있긴 하죠. 그렇죠. 0도 가능하죠. 그래서 제곱수인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뭐 이런 식으로 가든가 아니면 0이 되든가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25, 36,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K 값을 골라주는 건데요. K는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건몇개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주면 돼요. 해볼게요. 우선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K는 그럼 25가 되는데 그럼 K가 분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안 돼요. 그런 원리로 따진다면 4도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빼서 4랑 빼면 홀수가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안 되고, 이 중에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뭐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25가 있기 때문에 더 커지긴 어렵고요. 음수는 또안 되니까. 따라서 요 중에 후보군을 정하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2K가 이번에는 24가 되는 경우, 2K가 16이 되는 경우, 2K가 0이 되는 경우인데, 0은 역시 자연수는 아니죠. 따라서 K 값은 12! 또는 K 값은 8 해서 이두 가지가 될 겁니다. 따라서 그들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 정답은 12와 8에서 3,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소단어 실전 테스트 지금 풀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남은 문제들 마무리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단어는 조금 계산이 많습니다. 연필 가지고 계속 움직이면서 저랑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경험을 표현해요. 자, 내가 경험한 사실을, 이건 사실이죠? 경험한 사실을 표현하려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네, 공기템. 예, 공기템과 한번 연결해서 볼까요? 일단, 내가 경험한 것을 잘 표현하려면 원인과 결과가 잘 이어지게 표현해야 돼. 맞죠? 그리고 좀더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하려면 감각적 표현도 함께 넣어주는 게 좋아. 어때요? 그래서 우리 공기템에서는, 예, 빨래 집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원인과 결과가 물고 물리는, 네, 이런 그 원인과 결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경험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어주는 말. 예,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이어질 때이 사이에 이어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했었고요. 짜잔! 요거 생각나죠? 네. 예,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체 감각기관으로, 만들어낸, 예, 알아낸 이런 느낌들을 좀더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해내는 것. 그러면 우리가 경험을 표현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하길 바란다면 우리는 왕관을 쓸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 만점왕 100점 받은 친구들은 왕관을 쓸수 있어요. 왕관을 쓰고자 한다면 그 무게를 견뎌라. 항상 이게 음악이 참 신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학교 시험 만점 왕.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경험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이건 충분히 여러분도 겪을 수 있는 경험이 되겠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안 좋은, 뭐, 싸웠다든가, 그쵸?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걸 잘 해결해 나가는 과정. 예. 그럼 이 친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을 잘 해결했을까? 이제 볼게요. 자, 수연이에요. 수연이가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예, 오빠의 장난감을 만지다가, 일부러가 아니라 실수로 망가뜨리게 된 거죠. 내가 아끼는 장난감이란 말이야. 그러고 지금 화가 났어요. 그쵸? 네. 그런데 이 친구도 뭐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 예, 근데 진짜 어쩌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 그쵸? 자.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미안해 실수야 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오빠가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평소와 달리 동생과 같이 가지 않고 동생하고 떨어져서 혼자 이제 막 가고 있습니다. 막 씩씩대면서 갔나 봐요. 자, 이 동생 어때요? 굉장히 표정이 어둡죠? 그래서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럴 땐 내가

요거 사과 편지를 한번 써봐야겠어. 라고 오빠 미안해 하고 여기 보세요. 예, 아주 정성스럽게 색칠까지 해가면서 편지를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니까 평소에 둘의 사이가 나빠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 오빠가 화를 냈지만 사실은 평소에는 둘 사이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 편지를 전달했겠죠. 그 다음에 이 오빠가 예, 보세요.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이, 내가 좀 화가 나서 그랬어. 예, 뭐 너무 너무 마음 쓰지 마. 나다 잊어버렸어. 뭐 이렇게 용서했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얼굴이 나머지 또 밝은 얼굴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경험이라는 거죠. 자, 경험한 일. 경험한 일을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그림들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면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보면 좀더 실감이 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러한 일을 거쳐서 원인과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내가 장난감을 망가뜨렸어. 이게 원인이 되었어요. 망가뜨렸다라는 것이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오빠가 화가 났어요. 나랑 말도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게 나중에 다른 일의 원인이 또 된다고 했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뭘 쓰게 됐어? 편지를 쓰게 되었어. 사과 편지를. 그쵸? 자, 사과 편지를 써서 이 오빠가 화가 풀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결과도 되지만 2번의 결과도 되지만 또 4번의 원인도 돼. 그쵸? 자, 이렇게.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화해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은 다른 것의 결과도 되지만 또 다른 일의 원인도 될수 있다. 예,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예, 원인과 결과, 결과, 원인, 결과, 결과, 원인. 이렇게 이야기가 물 흐르듯이 쭉 흘러나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의 힘이죠. 이걸 잘 엮어 나가는 것이 예, 글 쓰는 사람의 또 작가의 힘이 될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네. 선생님이 실제로 아는 어떤 친구는요, 이야기 만드는, 그러니까 소설이라고도 하고, 동화라고도 하고, 이야기라고도 하는, 그 이야기 만드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막 자기가 이야기를 써내려가요. 그리고 막 보여주기도 해요. 나 이런 이야기 썼어요. 하고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 친구들의 그 글을 읽어보면, 한편에 이야기가 그냥 뚝딱 만들어집니다. 무엇으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전해 볼수 있어요. 자, 나입니다. 수연이가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는 경험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죠, 경험을. 어제는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내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오늘은 오빠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연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수연이가 야야 어제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내가 서로 말을 안 했다. 근데 오늘은 오빠가 내손 잡아줬어. 그러면 어떤 표정이 될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그게 뭐야? 이렇게 될것 같죠? 이럴 때 우리는 뭐 해보라고? 질문해 보라고. 왜? 이렇게. 왜? 왜 그런 건데? 이렇게. 자, 이건 뭐예요?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달리 말하면 원인을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된 원인이 뭔데? 이렇게. 결과 묻는 말은 아니죠. 네. 자, 어제는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내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 왜? 왜냐면, 내가 오빠 장난감을 망가뜨렸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오늘은 오빠가 내손 잡아줬어. 왜? 왜냐하면 내가 사과 편지를 썼는데 오빠가 그 편지를 읽어주고 날 용서해줬거든.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한 말이나 글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왜?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가의 그림 1에서 4 가운데에서 다음 문장의 원인이 되는 일에 번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원인을 찾아보란 얘기예요.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수연이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거 몇 번일까? 2번이죠? 2번 그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원인을 물어보는 거죠? 내가 오빠의 장난감을 망가뜨렸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가의 그림 4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손을 잡는, 이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수연이는 오빠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알맞은 것두 가지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게요. 오빠의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미안한 마음, 오빠가 사과를 받아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 오빠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 네, 정답 나오죠? 이두 가지입니다. 자, 망가뜨렸으니까 미안해. 이런 말 해야죠. 사과를 받아줬어.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미안해 하고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됐어. 이래 버리면 끝이에요. 그쵸? 내가 사과한 것은 그냥 허공에 날아간 거예요. 그치? 그런데 상대방이 그래, 알았어. 이번에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미안해 한 것이 허공에 날아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닿은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아이, 역시. 아이, 내가 사과했으니까 받아줘야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아, 그래. 내 사과를 받아줘서 고마워.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실에서 크게 싸우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과하지 않아. 이런 친구 진짜 많죠? 많죠? 진짜 많아요. 얘가 화를 내면, 너도 그랬잖아. 그치? 뭐. 옛날에 너도 그랬잖아. 뭐 이런 거. 꼭 옛날 일을 꼭 끄집어내. 이런 것들.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들면 사과해야 되고, 또그 사람이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미안해. 근데 제가 치? 그러면 흥, 나도 치시다. 막 이러면은 끝까지 화해할 수 있는 뭐랄까요? 기회가 없어지죠. 자, 1번, 2번. 가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기억을 고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내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해볼게. 말을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오빠 장난감을 망가뜨렸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편지를 썼어. 사과하는 편지를. 그래서 오늘 오빠가 내 손을 잡아주었지. 뭐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그냥 써주면 돼요. 반드시 원인이 앞에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올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어주는 말을 적절히 사용하면 앞에 결과가 나오고 뒤에 원인이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미안한 마음을 담아 오빠에게 편지를 썼어. 여기서 그래서 오빠가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지. 뭐 이렇게요. 자,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기억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무엇이 들어간 거예요? 편지를 썼다라는 거. 미안한 마음을 담은 이 편지를 썼다는 것. 이것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오빠가 내 손을 잡아줬다. 이게 좀 어색했죠. 그래서 여기 편지 내용을 더 넣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원인이 되어서, 이게 원인이 들어갈 곳이지요? 원인이 되어서 그 윤우가 지금 숙제를 해요. 언제? 밤늦은 시간까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밤늦은 시간까지, 표정 보세요. 굉장히 보세요. 다크서클이 보이네, 여기, 이렇게. 피곤해 보여? 피곤해 보여서, 가까스로 숙제는 했다. 이제 자야지. 이제 잔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얘가 지금 웃고 있죠? 해가 웃고 있으면 끝난 거야. 해가 웃기 전에 빨리 다 나갈 차림 해야 되는데, 그쵸? 자, 시계도 보세요.
9시 10분 전이네. 8시

8시 50분이네. 여러분 보통 학교에 몇 시까지 가야 된다고 해요?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는 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아직 일어났는데, 예, 아직 준비도 다 못했는데 8시 50분이에요? 그러면 지각을 했겠네. 자, 이것이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서 밤늦게까지 숙제를 해야 하는 결과가 생겼고, 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원인이 될수 있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자, 이것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뒤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의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물고 물리는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얼마든지 예, 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림 2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우리 지금 경험을 잘 살려서 또그 여기 있는 여기 기철과 진희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윤우가 밤늦게까지 숙제를 한 것은 그림 1 때문에 생긴 결과야. 오, 맞는 말이네. 윤우가 밤늦게까지 이렇게 숙제를 한 것은 그림 1 때문에 생긴 원인이야. 다른 건다 다른 다 같은데. 다 같은데 이 부분만 달라요. 그쵸? 다른 부분은 다 똑같아. 이 부분만 다르죠?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맞는 말이고 누군가 하나는 틀린 말을 했네. 자, 바르게 이해한 친구 누굴까요? 그림 1 때문에 생긴 결과가 바로 여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기철이라고 쓰면 되겠네. 기철이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죠? 자, 지금 2번은 그림 1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과. 아, 내가 이래서 밤늦게까지 숙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뭘까? 참 궁금해져요. 그쵸? 그림 1의 원인 무엇일까? 어떻게 했길래 이 결과로 밤늦게까지 숙제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네, 이게 좀 궁금하죠? 그림 3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일을 파악하여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그림 3인데, 여기 아까 누가 웃고 있었지? 네. 얘가 웃고 있었지? 예, 이딱 눈을 딱 떴더니 해가 나를 보고 웃는다? 그러면 큰일 난 거야. 그쵸? 자, 지금 이렇게 늦게 일어났습니다. 늦잠을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숙제를 하느라 밤늦게 잠들었으니까요. 왜? 밤늦게 잤거든요. 자, 왜에 대한 해답은 뭐다? 원인이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이 친구가 늦잠을 잤고요. 늦게 일어났고요. 그 결과 학교에 지각하게 되었다면 학교에 지각한 것은 결과가 되겠죠. 네. 자, 지금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착착착착착. 예, 지금 맞춰 나가고 있어요. 요걸 잘하는 친구가 나중에 어떤 사고를 할수 있다? 논리적인 사고를 할수 있어요. 이게 지금 가벼워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어떤 그 연습을 하고 있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연습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능력이 나중에 생기냐면요.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는 어떤 원인에 따른 어떤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고, 네. 이런 논리적인 이 생각을 계속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 그림을 보고 그림에 답하세요. 자, 우리 지민이가 나옵니다. 자, 지금 모자가 눈에 띄지요? 어떤 모자? 네. 저번에 우리 읽은 글에서 보면 새 모자라고 했어요. 새롭게 산 모자. 그런데, 예, 바람이 부네요. 그리고 여기에 연못도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죠? 놀러 갔는데 바람이 휙 하고 부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떡해. 모자가 떨어졌어. 진짜 난감한 얼굴이죠. 어머. 근데 잘 보면
나무가 휘어진 거 보세요, 여기. 오, 이렇게 바람이 센데 여기 놀러

심었단 말이야. 자, 아우, 나무가 아주 그냥 생생하게 그려져 있네요. 자, 그래놓고 여기 떨어졌으니까 이 친구가 이걸 주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줍죠. 위험해요. 예, 위험하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집에 왔어요. 엄마 눈에는 내 딸의 머리 위에 모자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 모자 어디 있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연못에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못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물어볼 수 있다? 왜?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왜? 하고 이제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또 얘기하겠죠. 아, 내가 공원에 갔는데요. 바람이 휙 세게 불어서 모자가 연못에 떨어졌고요. 한가운데 떨어져서 제가 가지고 올수 없었어요. 그때서야 어머니가, 아, 그랬구나.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다? 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얘처럼 다짜고짜 연못에 있어요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내가 모자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지를 원인과 결과에 맞춰서 이야기해야 한다. 예,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한다. 예, 이것이 예, 큰 줄기가 될 거예요. 그림 1과 2의 상황을 원인과 결과로 구분하여 알맞은 것끼리 선으로 이으시오. 자, 여기 이렇게 세차게 바람이 부는데 태풍 아니야? 이거? 태풍인데 여기 나갔네. 이거 뭐야? 다리까지 들렸네. 아유, 이런 날 나가면 안 되지. 하물며 이 모자가 예,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원인과 결과로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다. 모자가 날아가서 넓은 연못에 떨어졌다. 원인이 먼저이고 결과가 나중이죠. 시간 순서로 보면, 그쵸? 자,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앞뒤 관계를 본다면, 예, 이야기에서예요. 이야기에서. 앞뒤 관계를 본다면, 시간 순서. 시간 순서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바람이 불었어. 그 다음에 연못에 모자가 떨어졌어. 그렇다면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어. 그 결과로 모자가 떨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그림 4에서 지민이의 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민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모자 어딨어? 연못에 있어요. 연못에? 라고 지금 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죠. 지민이 말, 모자가 날아간 까닭을 말했다. 까닭을 아무리 봐도 찾을 수 없어요. 까닭이 뭐라고요? 원인. 요거 원인이죠? 자, 모자가 왜 날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원인은 뭐였어요? 바람이었죠? 자, 모자가 연못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 맞네. 예, 그대로 쓰면 되죠? 모자를 주울 수 없었던 까닭을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죠. 연못에 있어요. 끝. 나 간식 주세요. 뭐. 자, 주울 수 없었던 까닭은 이곳에 없습니다. 일의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말했다. 역시 원인과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연못에 있어요. 이게 다입니다. 자, 일의 결과만 말하고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다. 자, 연못에 있어요. 이게 결과죠. 너왜 모자 안 가져왔어? 연못에 있으니까요. 라고 결과만 얘기했죠. 왜 연못에 있게 되었는지 원인이 있나요? 원인 없습니다. 즉,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5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러지 말자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건이 친구처럼 어떤 일을 설명을 할때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말하자는 거지, 이렇게 덜렁 결과만 쑥 얘기하면 어떤 질문이 들어오게 된다? 왜? 예,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기 전에 내가 미리 왜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원인이다. 라고 했어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다른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그 설명이 가능하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자, 달리기 연습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그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이 결과를 낳았는데, 어떤 결과?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기뻐하는 결과를 낳았대요. 아하.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일이 들어가야 될까? 자,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막 했어. 그럼 뭔가 달리기 시합? 예. 달리기 시합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예,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이 앞에 원인과 뒤에 결과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어떤 사건, 어떤 일을 여기다가 여러분이 써주는 것이 예, 좋겠죠?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어떤 관계예요? 예. 어떤 관계일까요? 물고 물리는 관계죠. 예. 앞에 것이 까닭이 되어서 뒤에 결과를 낳는, 네. 그런 관계를 생각했을 때, 기억에 들어갈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기억 뭐예요? 여기죠. 앞에 것이 원인, 뒤에 것이 결과.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들어갈까요? 응원을 열심히 했어요. 달리기에서 꼴찌를 했어요. 이어 달리기 경기를 했네요. 이어 달리기에서 우리 반이 우승했어요. 이어 달리기에서 우리 반이 역전을 당했어요. 역전을 당했다는 것은 졌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달리기 연습을 했대요. 그러면 달리기와 관련된 어떤 일이어야 되겠죠. 그죠? 뭐 응원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반 친구들 모두가 기뻐했대요. 자, 달리기 연습을 해서 달리기와 관련된 어떤 시합을 했는데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내면 모두 기뻐할 일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어 달리기에서 우리 반이 우승을 했어. 그래서 우리 반이 모두 기뻐했단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꼴찌를 했다. 그 다음에 역전을 당했다. 이거는 뭐 아주 터무니없는, 네, 기뻐했으니까 터무니없는 일이 되겠고, 이어 달리기 경기를 함. 이거 선택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경기를 한것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아까 여기처럼 모두 기뻐하진 않겠죠. 뭔가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뻐했겠죠. 그래서 이어 달리기 경기를 했다. 이 자체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또 달리기 연습과 관련됐으니까 응원을 열심히 해서 모든 친구들이 기뻐했다.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네. 자,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딱딱 들어맞을 때 앞뒤가 잘 맞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8번의 답, 문제 8번의 답과 다음 문장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연결을 할 때, 이어주는 말로 알맞은 것. 자, 이어주는 말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 자, 어떤 것이 알맞을까요? 답이 뭐였어요, 아까? 이어 달리기에서 우리 반이 우승했다. 이게 답이었죠? 자, 우리 반이 우승했습니다. 이 답과 다음 문장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연결을 해준대요.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이어주려면, 하지만, 그래서, 그런데. 이 중에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것은 그래서가 되겠죠? 이어 달리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기뻐했죠? 맞죠? 만약에 여기 하지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반이 이어 달리기에서 졌어요. 꼴찌를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기뻐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역시 비슷한 느낌의 예, 문장이 되겠죠. 자, 정답은 그래서. 다음 그림의 상황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알맞은 이어주는 말을 꼭 사용하래요. 이게 힌트죠. 예, 이게 핵심이죠. 이어주는 말이 없다면 이 문제 정답은 틀린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주는 말을 꼭 넣으세요. 자, 아이스크림을 아주, 어휴, 몇 개를 먹는 거예요. 한 번에. 막,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아팠어요.
자, 중요한 것은

0: 이어주는 말을 꼭 넣어야 돼요. 자,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앞에 원인이면 그래서 결과, 앞에가 결과면 왜냐하면 이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자아이는 배탈이 났어. 왜냐하면 결과가 먼저 나왔네요.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야 라고 쓰면 됩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에 괄호 안에 들어가 이어주는 말은 뭘까요? 거북은 도끼에게 투덜거렸어. 배가 고팠기 때문이야. 뭘까요? 특급 힌트! 때문이야. 이게 힌트가 되겠죠? 예, 결과가 앞에 나오고 뒤에 원인이 나왔네요. 자, 그럼 나중에 또 봐요. 꼭이요.
1: 지금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예, 시학 얘기요? 아이고, 뭐라는겨?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요? 에이구, 별거 있겠어? 괜찮아요, 뭐. 뭐가 걱정이 돼야? 제일로 이쁜 나인기요. 뭐든 할 수 있는 나요. 포기만 안 하면 되는기요. 포기는 배추. 아이, 걔네는. 아무튼, 뭐든 해보는겨.
1: 예,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손석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꿈을 찾아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EBS 기획 강연 청년에게를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제 옆에 또 한 분 나와 계신데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철수입니다. 아, 그러 전에, 야, 이 친구가 강연을 해요? 아, 이게 약간 격이 안 맞는데. 아, 농담이에요. 아, 왜냐면 이 친구 이런 걸 잘 안 하는 친구인데. 이 흔한 기회가 아닌데, 이거 봐야겠는데요? 예. 자, 강연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인 배치수입니다. 꽃하는 아저씨로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신데, 이 아저씨가 누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뭐 부모님들은 개중 반가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라디오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성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좀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고 있어요. 순수히 제 얘기라서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약간 좀 조금은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에 막내로 전라도 저 끝에 해안가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당시 연세가 이제 많으셨죠. 7남매를 쭉 낳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낳으시고 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살이 채 되기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오는 그 첫 번째 장면부터 저는 일단 엄마가 없었죠. 그리고 장성한 형제들은 이미 그곳을 떠나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살고 있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처음엔 형제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실은 제가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었기 때문이에요. 꽤 긴 시간 놓여 있었습니다. 약 4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골에 그 살고 있는 애를 이러저런 뭐 사정으로 그 연로하신 아버지와 뭐 이렇게 있게 됐는데 제 위로 누님들이 저 막내 제가 똑똑한 애인데 이거 데려가서 공부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저를 소위 도시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좀 쓸쓸했던 아버지가 좀 흔쾌히 놓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누나들이 거의 뭐 작전을 펼치다시피 해서 저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전학 과정을 이걸 해질 못했네. 어떻게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게 초2, 초3 올라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내내를 소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제가 지냈어요. 상황이 그래서인지 또 누나들 손에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인지 빨리 좀 성숙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도 컸고 그 나이 어린이가 느끼기에는 근데 지금의 제 기억을 되짚어보면은 굉장히 암담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저 제도권 안으로 저 궤도 안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공포감이 있습니다. 예. 진짜 어린 나이에도 그게 있었어요. 다행히도 동네 친한 친구들이 다 좋은 애들이었어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딱 있었어요. 요즘에 아마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한 반에 막 58명. 그 시절에 초등학교는 뭐, 야, 어마어마했어요. 오전, 오후반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근데 제가 뭔가를 했다고 얘기할 것 같죠? 오후반 애들이랑 오전에 놀아요. 얘네가 학교를 가. 그때쯤에 애들이 크로스가 돼서 오전반 마친 애들이 와. 걔네랑 또 놀아. 그래서 심지어 주변 아이들은 제가 그 동네에 있는 학교를 나온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저를 이제 친구들이 잘 챙기고 같이 놀아줬는데, 그럴수록 더 그 공포감 및 상실감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기차 레일 위에서 목적지가 정해지고 중간중간 기착지가 있는 열차에 타고 가는 걸로 보였고, 저도 뭐 속도는 비슷해요. 같이 나란히 가는 거는 같아.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은 길이 없는 거죠. 이게 어쩔 때는 돌밭인 것 같기도 했다가 뭐 풀밭이었다가 막 논도 나왔다 개울도 나왔다 하는데, 거기를 기차 레일은 쭉 가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길이 나 있으니까 언제쯤에 도착해서 어디서 멈췄다가 대체로 어디서 내리겠구나. 나는 뭐지, 언제쯤 저 올라탈 수는 있는가? 나란히 가는 것 같고 서로 쳐다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제도적으로 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린 저에게 굉장히 공포감과 소외감, 그냥 아예 다른 길로 가야 되나?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여기서 아예 갈라져야 되나?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갔다가 어린 나이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뭐 그런 시기였었어서 지금도 강하게 남아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은 이 처음에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 저의 이 경험을 꼭 얘기해 주고 싶었거든요. 물건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 삶의 특이점입니다. 특이점이면서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이 어디 찍어주시겠어요? 초등학교 졸업장이 제가 없어요. 예, 그러게 초등학교를 절반이라도 다녔으면은 조금 그렇겠는데, 제가 절반 이하로 다녀서 졸업장이 없습니다. 예. 제가 아마 이 졸업장을 자연스럽게 그냥 가지고 있었을 경우와 그 결과가 저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믿고요. 이제 어떤 선택을 하고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또 그 도움을 내가 마음을 열고 온전히 받느냐에 따라서 이 졸업장이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아픈 또 과거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하게 됐는데요. 조금은 안다. 지금 그 여러분의 그 심정을. 그런 어떤 방황 아닌 방황기를 보내면서

누나들이 계속 챙겼어요, 저를.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고 네 나이가 되면 다시 중학교를 다니게 될 거야.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어. 뭐 이런 걸또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스스로를 다잡았던 것 같고. 결국 검정고시 봤습니다. 그 공백기 기간 동안 검정고시 준비 이렇게 뭐막 4년 내내 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시사정보용어사전이라는 책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연두색의 두꺼운 책이었는데 이거나 보고 있을까? 그것을 외우다시피 했던 것이 중간에 배움의 공백이 있거나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아는 게 많은 애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뭐 한자나 일본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영어 발음 기호 뭐 이런 걸 애들이 초등학교 때안 했는데 저는 다른 걸안 하니까 그거를 빨리 해가지고 필기체 이런 것도 잘 썼고 막 그랬어요. 그 시간을 좀 그렇게 보냈던 것 같고요. 그 불안감을 그걸로 달랬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6학년 나이 정도 됐을 때 이제 검정고시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 돌아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좀더 열심히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학교라는 이제 제도권으로 돌아 들어갔을 때 처음에 진짜 꿀등이더라고요. 그런 걸 준비한 거랑 별개로 와, 확실히 그 공백이 있긴 있더만요. 그래도 그 안에서 뭐 당연히 누나들이 각종 무슨 그 당시에 마이마이 그런 거 있었죠. 이런 거막 당근으로 걸면서 뭐몇등 하면 이거 사줄게. 그게 제일 안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데 전 효과를 봤어요. 그거 가지려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뭐 공부도 어느 정도는 수준에 올라와서 하게 됐고 그렇게 다시 소위 얘기하는 제도권으로 복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근데 절대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길들은 사회가 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혹은 잠깐의 어떤 흥미로운 것들 때문에 그 길을 우리 스스로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오히려 자양분이 되는 시간이 될수 있으니 제 경험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청년에게라는 말로 어떤 그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진짜 생각 안 했어요. 저도 청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제 자식들도 청년이에요. 지금 25, 19. 그런데 얘네들에게 제가 늘한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큰애 같은 경우에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을 가는 순간까지 제가 매일 등교를 시켰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그러니까 내 자식이자 청년에게 얘기해줄 기회가 있었어서 그때 항상 해줬던 얘기는 착한 게 무기가 된다. 착함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될 거고, 그 착함으로 인하여 네가 얻게 되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늘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첫 번째로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시기를 거친 얘기를 해드림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버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왕지사 버텨냈더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면 더 날개를 달수 있겠구나 하는 계산을 했어요. 선함, 착함이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앞으로의 세상에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하더라도 그래도 인간의 저 본성에는 착한 것, 선한 것에 대한 선망이 있어요. 제가 확신해요.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청소년기에 우리가 습득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착한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런 얘기라도 들려줄 수 있는 것은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아까 방황의 시기를 얘기할 때그
친구들이 거의 이 학교를 나온 애처럼 보이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소풍 가는데도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내가 다 뻘쭘할 정도로 그 좋은 친구들 덕에 그래서 제가 그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는데요. 또이 얘기 왜 꺼냈냐면 나부터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만이 좋은 친구를 가질 수 있어요.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 오로지 내 자식 위주니까 친구 잘 만나야 돼. 이상한 애 만나면 안 돼. 근데 내가 이상한 애가 아니면 내 주위에도 이상한 애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나만큼은 합니다. 내 주위에는 친구들 아마 다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하에 나 또한 좋은 친구가 돼줘야겠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저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만 남기고 간다면 첫째,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다시 우리는 어떤 자리로 돌아가서 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선함, 착함을 무기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제가 기성세대로서 청년을 둔 아버지로서 청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고리타분할 겁니다. 예. 그리고 야, 기껏 저 아저씨도 결국 저 얘기하는구나. 그러실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제 자식들에게도 한 얘기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더라도 선험자이면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내 편이다. 내 편이 확실한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100% 믿어라. 그 선험자가 100%내 편이라고 가정한다면 절대 거짓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 인간은 굉장히 교육적이 돼요. 기왕지사 본인이 한 얘기가 기억이라는 기록에 남잖아요. 듣는 사람의 기억이라는 기록.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누군가의 좋은 얘기를 해줄 때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을 해줍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잘못된 경험과 순전히 행운에 의해서 벌어진 일을 담아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심일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부모, 형제, 뭐 주위에 가까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진심일 뿐더러 굉장히 고민 끝에 아주 그 정리가 잘된 좋은 말들일 거예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거고, 지겹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에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위 모든 분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서 이 시기를 잘 살아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입학하기 한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당장에 하루하루의 성실함으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은 그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뚤비뚤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영어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책을 많이 읽고요. 즐기다 보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답니다.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끝내볼 책은 바로 싸이의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죠. 이 싸이라는 책이 그렇게 간단하고 짧은 책은 아니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렇게 완독하는 날이 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끝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Many, Some, Few의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또 다른 기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한번 알아두면 아 이게 이거구나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1: Off the stage. Family is important to Sai. When he is not working, Sai spends time with his family and friends. His wife is Yoo Hae-yun. They were married in 2006. They live with their twin daughters in South Korea. Buzz. In 2012, Sai got a new manager named Scooter Brown. Scooter also works with Justin Bieber. Sai was excited to begin working on some new songs. He said some may be in English. Sai's fame continues to grow. Fans look forward to his new music. Many believe he has a bright future.
0: 싸이의 바로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그리고 잘 따라와 준 덕분에 영어책을 또 완북하게 되었습니다. 완독을 하게 되었죠. 완전히 끝내게 되었습니다.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Off the stage. 여기서 stage라는 것은 가수들이 공연하는 그 무대가 되겠죠. 그래서 무대에서 off, 내려왔다, 떨어져 있다가 되니까 무대 밖에서. 이게 제목입니다. 소제목이 되겠죠. Family is important to Sai. 자, 그러면 무대 밖에서라는 것은 이제 음악 이외의 일들, 무대와 관련 없는 그런 생활들. 아, 그래서 첫 문장을 보니까 Family is important to Sai라고 가족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가족은 Sai에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가족은 Sai에게 중요합니다. When he's not working, 그가 일을 하지 않을 때 Sai spends time with his family and friends. Sai는 보냅니다. 무엇을 보내냐면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와 함께 보내냐면 with his family and friends. 그의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His wife is Yoo Hae-yun. 그의 아내는 유해연 씨입니다. They were married in 2006.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언제 결혼했냐면 2006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 연도 읽는 방법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006년이죠. 우리는 2006년 이렇게 읽으면 되지만 영어는 사실은 원래는 끊어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두 자리씩 끊어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를 읽으면은 20가 되겠죠. 뒤에 있는 것을 읽으면 6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살짝 약간 웃긴 그런 말이 되곤 합니다. 26. 이 글을 보지 않고 소리로만 26.

0: 숫자 1의 자리만 있을 때는 그냥 2006 이렇게 전체를 통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y were married in 2006라고 저도 읽은 것이죠. They live with their twin daughters in South Korea.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고 있냐면 그들의 twin이라고 하면은 쌍둥이의 혹은 쌍둥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쌍둥이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고 있냐 하면 바로 대한민국 남한에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정말 정말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Off the stage. Family is important to Sai. When he is not working, Sai spends time with his family and friends. His wife is Yoo Hae-yun. They were married in 2006. They live with their twin daughters in South Korea.
0: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책의 끝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Buzz, Buzz라는 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그 가수 보셨습니까? 목소리가 정말 예술이던데요. 타마, 탐, 제 가상의 친구, 가장 친한 가상의 친구입니다. 타마, 너 그거 알아? 그 노래 들어봤어? 와, 정말 나 한번 듣고 완전 빠져들었잖아. 그거 알아? 그 가수 알아? 와, 노래와 안무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 와, 그 안무가 중독성이 좀 있던데. 이렇게 웅성웅성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이야기하고요. 제 친구도 또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웅성웅성웅성 거리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죠? 웅성거린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거 들어봤어? 그거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웅성웅성웅성거리는 것이 바로 버즈입니다. 버즈는 원래는 벌의 소리에서 왔습니다. 버즈 이렇게 여기에서 왔는데 윙윙거리다, 웅성웅성거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웅성웅성거리는 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대중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웅성거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벌이 아니겠죠. 당연히 대중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대중의 관심이라는 이런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에 관련돼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대중의 관심이라고 하면 이 다음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글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사실 제목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그 한 단어 혹은 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보고 웅성거림, 대중의 관심,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이 싸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서 어떻게 또 관심이 커지고 어떻게 더 인기가 있어지고 유명해지지, 어떻게 더 관심을 받지, 이런 내용이 저는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글을 읽으면은 확 몰입감이 생겨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더 빠져들고 한 번만 딱 읽어도 이해를 잘할 수 있겠죠. 막 또 읽고 또 읽고 이거 무슨 내용이지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측을 해봄으로써 훨씬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약간의 기술이죠. 이런 기술들도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In 2012, 2012년에 싸이 got a new manager named Scooter Brown. 싸이는 새로운 매니저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름이셨냐 하면 Scooter Brown. 어떤 분이셨냐 하면 Scooter Brown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매니저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Scooter also works with Justin Bieber. 스쿠터는, 스쿠럴이라는 분은 역시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With Justin Bieber. Justin Bieber이라는 분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Justin Bieber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Psy was excited. Psy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신이 났다라는 것이죠. 왜 신이 났죠? 여기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To begin, 시작해서 신이 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o begin, to 부정사라고 부르죠. 여기 있는 이 to 부정사는 excited, 이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지금 여기 to부터 끝까지 적고 있습니다. 왜 싸이가 신이 났냐 하면 바로 to begin, 시작해서. 뭐 하는 걸 시작했냐면 working on some new songs. 새로운 몇몇, 새로운 노래를 작업하기 시작해서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노래 한번 써봐야지. 이번에는 이런 내용으로 써야지. 이번에는 이런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막 신이 나는 것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Some may be in English. 몇몇은 may be in English. 영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몇은 영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우리 저 친구 한번 보도록 할까요? Some이라는 거. 여기서 몇몇이 뭐죠? Some 뭐죠? Some? 과자인가? 아니, 영어로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영화인가? 아, 책인가? 일기? 수필? 아니죠. 지금 여기에 이 문맥, 맥락을 활용한

다음에는 노래겠죠. 당연히 몇몇 노래는 영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있는 저런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여러 개를 제가 샘플로 대표로 보여드리고요. 이것들이 꼭 하나의 역할만은 하지 않는다. 여러 개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Many, Some, Few의 또 다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기능을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지만 제가 6개를 골라보았습니다. Many people attended the event. 많은 사람들은 attended the event. 이벤트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many가 될 것이고요. Some students are absent today. 몇몇 학생들은 오늘 결석했다. 몇몇 학생들. Few students passed the exam. 그 시험에 학생들이 거의 통과를 하지 못했다. Few라는 것은 거의 없는, 거의 많이 못했다. 매우 적다. 거의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few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세 문장에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은 many, some, few가 되겠죠. 그 다음 세개 볼까요? Any student can participate. Participate. 어떤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어떠한. 맞죠? All the students are here. 모든 학생들이 여기 왔다. 모든 학생들이 출석했다. Most people agree.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러면 any, all, most 같은 것들이 또 수량을 나타내는 이 수량에 관련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적는 것도 좋아요. 명확하게 있죠. 이 장점이 명확합니다. 이렇게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형용사로서 지금 그 바로 다음에 전부 다 명사가 왔죠. People, students, students, students, students, people. 이렇게 전부 다 량을 나타내는 그 대상이 나왔는데 이렇게 적어주면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랬으니까 다른 가능성이 없는 거죠. 많은 쿠키가 아니고, 많은 책들도 아니고, 많은 영화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으니까 문장이 좀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사람들과 학생들 이야기 다 했는데 또 사람들이라고 적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영어는 가급적이면 조금 더 간결하고 짧게 적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Many attended the event. 자, 앞에 보니까 사람들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many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수량을 나타내는데 이게 대명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Many attended the event. 그럼 앞에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당연히 many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여기 있는 some도 마찬가지. Some are absent today. 아까 전에 제가 students가 있었죠. 그러니까 앞에 여러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학생 오늘 결석했다. 그 여기에 students를 적어주지 않더라도 앞에 이미 학생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some students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 아주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Few passed the exam. 거의 아주 적은 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니까 거의 없는이라고 few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거의 없는 학생들, 거의 학생들이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ny도 마찬가지고 all도 마찬가지고 most도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적으면은 장점은 간결하게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many, some, few, any, all, most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 조금은 불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문장, 이 문장들 말고요. 이 문장들이 쓰여 있는 나머지 문장들에서 맥락을 잘 캐치를 해서 이 여섯 개의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로서로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줄여 쓰는 것도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내용에 집중만 해서 읽고 있다면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any, some, few를 제가 대표로 세 개를 적어 놓았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진 표현이 나오면 다른 부분, 다른 맥락을 보면서 아, 이게 이걸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ize, fame continues to grow. 싸이의 명성. 이 fame이라는 것은 평판, 명성이 되겠죠. 유명함입니다. 그래서 명성이 continues to grow, 자라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갈수록 더 유명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fame이라는 거 우리가 약간은 덜 친숙하게 느껴지는 단어인데 여기에 O-U-S를 붙이면은 famous가 되겠죠. 유명한, 인기 있는. 그래서 fame과 famous는 함께 눈에 익혀두면 좋겠죠. Fans look forward to his new music. 팬들은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라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새로운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believe.

0: 많은
1: 뭐죠?
0: 많은 무언가가 믿습니다. He has a bright future. 그는 밝은 미래. 자, 그러면 believe라는 것은 일단 단어부터 다 보여드릴게요. believe는 믿다. bright는 밝은, future는 미래입니다. 그러면 많은 무언가는 믿습니다. He has a bright future. 그는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많은 뭐죠? 많은? 여기 보니까 앞에 저기 팬들도 나왔고 아까 사람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팬들, 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은 바로 많은 팬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부분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2: Buzz. In 2012, Psy got a new manager named Scooter Brown. Scooter also works with Justin Bieber. Psy was excited to begin working on some new songs. He said some may be in English. Psy's fame continues to grow. Fans look forward to his new music. Many believe he has a bright future.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가 나왔었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3: Fame. Fame. Psy's fame continues to grow.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Fans look forward to his new music. Future. Future. She is excited about her future plans to travel. Bright. Bright. She's aiming for a bright future. Believe. Believe. Many believe he has a bright futur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어 학습법은 바로 무조건 듣기만 있으면 될까요? 듣기만 있으면 될까요? 즉, 듣기만 많이 하면 될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친구들이 등하교하면서 혹은 여유 시간에 나 영어를 좀 잘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영어 뉴스를 계속 듣는다든가 물론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우리 친구들이 나는 아직까지 이 영어 뉴스나 영어 음성, 영어 동화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30% 미만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즉, 아직까지 영어 실력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많이 유창해지진 않았습니다. 이럴 때 영어 실력이 초기에 있을 때, 초기 단계에 있을 때는 무조건 듣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듣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책이라든가 움직이는 그림, 즉 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음성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항상 언어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은 이 음성이나 글은 계속 읽거나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즉 예를 들어서 영어 뉴스를 듣거나 영어 동화를 듣는데 적어도 그 책 없이 혹은 이 뉴스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해주지 않고 그냥 음성, 영어 음성만 들었을 때 한 50%에서 70%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즉 아이는, 이 학습자는 이미 영어에 중급자 정도는 되겠죠. 한 중학생 수준 중급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음성만 들어도 괜찮겠죠. 왜요? 기존 지식으로서 이미 거기 안에 있는 영어 음성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듣기라는 것은 약간은 더 정교하게 해야 되겠죠. 영어 초기 단계에서는 듣기만 많이 하면 안 되고요.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책이나 영상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영어가 좀 더 익숙해진다면 이제 음성만 들어도 괜찮겠죠.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학습자에 맞는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인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개념을 타고 만점에 도착! 사랑하는 전국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전문가 이상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민주주의와 자치, 학교시험 만점왕 2회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학교시험 만점왕 문제, 단원평가에 특히 자주 나오는 문제들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많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집중해서 강의 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친구들 혹시 뭐 문제를 풀다가 혹은 개념 공부를 할 때, 물론 이제 다들 잘 하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Q&A 게시판도 많이 많이 활용해 주세요. Q&A 게시판 활용하면은 뭐 선생님이나 혹은 뭐 다른 선생님들께서 직접 답변을 달아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Q&A 게시판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수강후기 게시판, 선생님이 수강후기 게시판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댓글도 계속 달아주고 있는데, 혹시 뭐 공부하다가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 혹은 뭐 강의가 너무 재밌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수강후기 게시판 통해서 선생님과도 계속 대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방식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 방식으로 알 수 있는 민주주의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 어떻습니까? 주민회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등하게 각자의 의견을 이렇게 주민회의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 같고요. 1번, 지위가 높은 사람만 의견을 낼 수 있다. 우리 친구들 주민회의에서는 지위 이런 것과 관련 없이 모두가 어떻게 지역 주민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야기 나눌 수가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없고요. 2번,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가 아니라, 그렇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견을 조정해 가면 되겠죠. 일부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을 한다가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 전체 모두의 이익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모두의 이익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의견을 조정해 가고요, 의견을 좁혀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은 어떤 방법? 그렇죠, 우리 도착 만점왕 미션이기도 했었죠. 다수결의 원칙을 활용한다. 다만 이때 어떻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요 흐름 한번 챙겨 주시고요. 5번,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견을 모아 결정한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회의를 통해서 우리 또 지역사회의 문제를 또 민주적으로 해결해 갈 수가 있겠죠. 정답 5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라는 2번, 3번 연결된 세트 문제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를 묻고 있습니다. 뭐 원리라는 말이 나왔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생소한 단어에 여러분들이 꽂혀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 친구들 이미 개념 정리도 다 됐을 것이고요, 복습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 나왔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체육시간 경기 종목 정하기입니다. 뭐 이어달리기, 피구, 축구 지금 각각 선택을 했죠, 학생들이. 이번 주 체육시간에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어달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거 보면 무엇이 떠올립니까? 그렇죠,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 떠오르죠. 정답 어디에 숨어있다? 5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현실과는 좀 거리가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웬만하면 이런 투표하면 다 어디? 대부분 뭐 여기다 찍겠죠. 이렇게 이어달리기를 하자고 하다니, 이번 좀 특이한 말인 것 같아요. 선생님 경험상 대부분 뭐 축구 아니면 피구 뭐 이런 걸 찍었을 텐데 이어달리기를 찍다니 아주 특이한 말이긴 한 것 같습니다.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시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제시된 방법이 무엇이었죠?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1번,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종목을 선택한다. 그렇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어달리기를 하도록 했잖아요. 맞는 말. 충분한 대화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다수결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서로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을 때쓸수 있는 것이죠. 다수결의 원칙, 충분한 대화 토론의 과정 필요하고요. 적은 표를 받은 의견이라도 존중해야 된다. 즉,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해야 되겠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쓰는 방법. 그렇죠.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을 하다가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종목이 아닐 경우 참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서로 끊임없이 이야기 나누고 정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을 때 다수결의 원칙의 방법을 쓰는데 그때 정해진 것은 어떻게? 그렇죠. 기꺼이 따라서 같이 함께 해 줘야 되겠죠. 정답 바로 5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 민주적 실천 태도 나왔다. 민주적 실천 태도 참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계속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우리 반 자리를 어떻게 정할까요? 아주 민주적인 느낌이 납니다. 정연, 키 순서대로 작은 사람을 앞에 큰 사람을 뒤에 앉는 게 좋겠어요. 키 순서대로 앉자고 합니다. 현아, 그런데 키가 큰 사람 중에 시력이 나쁜 경우 뒤에 앉으면 칠판이 잘 보이지 않아 불편할 것 같아요. 라고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정연, 그렇다면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하되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앞쪽에 앉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정연이가 지금 키 순서대로 앉자고 했는데 현아가 반대되는 의견을 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연이 어떻습니까? 아, 그래. 뭐, 내 의견 키 순서대로 하되. 그렇지만, 현아 너의 말도 뭐, 들어보니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시력이 나쁘면은 앞쪽에 앉을 수 있도록 하자. 내 의견만 고집하지 않고 어떻게 양보하면서 의견을 조정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정연이는 어떤 민주적 실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 타협.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1번. 상대방의 의견에서 단점을 찾는다? 지금 밑줄 친 부분에 단점 찾는 거 있습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말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낸 의견을 무조건 고집한다? 처음에 낸 의견을 조금 바꿨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여서 시력 나쁜 사람은 앞쪽에 앉을 수 있도록 하자. 이야기했죠? 선생님의 최종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의견을 정하고 있고요. 타협 나왔다. 타협을 통해 더 좋은 해결 방안을 찾는다. 내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내 의견 양보하고 상대방의 의견 좋은 것이 있으면은 서로 조정해 가는 것. 이런 느낌 살려주면 되겠죠. 정답 5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민주적 실천 태도 타협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민주적 태도 또 나왔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자주 나올까? 공동체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태도. 실행하는 태도.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이익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참여가 되겠죠. 참여하여 실행한다. 참여 자체가 내가,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실행. 행동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우리 친구들 나머지는 잘알것 같고요. 관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뭔가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되겠죠. 그리고 뭐, 비판은 옳은지, 타당한지, 옳지 않은지 이런 것들 상대방의 의견 생각해 보는 거고요. 뭐, 타협은 어떤 것입니까? 방금 봤죠? 내 의견도 뭐, 적당히 뭐, 상대방 의견과 조정하여서 의견차를 좁혀가고 그런 것들 타협이라고 방금 전에 봤었고요. 뭐 평화는 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쉽게 1번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 7번 연결된 세트 문항이고요. 물음에 답해 보라고 합니다. 최근 민준이네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문제로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하는 문제로 학년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로 운동장을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미리 자리를 맡아두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예전에 한번 말했죠. 요즘 또 학교들 운동장이 엄청 좁은 데가 많아요. 새로 생긴 학교들 특히. 그렇다 보니 또 학년마다 뭐 점심시간도 살짝 다르고 하다 보니 이런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런데 또이 와중에 또 미리 맡아두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위와 같은 문제를 학교 자치를 통해, 해결을 하되 학교 자체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고학년들만 모여 운동장 사용 순서를 정한다. 안 되죠. 왜냐? 이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고학년뿐만 아니라 저학년, 중학년, 모든 학년들이 쓸수 있는 곳인데 왜 고학년들만 모이겠어요? 그리고 학교 자치를 통해 해결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했던 뭐 무엇 무엇만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의심하고 봐야 된다고 했었죠? 2번, 가장 높은 학년인 6학년이 운동장을 사용한다. 이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서로서로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바람직한 학교 자체의 모습을 통해서라면 모든 학년이 또 모여서 의견을 나눠봐야 됩니다. 점심시간에 가장 먼저 나온 학년이 운동장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밥도 안 먹고 막 나와가지고 빨리 종 땡치면 바로바로 뛰어가겠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런 방법보다는 어떻게 서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학년별로 운동장 사용 순서를 정해준다. 뭐, 교장 선생님이 답답해서, 아이, 답답하면 내가 해결해야지. 그래서 뭐,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문제에서 묻는 건 무엇입니까? 학교 자치를 통해서잖아요. 학교 자치를 통해서. 학생들이 골고루 의견을 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 나와주면 좋겠죠. 학교 자치회에서 회의를 통해 운동장 사용 규칙을 만든다. 학교 자치회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학교 자치회에서 대표들 혹은 의견을 내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서 어떻게 회의를 통해서 사용 규칙을 정하면 되겠죠. 정답 5번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사소한 내용이더라도 선택지 하나하나 분석해 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분석할 때 그래도 또 중요한 내용들 계속 등장하고요. 우리 친구들, 이거 쉬운데? 라고 해서 그냥, 멍,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 쉬운 내용이지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숨어 있구나. 함께 선생님과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 다음, 이어진 7번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점 묻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요. 1번,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되겠죠. 민주적인 과정. 대화와 토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정된 사항 따라줘야 됩니다. 여러 의견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그렇죠. 여러 의견이 나왔을 때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 중요하겠죠? 대화와 타협 나왔습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러 학년의 의견을 조정해 가야 되겠죠? 서로서로 뭐 어떤 의견이 좋은지, 내 의견이 어떤 점에서 좋은지, 내가 양보할 부분은 없는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은 최종 결정에 방해가 되므로 무시한다. 절대 안 되죠. 소수의 의견 존중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답 4번으로 고를 수가 있었고요.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는 무엇? 그렇죠.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로 정한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되 소수의 의견 존중해야 된다. 이 내용들을 계속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정답 4번으로 골라보았고요.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체 사례가 아닌 것을 묻고 있죠? 선거에서 투표한다. 학교 자체 대표적인 예. 학생 자치에서 정한 놀이터 규칙. 학생 자치를 통해서 정한 거니까 학교 자치 사례 맞고요. 가족회의, 집안일 분담 방법. 가족회의는 그 가족의 일이지 학교 자치와는 학교의 일과는 크게 관련이 없겠죠. 정답 3번으로 쉽게 골라보았고요. 학교폭력 예방 위한 캠페인도 그렇죠. 학교 자치의 사례. 학급회의에서 결정된 쓰레기 줍기 활동에 참여한다. 학급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에 참여한다. 학교 자치의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일, 우리 학급의 일, 스스로 해결한다. 이런 느낌 살려서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10번 연결된 문제고요. 무릎에 답하라고 하네요. 이걸 보고 나서 위 기역에서 이음 내용 중 학교 대표를 뽑는 선거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절차 나왔다. 아, 학교 대표 뽑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본 적 있잖아요. 그 해봤던 경험을 살려서 글을 읽으면 쉽게 답 구할 수 있겠죠? 우리 손으로 학교 대표 뽑아요 라고 되어 있고요. 전교 임원 선거 한다고 하네요. 우선 전교 임원이 되고자 학생들이 어떻게 후보자로 등록한다. 가장 먼저 후보자 등록부터 해야 되겠죠? 이건 당연히

필요한 절차입니다. 후보자들은 일주일 동안 홍보물, 그렇죠. 뭐 포스터 같은 것들 만들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한다. 이것도 학교 대표 뽑는 선거 절차에 포함이 되죠. 이어서 선거운동 기간 중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뭐 학교 대표 뽑는 선거 절차와는 관련없이 그냥 그 기간 중에 뭐 현장 체험 학습 다녀왔다니까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정답 3번 디귿으로 바로 고를 수가 있고요. 리을 투표한다. 이제 실제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이것도 학교 대표 뽑는 선거 절차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학생이 당선되었다. 당선까지 학교 대표 뽑는 선거 절차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고를 수가 있었고요. 이어진 10번 문제입니다. 가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가가 무엇입니까? 학생 자치회구나. 아, 우리 손으로 뽑은 뭐 전교 임원들, 전교 회장, 전교 부회장, 혹은 학급 임원, 학급 회장, 학급 부회장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학생 자치회를 이루죠. 그리고 내가 의견이 내고 싶다면 내가 학급 임원, 전교 임원이 아니더라도 가서 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가의 역할 보겠습니다. 1번 교장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교장 선생님의 지시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스스로 학교의 일을 해결하고 학교의 일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교장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니 말도 안 되죠.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에 전달한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표가 되어서 학교에 의견을 전달합니다. 정답 바로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학생들에게 학교의 일을 하도록 지시한다. 지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의견을 듣고 전달하고 이런 역할이지 지시는 아니죠.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 외에는 참여할 수 없다? 아닙니다. 내가 대표가 아니더라도 내가 할 말이 있고 내 의견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학교 구성원이 골고루 뭐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뭐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런 부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쉽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학생 자치회, 학교 자치라는 말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한다, 뭐 민주적이다, 뭐 대화한다, 아니면 내 의견이 있으면은 나도 낼 수 있다. 이런 느낌들 그대로 살려가 주시면 되고요. 11번입니다. 이제 주민자치 나왔군요. 학교 자치가 끝났더니 이제 주민자치가 나왔습니다. 자치. 자치 무엇? 한 번 더. 무엇? 쉽게 말해서 스스로 해결한다. 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의 일을 스스로 해결한다. 이런 느낌 살려주시면 되고요. 알맞은 건 묻고 있습니다. 1번 학교 구성원이 학교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는 학교인데 주민자치와는 관련이 없죠. 학교 구성원이 학교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학교 자치 쪽이 더 가깝겠죠. 주민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뭐 각자 일하는 거지 지금 뭔가 스스로 참여해서 해결한다. 지역 문제 해결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가족회의에서 가족의 중요한 일 결정? 이거는 그냥 가족의 일이지 주민자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급회의, 또 학생 나왔네요. 학급회의 통해 행사 계획한다. 이거는 학교 자치 쪽이 더 가깝겠죠. 5번 주민들이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지역 주민들이 중요한 일 결정하고 해결한다. 스스로 해결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정답 5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었고요. 12번입니다. 물음에 답하라고 되어 있고요. 가나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지역 문제의 성격. 지역 문제의 성격입니다. 일단 가 마을의 문제는요. 초등학교 한 반에 학생 수가 너무 많습니다. 한 학급에 뭐 한 30명 뭐 이렇게 넘나 봅니다. 나는 어떻죠?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 학교가 문을 닫는다. 다들 폐자 떠올려 주시면 됐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라고 하네요. 학생 수가 줄어서. 어떻습니까? 가 마을의 문제와 나 마을의 문제가 전혀 다릅니다. 지역 문제는 마을마다, 그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지역 문제는 주민들이 해결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 지역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나서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안 된다면 공공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해결할 수가 있겠죠? 지역 문제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죠. 지금 가, 나, 전혀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가 마을은 너무 많고 나 마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지역 문제는 국가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뭐 물론 국가가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 문제는요. 그 지역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해결해 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위에서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0: 없습니다. 4번 한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지역 문제는 모두 같다. 지금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문제가 다르더라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해결 방식은 다양합니다. 정답 2번으로 쉽게 골라보았고요. 이어진 13번입니다. 나 마을 주민들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묻고 있습니다. 나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수가 줄고 폐교될 위기입니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1번 학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가뜩이나 지금 폐교 위기인데 계획 없이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간다. 뭐 학교가 지금 폐교될 위기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지역인데 이사를 간다니 너무 극단적인 해결책입니다.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전학을 권장한다. 가뜩이나 없는데 전학을 권장한다니 폐교를 더 앞당길 일도 아니고 이거 뭐죠? 4번 교실을 더 늘려달라고 교육청에 건의한다. 교실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학생 수의 문제지 나는 교실 수의 문제가 아니죠. 차라리 가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겠죠. 4번은 5번 학교 활성화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 학교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다양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이 학교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네.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도 학생들이 더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5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이 문제도 우리가 쉽게 풀수 있었던 문제고요. 14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민 참여 방법이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 지역의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해야겠어. 누가 시켰나요? 다시 한번 더. 누가 시켰나요? 아니죠. 모임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가입해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가입해서 스스로 활동한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정답 여기 숨어 있네요. 시민단체 참여가 되겠죠. 시민단체에서 핵심 포인트는 윤희가 강조했었죠. 상윤쌤도 강조했지만 스스로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참여한다. 스스로 가입해서 활동한다. 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라 내가 가입해서 활동해야겠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단체 참여로 정답 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공청회, 주민회의, 주민투표, 서명운동과는 뭐큰 연관성은 없고요. 시민단체가 가장 연관성이 큰 선택지가 되겠죠. 좋습니다.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을 모두 골라보러 갑니다. 우리 친구들,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죠. 뭐 캠페인을 한다거나, 지역 축제, 행사 관련 일을 한다거나, 혹은 뭐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죠.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역 축제 때 어떤 행사하면 좋을지 주민자치회에서 회의하고 있는 모습이죠. 충분히 하는 일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 활동하고 있다. 아,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자는 이 홍보 캠페인 활동도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봉사활동이죠. 주민들이 나서서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해서 119 출동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이 소방관분들께서 이렇게 직접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나다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17번 연결된 세트 문제. 우리 지역의 불법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즉, 일단 우리 지역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안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16번. 주민자치 참여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문제는 확인됐어요. 불법 주차 문제.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죠? 어디에 숨어 있다? 여기 있군요.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떠올리기라고 정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에서 힌트가 있었던 문제고요. 17번입니다. 위의 지역 문제 해결하기 위한 주민 참여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불법 주차하지 않기 캠페인. 캠페인 대표적인 주민 참여 방법이다. 이야기했었죠. 경찰서에 의견을 낸다. 단속 좀 해주세요. 의견 내는 것도 주민 참여 방법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역 주민들 공공주차장 설치를 위한 서명 운동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구나. 빨리 이걸 해결해 줘야 되겠어. 그만큼 서명운동 효과가 크다.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죠.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에이, 여러분,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 지역 주민 대표가 만드는 거다 이야기했었죠. 조례 자체가 그 지역의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그것은 그냥 보통의 일반 주민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 대표들이 만든다 요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주차 벌금을 부과한다도 주민들이, 보통의 주민들이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주차장을 늘리는 예산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그렇죠. 공공기관에 어떻게 주차장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 낼수 있죠. 민원이라는 내용과도 뭐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4번 정답 골라보았고요. 18번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나왔습니다. 역할이네요. 주민참여 예산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지역의 일, 그 지역의 돈을 쓰는데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 내는 것이다. 이야기했었죠.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마을 도서관에 어린이 전용 좌석 설치를 위한 비용, 아, 돈과 관련되어 있구나. 주민 참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 역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즉,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비용을 써주세요 의견을 냈나 봅니다. 즉, 1번, 주민들이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에이, 마음대로는 아닙니다. 의견을 내서 서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마을의 일에 의견을 낼수 없다. 어린이들도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의견 낼수 있고요. 예산 사용에 대해 주민들은 알아야죠. 알아야지 우리 지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마을에 필요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죠. 지금 도왔죠. 주민 참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데 돈을 써주세요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마을에 필요한 일을 할수 있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정답 4번으로 고를 수 있고요. 나라에서 예산을 결정함으로 주민의 의견은, 에이, 여러분들. 주민의 의견,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보았습니다. 19번입니다. 주민 자체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지역 문제는 지역 대표가 해결해야 한다. 지역 대표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도 모두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지역 일에 참여해도 나의 생활에, 에이, 참여를 하면 바뀝니다. 예전에 이야기했었죠? 주민들이 지역 일에 참여하도록 나라에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주민들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라뇨.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우리 친구들,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 지역이 더 좋은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줘야지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정답 5번으로 골라보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질문 해결하기 위한 조사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군요. 어떻게 조사할까요? 1번, 주민자치 관련 지역 게시판을 보면 무엇을 알수 있다? 그렇죠. 주민자치에 참여한 사례를 조사할 수가 있겠죠. 지역 신문의 주민자치 소식, 지역 신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 얘기했었고요. 시청 누리집에서 지역 주민 수 조사하기. 우리 친구들, 뭐 물론 시청 누리집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역 주민 수 조사하기, 이것이 주민자치와 관련이 있나요? 큰 관련성이 없죠. 우리 친구들, 오히려 시청 누리집에서 뭐 우리 주민자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게더 적절한 선택지지, 지역 주민 수 조사하기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주민 면담하기. 면담도 조사 방법 중에 하나다. 주민자치 참여한 사례 조사 방법 중에 하나다 이야기했었죠. 면담이 무엇입니까? 이야기 나누는 거, 물어보고 대답 듣고. 5번, 시청 직원에게 주민자치 관련 사업 물어보기. 그렇죠. 시청 직원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일종의 면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골라 보았습니다. 좋아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문제 다뤄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미리 문제 풀어보고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Q&A 게시판도 많이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어떻게? 웃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안녕!
1: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 자, 오늘은 새로운 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보거나 듣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하라고요. 요즘에 정말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판단하는 능력. 무엇을 판단할까? 이거 살까 말까? 이거 판단하는 걸까? 무엇을 판단하는지 한번 보고 들어보자고요. 준비, 시작! 예. 여러분, 교과서 내용 학습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 교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는 초록마을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초록마을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야, 높은 곳에 있네요. 예, 이런 연단이라고 하죠. 사람이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일단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야. 모두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이 친구 봐요. 아주 여유가 보입니다. 얼굴에. 게다가 이게 손짓 까지 합니다. 이 몸짓이라는 건 상당한 자신감이 없다면 이게 어렵거든요. 자, 이렇게 몸짓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 친구가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이 높은 연단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해, 안전을 위해. 마을 곳곳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대형, 아주 커다란. 어떨 때 보면요. 뭐집한 채만큼 큰 대형 전광판도 있어요. 그쵸?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야 된대요. 무엇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제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밤길이 대낮처럼 환해져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친구 지금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대요. 안전을 위해서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누군가 의심을 할수 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밤길이 대낮처럼 환해지기 때문에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를 보고 지금 요두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들키고 말았네요. 우리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일까? 안전하려면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되는 걸까? 이렇게 말이죠. 자, 이 친구도요. 전광판이 있다고 정말 안전해질까? 오히려 너무 눈이 부시고 전기만 낭비되진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보세요. 뭔가 이렇게 좀 호의적인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두 친구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궁금해. 왜? 대형 전광판 설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가치가 있다고? 전광판이 있다고 해서 진짜 안전해진다고? 오히려 전기만 낭비할 것 같은데?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자, 이러한 그 생각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자, 중요한 용어예요. 네. 아, 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는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비판적인 생각. 또는 비판적인 사고. 다 좋아요. 예. 뭐, 생각, 사고 다 비슷한 말이니까. 자, 우리가 누군가의 주장, 누군가의 생각을 딱 듣고 또는 읽고 나서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는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무조건 뭐 믿는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불신한다거나 이러면 왜곡된 사실, 사실과 다른 일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 예. 그래서 정말로 요즘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예, 그것을 생각하는 게 비판적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틀렸어요. 다뭐 이렇게 옳지 않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것은 맞는 말일까? 저것은 옳지 않은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걸 비판적 생각, 비판적 사고라고 합니다. 초록망울 발전을 위한 이 어린이 의견을 이 친구가 아주 용감하게 잘 자신의 그 의견을 얘기해 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이게 내 친구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저게 옳은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이번 그 단원의 목표예요. 학습 목표. 교과서 내용 학습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1번 후보가, 예, 역시, 예,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이거는요, 아무나 못하는 행동이에요. 예, 진짜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딱 나와가지고, 얘들아, 이거 하는 친구 나잘못 봤어. 진짜예요. 말은 하는 친구 봤어. 그런데, 감히, 야, 얘들아, 이거 잘못 봤어요. 이거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제가 전교회장이 된다면, 게다가 전교회장이었구나. 이 후보인가 봐. 공부에 지친 우리 친구들이 힘을 낼수 있게. 우리 만점한 친구들 공부에 지쳐 있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어떻게 해준대요? 한 달에 한번 놀이만 할수 있는 날을 만들겠대요. 그러면 이제, 와! 한 달에 한 번이나? 와! 그냥 와서 학교에 와서 놀고만 가는 그런 날이라고? 그래서 이런 날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교회장이니까.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자,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한번 보세요. 나연이, 승재, 지윤이가 얘기를 해요. 우와, 난 놀이를 좋아하니까 무조건 1번 후보 뽑을 거야. 이런 친구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재는요. 야, 고민할 필요 없이 얘가 누구야? 우리 반 친구잖아. 생각해봐. 우리 학급에서 전교회장이 나온다? 와, 기분 좋잖아. 또 이런 친구 있죠. 자, 우리 반 친구는 1번 후보를 뽑아야 의리가 있지. 야, 다른 반 친구 뽑으면 너 의리 없다, 너. 네, 팔은 안으로 굽는 거죠. 예, 이런 거죠. 자, 그랬더니 지윤이는, 이제 이 친구들은 지금 말풍선이야. 그렇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말풍선인데 이 친구만 혼자 생각풍선이야. 생각주머니야. 봐요. 말을 안 해. 그냥 히히 웃고만 있어. 그런 이유로 전교회장을 뽑아도 될까? 예,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은근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전교회장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봐요. 정말 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이런 공약을 갖고 있는 친구가 실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서 도장을 딱 찍어줄까요? 자, 일단, 전교회장은 어떤 학생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은 아마 머릿속에 생각을 하리라고 믿어요. 아, 이런 주장, 이런 또는 공약을 갖고 있다면 나는 이 친구를 전교회장으로 밀어줄 수 있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교회장이 될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고요. 그 자격에 이 말이 맞는지를 가늠해 보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교회장이 될수 있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이 타당한가를 봐야 돼요. 타당한가. 이런 공약을 펼치는 이 학생이 생각한 이 공약이 전교회장이 될수 있는 이 기준에 과연 타당한 것인가? 타당이 뭐였더라? 얘기해줬잖아요.
타당이 뭐예요? 타당하다. 자, 타당하다. 같은 말 뭐다? 뭐, 저기, 정당하다. 또, 뭐, 옳다. 또, 뭐, 합당하다. 이런 말들 다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말이라고 했죠? 자, 정말 이런 그 공약이, 이런 공약이 전교 회장이 내놓는 그 공약이어야 한다는 그 기준에 과연 적당한 건가? 옳은 건가? 합당한 건가? 타당한가?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쵸? 자, 이걸 이 친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런 공약이 과연 제대로 된 공약이 맞는 걸까? 맞는 공약일까? 타당한 공약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이유가 뭐야? 이런 공약을 만들어 냈다고 전교 회장으로 뽑아야 되나? 네, 이런 말이죠. 이 친구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오늘 핵심 다 나왔습니다. 사실. 다 나왔어. 예, 타당성. 요거 가늠해 보는 것. 예, 이게 바로 비판적인 사고다라는 거죠. 예, 이게 다 나왔어. 이제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이 아니고. 자, 요것을 여러분 꼭 머릿속에 명심하시고, 이제 예, 타당함과 이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더 알아볼게요. 자, 1번, 아까 그 1번 후보가 주장하는 말이 나오죠. 이 후보가 주장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학교를 깨끗하게 만들겠다. 학교 여기저기에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 자, 운동장에 재미있는 놀이 기구를 늘리겠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다. 한 달에 한번 놀이만 할수 있는 날을 만들겠다. 예, 이 1번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5번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런 공약이 실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잘 봐요. 휴식 공간을 만든다는 건 일단 공간이 있어야 돼.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놓을 그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예, 예산이 들어가죠. 예, 돈이 들어가요. 근데 과연 전교 회장이 휴식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상세한 설명은 없어. 그냥 만들겠다야. 그러면 여기에 과연 표를 줄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다.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만들 것인지가 나와야 되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개최하겠습니다 하고 끝났다? 그러면 한번 비판적 회로를 돌려보는 것도 좋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국어를 이미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어를 우리 국어 목표 알죠?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수 있어요 했는데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쵸? 베껴 쓰고 따라 말하고 하지 않잖아요.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비판적 사고가 먼저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나의 말을 할수 있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 자, 어쨌든 1번 후보는요, 한 달에 한번 놀이만 할수 있는 날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실제 선생님이, 들었던 공약 가운데 재밌는 거. 뭐, 화장실에 아이돌 음악을 틀어주겠다. 쉬는 시간에 아주 딱 가면 아이돌 음악이 막 나와. 그걸 내가 해보겠다.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낙서를 내가 다 지워주겠다. 뭐 이런 거. 흔한 것도 양심 실내화, 양심 우산 이런 거 흔하죠. 예, 오늘 깜빡하고 실내화를 안 갖고 왔네? 그럼 거기 가면 돼. 예, 거기 가서 실내화를 잠깐 빌려 신고 하루 잘 쓰고 다시 돌려놓는 거. 예, 문제는 점점 신뢰가 없어진다는 거. 어쨌든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맛있는 급식 투표로 딱 정해서 그 급식을 더 많이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힘을 써보겠다. 뭐 이런 거. 어떤 친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딱 놓고 거기다가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쪽지를 딱 넣고 친구들이 읽어보게 하겠다. 근데 그 트리는 학교에서 사야 된다. 뭐 이런 거. 하여튼 굉장히 재미있는 공약들이 참 많죠. 자, 2에서 지윤이와 친구들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자, 간식으로 뭘 먹을까? 전교회장으로 누굴 뽑을까?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자, 2번이 되겠죠?
후보로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거?

기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판적 사고를 여기서 한번 뽐내 봐야겠죠? 과연 이 기준은 전교회장을 뽑는 기준이 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 자, 아까 노는 날, 한 달에 한번 놀기만 하는 날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저 공약은 전교회장이 내걸 수 있는 공약 그 기준에 타당한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핵심 다 얘기했죠? 타당성. 어떤 그 기준이 딱 있을 때, 어떤 기준이든 다 좋아요. 뭐 공약으로 내걸 만한 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전교회장을 뽑는 그 기준이라든가, 예, 어떤 기준이든 이 기준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합리적인가, 합당한가, 옳은가, 정당한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이미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비판적이라는 건 뭐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따져보는 게 비판적인 사고다. 지윤이가 고민하는 까닭 무엇일까요? 자, 앞에 친구들이 자신감 있게 1번, 1번 할때이 친구 혼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연이와 승재가 전교회장 뽑는 기준을 각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럴 때그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이미 생각을 한 거죠. 말하자면,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윤이가 고민하는 까닭은 뭐다? 얘는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요, 고민이 많아요. 진짜요.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있지 않다면요, 아주 결론을 금세 내릴 수 있어요. 난 놀이 좋아하니까, 우리 반이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머리도 복잡하죠. 그래서 고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이 나다? 죄송합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자, 나연이와 승재가 전교회장을 뽑는 그 기준이 자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어떡하지? 전교회장을 누구를 뽑아야 할지 나잘 모르겠어. 왜? 그 아이들처럼,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금세 결정이 날 수가 없으니까. 왜? 비판적 사고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우리 문화를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릴 때에는 전통 그대로 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라는 영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영상을 보고 있죠.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주장일까?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설득이란 말이 있습니다. 설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편 만들기예요. 내편 만들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말을 인정하게 만드는 게 설득이죠. 자, 그러려면 어떤 말이 효과적일까요? 요거죠? 타당성이 있어야 해요. 타당성이 있는 주장, 타당성이 있는 의견을 사람들이 딱 듣잖아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래? 이렇게. 그러게 돼 있어요. 자, 타당성을 가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합당한 이유를 들었으면서 또 정당하고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당성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야 해요. 그럴 때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로 이런 거죠. 비빔밥. 그런데 거기에 나물도 들어가고, 뭐, 김도 들어가고, 참기름도 들어가고, 나물도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달걀도, 딱 들어가고 하는데, 만약에 그 중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음식이 들어가. 그러면, 에이, 이거 우리 전통이니까 이대로 드세요! 이러면 이게 효과적일까? 한번 이 친구는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 주장이? 자, 이런 식으로 비판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어제 카드뉴스

에서 봤는데 아침마다 도라지 차를 마시래. 그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군.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 근거는 뭔데? 자, 무얼 따져요? 근거를 따집니다. 자, 설득, 근거 이런 말 나오면 우리는 아, 이거는 비판적 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당성, 다당성 막 이렇게 이미 예, 핵심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얘야, 너 도라지 차를 많이 마시렴? 아침마다 마셔야 돼. 왜요? 그래야 감기 안 걸려. 뭐 이런 거. 그러면 근거가 뭘까? 궁금하죠? 뭐 연구 결과인가? 뭐 이런 거. 아니면 누군가의 수십 년된 경험인가? 뭐 이런 거. 자, 기억의 주장에 대해 가의 여자아이가 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문화를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릴 때는 전통 그대로 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말에, 이 주장에 여자아이는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주장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있다. 에, 자, 이게 설득할 수 있는 건가? 설득할 수 있는 주장인가? 예,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생각한다는 얘기는요, 이건 무조건 옳은 말이지, 또는 이건 무조건 틀린 말이야. 이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야.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우리 도라지차 얘기 나왔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거가 튼튼해야 돼요. 도라지차를 매일 아침마다 먹으면 감기에 안 걸린대. 근거 내놔봐. 어디서 봤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라지 차안 마시는 거죠. 왜? 근거가 튼튼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쉽게 안 믿으니까. 네, 그래서 야, 도라지 차가 몸에 좋아. 근거를 대봐. 그래, 내가 보여줄게.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아, 나 도라지 차 마셔야겠다. 이제 이렇게 설득이 되는 것이지. 넘어왔어. 내 편으로 넘어왔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남자아이가 본 카드 뉴스에서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했대요? 예, 도라지차를 마시래요. 근데 언제? 예, 아침마다. 그래서 아침마다 도라지차를 마시라는 것. 여기 핵심이 어디 있어요? 예, 이것도 핵심이지만 요거잖아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도라지차 마시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도라지차를 마셔라. 그러면 감기에 걸리지 않아 라고 했더니 근거 대볼래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선생님하고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네, 안 떠오르면 비정상입니다. 자, 비 배웠죠? 비자가 앞에 딱 붙으면 반대말 된다고 기억해요? 자, 우리는 어떤 주장 또는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아, 의견. 네. 다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 네. 하고, 의견. 네. 주장이나 의견. 이 주장이나 의견을 펼칠 수 있는데, 그냥 주장만 열심히 열심히 반복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낸다고 해서, 이게 설득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주장을 철저하게 뒷받침해 줄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네. 바로, 이유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죠? 이 그림. 네. 이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야, 너 아침마다 도라지 차 마셔. 왜? 이유가 뭔데? 감기에 안 걸린대. 아, 근데 근거가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유를 또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를 갖다 대야 됩니다. 이 그림 기억나죠? 네. 이 주장만 만들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장을 철저하게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를 또잘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 자, 도라지차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가서 혹시 집에 도라지차 있으면 한번 마셔봐요. 오늘 공부했으니까. 자, 도라지차를 아침마다 마셔야

해야 된다, 너. 왜? 그래야 감기에 안 걸리니까. 그래? 못 믿겠어. 근거를 대봐. 아, 그래. 내가, 연구 결과를 어디서 찾아봤거든? 자, 이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 근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태도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태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죠? 자, 이 친구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의견, 주장을 보고요. 이거 많은 사람을 소수의 사람이 아니야.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주장일까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요. 그래? 아침마다 도라지차를 마시면 감기 안 걸린다고? 그래. 믿을게. 그게 아니지. 그래? 나 그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참 궁금한데? 누가 그러든 어디서 봤는데? 이게 근거 찾는 거잖아요. 근거가 뭐니? 이 말은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근거를 대봐 이렇게 말안 하죠. 그죠? 친구가 무슨 말 하는데 근거를 대봐 이러지 않잖아요. 보통 어떻게 에둘러서 얘기해요? 너 친구가 어쩌고저쩌고 그렇대 그러면 누가 그래? 어디서 그랬어? 어디서 들었어? 막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근거를 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근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디서 들었어? 누가 그랬어? 뭐 이렇게 근거 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근거면 설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적인 태도는 바로 뭐다? 비판적인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여기서 자료가 막 좋은 자료가 막 나오죠. 무조건 그래.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저게 사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친구가 자료를 내준 거야. 그러니까. 그죠? 자료를 딱 내주었을 때 저게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틀린 말일까? 거짓일까? 이런 한번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자, 이게 이 친구들의 공통적인 태도고요. 자료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까닭이 있어요. 그것을 알맞지 않은 것은 뭘까요? 자료를 더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왜곡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왜곡이란 말이 어렵지요? 이 왜곡이란 말은 기울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 굽어져 있다. 굽어지다. 뭐 이런 뜻이 원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똑바르지 않단 얘기예요. 똑바르지 않다.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사실과 다르다. 사실과 다르다.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과 다른 정보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속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거가 사실인지 확인하면 잘못된 정보를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내용이 내 의견과 어떻게 같거나 다른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 왜곡된 정보 모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라면 문제고요. 지금까지 전교 회장 선거에 나온 공약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공약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알고 싶네요. 네. 여러분 마음에 들었던 공약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별로 아직은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한번 써보세요. 예,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친구들하고 게시판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303강입니다. 자, 수요일이고요. 비교구문 여러분들 월요일날 이론 공부하신 거 어저께 자, 읽기로 반복해 보셨고요.

0: 자, 오늘은 쓰기로 다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어떤 순서로 한번 해볼까요? 자, 비교구문 우리가 배운 내용들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도 다시 듣고, 자, 오늘 하루의 학습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사의 A와 같은 스마트폰들은 B사의 B만큼, 자, 똑같이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장은 항상 이렇게 길어지면 뼈대부터 세우라고 했죠? 뭐가 어떻대요? 이게 사실은 2, 3번일 거예요. 매력적이다는 비동사와 보어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수식어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때요? A사의 A와 같은은? 그거는 스마트폰들이 있는데 어떤 스마트폰들이에요? A사의 A와 같은 스마트폰들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M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때요? 매력적인데 뭐만큼 매력적이에요? 바로 B사의 B만큼 매력적이라기 때문에 이거는 매력적인 이라고 하는 보어를 수식하는, 형용사 보어를 수식하는 이거일 거예요. 그럼 이거 어순 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자, 주어동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smartphones가 되겠고, 매력적이다는 2번, 자, 3번 이렇게 되겠어요. 됐죠? 그러면 A사의 A와 같은은 어때요? 한 단어짜리면 앞에다 쓰려고 했는데 두 단어 이상이잖아요. such as 자체가 전치사고 뒤에 명사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1 뒤에 들어간다는 거죠. 1과 2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 들어가겠어요? 아, 이거는 당연히 여기 뒤에서 수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단어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3번의 뒷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자, 한글로 먼저 배치하면 이런 거죠. 주어와 동사보호 사이에 형용사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쪽에 부사적 수식어가 수식하는 그런 어순인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비교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가, 자, 대등한 상황이라면 as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 as는 한 단어로 끝나지 않아요. 앞쪽에 똑같이, 사실은 요 똑같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똑같이의 의미를 가진 as가 앞쪽에 저렇게 붙는다는 사실 주목하시면 되겠어요. 이 점만 주의하시면 뭐 나머지들은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지요. 자, 그러시면 1번은 요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자, 그러시면 문장 복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smartphones. 자, 그런데 그 스마트폰들과 어떤 거래요? Such as A's A. Are 어떻습니까? As attractive as 뭐만큼요? B's B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As attractive as B's B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 문장 마무리 짓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어떻습니까? 오이는 양배추보다 음악에 더 예민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지문에서 좀 봤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뽑아왔는데, 영문으로는 어떤 어구들이 좀 주어져 있을까요? 일단 고등형 단어가 아닌 것이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단어기는 합니다. 참고로 cucumber라고 하면 오이예요. 그 다음에 cabbage라고 읽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양배추가 되겠습니다. 오이와 양배추는 중등용 단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이 두 단어 가지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대요? 오이가 더 예민하대요.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비동사와 보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1, 2,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이가 뭐죠? 자, cucumbers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와 어때요? 더 예민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예민하다는 그냥 보호인데 이것이 지금 more가 붙어 있으므로 뒤쪽에는 비교 대상과 연결어가 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보다도 양배추보다도 음악이 더 예민하다. 자, 예민하긴 예민한데 뭐에 예민해요? 음악에 예민하고. 그죠? 예민하긴 예민한데 누구보다도 더 예민해요? 바로 양배추보다도 더 예민하기 때문에 요거는 둘 다 다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누구를 앞에다가 쓸까요? 자, 저는 요 녀석을 좀 앞에다가 좀 써볼래요.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5번으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글로 먼저 재배치를 좀 해볼게요. 자, 5위가 더 예민해요. 음악의 양배추보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 보어, 그 다음에 부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 이런 어순을 가지게 되어 있는 자, 내용이고요. 자, 그 내용을 영문으로 다시 바꿔 쓰면 이렇습니다. 자, cucumbers are more sensitive. 어디에? To music 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than cabbages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충분히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내용적인 것을 추가로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식물들도 음악에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좋은 음악, 경쾌하고 즐거운 음악을 틀어주면 성장을 더 빨리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식물들도 음악에 반응을 하는데, 자, 그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 속도는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오이가 양배추보다도 음악에 더 예민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농업을 하시거나 자, 혹은 농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생산 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좀 된다면 수확량을 좀더 많이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참 인간들이 참 똑똑하기도 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지문을 좀 읽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 암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기해 보니까 누가 어떻대요? 바로 cucumbers are more sensitive. 이게 지금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To music. 누구보다도 than cabbages.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복기를 충분히 여러분들도 잘 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시면 2번 마무리 짓고요. 3번으로 갈게요. 3번도 지문 안에서 이제 뽑은 그런 내용인데요. 한 인간의 기억력이,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이렇게, 자,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영문으로는 어떤 내용이 좀 주어져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뼈대부터 먼저 좀 세워볼까요? 누가 어떻대요? 당신의 기억력이 저장한다, 정보를.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영문 안에서 찾으시면 your memory. 어떻게 되겠어요? 저장하다가 뭐예요? 그렇죠. 요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store는 점포의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일 수 있다. 의미는 저장하답니다. 뭘 저장합니까? 바로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더라. 아이고, 요더 많은이 붙어서 비교 구문이 됐네요. 그래서 information은 목적어인데요. 여기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ore가 나왔으니까 더 많은 게 나왔으니까 연결어와 비교 대상도 이제 필요하겠죠? 자, 연결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도서관보다도 자, 더 많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모든 정보보다도 더 많이 정보를 저장한대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거를 갖다가 4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이 또 어디 있대요? 이 세상에 있는 도서관들, 알겠죠? 예, 이기 때문에 요것은 지금 여러분들 MA로 보시고 5번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어순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수식어들이 두 개가 지금 와 있는 것인데요. 네. 자, 이것을 영문으로 재배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좀잘 되셨죠? 자, 그러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잘 복기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천천히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주어는 무엇이었나요? Your memory. 그럼 어떻게 할수 있대요? Can store. 뭐 can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stores 이렇게 되겠죠? Your memory stores. 당신의 기억력이 저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저장하나요? More information. 좀더 많은 정보를 저장한대요. 근데 많은데 뭐보다도 많대요. 자, than all the librar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도서관들이죠. 도서관들 어디에 있어요? 바로 in the world.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서관보다 더 많이 정보를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번까지도 마무리를 해봤고요. 자,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4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질문 안에서 지금 뽑은 그런 문장인데요. 많은 어린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과학이라는 것이 아인슈타인만큼 오로지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대요. 자, 요 내용도 지금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점을 생각합니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 뭐뭐을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목적어로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시면 영문으로도 이게 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아유, 간단하네요. 어때요? 자, 바로 많은 어린이들이 생각한다. 바로 이 점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시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한글로 재배치하면 자, 주어 동사의 목적어절이고요. 영문으로 재배치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만 주의하시면 되나요? 바로 that 이하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요 that은 어때요, 여러분들? 생략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점. 바로 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think 이하의 that은 나와도 되고 생략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that 이하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어와 동사와 자, 그다음에 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science가 오로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와 있는 거죠? 그 뒤에 뭐가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만큼, 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as는 as를 우리가 하나의 연결어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얘는 똑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예요.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만큼 똑같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착각을 하고 있더라. 그러나 실제로 과학은 그렇지는 않아요. 뭐 요게 이제 질문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비교구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 문장도 저희가 복기를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children think. 많은 아이들이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That science is only for peop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As smart as Einstein.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 이렇게 복기를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4번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의 표면층 온도가 평년보다도 2도가 더 높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굉장히 여러 개의 수식어구가 붙어 있긴 하지만 뭐가 어떻대요? 뼈대가 어때요? 온도가 그죠? 예. 2도 더 높다. 이게 기본이에요. 물론 2도 더 높다는요. 비동사와 보호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수식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수식어가 어디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온도 어디 있어요? The temperature. 2도 더 높다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비동사가 있을 거고요. 2도 더 높다는 2 degrees hig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degree라고 하는 단어는 정도의 뜻이고요. 자, 그래서 도수를 나타낼 때도 우리가 온도를 나타낼 때도 degree라고 해요. 그래서 2 degrees hig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끝. 그럼 나머지들은 다 수식어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면층의 온도. 온도는 온도인데 어디의 온도예요? 표면층의 온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용사적 수식어네요. 표면층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layer가 층이고요. surface가 표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면 좋겠어요? 1 뒤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것을 1 뒤에다가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표면층이 어디에 있어요? 동해의 표면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면을 수식하는 형용사 MA가 되겠습니다. 자, 동해 어디 있어요? Of the East Sea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두 단어 이상이니까 어디 오겠어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겠네요. 그러면 요건 어디에 등장하나요? 1의 뒤쪽에 뒤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1 뒤의 뒤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하나 남았을걸요? 자, 그런데 더 높은데 여기서 higher는 형용사 하이에 er이 붙은 거예요. 하이는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라고 했습니다. 형용사 하이에 er이 붙은 것이다. 근데 뭐보다도 더 높대요. 바로 평년, 평균적인 연도보다도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MD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이니까 바로 보어 뒤쪽에 오겠죠. 이것은 3 뒤에 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어순 정리가 되면, 자, 주어와 이것은 MA, MA. 그 다음에 이것은 동사와 그 다음에 보어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다시 MT가 되겠습니다. 영문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대목 무엇입니까? 바로 보어가 비교급으로 나와 있으니까 연결어가 된이 나와 있고 비교 대상이 그 뒤에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문장도 마무리 짓고 자, 복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temperature of the surface layer of the East Sea. 어떻대요? 자, is 2 degrees higher.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n the average year.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오늘도 배웠던 문장들 자, 있으니까요. 이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 Some smartphones, such as A's A, are as attractive as B's B. Cucumbers are more sensitive to music than cabbages. Your memory stores more information than all the libraries in the world. Many children think that science is only for people as smart as Einstein. The temperature of the surface layer of the East Sea is 2 degrees higher than the average year.
0: So,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저께 시작했던 자, 비교구문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두 번의 반복 오늘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아, 이제 기분 좋게 마무리가 잘 되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2: ...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5: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 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여러분은 여과현상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과현상. 갸우뚱. 자,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용어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갸우뚱이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할 부분은 여과현상과 효율적 시장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여과현상,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예요. 내용을 보시면, 아, 경험이 있든 없든,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알수 있는 표현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동안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알고 TV를 보시면 여과 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여과 현상의 정의예요. 일단 확인해 보시죠. 느낌이 확올것 같기도 하고 안올것 같기도 하죠. 일단 지금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이 제시를 할 텐데 그 전에 이 개념 하나도 잘 보시고요. 주택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상태에 따라 사람이 바뀌는 거다 그랬죠.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일단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가주택이라고 했네요. 고가주택이 무슨 말일까요? 아, 그 사전적인 정의는 이런 겁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가진 자들이 이용하는 주택. 좀 쉽게 말합시다. 부자가 사는 집, 그게 고가주택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의하면 답을 찾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의는 기억 안할 겁니다. 심플하게 갑시다. 고가주택, 신축. 그러면 신축을 했으니까 현재 상태는 새 건물이죠. 이럴 때가 고가주택.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 되겠죠. 이는 어쩔 수 없죠. 노후화 되면 저가주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림상 고가고 저가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자, 지금 이거는 어딘가 조금 서산해 보이죠. 그래서 고가고 30년, 40년이 지나서 저가주택이 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고가주택이지만 처음 신축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노후화가 되고 한다면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대요. 안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겨요. 자,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가주택일 때는 고소득자들이 주로 이용했겠죠. 근데 주가가 노후화되면서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저가주택이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용하겠죠. 이것을 하향 여과라고 합니다. 표현 볼까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 그런데 이 저가주택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아요. 그럼 지역 전체가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이 주택을 다시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수선을 합니다. 그럼 다시 이런 상태로 변하겠죠. 그러면 이 상태일 때는 저소득자들이 주로 살았는데 또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또 고소득자들이 이용해요. 이런 상태를 상향 여과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게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의 용어 정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느냐 하면 상향 여과 기억하고 하향 여과 기억하는 것안 됩니다.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해석을 하면 함정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둘은 함께. 둘은 함께.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수선, 재개발, 재건축. 이런 단어가 보이면 상향여과, 안 보이면 하향여과.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요 개념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라고 한번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정의 가볼까요? 첫 번째. 주택의 질적인 변화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득에 맞게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이사를 다니는 것하고는 달라요. 자, 여기서 이제 불량주택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학자는 저가주택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불량주택이라고 해요. 또 누군가는 이 둘은 다른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우리는 결론은 같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저가주택은,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 때문인 걸까? 낮은 소득 수준 때문인 걸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 저가주택은요, 하향 여과라고 하는 시장 기능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결론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따라서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실패가 그 원인이라고 한다면 강제 철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요. 그런데 낮은 소득 수준 때문이라고 한다면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근데 방금 시장 기능이라고 했죠? 그 실패가 아니라 낮은 소득 수준 때문이랍니다. 그럼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보조금?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일자리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노동을 제공해서 소득이 그만큼 향상이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현재 보시는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향여가와 하향여가의 용어 정의. 두 번째는 여과현상에 대한 정의. 세 번째는 불량주택의 개념. 그리고 주거분리로 가볼까요?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가주택지역과 저가주택지역. 우리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고 있던 우리가 사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가주택은 고가주택끼리, 저가는 저가끼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을 주거분리라고 말합니다. 주거분리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유치하지만 강남, 강북 이런 많이 표현하죠. 수도권, 지방 이렇게 많이 구분하죠. 그래서 그렇게 발생하기도 하고 걸린 지역 내에서도 발생합니다.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까? 자, 지금 고가주택에서 자, 이 고가주택을 A라고 할게요. 이 고가주택을 B라고 할게요. A가 비쌀까요? B가 비쌀까요? A가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B는 A가 더 비싸다고요? B주택은 저가주택과 상대적으로 가깝죠. 부의 외부 효과를 받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저가는 여기 있는 저가보다 가격이 비싸요. 왜는? 고가와 인접해서 정의 외부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보시죠. 저가주택은 고가주택과 가까이 인접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고가는 점점 멀어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분리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 자, 여기까지 먼저 용어 정의를 하나 해놓으시죠.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단순히 암기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작합니다. 이 고가주택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겠죠. 그럼 재개발을 할 건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판단 기준이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하고 재개발 이후의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는 겁니다. 결과 가치 상승분이 더 크다네요. 그럼 당연히 재개발해야죠. 그런데 어떤 지역을 재개발을 한 거죠? 고가주택 지역이죠. 고가주택 지역을 재개발을 했으니 상태는 더 좋아졌겠죠. 가격은 비싸겠죠. 저소득층이 진입하는 것은 힘들어졌죠. 그럼 고는 고끼리 살고 저는 저끼리 살게 되니까 주거분리가 나타납니다. 자, 동일한 조건입니다. 조건 그대로 갑니다. 이번에는 개발 비용이 더 크답니다. 재개발한다, 안 한다? 재개발 못하죠. 자, 그런데 어떤 지역을 재개발을 안 한 거죠? 고가주택지역. 고가주택지역에 재개발을 검토한다는 말은 주택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척이 된 상태겠죠. 자, 이 상황에 재개발을 안 하기로 판단이 되면 점점 노후화는 가속화되겠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락하겠죠. 여기 살던 고소득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나버리겠죠. 그곳에 저소득자들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진입을 한 저소득자들은 리폼, 리모델링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자금이 부족하니까요. 그럼 상태는 점점 더 노후화되겠죠. 살고 있던 고소득자들은 계속해서 이 지역을 빠져나갈 것이고 그곳에 저소득자는 계속해서 들어가겠죠. 그것을 천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침입과 천이는 하향 여과 현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요.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침입과 천이는 하향 여과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침입과 천이의 결과 주거 입지가 변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한 거죠? 고가 주택 지역에서 저가 주택 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가 주택 지역으로 갑니다. 재개발을 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그런데 재개발을 한다, 안 한다의 판단 기준은 똑같습니다. 재개발 비용과 가치 상승분을 비교해서 하는데 가치 상승분이 더 크대요. 그럼 당연히 재개발을 해야죠. 그런데 어떤 지역을 재개발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지역을 재개발을 하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럼 그런 상태가 되면 가격대가 어떨까요? 가격이 비싸겠죠. 그럼 기존의 또 원주민들은 그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테니까 지역을 많이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는 가진 자들이 들어오겠죠. 그게 상향 여과. 앞서 전제했듯이요. 상향 여과의 전제, 재개발, 재건축, 수선 그랬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재개발 비용이 더 크답니다. 그럼 당연히 재개발 안 하는 거죠. 어떤 지역을 재개발을 안 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저가주택 지역. 재개발 안 한답니다. 그럼 상태는 점점 더 노후화되겠죠. 그럼 상태는 점점 노후화될 테니까 고소득층이 진입 안 하겠죠. 결과, 고는 고끼리 살고, 저는 저끼리 살게 될 테니까 주거 분리입니다. 관계 설정 잘 해두시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1번.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 이동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여과 과정이다 그랬으니까 1번 정확합니다. 2번 갑니다. 2번하고 5번은 같이 보세요. 같이 보세요.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라는 말이 보이는데, 일단 판단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선, 재개발, 재건축.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그럼 수선이나 재개발이 보이면 상향 여과, 안 보이면 하향 여과라고 했죠. 동그라미 3번. 기본적으로 주거 이동이 이루어지려면 빈집은 있어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공간은 주거이동과 관계가 밀접하겠죠. 4번으로 갑니다. 주거분리를 뭐라고 정의했었죠? 고가와 저가가 분리되는, 나뉘어지는 현상이죠. 소득수준과 아주 밀접한 관계죠. 소득수준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과현상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효율적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댁에서 채널을, TV 채널을 넘기다 보면 갑자기 주식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나오는 용어들이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효율적 시장을 정의한다면요. 정보입니다, 정보.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정보와 밀접하죠. 야, 요새 주가가 좋다고 하더라도 끝없이 오르고 내리죠. 그러니까 외국장에서 주가가 떨어졌다. 다음날 아침 우리 일어나니까 주가 떨어지죠. 이처럼 정보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떨어졌다. 우리도 반도체 주가가 떨어져요. 우리나라 조선에 투자하겠다고 했더니

다음날 우리의 조선업종이 주가가 급등하죠. 이런 시장이 효율적 시장입니다. 이걸 이제 부동산학자들이 활용한 거죠. 자, 정보라고 하는 것을 시점상 세 개로 나눠볼게요.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은요. 과거와 현재라는 용어는 사용합니다만, 실제 시험에서 미래라는 용어는 사용 안 합니다. 미래라는 용어는 없어요. 단지 지금 편의상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게요. 과거 정보는 이미 시장이 오픈된 정보죠. 공개된 정보고 이미 알려진 정보입니다. 현재 정보, 새로운 정보. 물론 시장에 알려진 정보니까 이것도 공표된 정보입니다. 키워드는 여기에 키워드를 둘 겁니다. 반면에 미래 정보라고 한 것은 내부 정보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공표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과거의 정보가, 시작. 과거의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과거 정보는 물론이지만 현재 정보까지도 반영되었다면 그 시장은 중강성이라고 합니다. 중강성을 말할 때는 약성을 포함해요. 중강성이다. 그럼 약성을 포함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이제는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즉 내부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종류는, 효율적 시장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정의부터요. 시험 문제는 각각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약성 그러면 과거 정보. 두 번째, 중강성 그러면 새로운 정보도 반영되는 거예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내부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장이든 정상 이유는 모두 다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든 파트는 정상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목적으로 하는 거죠? 초과이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이유가 뭘까요? 정보. 자,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정보. 그러니까 이 시장은 오로지 정보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약성은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요. 자,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정보라는 것은 과거 정보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죠.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도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전제합시다. 여러분과 강양구는 과거 정보만 알고 있는 약성 효율적 시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새로운 정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약성에 투자하면 그들은 당연히 초과이윤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어떤 이가 과거 정보 가지고 약성에 투자한다면 그러면 초과 이윤은 발생 안 하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중강성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요. 초과 이윤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강성 시장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려면 전제는 딱 하나. 내부 정보. 누군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면 초과 이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강성 시장에서 과거 정보나 새로운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초과 이윤이 발생 안 하겠죠. 중강성 시장이란 과거 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정보니까 누군가가 과거나 새로운 정보 가지고 투자를 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강성은요, 이미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죠.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 이유는 얻을 수 없다. 자, 여러분한테 지금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각각의 개념과 정의를 찾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약성시장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있겠죠. 초과인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약성과 중강성은 분석의 대상이지만 강성은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분석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요. 여러분,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 중에 어떤 정보를 분석하는 게 쉬울까요? 현재 정보죠. 지금 존재하는 정보니까. 그래서 현재 정보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 정보는 전문가로서의 테크닉을 요구합니다. 기술적 분석. 현재 정보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기본적 분석. 자, 용어들만 구분하시고, 자, 이제 시험은요. 이걸 가지고 답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 그림을 가지고 따집니다. 자, 초과이윤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 개념은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약성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다시 갑니다. 약성 시장에서 지문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고 나왔을 때 그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이 지문에 무엇이 있으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정보, 내부 정보, 기본적 분석.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있으면 돼요. 이건 잠시 후에 읽어볼게요. 자, 중강성입니다. 중강성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획득하려면 딱 하나, 내부 정보. 강성은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시험 문제, 오로지 이 범위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답 찾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자, 이 세 가지 시장의 관계.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만 반영한 시장이죠. 그러면 중강성은 약성을 포함합니다. 강성은 약성과 중강성을 모두 다 포함하는 시장이에요.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초과 이윤의 발생 여부는 이미 가격에 반영된 정보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느냐를 기준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약성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과거 정보. 그랬으니까 새로운 정보, 내부 정보 또는 기본적 분석 중에 어느 하나만 제시가 되면 약성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강성 시장, 어떤 정보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과거 정보하고 새로운 정보. 따라서 반영되지 않은 정보는 내부 정보밖에 없죠. 내부 정보를 가지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성은 모든 정보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표 하나만 가지고 시험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요. 활당 효율적 시장. 활당되었다는 말은 배분되었다. 무엇이? 정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론이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 이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 이윤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말한다. 이것이 효율적 시장의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답 못 찾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활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 이윤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안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활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발생하지 않느냐? 그게 답입니다. 왜 발생하지 않느냐? 일치하기 때문에. 볼까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대요. 결론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부담했는데

그런데 그 비용이 100원 들어갔대요. 그 비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익을 내가 얻었는데 얼마의 이익을 얻었느냐? 100원. 결론 이 둘이 같아졌죠. 결론은 초과윤이 없다고요. 이런 시장이 활당 효율적 시장. 결론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일치. 일치한다. 동일하다. 같다. 이런 시장이 활당 효율적 시장이 있다. 요거 하나. 자, 두 번째 기억할래요?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결정해 보세요. OX를 결정해 보세요.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은 제약이 심하다. 맞습니다.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은 제약이 많으므로 불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시장은 활당 효율적일 수 없다. 그러면 X. 결론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땡땡 시장은 활당 효율적일 수 있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이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든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시장이 나오든 활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없다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1번 나왔죠? 방금 나왔던 것. 자, 우리는 우리 식으로 읽을게요. 시작. 땡땡 시장은 불완전 경쟁 필요 없어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시작. 땡땡 시장도 활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제품이 동질적, 진입과 태그가 자유로워야 되고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네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현실적으로 제약 조건이 많아요. 부동산 시장은 동질입니까? 이질적입니까? 이질적입니다.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자, 3번 갑니다. 분화, 세분화. 그래서 세분화, 분화라는 말이 보이면 한 가지만 생각하시죠. 부분 시장.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4번으로 가볼까요? 강성 효율적 시장.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그죠? 이 부분 때문에 X. 자, 5번 질문 볼까요? 부동산에 가해지는 공적 제한은 시장의 기능을 왜곡한다? 시장의 기능 그럼 뭘까요? 가격을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공적인 개입은 그 기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답이 4번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부분, 여과 현상과 효율적 시장, 낯선 개념입니다만 정답을 어떻게 찾을 건지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3회차 강의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두 강좌를 걸쳐서 자산 파트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재고 자산과 유형 자산 파트를 공부했고, 오른 제목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이것은 이제 50% 초과를 얘기하는데, 이게 충족이 돼야지 그러니까 부채로서 기록되는 것이다. 예,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부채로 기록할 수 있는 요건들이에요. 자, 마지막은 그 금액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정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추정치가 개입이 되는데 그게 믿을 수 있는 추정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충족이 됐을 때 우리가 충당 부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의무가 일단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예상 영업 손실은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의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가 않는다는 거 이런 거 기출 지문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충당 부채의 측정이라는 건 뭐냐면 측정은 자, 이 충당 부채를 기록할 때 우리가 금액을 어떻게 조심해야 될 거냐, 금액을 어떻게 측정해야 될 것이냐는 얘기예요. 자, 충당 부채 옆에 쓰는 금액은 최선의 추정치로 기록하세요라고 나오는 거죠. 말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최선의 추정치, 합리적인 금액이 돼야 되겠고, 근데 만약에 다수 항목과 관련이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확률을 우리가 곱해서 가중평균한 금액이 최선의 추정치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위험과 불확실성 고려해야 된다, 고려하지 않는다,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 지문에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가 중요하다. 시간 가치가 중요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가치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현재 가치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왔죠? 그랬을 때 현재 가치 할 때는 할인율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할인율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세전 이율로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미래 사건이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거를 감안해야 되겠고, 자산에, 관련된 자산의 예산 처분이 있다면 이걸 측정할 때 고려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고려한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지문형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충당 부채를 우리가 이제 변제할 때 제3자가 거의 변제가 확실하다. 아, 그러면 이제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 비용을 상계할 수도 있고 별도 수익을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 확실하지 않으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공시하는 걸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충당 부채는 현재의 의무니까 변동이 돼야 하는데 변동되죠. 그러니까 매 보고 기간 말마다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다. 그러면 그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언제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제품 보증을 관련된 지출이 있을 때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초 인식과 관련된 지출만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충당 부채 내용은 지문형 문장이니까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당 부채 요건이 일단 중요하고 그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틀어지면 충당 부채가 될수 없어요. 우발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건을 잘 기억해 주시고 측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충당 부채를 금액을 쓸때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 지문형 문장으로서 우리가 주요 지문은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상계 표시 같은 경우는 앞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당 부채 관련된 비용은 제3자 변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계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참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발 부채는 아까 충당 부채 요건에서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하나가 틀어졌다. 그러면 얘는 이제 충당 부채가 아니라 우발 부채가 되는데 이때도 유출 가능성에 우리가 이제 그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죠. 요게 둘이 모두 충족되면 충당 부채가 되는 거죠. 우발 부채가 아니에요. 나머지가 우발 부채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발 부채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충당 부채 요건으로 충족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발 부채가 뭐로 바뀔 수 있다? 충당 부채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발 부채가 됐다가 충당 부채의 인식 요건에 충족되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제3자와 연대해서 의무가 있다. 이랬을 경우 회사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뭐죠? 당연히 현재 의무니까 충당 부채고 제3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발 부채다. 요거는 뭐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확인했고요. 우발 자산은 요거는 이제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은데 거의 확실하진 않아요. 이럴 때는 자산으로 공시해요. 높을 때는 자산으로 공시해요. 이거 공시하는 겁니다. 공시. 높지 않으면 공시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수익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 이거는 우발 자산이 아니죠. 그냥 자산이죠. 그랬을 때 요거는 우리가 그 우발 자산에 관련 내용은 우리 기출 문제에 높을 때 우발 자산으로 공시한다, 공시하지 않는다 이런 구분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모두 지문형 문장이니까 그런 우리가 요건에 비교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 시간에 투자할 내용은 바로 이 금융부채가 되겠죠. 이 금융부채는 사실 이 금융부채의 대표 주자가 사채라고 그러죠. 사채. 사채에 대한 내용은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가 천천히 실제 시험에 나오는 계산 문제 패턴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먼저 금융부채의 정의를 잠깐 볼게요. 금융부채는 계약에 기초합니다. 그럼 계약에 기초하지 않는 건 금융부채가 아니고요. 그리고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 항상 우리가 부채는 금융부채든 충당부채든 항상 뭐죠? 의무가 존재한다. 무슨 의무? 현재 의무가 존재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매입채무는 뭐예요? 현재 내가 현금으로 나중에 상대방한테 갚아야 될 금액이 있죠. 미지급금, 사채, 차입금 모두 뭡니까? 현금이라는 금융자산으로 지급할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선수금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 재화를 인도할 의무인 거죠. 그죠?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 법인세 관련된 건 뭡니까? 요거는 법인세와 법령과 관련된 거고, 충당부채는 계약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융부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는 다음 중 금융부채에 속하는 것, 속하지 않는 것, 또는 금융자산에 속하는 것, 속하지 않는 것을 식별하는 아주 기초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기초 문제도 우리가 맞춰야지 점수가 될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본형 패턴을 잘 기억해 주시고,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요거 구분하는 거, 또는 금융자산과 비금융 자산 이런 구분하는 문제, 기초 문제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곡물들이 사채를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 이런 금융부채는, 자, 당기손익 공정가치 직전 금융부채가 있고, 이거 분류만 잠깐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 당기손익 금융부채가 되지 않는 나머지를 상각후원가 직전 금융부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최초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취득했을 때 거래원가가 생겼을 때는 당기손익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자, 상각후 원가 측정은 원가에서 차감한다. 자, 후속 측정이라는 것은 그 내가 취득한 이후의 내용인데, 이 취득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금액을 기록할 것인가. 자, 우리가 공정가치 측정이니까 이름에 답이 있어요. 공정가치 측정은 공정가치로 기록하는 거죠. 자, 상각후 원가 측정은 뭐죠? 상각후 원가로 기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상각후 원가가 뭔지는 사채를 공부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금융부채의 대표 주자 사채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에서 사채 관련된 문제가 어떤 패턴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하나씩 공식들을 살펴보면서 문제 유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사채는 우리가 이제 기업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 중에서 대표 주자의 하나죠. 그래서 이제 기업은 사채를 발행해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런 형태를 하는 거죠.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채를 발행할 때, 자, 그러면 발행한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는데, 자, 발행하고 뭐가 들어오죠? 발행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발행 금액은 현금 유입액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발행 금액만큼 주고 샀겠죠. 그게 바로 유가증권 회계가 되는 거예요. 채무상품. 자, 그래서 우리가 사채 공부를 잘 하시면 나중에 금융자산, 즉 우리가 채무상품,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든지 기타 포괄, 공정가 측정 금융자산 중에 바로 채무상품. 이런 것들의 공부가 반대 입장으로 공부하고 계산의 논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중학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채 공부 계산 능력을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두 군데에서 우리가 정답을 맞출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가 사채를 발행하면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행 금액이에요. 이 발행 금액은 기업의 입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고, 누군가는 지급한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사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통 3년이면요, 이렇게. 현금 흐름이, 이게 만기가 있어요. 그 만기 때 지급하기로 한 금액. 만기 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뭐라고 하죠? 액면 금액이라고 하죠. 액면 금액. 그럼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3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이 사채를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시에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저 100만 원에 내가 10% 보장해 줄게. 몇 프로 보장해 줄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10%를 보장하면 매기 표시 이자가 얼마씩? 10만 원씩.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반복해서 이 사채를 산 사람한테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현금 이자가 생기는 거죠. 그럼 사채의 발행은 저런 현금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고, 이것을 내가 이때 발행을 한다면

말입니다. 발행을. 이때 발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약속하고 나는 어떻게 되죠?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받게 되는 게 바로 발행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발행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현금 흐름을 쳐다봤더니 이 현금 흐름이 자, 여러분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죠. 자, 현금 흐름이 자, 똑같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생겼네. 이렇게. 있죠? 이걸 우리가 연금 형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계산해놓은 계수표가 있습니다. 이 연금 현가 계수예요. 그래서 이자는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3기의 연금 현가 계수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 이자는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연도에 자, 액면 금액은 딱 3년 후에 한번 생기죠. 이거 단일 현가 계수를 곱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기는 현금 흐름. 이건 단일 현가 계수를 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 현가와 단일 현가의 차이는 뭘까요? 연금 현가는 단일 현가 계수의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3기의 연금 1원은 매기 1원이 3번 있는 거고, 자, 단일 연금 3년 1원은 3년 후에 한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가 계수의 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의 금액으로 계산할 때는, 금액을 계산하는 금액이 첫 번째 시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액면 금액과 표시 이자는 문제에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거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가 될까요? 현가 계수를 찾아서 곱하는 거죠. 그러면 액면 금액은 현가 계수, 단일 현가 계수를 곱하고, 자, 이자는 연금 현가 계수를 곱하는 건 알아요. 그러면 이 현가 계수를 찾을 때는 이자율이 중요합니다. 이자율. 자, 요 이자율은 여러 두 가지가 있어요. 표시 이자율, 내가 약속한 이자율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이자율, 유효 이자율이 있습니다. 자, 이 현가 계수표는 이 이자율이 바로 유효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바로 적용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유효 이자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현가 계수를 찾아서, 자, 단일 현가 계수는 액면 금액에 곱하고, 그 다음에 표시 이자는 연금 현가 계수를 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내가 약속한 이자율이 10%인데, 여러분, 시장은 12%가 될수 있고요. 자, 내가 약속한 건 10%인데 시장은 예를 들어서 8%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같은 건 뭘까요? 내가 약속한 표시 이자율만큼 시장도 10%예요. 이게 액면 발행입니다. 액면 발행이라는 것은 자, 현가 계수를 똑같이 10%로 할인하게 되면 발행 금액이 액면에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매액이 10% 주기로 했는데 시장이 12%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발행 금액을 낮춰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 요 이자율로 할인한다는 것은 높은 이자율로 할인하게 되면 나누기가 높아지니까 액면 금액보다 높죠? 액면 이자율보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 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이 돼요. 할증은 반대고요. 자, 그러면 100만 원과 할인된 금액과 할증된 금액의 차이가 생기겠죠? 우리는 이거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차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사채 차감적 계정이 뭐냐면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에서 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에 얘는 더하면서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 시간에 계정을 공부할 때, 자, 평가 계정이라는 걸 공부했죠. 평가 계정은 주인님 계정, 자산이나 부채에 자세히 나타내고자 해서 노력해서 생긴 계정인데, 더하면서 평가하는 계정을 부가적 평가 계정, 빼면서 평가하는 것을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하는데, 자, 사채에서 우리가 이자의 차이만큼 할인됐을 때는 할인 발행 차금, 마이너스죠. 자, 근데 이자 차이만큼 할증돼서 발행됐다면 그 사채 액면에 가산한 부과하는 평가 계정 사채 할증 차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가 계정은 대부분 할인 발행 차금인데 이제 차감적 평가 계정인데 유일하게 부가적 평가 계정이 바로 사채 할증 차금이 예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계산 문제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바로 사채의 발행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 사채의 발행 금액 계산할 때요 이자율이 무슨 이자율이었어요? 유효 이자율로 찾았다 이거죠. 아, 그러면 발행 금액은 어떤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이에요? 유효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이에요. 그렇죠? 유효 이자율로. 그리고 그 유효 이자라고 표시 이자의 차이 때문에 발행 금액이 각각의 조건이 달랐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조건에 발행했든 만기 때는 그 발행 금액이 어떤 금액에 수렴해야 될까요? 만기 때는 액면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액면 금액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각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액면 금액이라고 하면요. 액면. 이게 액면가액입니다. 이 가운데가. 자, 그럼 할인 발행이라는 건 액면보다 밑에 발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기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3년이면 1기, 2기, 3기에서 만기 때 액면에 수렴하는 거. 이게 무슨 발행? 할인 발행이 되는 겁니다. 할인 발행. 자, 할증은 뭐냐면 액면보다 높게 발행됐죠. 그래서 이렇게 만기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기, 2기, 3기 이렇게 되는 거죠. 할증 발행이다. 이렇게 되죠. 할증 발행.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계산할 건 뭐냐면, 자, 제일 먼저 계산할 거는, 자, 액면 발행은 이게 발행 금액이죠. 그럼 할인 발행일 땐 요게 발행 금액이죠. 할증 발행은 요게 발행 금액. 자, 이게 이제 계산 문제 1호예요, 1호. 요게 계산 문제 일단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부터는 어떤 발행 조건이든 마지막에는 어디에 수렴해요? 바로 액면에 수렴하죠. 그래야지 만기 때 액면으로 상환하잖아요. 그러면 할증일 때는 장부 금액이 상각호가가 이렇게 점점점 작아져야 되겠고, 감소해야 되겠고, 부채가 감소해야 되겠고, 그는 할인 발행일 때는 점점점 증가해야지 액면에 수렴되지 않겠습니까? 이 작업이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를 인식할 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채가 금융부채인데, 아까 금융부채에서 이제 상각호원가라고 했는데, 사채는 요 장부 금액이 바로 매기 이자를 반영한 상각호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자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연도별 이자 비용이 있고, 만기까지 총 이자 비용이 있는데, 일단 이쪽을 먼저 볼게요. 연도별 이자 비용. 자,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올라가는 이자 비용 요거는 표시이자인 거는 바로 이제 이 액면 발행인 경우고요. 예, 사실 요게 이제 뭐냐면, 요거는 우리가 무슨 이자냐면 유효이자입니다. 유효이자. 유효이자예요. 자, 매기 유효이자가 답이에요. 시험 문제에 1기에 이자 비용을 물으면 유효이자 답하면 돼요. 다만 이제 이 액면 발행은 유효이자하고 누가 같아요? 표시이자가 같잖아요. 요게. 이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이자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10% 10% 같다는 얘기죠. 자, 근데 할인 발행부터 볼게요. 할인 발행인 경우 유효이자는 자,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은 어떻게 하냐면,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채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그 부채 금액에, 내가 발행 금액에 계산된 이 유효이자율 있죠? 그 유효이자율을 곱한 게 바로 이자 비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시험 문제에서 이자 비용을 묻는다, 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유효이자, 요걸 시험 문제로 묻거든요, 요걸. 요걸 물을 때는, 자, 시험 문제 유효이자율이 주어졌잖아. 이 유효이자를 어떻게 하냐면, 자, 1기 때 유효이자를 물었다? 그러면 1기 요때 유효이자를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자. 요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요 유효이자는 부채, 바로 직전에 부채 금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하면 돼요. 그럼 할증일 때는 바로 직전은 요게 바로 장부 금액 상각호원가죠? 여기에다 뭐 곱하면 되죠? 유효이자율을 곱하면 돼요. 만약에 이게 10%다, 그럼 10% 곱하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액면 발행인 거고, 할인인 경우에는 12%, 그럼 12%를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12%, 할인일 때 12%였죠? 12% 곱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부채 금액에다가 유효이자 곱하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유효이자를 물었다, 그러면 바로 직전 부채 금액은 여기네요? 그럼 여기 금액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 이제 간편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인 경우에는 상각액만큼 유효이자와 그다음에 우리 표시이자의 차이, 상각액만큼 할증은 감소하고 할인은 증가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반영된 금액으로 증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이자는 어떻게 해요? 바로 직전 부채 금액의 유효이자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요거는 뭐예요? 요것도 여기 유효이자를 물어봤다? 그럼 바로 직전에 부채 금액 여기다가 유효이자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유효이자를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요 시점에 부채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요 시점에 부채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발행 금액에다가, 자, 여기 발행 금액, 여기 금액 있죠? 만약에 여기 발행 금액이 있어요. 그럼 발행 금액에다가, 자, 1 플러스 유효이자율, 이게 R이면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표시이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간편법으로 푸는 방법인데요. 자, 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문제 하면서 내용을 정리, 간편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법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이 계산되면 여기다가 또 유효자를 곱하면 요 시점에

시점에 이자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발행 금액, 여기에 발행 금액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요 금액에서 유효이자를 곱하면 요 시점에 이자 비용이 나오고, 만약에 요 시점에 장부 금액, 요게 상각 후 원가인데, 요걸 구하려면 표시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만큼씩 할증은 감소고 할인은 증가하는 거죠. 그쵸?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효이자는 바로 직전에 부채 금액, 요게 바로 상각 후 원가거든요? 자, 여기도 부채 금액이죠? 요게 부채예요. 상각 후 원가. 여기에다가 무슨 이자율? 유효이자를 곱하는 게 바로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거를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자 비용을 묻는 문제에서 만기까지 총 비용을 물을 때가 있어요. 만기까지. 그 매기가 아니라. 이럴 때는 우리가 할증, 할인인 경우에는 표시이자가 커요? 유효이자가 커요? 유효이자가 크죠? 그러니까 표시이자의 합계에다가 유효이자와 표시의 차이인 할인 발행 차금을 더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기까지 총 이자 비용을 물을 때 할증은 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토탈, 3년 동안 총 이자 비용 물을 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 이자 비용 계산 문제와 상각 후 원가 문제는 제가 요 그림으로 말씀드리는데, 요 그림에서 지금 저희가 숫자를 대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개념을 안들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각각의 발행 금액 계산한다. 그리고 그 발행 금액에다 유효이자 곱하면 1차 년도 이자 비용이다. 자, 그리고 1기에서 2기의 장부금의 상각 후 원가로 바꿀 때는 바로 이제 이자 차이만큼 할증은 감소하고 할인은 증가하는데, 이걸 간편법으로 했을 때는 바로 직전에 부채 금액에다가 1 플러스 유효이자를, 거기서 표시이자를 할인은 빼고, 여기는 할증은 이게 요거는 빼고, 그걸 빼면 뺀 만큼 이게 증가하는 거죠. 유효이자가 크니까. 그래서 요 차이만큼 얘는 감소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의 비교를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요거는 이제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요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요게 액면 금액이라고 한다면, 할인 발행인 경우에는 액면보다 작게 발행된 거니까, 이렇게 만기 때까지 이렇게 3년이면 증가하면서 만기에 액면에 수렴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요 금액이 결국 부채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효이자율 법은, 아, 이 증가하는 부채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게 이자 비용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할증 발행인 경우에는 액면보다 높게 발행해서 액면에 수렴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점점점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사채의 장부 금액은 여기 뭐예요? 상각 후 원가고, 이건 뭡니까? 부채 금액이잖아요. 자, 부채 금액이 당연히 할인 발행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자, 점점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증가해요. 부채 금액이 증가하면, 당연히 부채 금액에 곱하기 이자율을 한 것은 당연히 어떻게 같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증인 경우에는 증가해서 점점 액면에 수렴하니까 점점 부채가 감소하네? 부채가 감소하는 금액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되죠? 곱하기 이자율이니까 얘도 감소하겠군요. 같이 세트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표시이자는, 현금이자는 액면금액에다 표시이자를 곱한 거니까 둘다 일정해요. 요거는 100만 원에 10% 약속한 확정 금액이니까 일정하고, 우리가 이제 할인 발행은 유효이자가 크죠? 그죠? 그 다음에 표시이자는 둘다 똑같아요. 근데 시장이자 유효이자가 크고, 그 다음에 할증은 누가 커요? 표시이자가 큽니다. 요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상각액은 둘다 증가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건 둘다 증가한다는 게 특이점이니까 이거 잘 살펴주시고요. 자, 그다음 사채 발행비인데, 사채를 발행하면서 우리가 발행비가 생겨요. 근데 이 사채 발행비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발행금액에서 차감해요. 우리 발행금액이 뭐가 있었죠?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할인 발행인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차감적 계정이니까, 자, 발행비는 발행금액이 더 감소하는 거죠. 그럼 할인 발행 차금이 증가하겠죠. 근데 할증 차금은 부가적 계정이니까 차감한다는 것은 이 부가적에서는 마이너스를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가끔 지문형에 나올 수 있는데, 사채 발행비는 존재하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발행비가 존재하면 발행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공부했잖아요. 그럼 발행금액이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작아지잖아요. 자, 그러면 금액이 작아지면
그것을 결정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해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현금 흐름을 발행 금액에

가 일치시키는 게 바로 이제 유효이자율인데, 기본적으로 사채 발행비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은 거의 유사하지만, 이렇게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면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가 생길 때요 금액이 발행금액에서 차감하니까 발행금액이 작아지죠. 금액이 작아지니까 그거를 결정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 아, 높아지는구나. 요게 가끔 지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발비가 존재했을 때는 시장과 유효이자율이 달라지고, 요 달라질 때 특히 유효이자율이 더 상승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사채는 만기가 되면, 아까 그림을 보셨죠? 만기 되면 액면에 수렴하니까 상환손익이 없어요. 그럼 상환손익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만기 이전에 조기 상환하는 경우예요. 매입상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사채를 상환했을 때 상환된 금액이 있을 거고, 그쵸? 상환된 금액이 있을 거고, 이건 내가 돈을 준 금액이잖아요. 그 문제에 나와 있겠죠?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자, 이 상환손익의 계산 문제는 바로 상환 직전에 장부금액의 확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부금액이 바로 뭐죠? 상각후 원가죠. 그래서 유효이자율에 의해서 1기 상각후 원가, 2기 상각후 원가 계산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간편법으로 풀죠. 그래서 만약에 1기 말에 상환했다, 그러면 1기 말 간편법에 의한 장부금액 계산을 해서 그 금액하고 상환금액을 비교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 판단할 때, 이익과 손실을 판단할 때 많이 주고 상환하면 손실이겠죠. 적게 주고 상환하면 이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환 금액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손실이고 적게 주고 상환하면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상환손익 계산도 우리가 중요하고, 이 상환손익 계산에는 요 계산의 확정이 매우 중요하다. 요게 바로 이제 상각후 원가 결정 간편법으로 여러분이 연습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자율과의 관계인데요. 자, 우리가 이 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이 상환금액은 이자율로 결정돼요. 여러분, 이자율이 상승하면 금액은 작아지거든요. 자, 금액이 작아지면 이익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 이자율이 상승하면 상환금액이 작아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상환이익이 발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사회차 부채를 봤어요. 이 부채는 사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사채는 우리가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 문제를 풀면서 같이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핵심 뼈대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중에서 지문형 중심으로 하는 게 충당 부채, 우월 부채, 금융 부채의 분류 문제고요. 그다음 계산형 문제가 바로 이 사채 문제인데, 이 사채 문제를 제가 개괄적으로 개요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에서는 또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제가 강조했던 유효이자, 발행금액, 유효이자, 그다음에 연도별로 장부금액 계산, 즉 상각후 원가 계산에 열심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우리가 원가 파트가 되겠는데요. 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여과현상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과현상. 갸우뚱. 자,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용어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갸우뚱이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할 부분은 여과현상과 효율적 시장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여과현상,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예요. 내용을 보시면 아 경험이 있든 없든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동안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알고 TV를 보시면 여과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여과현상의 정의예요. 일단 확인해 보시죠. 느낌이 확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죠. 일단 지금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이 제시를 할 텐데 그 전에 이 개념 하나도 잘 보시고요. 주택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상태에 따라 사람이 바뀌는 거다 그랬죠.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일단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가주택이라고 했네요. 고가주택이 무슨 말일까요? 아, 그 사전적인 정의는 이런 겁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가진 자들이 이용하는 주택. 좀더 쉽게 말합시다. 부자가 사는 집, 그 고가주택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의하면 답을 찾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새 건물이죠. 이럴 때가 고가주택.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 되겠죠. 이는 어쩔 수 없죠. 노후화 되면 저가주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림상 고가고 저가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자, 지금 이거는 어딘가 조금 서산해 보이죠. 그래서 고가고 30년, 40년이 지나서 저가주택이 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고가주택이지만 처음 신축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노후화가 되고 한다면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대요. 안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겨요. 자,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가주택일 때는 고소득자들이 주로 이용했겠죠. 근데 주가가 노후화되면서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저가주택이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용하겠죠. 이것을 하향 여과라고 합니다. 표현 볼까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 근데 이 저가주택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아요. 그럼 지역 전체가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이 주택을 다시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수선을 합니다. 그럼 다시 이런 상태로 변하겠죠. 그러면 이 상태일 때는 저소득자들이 주로 살았는데 또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또 고소득자들이 이용해요. 이런 상태를 상향여과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게 상향여가와 하향여가의 용어 정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느냐 하면 상향여가 기억하고 하향여가 기억하는 것안 됩니다.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해석을 하면 함정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둘은 함께. 둘은 함께. 이렇게 합니다. 수선, 재개발, 재건축. 이런 단어가 보이면 상향여과, 안 보이면 하향여과.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요 개념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라고 한번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정의가 볼까요? 첫 번째, 주택의 질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득에 맞게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이사를 다니는 것하고는 달라요. 자, 여기서 이제 불량주택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학자는 저가주택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불량주택이라고 해요.
또 누군가는 이 둘은 다른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우리는 결론은 같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저가주택은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 때문인 걸까? 낮은 수.

소득 수준 때문인 걸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 저가주택은요, 하향 여과라고 하는 시장 기능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결론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따라서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실패가 그 원인이라고 한다면 강제 철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요. 그런데 낮은 소득 수준 때문이라고 한다면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근데 방금 시장 기능이라고 했죠? 그 실패가 아니라 낮은 소득 수준 때문이랍니다. 그럼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보조금? 아,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일자리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노동을 제공해서 소득이 그만큼 향상이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현재 보시는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향여가와 하향여가의 용어 정의. 두 번째는 여과 현상에 대한 정의. 세 번째는 불량주택의 개념. 그리고 주거분리로 가볼까요?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가주택지역과 저가주택지역. 우리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고 있던 우리가 사는 지역마다마다 그 지역에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가주택은 고가주택끼리, 저가는 저가끼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을 주거분리라고 말합니다. 주거분리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유치하지만 강남, 강북 이런 많이 표현하죠. 수도권, 지방 이렇게 많이 구분하죠. 그래서 그렇게 발생하기도 하고 걸린 지역 내에서도 발생합니다.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까? 자, 지금 고가주택에서 자, 이 고가주택을 A라고 할게요. 이 고가주택을 B라고 할게요. A가 비쌀까요? B가 비쌀까요? A가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B는 A가 더 비싸다고요? B주택은 저가주택과 상대적으로 가깝죠. 부의 외부 효과를 받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저가는 여기 있는 저가보다 가격이 비싸요. 왜는? 고가와 인접해서 정의 외부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보시죠. 저가주택은 고가주택과 가까이 인접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고가는 점점 멀어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분리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 자, 여기까지 먼저 용어 정의를 하나 해놓으시죠.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단순히 암기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작합니다. 이 고가주택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겠죠. 그럼 재개발을 할 건지 안 할 것인지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판단 기준이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하고 재개발 이후의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는 겁니다. 결과 가치 상승분이 더 크다네요. 그럼 당연히 재개발해야죠. 그런데 어떤 지역을 재개발을 한 거죠? 고가주택 지역이죠. 고가주택 지역을 재개발을 했으니 상태는 더 좋아졌겠죠. 가격은 비싸겠죠. 저소득층이 진입하는 것은 힘들어졌죠. 그럼 고는 고끼리 살고 저는 저끼리 살게 되니까 주거분리가 나타납니다. 자, 동일한 조건입니다. 조건 그대로 갑니다. 이번에는 개발 비용이 더 크답니다. 재개발한다 안 한다? 재개발 못하죠. 자, 그런데 어떤 지역을 재개발을 안 한 거죠? 고가주택 지역. 고가주택 지역에 재개발을 검토한다는 말은 주택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척이 된 상태겠죠. 자, 이 상황에 재개발을 안 하기로 판단이 되면 점점 노후화는 가속화되겠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락하겠죠. 여기 살던 고소득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나버리겠죠. 그곳에 저소득자들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진입을 한 저소득자들은 리폼, 리모델링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자금이 부족하니까요. 그럼 상태는 점점 더 노후화되겠죠. 살고 있던 고소득자들은 계속해서 이 지역을 빠져나갈 것이고 그곳에 저소득자는 계속해서 들어가겠죠. 그것을 천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침입과 천이는 하향 여과 현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요.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침입과 천이는 하향 여과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침입과 천이의 결과, 주거 입지가 변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한 거죠? 고가 주택 지역에서 저가 주택 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가 주택 지역으로 갑니다. 재개발을 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그런데 재개발을 한다, 안 한다의 판단 기준은 똑같습니다. 재개발 비용과 가치상승분을 비교해서 하는데 가치상승분이 더 크대요. 그럼 당연히 재개발을 해야죠. 그런데 어떤 지역을 재개발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지역을 재개발을 하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럼 그런 상태가 되면 가격대가 어떨까요? 가격이 비싸겠죠. 그럼 기존의 또 원주민들은 그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테니까 지역을 많이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는 가진 자들이 들어오겠죠. 그게 상향여과. 앞서 전제했듯이요. 상향여과의 전제, 재개발, 재건축, 수선 그랬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재개발 비용이 더 크답니다. 그럼 당연히 재개발 안 하는 거죠. 어떤 지역을 재개발을 안 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저가주택 지역. 재개발 안 한답니다. 그럼 상태는 점점 더 노후화되겠죠. 그럼 상태는 점점 노후화될 테니까 고소득층이 진입 안 하겠죠. 결과 고는 고끼리 살고 저는 저끼리 살게 될 테니까 주거 분리입니다. 관계 설정 잘 해두시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1번,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 이동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여과 과정이다 그랬으니까 1번 정확합니다. 2번 갑니다. 2번하고 5번은 같이 보세요. 상향여과와 하향여과라는 말이 보이는데 일단 판단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선, 재개발, 재건축.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그럼 수선이나 재개발이 보이면 상향여과, 안 보이면 하향여과라고 했죠. 동그라미 3번. 기본적으로 주거 이동이 이루어지려면 빈집은 있어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공간은 주거 이동과 관계가 밀접하겠죠. 4번으로 갑니다. 주거 분리를 뭐라고 정의했었죠? 고가와 저가가 분리되는, 나뉘어지는 현상이죠. 소득 수준과 아주 밀접한 관계죠. 소득 수준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과 현상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효율적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댁에서 채널을, TV 채널을 넘기다 보면 갑자기 주식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나오는 용어들이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효율적 시장을 정의한다면요. 정보입니다, 정보.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정보와 밀접하죠. 야, 요새 주가가 좋다고 하더라도 끝없이 오르고 내리죠. 그러니까 외국장에서 주가가 떨어졌다. 다음날 아침 우리 일어나니까 주가 떨어지죠. 이처럼 정보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떨어졌다. 우리도 반도체 주가가 떨어져요.

0: 우리나라 조선에 투자하겠다고 했더니 다음날 우리의 조선 업종이 주가가 급등하죠. 이런 시장이 효율적 시장입니다. 이걸 이제 부동산학자들이 활용한 거죠. 자, 정보라고 하는 것을 시점상 세 개로 나눠볼게요.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은요. 과거와 현재라는 용어는 사용합니다만 실제 시험에서 미래라는 용어는 사용 안 합니다. 미래라는 용어는 없어요. 단지 지금 편의상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게요. 과거 정보는 이미 시장이 오픈된 정보죠. 공개된 정보고 이미 알려진 정보입니다. 현재 정보, 새로운 정보. 물론 시장에 알려진 정보니까 이것도 공표된 정보입니다. 키워드는 여기에 키워드를 둘 겁니다. 반면에 미래 정보라고 한 것은 내부 정보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공표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과거의 정보가, 시작. 과거의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과거 정보는 물론이지만 현재 정보까지도 반영되었다면 그 시장은 중강성이라고 합니다. 중강성을 말할 때는 약성을 포함해요. 중강성이다. 그럼 약성을 포함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이제는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즉 내부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종류는, 효율적 시장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정의부터요. 시험 문제는 각각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약성, 그러면 과거 정보. 두 번째 중강성, 그러면 새로운 정보도 반영되는 거예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내부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장이든 정상 이유는 모두 다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든 파트는 정상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목적으로 하는 거죠? 초과 이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이유가 뭘까요? 정보. 자,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정보. 그러니까 이 시장은 오로지 정보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약성은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요. 자,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정보라는 것은 과거 정보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죠.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도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존재합시다. 여러분과 강양구는 과거 정보만 알고 있는 약성 효율적 시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새로운 정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약성에 투자하면 그들은 당연히 초과이윤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어떤 이가 과거 정보 가지고 약성에 투자한다면 그러면 초과이윤은 발생 안 하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중강성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요. 초과이윤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강성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려면 전제는 딱 하나, 내부 정보. 누군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면 초과이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강성 시장에서 과거 정보나 새로운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초과이윤이 발생 안 하겠죠. 중강성 시장이란 과거 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정보니까 누군가가 과거나 새로운 정보 가지고 투자를 해서는 초과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강성은요, 이미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죠.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율은 얻을 수 없다. 자, 여러분한테 지금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각각의 개념과 정의를 찾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약성시장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있겠죠. 초과율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약성과 중강성은 분석의 대상이지만 강성은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분석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요. 여러분,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 중에 어떤 정보를 분석하는 게 쉬울까요? 현재 정보죠. 지금 존재하는 정보니까. 그래서 현재 정보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 정보는 전문가로서의 테크닉을 요구합니다. 기술적 분석. 현재 정보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기본적 분석. 자, 용어들만 구분하시고, 자, 이제 시험은요, 이걸 가지고 답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 그림을 가지고 따집니다. 자, 초과율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 개념은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약성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다시 갑니다. 약성 시장에서 지문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고 나왔을 때 그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이 지문에 무엇이 있으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정보, 내부 정보, 기본적 분석.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있으면 돼요. 이건 잠시 후에 읽어볼게요. 자, 중강성입니다. 중강성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획득하려면 딱 하나, 내부 정보. 강성은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시험 문제, 오로지 이 범위에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답 찾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자, 이 세 가지 시장의 관계.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만 반영한 시장이죠. 그러면 중강성은 약성을 포함합니다. 강성은 약성과 중강성을 모두 다 포함하는 시장이에요.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초과 이윤의 발생 여부는 이미 가격에 반영된 정보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느냐를 기준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약성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과거 정보. 그래서니까 새로운 정보, 내부 정보 또는 기본적 분석 중에 어느 하나만 제시가 되면 약성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강성 시장, 어떤 정보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과거 정보하고 새로운 정보. 따라서 반영되지 않은 정보는 내부 정보밖에 없죠. 내부 정보를 가지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성은 모든 정보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표 하나만 가지고 시험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요. 활당 효율적 시장. 활당되었다는 말은 배분되었다. 무엇이? 정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론이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 이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 이윤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말한다. 이것이 효율적 시장의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답 못 찾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활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율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안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활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율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발생하지 않느냐? 그게 답입니다. 왜 발생하지 않느냐? 일치하기 때문에. 볼까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대요. 결론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부담했는데 그 비용이 100원 들어갔대요. 그 비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익을 내가 얻었는데 얼마의 이익을 얻었느냐? 100원. 결론은 이 둘이 같아졌죠. 결론은 초과윤이 없다고요. 이런 시장이 활당효율적 시장. 결론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일치. 일치한다. 동일하다. 같다. 이런 시장이 활당효율적 시장이 있다. 요거 하나. 자, 두 번째 기억할 내용.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결정해 보세요. OX를 결정해 보세요.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은 제약이 심하다. 맞습니다.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은 제약이 많으므로 불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시장은 활당 효율적일 수 없다. 그러면 X. 결론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땡땡 시장은 활당 효율적일 수 있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이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든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시장이 나오든 활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1번 나왔죠. 방금 나왔던 것. 자, 우리는 우리 측으로 읽을게요. 시작. 땡땡 시장은 불완전 경쟁 필요 없어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시작. 땡땡 시장도 활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제품이 동질적, 진입과 태그가 자유로워야 되고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현실적으로 제약 조건이 많아요. 부동산 시장은 동질입니까? 이질적입니까? 이질적입니다.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자, 3번 갑니다. 분화, 세분화. 그래서 세분화, 분화라는 말이 보이면 한 가지만 생각하시죠. 부분시장.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4번으로 가볼까요? 강성효율적 시장.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그죠? 이 부분 때문에 X. 자, 5번 질문 볼까요? 부동산에 가해지는 공적 제한은 시장의 기능을 왜곡한다? 시장의 기능 그럼 뭘까요? 가격을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공적인 개입은 그 기능을 제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답이 4번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부분, 여과현상과 효율적 시장, 낯선 개념입니다만 정답을 어떻게 찾을 건지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보험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 보험금을 산출하는 과정은 이 과목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그 수확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이제 보험금 산출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 우리 1과목에서는 보험금이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가 얼마 났는지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면 이제 그걸 보험금 결정을 하죠. 얼마 지급해야 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보험금 결정이 되면 자, 7일 이내에 이걸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는 좀 빨리 보험금을 줘야지 늑장 부리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 좀나 일찍 줄수 없냐? 왜냐면 우리 농사는 그러잖아요.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종해야 될 시기가 있고 정식해야 될 시기가 있고 그래요. 또 가축이나 이런 시설 같으면 빨리 복구를 해야 거기다 또 작물을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촉박해. 그래서 이때까지 좀 기다리가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보험금 받을 게 있다면 자, 추정 보험금의 얼마? 50% 정도는 미리 이렇게 선불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농사 지을 준비를 하게끔 보장해 주자.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장 방식에 따라 이제 보험금이 이제 있는데 특히 이제 보험금 종류는 뭐 이보다 더 세부적으로 하면 더 많겠지만 자, 저과정 종합위험 2 상품에 해당되는 보험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 이제 수확 감소 보장에 대한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수확 감소 보험금 있고요. 경작불능 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요. 경작불능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농가가 농사를 포기했을 때 그때 이제 지급되는 보험금이고요. 자, 생산비 보험금은 자, 생산비 보장 품목 같은 경우는 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사고 발생 시점까지 들어간 생산비를 보장해 준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보험금은요. 자, 하우스가 무너졌어요. 그럼 그걸 다시 원상 복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 원상 복구 비용을 이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구조다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추가로 이제 보장되는 이제 주계약에서 보장하거나 특약에서 보장하거나 이렇게 보장되는 보험금이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금은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건강보험이랄지 그 어떤 보험도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있어요. 이걸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하는데 손해액이 얼마 안 돼. 그럼 손해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내가 다 보장받겠다 그러면 그 손해를 평가하느라 들어간 비용이 더 나와요. 그러다 보면 보험회사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보험료 책정을 높게 하죠. 그러면 오히려 보장받는 것보다 여기 지불되는 게더 많아요. 자, 그러면 보험제도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 부담 비율은요. 자, 보험금을 계산할 때 이제 PL에서 차감합니다. 이걸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 부담 비율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 15%, 20, 30, 40% 이렇게 총 5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보험에 가입할 때 자, 내가 부담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적게 하고 싶어요. 자, 부담이 어때요? 적어야 내가 보장을 많이 받겠죠. 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기 부담 비율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형과 15%형 같은 경우는요. 자, 최근 3년간 연속 가입 과수원. 과수원 기준으로 하면 이제 과수원이고 농지를 기준으로 하면 농지가 될 텐데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미만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탄 보험금이 순보험료다 100% 미만이라는 얘기는 보험금이 적게 지불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가입자는 어떤 가입자냐? 우수한 가입자죠. 왜? 자기네가 보험료 받은 것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적었다는 얘기니까 보험회사는 좀 이익을 안겨다준 우수한 고객.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10% 자기 부담 비율 선택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최근 2년간. 자, 그래서 여기는 3년 기준이고 여기는 2년 기준으로 여전히 자, 이렇게 손해율이 100% 미만으로 나오면 그때 이제 15%형 선택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해야 이것은 할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이제 20, 30, 40%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무 손해 같은 경우. 자, 우리 과수 같은 경우는 나무도 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는데 자, 나무 같은 경우는요. 자기 부담 비율이 무조건 다 5%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품목별로 우리 하나하나 자, 보험금 산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저과점 보험 같은 경우, 저과점 종합위험 2 보험 상품입니다. 자, 이들은요. 자, 우리가 이제 계약 체결해서 이제 수확이 종료할 때까지 이게 이제

보험 기간, 즉 보장 기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보장 기간 중에 이제 자, 과수 같은 게 이제 먼저 꽃이 필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맺죠.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우리는 적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육아 상태에서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이건 이제 촉간이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적과를 끝내고요. 이제 얼마 정도 달려 있는지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적과 종료 전까지, 자, 이때는 우리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쯤 냉해 피해가 찾아옵니다. 자, 그럼 냉해 피해가 되면 갑자기 우리 꽃샘추위가 춥잖아요. 추우니까 꽃이 피었는데 거기 암술 수술 사이에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추우니까 꽃봉오리가 오므러들어요. 오므러들으니까 수정이 안 돼. 수정이 안 되면 열매가 맺질 않잖아요. 오, 그래서 이런 냉해가 찾아오게 되면 아무래도 착과수가 어때요? 훨씬 줄어들겠죠. 자, 그 바람에 이제 뭐예요? 착과 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보험금 산출식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자, 말 그대로 착과 감소량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상해 주겠다 그건데 여기에서 미보상 감수량은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보상 감수량은 보상해주는 제의가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보장 내용이 아니겠다 빼주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 자,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이것은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공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줄어든 감소량. 그게 이제 보장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가입 가격을 곱하고요. 그 다음 이제 보장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50%, 70% 그랬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적과 전 사고에 대해서는, 이거 뭐 열매가 아직 육아, 이제 어려요. 아직 충분히 여물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100%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50에서 아니면 70인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7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뭐냐? 또 마찬가지. 착과 감소 보험금을 그 전에 너무 많이 타갔어요. 최근 3년간. 그래서 이렇게 보험금을 많이 타가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좀 우수한 고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험금하고 순보험료 비례해서 120% 이상으로 나오면, 자, 보험금을 많이 타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0%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70%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 자, 적과 전에 발생한 사고에 하여 착과수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과 이후에는 이제 특정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또 태풍이 찾아옵니다. 또 집중호우가 찾아와요. 자, 이로 인하여 어때요? 또 수확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또 보험금이 한번더 나갑니다. 이걸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이다. 그래서 적과 종료의 누적 감수량. 그러니까 이때 감수량, 이때 감수량을 다 더해서 자기 부담 감수량 공제하고 여기다 가입 가격을 곱하는데 여기는 50에서 70%가 없죠. 왜? 이제 적과 이후에는 열매가 충분히 여물었기 때문에 100%다 지원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 미보상 감수량이 없네요. 자, 적과 이후에는 미보상 감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빠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과 전 종합위험, 자, 사과, 배, 당감, 떫은강, 과수 4종을 얘기하는데 이들 품목은 이렇게 보험금이 두번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무 손해보험금인데 대부분 과수는요, 자, 나무 보장이 되는데 물론 보장이 되지 않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럼 나무 손해보험금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액 금액에다 곱하기 피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 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이 피해율만큼 보상해 주겠다 이건데 자기 부담 비율은 공제한 피해. 자, 그럼 이 피해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데 자,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200주를 가입을 했는데 그중에 태풍으로 자, 10주가 부러졌어요. 자, 그러면 10주가 부러졌어요. 또 다른 원인으로 또뭐또이 고사 이제 죽었습니다. 한 10주. 자, 그러면 태풍, 강풍, 우방 이런 걸로 이렇게 나무가 죽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20주가 죽게 됐네요. 그럼 이 20주가 200주에 되니까 얼마예요? 자, 10% 피율이 생겼죠. 그럼 이제 이 피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공제하고 아까 자기 부담이 5%라고 그랬죠? 이걸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수확 감소 보장 상

상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소아감소 보장 상품의 보험금은요,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여전히, 자, 피해율. 자, 이 피해율을 보상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피해율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산출하느냐 이건데, 자, 대부분의 일반 품목은, 자, 이 피율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여기에서 미보상 감소를 뺀 것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다 그러는데, 자, 이 공식이 그거잖아요. 자, 평년 수확량은 뭐냐면, 자, 올해 우리 과수원 또는 우리 논밭에서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수확을 해보니까 좀 줄었어요. 왜 줄었다? 예, 제해로 인해. 태풍이나 강풍이나 우방, 냉해로 인하여 이렇게 줄었어요. 그럼 이 줄어드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감소량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은 뭐예요? 피해를 본 양이죠. 그런데 우리는 미보상 감소량을 빼준다 그러는데, 자,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가지고 1교시 때, 자, 맨첫 강의 때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했거든. 그다음에 우리 농가들 통상적인 용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초 작업을 제대로 안 했어. 자, 그로 인하여 감소량 이런 것들은 보장해 주는 재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상하지 않는 것들은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감소량 이게 이제 피해양이죠. 그럼 이제 이걸 이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피율이 나오겠죠. 자, 대부분 이제 공식이 이렇게 산출되고요. 그다음 복숭아와 감자 같은 경우는요. 자, 특이하게 병충해가 보장되는 상품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 농사 짓는데 병충해 다 보장되지 않나요? 그런데 안 그래요. 병충해가 보장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랬으니까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때요? 농약도 뿌리고 이거 영농 활동에 통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복숭아와 감자 같은 경우는 또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복숭아도 모든 병충해 다 보장된 게 아니라 그중에 세균 구멍병이라고 딱 하나만 보장되고요. 감자는 다 보장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보장이 되니까 자, 이 피해율에서 저기 플러스 이 병충해 감소량만큼이 뭘로 들어간다고요? 피해율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인삼입니다. 인삼 같은 경우도 이제 수확량 조사를 통하여 줄어든 만큼 보장을 해주는데 자, 이게요. 자, 1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2년근, 3년근, 4년근. 자, 이렇게 연금별로 기준 수확량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만일 3년근 인삼이라면 기준 수확량이 자, 0.8kg, 0.8kg. 그런데 실제로 수확해 보니까 0.4kg밖에 안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럼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 줄어든 게 피율이에요. 자, 그런데 인삼 같은 경우는요. 자,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 곱해주는데, 자, 무슨 얘기냐? 아하. 피해 면적 대비 수확량이 줄어든 게 보상이 된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작불능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작불능보험금 같은 경우는요. 자, 이게 이제 좀 지급사유가 보장하는 재해로.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나, 자, 이런 걸로 침몰체 피율이 65% 이상. 아하. 자, 그러니까 거의 피해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 70%의 피해가 났다고 해요. 그럼 30%는 우리가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아 있는 거30% 수확해 봤자 인건비도 안 나와.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에 그냥 포기하고 트랙터로 갈아 엎어 버리는 거예요. 난 농사 더 이상 안 질래요. 자, 그러면 그 경작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보험금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작불능보험금은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주는데, 자, 그러면 이 일정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인데,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이게 이제 이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자기 부담 비율. 그러면, 자,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게 10%라면, 실제로 보장하는 수준은, 자, 90%가 되죠. 자, 여기 85%. 자, 여기 80%, 자, 여기 70%, 자, 여기 60%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럼 이 보장 수준에서 얼마냐?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 이 수치가. 자, 그래서 여기에 얼마? 절반. 그러니까 90의 절반이 45. 자, 85의 절반은 자, 42.5인데요. 이거 떼고. 자, 80의 절반이 40, 70의 절반이 35, 60의 절반이 30.

아, 그래서 보장 수준의 절반을 보장을 해준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조사룡벼와 그 다음에 사룡옥수수는 이게 조금 또 달라요. 경작불능이. 자, 이들은 사람이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가축 사료로 쓰기 위한 거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른데. 자, 이들은 보험 가입 금액에 보장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장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45%형, 42% 이렇게 이제 보장 수준인데, 만약에 내가 45%형 가입한다 그러면 45% 보장을 받고요. 42%형에 가입한다 그러면 42% 보장을 받는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많이 보장받기 위해서 어때요? 이걸 높은 비율 가입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자, 45% 가입하려면 3년 연속 가입해서 수령보험금이 또 순보험료 120% 미만으로 나와요. 우리 10% 자기 부담 비율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죠. 자, 42%는 2년 연속 가입 계약자가 또120% 미만으로 나왔을 때만 가입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머지 우리 40, 35, 30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과 비율입니다. 자, 경과 비율이란 말은 뭐냐면 사고 발생일이 속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고가 발생했느냐 해서 자, 경과 비율은 보통 이제 조사령변화 사령옥수수는 5월에 가입해요. 그리고 보장 기간이 8월 31일 날 끝나요. 그래서 5, 6, 7, 8일 때 5월 달에 많이 조사령표가 사고 났다 그러면 80%고 7월 달에 사고 났다면 이제 90% 이래요. 자, 사령옥수수 같은 경우 6월 달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80% 이러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경과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언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이 경과 비율을 적용을 해서 보험금을 산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과 비율 같은 경우는 조사령표와 사령옥수수를 구분하되 5, 6, 7, 8, 4억 1입니다. 보험기간이.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여기만 좀 달라요. 그래서 80, 85, 90, 100, 80, 80, 90, 100 이렇게 해서, 자, 경과 비율을 반영해서 보험금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벼에만 있는 게 소확불능 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일하게 벼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소확불능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확하는 시점에서요, 또 재해가 찾아옵니다. 그랬는데 이 재해가 재연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로 피해가 커요. 여기서 재연율이란 말은 우리가 사람이 쌀을 먹잖아요. 그러면 벼를 수확한 걸 조곡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달 껍질을 벗겨서 사람이 이제 쌀로 먹는데 현미로 만들 수 있는 비율이 65% 미만이란 말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니까 수확 자체를 뭐 한다고요?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상벼로 출하가 불가능해도, 그리고 계약자가 수확을 포기하고 수확불능 보험금을 신청할 때, 이제 이 보험금을 탑니다. 그럼 이 보험금은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데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 경작불능금,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받는데, 의 일정 비율이 방금 경작불능 보험금 그 일정 비율에 15%가 또 플러스 됩니다. 왜냐면, 수확불능은 경작불능 단계보다 좀더 뒤에요. 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예요? 생산비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로 더15%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인데요. 생산비는요, 자, 특히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보험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자, 로타리 작업도 하고 비닐 멀칭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요. 그리고 이제 이때 수확을 시작해서 수확 개시해서 수확을 종료할 때까지인데 만일 이때 이제 생장기장 이때 이제 재해가 찾아와서 보험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자 이때 사고가 발생 시점까지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자 이걸로 보험금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 경과 비율이란 말은, 자, 여기 얼마만큼 지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해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그리고 이제 고추 같으면 또 병충해가 보장되니까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이 반영되고요. 다른 것들은 병충해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치가 여기에 반영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여기서는 자기부담 비율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자기부담 금이란 말을 쓰는데, 자, 특히 고추하고 브로콜리만 특이하게, 여기는 경작불링이 없고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이 지급돼요. 대신 보험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입 금액에서 또 보험금이 산출되고, 또 보험금이 지급되면 또그 나머지 가입 금액에서 산출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 3%, 5%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10%, 15% 너무 많이 뺀 공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3%, 5%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 곱해서 자기 부담금으로 공제를 하고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나머지 품목. 자, 고추나 브로콜리를 제외한 생산비 보장 주로 밭작물인데요. 자, 이들 품목들은요. 가입 금액에다 피율 자기 부담 비율이잖아요. 근데 이 피율이 달라요. 우리가 수확 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그 다음에 미보상 감소량을 뺀 다음에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어든 것만큼이 피율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율 공식이 면적 피율, 그러니까 피의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가입 면적, 또는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을 반영해서 피해율을 산출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시설장, 시설, 하우스에서 키우는 시설 작물도 생산비 보장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밭작물 생산비하고 조금 비슷해요. 자, 그래서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딸기, 뭐, 참외, 뭐, 고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입 금액이잖아요. 그럼 가입 금액에다 여기 보세요. 경과비율, 피해율 이렇게 곱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 부담금이 아니라 소손해 면책금이란 말이 있어요. 자, 소손해만 작은 손해 금액은 면책이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자, 보장하는 제의로 한 사고당 생산비 보험금이 1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럼 보험금이 지급되잖아요. 대신 자, 소손해 면책금이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해. 그러면 그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보다 적게 손해가 나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전부 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러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장미하고 부추는 좀 다른데 장미는 나무잖아요. 나무기 때문에 여기는 경과 비율이 없어요. 그리고 부추 같은 경우는 뿌리만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자라요. 그럼 또 수확할 수 있어. 그러니까 100%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70% 정도만 인정을 합니다. 자, 이런 구조가 조금 달라요. 자, 이제 보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이제 이걸 다루기 때문에 자, 우리는 기본 공식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시설 보험금입니다. 그럼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요, 자, 손해가 얼마 났냐,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데, 이 자기 부담금. 자, 그럼 이 자기 부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자기 부담금인데, 손해액의 10%가 자기 부담금이에요. 그런데 해가림 시설은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하고요. 비가림과 원예 시설은요, 구조체, 피복제가 다 피해 입었다. 그러면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그리고 피복제만 단독으로 사고 났어요. 즉 비닐만 벗겨졌어요. 그러면 최소 10만 원,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근데 차이점, 해가림 시설은 화재 손해로 발생했을 때도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는데, 자, 비가림과 원예 시설은 화재 손해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나머지 보험금인데, 자, 이것은 이제 특별히 그 품목에 따라 보장하는 게 있고 보장을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가입했을 때 보장하는 거, 보장하지 않는 거 있는데요. 자, 재파종은 이제 우리가 마늘 이제 품목에 해당됩니다. 자, 파종을 했는데 호우가 와서 쓸려 내려갔어. 그래서 파종을 허접실 또 해. 자, 이렇게 추가로 파종을 또 하는 거에 대해서 보장받는 게 재파종이에요. 그럼 이런 재파종은 보험 가입 금액의 35%를 세팅으로 해놓고요. 표준 피율이 반영돼. 이 피율은 말 그대로
피해 본 만큼 보장.

해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조기파종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마늘에만 해당되는데요. 자, 이 조기파종 이거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시기가 있는데, 남들보다 한달 정도 먼저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정도 먼저 파종해서 일찍 수확해서 내가 좀 수익을 내겠다 이건데, 바로 이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보장받는 게 재파종 경작불능이에요. 그러면 재파종도 마찬가지. 여기는 조기파종은요, 특약은 25%로 좀 낮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경작불능도 말 그대로 일정 비율을 곱하는데, 이 일정 비율이 일반적인 경작불능 보장보다 좀 수치가 낮아요. 그럼 왜 여기는 수치가 낮냐?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파종을 해야지. 어때요? 좀더 일찍 수확하려고 욕심부려서 일찍 파종했잖아. 그러면 남들은 피해가 없는데 이 사람들만 피해가 있으니까 보장을 해주되 조금 수치를 다운시켜서 보장이 된다. 그런 개념. 자, 그리고 이제 마늘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 우리 밭작물 중에 이제 재파종, 재정식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요즘 재파종, 재정식을 계속 보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늘만 좀 다른데 나머지 재파종, 재정식은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의 20%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적 피해율인데, 한마디로 피해 본 만큼 보장해 주겠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면적 피해율은요, 자, 만약 우리가 자, 100제곱미터, 자,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 아니, 가입을 했어요. 근데 피해가, 자, 50, 자, 50제곱미터가 만약 피해를 입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재파종하거나 재정식을 한 면적이 자 30제곱미터라 하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 재파종 재정식 한 만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때 피율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요? 예, 30%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양지파는 이제 벼에만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내기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다. 그래서 농사를 포기해. 자 그러면 15% 보장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2항 제지파입니다. 이거 재파종과 같은 구조예요. 자, 여기는 25%로 책정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모내기 추가로 한 만큼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면적 비율은요, 피해 본 만큼, 그러니까 재파종 재정식 한 만큼 보장이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우리 보험금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출식만 잘 알아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축으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윤민수입니다. 자, 오늘은 아마도 이 중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정리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도 맞출 수 있어요. 사람 이름이 들어갔고요. 그쵸,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 한 줄밖에 없는 간단한 정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유명하고 너무너무 도형에서 막 쓴다면 앞으로 계속 쓰일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서 궁금함을 간직한 채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간단합니다.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하는 어떤 간단한 정리인데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 B라고 하고 그 다음 B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요. A, B, C 세 수 사이에는 이런 관계를 만족한대요. A제곱과 B제곱을 더했더니 C제곱이 되더라. 우리는 이 공식을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할 겁니다.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A와 B라고 하고 그 B변의 길이를 C라고 한다면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해서 더해줬더니 C의 제곱이 되더라. 그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죠. 이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요. 이제 그 2000년 전에 증명을 한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정리라고